0: 지나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만.
1: 빨간 머리엔?
0: 빨간 머리엔도 있습니다만, 네. 그건 진짜 옛날이군요. 그건 19세기에 나온 고전이고, 예. 그,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텔레비전 시리즈 중에 X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1: 아, 있죠.
0: 워낙에 유행해가지고, 지금도 뭔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무슨 뭐 정치권에 X파일이 돌고 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직도 그게 이제 끝난 지가, 뭐 끝난 지는 뭐, 최근에 나온 시리즈도 있긴 합니다만, 네. 네. 하여튼 뭐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아직도 X파일이라는 그 말의 어감만은 남아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멀더고, 여자 주인공이 스컬리인데, 스컬리가 예, 빨간 머리로 나오죠. 아, 빨간 머리인 빨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극 중에서 이렇게 보면, 빨간 머리인데 뭐 그렇게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할 때 그런 다홍색 빨간 머리는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고, 그냥 얼핏 생각하는, 아, 저거는 금발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금발을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정도의 그러네, 느낌이 금발이네, 아닌가라고 네. 하는데 이제 흔히 이제 빨간 머리다, 레드 헤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붉은 박쥐의 그 붉은 박쥐 붉은색이라고 하는 그 붉다라는 말하고
1: 네.
0: 그다음에 황금 박쥐 그 누르다라는 그 황금 색깔이라는 말하고
1: 네.
0: 사실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0: 붉은 박쥐에 나는 그 털 색깔이 저런 식의 붉은 색깔입니다.
1: 아.
0: 약간 오렌지빛의 저런 스컬리 머리카락 색깔 같은 박쥐에 비해서 박쥐에 비해서 좀 죄송합니다. 합니다만 스컬리의 머리 색깔과 같은 그런 약간 붉은색이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좀 정식으로 이름을 붙일 때는 붉은 색깔이 나는 박쥐라고 해서 붉은 박쥐가 됐고 그냥 약간 금발 느낌이 나니까 또 동굴에 있는 박쥐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관찰을 할 때는
1: 네.
0: 보통 전등 불빛으로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저기 특이한 박쥐 있다. 박쥐 저 색깔 뭐야? 라고 하면서 볼 때는 이 전등 불빛에 비춰서 동굴 속에서 보면 조금 더 좀 느끼리해 보이는
1: 게 조명이 따라 다르죠.
0: 네, 그래서 그 조명 예. 때문에 더 황금색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황금이라는 말이 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1: 예.
0: 좀 더 귀해 보이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황금박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 애니메이션 제목도
0: 그거가 진짜 옛날에 나왔던 거죠. 뭐죠? 어디에서 날아왔나 황금박쥐
1: 재밌게 보셨구나
0: 뭐 이런 거 옛날에 예. 있었던 그런 기억
1: 한일합작인가?
0: 네 예. 한일합작으로
1: 예.
0: 어떻게 아시죠 한일합작으로
1: 그 정도만 합니다 본 세대는
0: 네.
1: 아니고
0: 예. 네 그 요즘에는 이제 하여튼 너무 이 황금
1: 제가 샜네요
0: 이러다가
1: 예.
0: 지난번에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게 익숙하기도 하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흔히 황금박쥐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황금박쥐가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게 뭐 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게 이 박쥐가 상당히 좀 희귀한 박쥐입니다.
1: 아.
0: 일단 옛날부터 희귀한 박쥐라는 느낌이 있기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 네.
0: 이 박쥐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황금 박쥐,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박쥐가 원래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던 그런 박쥐 종이었습니다. 원래 이 박쥐가 윗수염 박쥐. 윗수염 박쥐 종류 중에 윗수염 박쥐가 속 분류일 거예요. 지너스
1: 예,
0: 속 분류일 텐데 예, 애기 박쥐 과가 있고 그 밑에 윗수염 박쥐 속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몇몇 박쥐들 중에 좀 희귀하고 특이하고 대만 근처에 동남아시아에 사는 거를 옛날부터 붉은 박쥐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일단 옛날부터도 좀 특이했던 게 붉은 박쥐가 동남아시아에 사는 박쥐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래서 추운 데는 안 살만한 박쥐거든요.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1: 네.
0: 이 붉은 박쥐가 살았어요. 아주 소수지만.
1: 우리 겨울을 어떻게 견디지?
0: 그러니까요. 네. 신기한 네. 거죠.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윗수염 박쥐 속 중에서도 이 옛날에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거,
1: 네.
0: 이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이 박쥐는 지금으로부터 한 뭐 10만 년 전?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널리 많이 퍼져서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시기에 급격하게 감소해서 드물어진 것으로 보고 있냐면
1: 네.
0: 어떤 시기겠습니까?
1: 빙하기.
0: 네, 바로 빙하기 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많이 감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마도 정말 옛날에는 막 중국에서도 살고 일본에서도 살고 많이 퍼져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빙하기가 와서 추워지면서 네. 거기서는 다 못 살게 되고 멸종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조금 남아서 대만에서만 좀 남아서 살고 있었는데
1: 네.
0: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붉은 박쥐는 어찌저찌 버텨내면서
1: 그러네.
0: 아주 소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1: 예.
0: 여기까지만 해도 좀 희귀하고 신기한 상황이죠. 그죠?
1: 예.
0: 자,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이 돼가지고 2014년인가에 결정적으로 아마 뒤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만 쪽에 있는 옛날부터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가 하고 네. 한국에 있는 그 붉은 박쥐하고는 서로 별개의 다른 종이라는 설이 굉장히 좀 지지를 그래요? 받게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뭐 날개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세하게 다르고 예, 예. 결정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은 유전자 분석을 손쉽게 많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에 사는 붉은 박쥐는 대만에 사는 옛날에 붉은 박쥐라고 불렀던 거하고는 다른 것 같다. 다른 종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개하고 코요테가 비슷하지만 다르듯이 개하고 자카리 비슷하지만 다르듯이 네. 개하고 늑대는 비슷한데 진짜로 비슷해가지고 하나의 종으로 보거든요. 늑대를 학명으로 카니스 루푸스라고 합니다.
1: 카니스 루푸스요?
0: 네, 개를 마찬가지로 학명으로는 카니스 루푸스 같은 종으로 부릅니다.
1: 그래요? 예.
0: 카니스가 라틴어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개라는 뜻이에요. 루푸스는 무슨 뜻일까요? 늑대. 늑대라는 뜻이에요.
1: 아, 개늑대.
0: 그래서 개를 학명으로는 개늑대라고 부르고 늑대를 학명으로 개늑대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이에요.
1: 예.
0: 그렇지만 자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요테 같은 경우에는 개하고는 비스무리하게 생기지 않았나 한데 달라가지고 별개 종으로 분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붉은 박쥐하고 대만의 옛날부터 붉은 박쥐라고 불렀던 그 박쥐하고는 네네. 옛날에는 뭐 개하고 늑대 정도로 뭐 비슷한 하나의 종인데 사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늑대는 좀 사납고 무서운데 개는 꼬리치면서 귀엽잖아요. 그 정도 차이 나는 거다라고 해서 별도의 종으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네. 유전자 분석을 하고 해보니까 네. 아, 이거는 더 큰 차이인 것 같다라고 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학명도 구분이 됐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대만에 사는 종은 학명의 끝자락이 이거를 이게 마이오티스 속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오티스.
1: 미오티스.
0: 미오티스 포르모사인가? 뭐 그게 포르모사가 대만이라는 뜻이죠. 책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네. 그래서 뭐 원래부터 우리가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거는 네. 그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고 있고
1: 네네.
0: 한국 쪽에 사는 그 붉은 박쥐는 우리나라는 그것만 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게 그겁니다.
1: 네.
0: 그거를 뭐 루포 니제른가 하는 다른 이름으로 검붉다라는 불다라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1: 미오티스만 붙인, 들어가요?
0: 네, 미오티스는 들어가고 성명은 속은 같아요.
1: 아, 예.
0: 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옛날에도 한번 붙여졌던 이름인데
1: 예.
0: 그런 이름을 19세기에 영국의 곤충 관찰하던 아저씨가 이름 붙인 이름일 거예요.
1: 영국 갈로아.
0: 이거 예, 갈로아 이분이 아마 이 영국분 이름을 보면 뭔가
1: 알겠죠, 알겠죠.
0: 근데 재밌는 게, 이러면서 뭔가 한 말씀을 이렇게 사연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1: 예, 예, 예.
0: 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원래 곤충 연구 같은 거 많이 하시던 분인데, 박쥐 표본도 어떻게 얻어가지고 특이해가지고 이름을 하나 붙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잠깐 쓰이다가 나중에 더 연구를 해보니까,
1: 네.
0: 대만에서 사는 거, 미오티스 파우르몬사랑 너무 비슷하잖아. 그래서 하나로 보고 있다가 2010년대 중반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놓고 보니까, 이 한국 붉은 박쥐가 사는 곳은 더 적은 거예요.
1: 네.
0: 한국.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만 붉은 박쥐도 있는 거예요?
0: 없어요.
1: 아, 없는 거고.
0: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죠.
1: 예.
0: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했겠죠.
1: 예.
0: 지금은 이제 그건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한국의 극소수 살고 있는 그거는 예. 좀 특이한, 새롭다기보다도 고유의 그런 종이고, 한국에만 살지는 않습니다.
1: 네.
0: 베트남 북부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조금씩 사는 게 발견된 게 있어요.
1: 고라니급.
0: 네, 그런데 한국에 좀 더 넓게 많이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물론 한국 사람들이 이걸 희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조사가 많이 돼가지고
1: 네.
0: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눈에 띄인 걸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 동물이 살기에는 아무래도 따뜻한 동남아가 더 좋아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1: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겠군요.
0: 붉은 박쥐
1: 예.
0: 그리고 황금 박쥐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인터넷에서
1: 예.
0: 많이 나온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한평에서 이게 우리 한평의 자랑거리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기념물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1: 네.
0: 뭘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황금 박쥐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0: 어이없게 금으로 황금으로 진짜 박쥐 모양의 금상 동상도 아니고 금상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1: 순금으로.
0: 그때 당시에 돈을 뭐 35억 원인가를 들여가지고
1: 예, 예, 예.
0: 금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상당했었습니다.
1: 조형물에.
0: 네, 왜냐면 조형물에 뭐 이렇게 30억이나 쓰냐.
1: 예.
0: 그리고 아이디어가 없이 너무 단순하게 사용한 거 아니냐.
1: 아, 멋있긴 멋있는데. 네.
0: 그리고 금으로 만든 거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단순하게 돈을 쉽게 쓴 거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에 좀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1: 저게 한 2m 높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네.
0: 그런데, 네. 그런데, 참 이런 게 세상사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1: 네, 무슨 일이 생겼죠?
0: 네, 한 20년 지나는 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로듐편 할 때 이야기했죠. 네. 금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때 30억 주고 만들었던 순금 162kg을 이용해서 만든 이 황금박쥐 이 금상 조형물이 네. 지금 시세로는 200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와.
0: 그래서 20년 사이에 금 시세로만 170억 원을 번 거예요.
1: 경사네요, 한평은.
0: 예. 네. 근데 사실은 네.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어떤 기념물이나 조형물 같은 거 만들면 뭐 관광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부분 뭔가 적자가 많이 나지.
1: 그렇지.
0: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1: 뭐 혈세 낭비.
0: 잘 돼서 성공되는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거 만들고 1년에 그거 청소한다고 매년 청소비만 1,000만 원씩 나간다. 근데 그거 보려고 우리 동네 오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1: 그 있죠, 있죠, 있죠.
0: 근데 한평에 황금박 는 170억 원을
1: 의도한 건 아니지만
0: 시세 차익으로 시세 차익으로 됐으니까 예. 야 이게 진짜 황금 박쥐가 복덩어리다라는 말이 나올 만한 그래서
1: 지금 나비가 밀렸나요?
0: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예. 황금자 들어가는 딴 지역에서 예. 우리도 황금으로 뭘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약간 바람이 불었다는 소문도 있고
1: 아, 금자 들어가는 데서
0: 뭐 금과 관련 있는 데서 그런 소문 그런 이야기도 좀 돌았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이거 뭐 딴 거 조형물이 뭐 아름답게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금덩어리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약간 이건 뭐
1: 잘 됐네.
0: 어떻게 보면 예. 웃긴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이고 한데 예. 그런 게 있었는데
1: 예.
0: 한평 이런 지역에 일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었는데
1: 충북은 뭐냐고 충북은
0: 예. 2007년에 예. 충청북도 진천에서
1: 예.
0: 진천에서 예. 황금박쥐가 발견된 거예요.
1: 아.
0: 진천을 비롯해서 충북의 청주라든가 네. 음성에서도 아마 발견된 적이 있을 거예요.
1: 충북은 꽤 추운데 네.
0: 충북 오. 지역에서 이 황금박쥐들이 꽤 많이 진천을 필두로 네. 계속해서 발견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은 강원도 지역에서 일부 발견이 되고 있어요.
1: 강원도를?
0: 이 충청북도 진천에서 발견됐을 때 이게 너무나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는 춥잖아요.
1: 예.
0: 그리고 전라남도 해안 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 예. 환경도 되게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거가 너무나 신기하고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사도 많이 했고
1: 예.
0: 그 진천에서 이거 처음 발견된 그 동네 있죠.
1: 예.
0: 그 동네에 뭐 그 발견하신 분이 이장님이든가 이장님 친구든가 그래요.
1: 예.
0: 그분이 이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십니다.
1: 예.
0: 내가 황금박쥐의 발견자다. 그래서 막 자기 본인 그 무슨 본인 무슨 사무실 같은 데다가 황금박쥐 뭐 지킴이 뭐 이런 거 팻말도 걸어놓으시고
1: 아, 스스로
0: 저는 그거 자랑스러워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1: 자랑스러운 거죠.
0: 자랑스러워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1: 중요한 역할을
0: 되게 그걸 영예롭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팔도 동물열전 책 보면 이제 소제목으로 조선을 휩쓴 배트맨 이렇게 되어 있던데
0: 아하.
1: 이거 무슨 뜻입니까?
0: 이게 배트맨이라고 하기에는
1: 예예.
0: 좀 딴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수컷 비율이 높아서.
0: 예, 박쥐하고 상관은 되게 깊은데요.
1: 예, 예.
0: 일단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시대 후기 중에서도 18세기 특히 19세기 경이 되면 조선에서 여러 가지 장식품에 박쥐 모양의 장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우리가 뭐 흔히 요즘에는 어떤 장식을 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꽃무늬 장식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옷 같은 데는 뭐 물방울 무늬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1: 예.
0: 그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무늬 같은 게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조선시대는 특히 18세기 말 19세기에는 무슨 이유인지 박쥐 모양을 그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지금은 사라진 풍습이죠. 요즘엔 누가 뭐 옷을 입고 왔는데 박쥐 무늬로 된 걸 입고 왔다라든가.
1: 배트맨 옷이죠.
0: 예, 무슨 뭐 손수건에 박쥐 모양이 막 장식돼 있다라고 하면 너 배트맨 좋아하냐?
1: 아니, 박쥐
0: 뭐.
1: 같은 놈.
0: 아, 약간 욕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1: 예.
0: 좀 평범한 장식이라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요즘에는 그죠. 예.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19세기에는 이상하게도 박쥐 장식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1: 길한 동물인가요 박쥐가?
0: 일단 그게 근본 이유는 맞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전파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서 유행을 했던 게 당시 중국 청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게 조선으로 퍼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청나라에서 좀 더 먼저 유행을 했거든요.
1: 네.
0: 중국어로 박쥐를 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쥐 복자가 있어요. 박쥐 편자가 있고 박쥐 복자가 있거든요.
1: 푸바오도 복보잖아.
0: 그건가? 네, 그거는 모르겠다. 복이 있다. 락, 행운이라는, 예. 행복하다는 그 복자 아닌가요?
1: 죄송합니다.
0: 근데 아니에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1: 네.
0: 그 행복하다는 그 복도 중국에서 푸라고 발음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행복하다는 복자하고 박쥐라는 뜻의 복자하고 발음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박쥐가 약간 행운의 아이콘, 행복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일종의 아재개 그죠. 네. 복이 왔으면 좋을 만한 곳에 네. 박쥐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는 게 중국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콘의 느낌으로 네. 그런 상징적인 뜻으로 박쥐를 그려놓기 때문에 박쥐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서 그려놓지는 않고요.
1: 네.
0: 박쥐를 좀 특이하게 좀 변형시켜가지고 어떤 무늬를 만들어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박쥐인 것도 잘 모를 모양이에요.
1: 나방 같은.
0: 약간 뭐 나방 비슷하기도 하고 진짜 뭐 좀 특이해 뭐 이상한 상징화된 이상한 날개 모양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 배트맨 마크도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실제 박쥐하고 그렇게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특이한 약간 나비 비슷한 모양을 중국 사람들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근데 중국을 왕래하면서 아마도 저거 좀 멋있다. 뭐 아직 그런 아복 박쥐도 복잡 행복도 복인가 웃기다 이러면서 중국을 왕래하는 아저씨들이 나도 예를 들어 갖고 와가지고
1: 써먹어야지.
0: 자기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 중국 이번에 사신으로 갔다가 기념품 사왔어. 손수건 같은 거 주면 박쥐가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1: 이게 뭐야?
0: 아 박쥐가 왜 그려져 있어? 이게 뭔데? 이게 아 이게 바로 복문이야라고 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거 복문이라고 불러. 아, 복문이가 뭐야, 징그럽게, 라고 얘기하면, 너한테 내가 행복을 바라잖아.
1: 깔깔깔깔.
0: 막 그런.
1: 아, 웃음꽃이 피네요.
0: 아저씨가 대단히 너 아저씨가 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행하면서, 예. 우리나라에 스물스물 퍼져나왔던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죠. 예.
0: 그런데, 장경희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조금 중요한 계기도 한번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를 콕 집어서 지목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신 게 있냐면,
1: 혹시 유행의 계기?
0: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스물스물 유행이 퍼지고 있었을 텐데 예. 이게 그 유행을 더 퍼지게 하는데 한몫했을 것이다.
1: 뭐죠?
0: 라고 이 장 교수님께서 좀 지목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도 남아있는 책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95년에
1: 네.
0: 원행이라고 했으니까 이 능원에 그러니까 임금님 선대 임금님의 성묘를 하러 간 때 있었던 일들을 네. 그때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책으로 그림과 함께 잘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서 편찬해낸 책이 의궤입니다.
1: 의궤 의궤.
0: 네. 근데 이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는 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때 어떤 무덤에 성묘를 갔느냐 당시 임금님이 정조였기 때문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 갔거든요.
1: 아, 네.
0: 근데 그때 아버지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1: 예.
0: 그리고 정조 임금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가는 일을 대단히 중시했어요.
1: 예.
0: 이때 해경궁 홍씨의 생일잔치하고 같이 행사를 하던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중시를 했습니다.
1: 네네.
0: 해경궁 홍씨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원행을묘 정리일기에 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갖다가 드렸는지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공중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예, 예.
0: 아 이런 게 1795년 18세기 말경에 조선의 궁중에서 아주 뭐 좀 좋은 디저트라고 하면서 먹던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음식을 장식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당시에 맛있는 그런 양념을 사용했구나.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1: 박쥐가 나오나?
0: 예. 그렇죠.
1: 예.
0: 이 해경궁 홍씨께서 임금님 어머니께서 타고 가던 가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근데 그 가마의 겉면을 뭘로 장식을 했느냐? 바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천 마리까지는 안 되겠다. 수백 마리에 박쥐 모양으로 장식을 했어요.
1: 아, 수백 마리야. 아, 저 박쥐 떼구나.
0: 조그만한 박쥐 모양을 수없이 많이 새겨가지고
1: 예.
0: 임금님 어머니가 타는 가마를 장식을 했어요.
1: 와.
0: 그래서 이 가마를 책에는 자궁가교라고 적혀있는데요.
1: 네.
0: 자궁이라는 게 이제 임금님의 어머니가 사는 궁정을 뜻하는 말이니까 임금님 어머니 타는 가마라고 적혀있는 말인데 네. 그 디자인을 보면 그 이전에는 뭐 임금님 어머니가 타는 가마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박쥐 많이 새겼던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여기는 네. 박쥐를 엄청나게 새겨놨습니다.
1: 박쥐도 진짜 박쥐 같아요.
0: 어떤 네. 뜻으로 새겨놓았겠습니까? 정조 임금님이.
1: 뭐죠?
0: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타고 다니는 가마도 복으로 다 장식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네. 왜냐하면 해경궁 홍씨가 젊어서 엄청 마음고생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뭐 사도세자고 이러니까 네. 얼마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열몇 살에 시집 온다고 궁궐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른 마음에 못 모르고 좋아했겠죠. 아, 나 궁궐에서 산다 이러면서 좋아했겠죠. 근데 가보니까 뭐
1: 당정맞게 좋아하진 않으셨어.
0: 지켜야 될 법도 많고 뭐 그렇지. 조금만 잘못하면 위에서 뭐 법도가 아니라고 욕도 하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사도세자고.
1: 그렇죠. 그게 크죠.
0: 뭐 중리산이 하고 뭐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니 어쩌니 뭐 골치 아픈 일이 엄청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1: 정조 임금이 극진히 모셨죠.
0: 네, 그러니까 정조 임금도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고생했다는 거를 똘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1: 네.
0: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옛날 또 조선시대니까.
1: 효조.
0: 효성을 다하고 싶었던 거죠. 어머니, 이제는 제가 임금님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제 편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만 하세요. 네. 라는 뜻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정조 임금님 뭐 재롱 같은 것도 많이 부렸습니다. 요거 박광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 주실 텐데, 네. 정조 임금님이 막 괜히 막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네. 어머니, 나이 들어가지고, 어른 돼서, 막 40살이 정도 돼가지고, 어머니 찾아간 다음에, 저 또 책 잘했는데, 공부 잘하는 신하들이, 네. 저보고 진짜 공부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1: 아, 진짜로?
0: 네, 그런 걸 자랑하고 일부러 막 그랬습니다.
1: 40살의 정조가?
0: 네, 그래서 정조가 어릴 때 그걸 딱 일부러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1: 진짜 효자시네. 그게 진짜 효자예요. 네,
0: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게 정약용 선생이 이거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 읽고 좀 되게 뭉클했는데 글 자체는 좀 건조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뭉클한 거예요. 정조 임금님이 어릴 때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배우고 나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책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우리 책거리라는 게 있죠, 그죠? 에이. 옛날에는 새설에라고 해가지고 책거리가 아니라 책을 씻는다라고 불렀어요. 책 씻으시 뭐 이렇게 불렀겠죠.
1: 책 씻으시. 네.
0: 그래서 책거리 새설회를 하게 되면 네. 어머니 제 책 한 권 다 뗐습니다. 네. 공중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 높은 신하들이 왜 이렇게 공부 잘하냐고 칭찬해 줬어요 라고 하면
1: 귀여워.
0: 책거리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네. 그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걸 줬다는
1: 정겹군요.
0: 거예요. 그런데 예. 정조 임금님이 나이 40살이 다 돼서도 네. 자기 공부하던 책 공부가 다 끝나면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이 책도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할머니가 된 해경국 홍 씨가 또 과자를 꺼내면서 아유, 우리 뭐 임금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과자 받아 먹으러 여기 오시냐고.
1: 대단하시다.
0: 정조 임금이 그 받아서 드시면서 예. 아, 어머니가 주신 과자 제일 맛있다고 이러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1: 아, 예, 예.
0: 약간 좀 저는 눈물이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1: 예, 진짜 그런 게 있네.
0: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예, 예, 젊었을 때 죽는지 사는지 하면서 아,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으니까 가마를 살 때도 복복복복복 이거를 글자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적어 놓으면 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박쥐 모양으로 쫙 장식을 해가지고
1: 멋있어,
0: 그거를 유연시켜. 그러니까 요즘 영화에 나오는 배트모빌이라고 하면 약간 멋있는 배트맨의 자동차지만
1: 그렇죠.
0: 조선 시대에 이게 뭐 가마를 뭐라고 해요? 배트웨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시대 배트웨건은 이런 식으로 임금님 어머니가 타는 행운과 행복의 상징이었던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배트맨이 있다면 네. 당시 조선에는 약간 배트퀸이 있었던
1: 배트퀸.
0: 거죠.
1: 배트퀸. 그러네요.
0: 임금님 어머니니까. 네. 네. 배트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 교수님께서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보면서 이게 최고급 제품이다. 아주 좋은 임금님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그거를 만들던 장인들이라든가
1: 예.
0: 행차에서 그 가마를 본 사람 그리고 이 의궤, 원행을묘 정리의궤를 펴낸 사람, 이거를 본 사람들한테 다 인식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1: 무조건 유행이지.
0: 네, 박쥐 모양이 더욱 유행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 야, 교수님들 재밌는 연구 몰래 몰래 많이 하시네.
0: 그렇죠.
1: 예. 자, 이제 지금 팔도 동물일전. 아, 팔도 동물일전 책이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제 붉은 박쥐 이야기 곽식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복을 상징한다는 동물 박쥐. 오늘 붉은 박쥐 편 들어주신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제 박쥐 똥에는 질소나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동굴 먹이 사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또 화학비료가 발명되기 전에는 농업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박쥐가 불길하다 이런 얘기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쥐는 복을 상징하고 똥조차도 아주 귀한 친구였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네이버도 매일 새어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직장에서 누가 좀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3, 4일이 괴롭대요. 내가 뭐 잘못했지? 저 사람 나한테 불만 있나? 근데 3, 4일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자기한테 잘 대해준대요.
5: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아니거든요. 자존감이랑 상관없어요. 살면서 늘 진심이고 늘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4: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자기는 타인의 표정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직장에서 누가 좀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한 3, 4일이 괴롭대요. 3, 4일이 괴롭다. 근데 3, 4일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자기한테 잘 대해준대요. 왜 저는 그럴 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괴롭고 오래 고통을 겪을까요? 상담을 할 때 자기의 마음을 표현 못하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피규어 중에 내 마음, 내 지금 심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어제 저에게 상담 온 30대 직장인이 요즘의 내 모습으로 이 피규어를 골랐어요. 여기 보면 멱살 잡혀 있죠. 네,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내 멱살을 잡고 흔드는 손이 하나 있어요. 이걸 고르고 그분이 펑펑 우셨어요. 내 직장 생활의 모습이 이건 것 같다. 특별히 나에게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다. 근데 직장 내에서 늘 눈치 보이고 잘못할까봐 두렵고 더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왜 나는 이것밖에 성과를 못 낼까?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힘든데 타인은 나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 속에 내가 나의 멱살을 잡고 나를 더 달려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채찍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멱살 좀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이 멱살 좀 풀어주세요. 예. 또 한 내담자는 4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이었어요.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절 구해주지 않아요. 이러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 속에 그 늪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 타인의 반응이 좀 안 좋을 때 아주 예민한 기질의 사람들은 물음표를 내 머리에 꽂거나 내 심장에 꽂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저 사람 나한테 불만 있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저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저 사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들었나? 상대의 표정이 좀 안 좋고 뉘앙스가 안 좋을 때 물음표를요 그 사람에게 먼저 돌리는 게 1번이어야 돼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어제 못 주무셨나?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걸까? 그럼 용기 내서 가서 이 물음표로 한번 여쭤볼까? 그럼 의외로 그 사람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어제 밤샜거든.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잠이 오고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아주 의외의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해요. 한 번의 경험. 근데 이 한 번의 경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기 내어서 저 잘 지내고 싶어서요.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습니다. 용기 내어서 말했는데도 거절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인품의 문제지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 공감 능력, 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면 후회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후회, 남한테 무례하게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만 함께 하되 인간적인 관계는 전혀 하지 말아요. 그 사람 정말 안 좋은 사람 맞아. 타인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우는 사람 너무 많죠. 네. 잠자는 시간 8시간 정도를 빼고는 이 인간관계를 하는 16시간 정도는 사방 360도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시간이다라고 심리학은 말을 해요. 왜 나한테 화살이 날아오지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 근육이라는 튼튼한 방탄 조끼를 해 입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화살을 쐈을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 내가 한번 고쳐봐야겠다라는 건강한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건강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다 맞아요. 그리고 이 화살을 꽂은 채 상담센터에 옵니다. 왜 저에게 화살을 쏘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살을 많이 맞아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과거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살이 날아오다가 다행히 적중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근데 그 화살을 들어서 주워서 들어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꽂아요. 여기다 꽂고 네가 여기 꽂으려고 했지? 그리고 자기가 꽂은 채로 상담센터에 와요. 그리고 물어요. 이 사람은 왜 이 화살을 저에게 쏘려고 했을까요? 왜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방에서 화살은 날아왔지만 마음 근육이란 조끼를 입고 막아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꽂힌 화살을 건강하게 잘 뽑기 위해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나를 비껴간 화살인데도 스스로 그걸 꽂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라는 말은 비합리적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 상처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상대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화살이 상당히 아파요. 근데 상당히 아플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상당히 아플 때는 저 사람이 오로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쏜 화살이면 아까처럼 그냥 뽑아버리면 돼요. 그걸 먹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자, 상당히 아플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경우도 있어요. 진실에 가깝고 나의 약점에 해당할 때 우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때는 아, 이 사람이 표현은 좀 부족해. 표현은 잘 못했지만 아, 내가 아픈 건 나의 약점이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걸 더 키우면 너의 비난 덕분에 내가 성장해 줄게. 저도 저에게 안 좋은 댓글 달릴 때 되게 많거든요. 막 삭제하고 싶고 차단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달기를 아,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다고.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다. 이거 악플일까요? 아니면 진짜 칭찬일까요? 처음에는 악플처럼 보이죠. 기분이 나쁘죠. 끝까지 듣느라 진짜 짜증났다는 말이. 그런데 한 시간짜리 강의를 짜증나는데도 끝까지 들었다는 건 내용이 진짜 좋다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저의 찐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났다고 하는 걸까? 제가 그 방송을 다시 들어봤어요. 제 라이브 방송을. 그랬더니 제가 그 전날 가족들이랑 와인을 한잔 먹고 야밤에 라이브를 했거든요. 다른 날보다 텐션이 너무 높고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 잡음이 너무 심해. 아, 이 사람이 왜 끝까지 듣느라 짜증난다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한테 너무 좋은 댓글이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마이크를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었고 그리고 써붙였어요. 모니터에 천천히 느리게 더 편하게 말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고 저에게 훨씬 이득이 된 거죠. 그의 입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타인은 1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해석하는 능력은 나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 손가락 펼치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은요. 무조건 나를 오해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나를 싫어하고 욕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에이 근데 알고 보면 박상민 씨 실력 없어. 에이 알고 보면 박상민 씨 뭐 별로야. 늘 오해할 준비, 비난할 준비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깔아내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반대 손가락 세 개 접을게요. 세상은 굉장히 공평하답니다. 이 세 사람은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에이 박상민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오래 만나보면 오해 풀려. 그 사람 알수록 진국이야. 오래 만나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 근데 이 세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너무 강렬하게 이 세 사람이 쏜 화살은 가슴에 꽂고 심장에 꽂고 안 뽑아. 안 뽑아. 그리고 왜 나에게 라고 이렇게 아파한단 말이죠. 우리 뇌는요 기억과 감정을 묶어서 저장해요. 나에게 상처되는 말, 아픈 말, 그리고 속상한 감정, 모멸감을 느끼는 감정, 수치심의 감정, 이런 아픈 감정과 묶인 기억을 해마 편도체에 저장하고 장기 하드웨어로 가져가요. 훨씬 더 오래 강력하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쏜 화살이 훨씬 아프고 오래 기억이 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요 참 못돼 먹은 게 좋은 말, 내 편 들어주는 말, 응원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건 금방 까먹어요. 생존에 간절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뇌가 장기 하드웨어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이 세 사람과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좋은 말 해준 것들 있죠. 그거 프린트해서 차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이세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쏘나살이 너무 아플 때 너무 아플 때 이 세 사람에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만나세요. 그럼 이 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은혜 갚으며 산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내 자존감의 근육이 속에서부터 차오릅니다. 그러면요, 이 내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일까요? 이 내 사람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자, 내가 평소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지적 많이 하고 나에게 충고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는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에게 너무 에너지를 쓰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타인에게 별로 관심 없고 나에게 별로 관심 없는 이 네 사람까지 이 한 무리로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직장에 일곱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 가는 게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할 때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뭔가 프리젠테이션 발표할 때도 너무너무 떨리고 못하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타인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이 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하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열 사람이 다 내 편이면 좋겠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안티팬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이건 환상입니다.
6: 그 세 사람이 없는 거다.
4: 아, 저도 없어요. 저를 무조건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내 편 들어줄 세 사람 자신 있게 되라 그러면 저 아직 세 사람 없어요. 네, 우리 인생이 이 세 사람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아직 세 사람 못 채우고 두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많은 제 지인들이 섭섭해할 거예요. 나 그 세 사람에 속하는데 너 왜 모르니? 라고 수십 명한테 문자가 올지 몰라요. 알고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심리상담사 선생님들 100명 줌으로 교육하면서 내일 세바시에서 촬영하는데 너무 떨려요. 너무 불안해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이렇게 떨리고 카메라에 불이 켜지면 공포스러울까요? 저는 저의 약함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분명히 저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100명의 선생님들이 에이 떨려도 카메라 불 켜지고 조명 불 들어오고 마이크 켜지면 잘할 거면서 선생님이 좀 떨고 버벅거리면 더 진실함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100명이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예. 피디님도 우시네. 이 컨텐츠 밑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겠죠. 힘든 분들 힘들다라고 댓글에 쓰세요. 그러면 얼굴 모르는 구독자들이 다 달려가서 위로의 댓글들을 붙여줄 거예요. 이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반드시 내 옆에 있고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인생의 사생활 다 아는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익명의 SNS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응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욕심도 내려놓고 또 친구와 내 편의 반경도 좀 넓혀. 네, 저는 그런 연습이 내 마음 근육을 튼튼히 해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이미 있는 분이라면 세 명이 떠올라 가족 포함해서 정말 은혜 갚으면서 살면 돼요. 네, 그럼 세상은 꽤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네. 그거 너무 예쁜 마음이지 않아요? 네. 직장 내에서도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회사에 진짜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회사의 매출을 높여주고 그래서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이거가 아니거든요. 자존감이랑 상관없어요. 살면서 늘 진심이고 늘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마음의 에너지가 너무 떨어질 때 그때는요 첫 번째 나를 칭찬해줘야 돼요. 나는 진짜 진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잘하고 싶은 나를 먼저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잘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실수하고 내 에너지를 잘

두 번째는 목표를 70점으로 잡자. 70점으로 잡으면요, 완벽주의자들은요, 당연히 80점, 90점 해내요. 근데 100점으로 잡으면 100점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너무 100점의 목표를 두면 더 잘하라고 해주는 조언도 충고로 들리고요. 좀 더 내 성장에 쓸 수 있는 말도 너무 아픈 화살로 내가 오해하게 돼요. 잘하고 싶은 내 마음은 귀하게 여기되 너무 애쓰지 말자. 그리고 제가 대기업 두 군데에서 직장 내 상담하는 일을 한참 동안 하고 또 익명 칼럼, 익명으로 상담 들어오면 칼럼으로 대답하는 걸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이직하고 싶다였어요. 근데 이직하고 싶은 이유 1위가 뭐냐면 동료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직장 동료와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일을 스마트하게 잘하는 건 이게 최고의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해져서 나중에 어떠냐면 인간적으로도 너무 깊게 잘 지내고 싶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받고 싶고 사적인 인간관계까지 그분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 이건 진짜 심리적 번아웃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령 이 사람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개인적인 대화는 하지 않더라도 일은 스마트하게 함께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인간관계를 직장 내에서 하고 친구는 밖에 해서 사귀세요. 네. 그게 직장 내에서 상처받는 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는 관계 혹시 보셨어요? 전 보지 못했어요. 저희 상담센터에도 보면 이혼 상담 너무 많이 하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이혼하면서 남남이 되기도 하고 부모 자녀가 관계 끊고 안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관계 끊고 안 만나기도 하고요. 하물며 타인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모든 관계에는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꽃도 보면 1년 가는 꽃, 또 있겠지만 하루 피고 지는 꽃도 있고요. 모든 생명체는 수명이 다 달라요. 관계도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다른 생명이 꽃 피울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한 생명이 자라다가 그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 뿌리 뽑고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더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난 관계, 목숨을 다한 관계라면 잘 보내주고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말자, 잘 보내주자. 그리고 그 자리에 더 건강하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죠. 네, 빈 공간을 두면 또 좋은 새가 날아옵니다. 네, 그래서 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자. 네. 예민한 사람들이 상처도 잘 받고 그리고 네, 그 상처가 또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민하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기도 해요. 네, 나의 그런 예민하고 섬세한 것들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데 쓰세요. 근데 나는 유독 이런 말에 취약해 상처 잘 받는 예민함을 갖고 있어 이거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도 상처 잘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정했어요. 나는 상처 잘 받아.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는 스타일이야. 예, 나의 그런 취약점이라고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인정하고 써놔요. 그래서 상대의 말에 제가 아플 때마다 아, 내가 원래 이런데 예민해서 내가 지금 아픈 거지 라고 저에게 각성시켜줍니다. 나의 취약점과 나의 강점을 같이 적어 놓으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면 상처받는 걸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승냥이처럼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약점까지 인정하고 그래, 이것도 내 모습이야. 평생 한번 잘 살아가보자. 예, 이렇게 내가 나를 좀 더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면요, 타인이 볼 때 나의 아우라가 달라집니다. 오, 저 사람은 자기의 약점까지도 인정하고 그 약점을 잘 한번 보듬으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 약점을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 약점도 네, 좀 예뻐해 주죠. 나 아니면 누가 예뻐해 주겠어요. 네. 그리고 나의 그런 예민함, 일할 때
켜서 집중력으로 이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뉴욕의 하늘은 천진한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비구름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그 흐린 하늘 아래 펼쳐진 뉴욕의 미래를 향하는 예비선거는 올 11월 본선 진출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예비선거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냐 싶어서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서인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아니 어제 투표가 끝난 밤 9시부터 우리들의 눈과 귀는 온통 이 예비선거 결과에 가 있습니다. 10%가 나머지 90%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예비선거 참여율, 우리 미국의 한인들에겐 정말 생각해봐야 할 현실의 절실한 문제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으로 8선에 진출하고 있는 크리스 맹, 현재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 6선거구 현역 의원이 예비선거에 승리했습니다. 56.8%. 그런데 패자에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척박 한인 후보가 42%가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현역 의원을 이기진 못했지만 크리스 맹 의원이 이렇게 예비선거에서 20% 이상을 얻은 후보를 만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힘을 붙이던 척박 후보, 오늘 초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월드컵 축구 사생 결단을 내려는 남아공화국과의 한판이 기다리고 있는 오늘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마치 아무 실험이 없는 것처럼 날씨를 봅니다. 어저께까지도 이렇게 6월의 날씨가 선선하고 뭔가 이렇게 흐린 하늘이 약간의 비를 머금고 있는 공기와 함께 멀리 걸어도 될 것 같고 달려도 될 것 같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짙지 않은 이 초록의 자연을 보면서 어제 하루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에 나가서 이 선거에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었던, 우리가 함께 사는 커뮤니티에 대해 생각해 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에 대한 생각이 깊은 그런 하루였다면 어제 날씨가 최고의 날씨였을 것 같습니다. 사색하기에 좋은 날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조금 더운 날씨가 돌아왔네요. 화시로 뉴욕과 그 일대가 84도까지 올라가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은 이 정도 기온에서 비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목요일 어느 무렵인가 비가 시작이 되면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비가 다시 오는, 돌아오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은 이번 주를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척박 후보가 그레스맹이라는 8선에 나가고 있는 연방 하원 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기진 못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표를 얻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뉴욕 전체에 물론 이번 예비선거가 조란 맘다니 시장의 그 인도어스먼트를 받은 후보들이 세 곳에서 다 승리를 해서 맘다니 팩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이 세 지역 그러니까 연방하원의원 6선거구의 척박 그리고 7선거구에 앞으로 지금 현역 의원이 은퇴를 선언해서 공석이 될 연방하원 7선거구에 또 출마한 줄리 원 후보. 우리가 응원하면서 지켜봤지만 줄리 원 후보는 많은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지 못해서 시의원으로 지금 계속 활동해오고 있는 줄리 원 후보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뉴욕주 하원에서 일해온 그레이스 리, 이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을 포함해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이번에 뉴욕주 상원, 주의회 상원에 도전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레이스 리, 그래서 11월에 본선거에 진출해 있는데 민주당이 이쪽에 다수 유권자들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 상원에 또 최초의 우리 한인, 그것도 여성, 의원이 생겨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또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비 선거는 그냥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조차도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민주당 지역, 공화당 지역, 뭐 경합 뭐 이런 지역이 각각 이기는 하지만 그래서도 내가 안 나가도 여기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이니까 혹은 뭐 공화당이 이기는 지역이니까 해서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어젯밤부터 해서 선거 결과, 예비선거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신기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시 조란 맘다니. 아, 이 맘다니 이펙트가 또 역시 발휘가 된 그런 어제 예비선거 결과였다. 어떻게 이걸 집중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작년에 이렇게 맘다니 시장이 당선이 됐던 그때 그 열풍과 프로그레시브 특히 이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진영의 후보들의 등장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이 프로그레시브 쪽에 거기에 더해서 데모크라틱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런 프로그레시브에서 더 급진적인 진영의 후보들이 올해 본선거에 이렇게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욕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보게 된다면 단연코 이런 변화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하원 올해 미텀 선거에 어렵겠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예비선거의 결과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11월 본선거를 향하는 많은 주들의 이 프라이머리에서 기존의 민주당이 대안이 없는 현실 이걸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한데 맘다니 시장이 뉴욕 예비선거 세 곳에서 지금 인도스먼트를 준 그런데 이 지역의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됐다라는 그 중에 하나가 줄리 원 후보가 정말 끝까지 선전을 한 이 제7 연방 하원 제7 선거구 브루클린 북쪽과 퀸스 서부를 포함하는 네, 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클레어 발데스 의원이 맘다니 시장의 지원, 지지, 인도스먼트를 등에 업고 승리를 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선거구가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인 니디아 벨라스카스가 내가 그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렸는데 심지어 안토니오 레이노서 브루클린 보로장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6-36%라는 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뉴욕주의 하원 의원인 이 발데스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줄리 원 후보는 6%가 조금 넘는 그 두 사람, 두 후보들 사이에서 제대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구나. 이 맘다니 이펙트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 뉴욕시의 제13선거구 연방하원 제13선거구는 이 어퍼 맨해튼 할렘 브롱스 지역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여기에서 맘다니 시장이 인도스한 다리아 리자 아빌라 다리아 리자 아빌라 라스네미 슈발리에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이다. 혹시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할렘에 기반을 둔 젊은 액티비스트 그리고 또 지금 박사과정의 학생입니다. 대학원생인 이 슈발리에 후보가 이긴 지금 현역 의원은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아트라는 연방 하원의 히스패닉 코커스 의장이니까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진 지금 거물급 현직 의원입니다. 예비선거에서 맘다니 시장의 지지를 받으면서 슈발리의 후보가 이겼습니다. 더 나은 민주당을 향한 선언을 일찍이 내놓은 그냥 단지 민주당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당의 지금 현재 리더십이 이렇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가 좌우하는
연방 상하원 다수당의 이 자리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민주당을 향한 선언을 한다라고 기성정치는 끝났다. 기성정치가 끝났다라고 맘다니 시장이 일찍이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젊은 유권자들이 또 이번에도 많이 나와서 네 그렇게 투표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뉴욕 주지사 캐티 호컬이나 또 연방 하원의 원내대표인 하컴 제프리스 민주당 소속의 기성 에스타블리시먼트 주류 지도층에게 지도부에게 상당히 그 경각심을 주게 한 이번 선거의 결과다. 프로그레시브 물결이다. 이번 올해 11월에 있을 선거와 미국의 미래 정치에 큰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는 이런 예고가 되겠습니다. 뉴욕 연방 하원 제17선거구는 뉴욕주에서 조금 밖으로 나가 있는 그런데 여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또 아주 특이한 여성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다시 노리는 민주당의 최대 격전지였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뉴욕주의 17선거구 여기는 그 National Security,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문가 또 참전용사인 케이트 컨리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0: 이번 예비선거 전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팔로우했던 선거구가 아니었는데 어제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특별한 여성의 얼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예비선거니까 올해 본선에 나갈 지금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 17선거구 연방 하원 자리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선거에서 이 케이트 컨리 후보가 여유 있게 경쟁자들을 이기고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올해 나이 41살인 이 여성 후보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워싱턴 중앙 내셔널 시큐리티 무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군 참전을 한 그런 엄청난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2001년에 911 테러를 경험합니다. 간접적인 경험이었지만 군대에 이 여학생이 자원 입대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6차례 파병 복무를 하고 여기서 브론즈 스타 훈장도 3차례나 받았고 여성 최초로 미군 특수작전팀을 이끈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가족 중에 최초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지만 미국군 사관학교, 하버드대학교 석사, 매사추세츠 석사 모두 받았습니다. 외부에서까지 이 경합주의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그래서 승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와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선거 다음 날 한 곳만 뉴욕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던 제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연방하원의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외손자 또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인기를 끌며 올라왔던 잭 슬로스버그 30대 초반이죠.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관심과 또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성정치권 또 거대 자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3위에 그쳤다. 10%가 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여기 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최종 선거 이 투표 이제 개표가 한 85% 끝난 지점에서 미카 래셔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선거구는 민주당의 중견으로 가장 확고한 자리로 또 민주당을 이끌었던 연방 하원의원 제리 나들러가 이제 나는 은퇴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비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래셔 후보가 39.1% 득표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선거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2위로 알렉스 볼즈라는 후보인데 이 후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단단히 나는 이 규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이 AI를 갖고 있는 그 컴퍼니들에서 엄청나게 돈을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35% 득표했다라고 지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존 F. 케네디의 이 외손자. 이렇게 하고 또 이 조지 코너웨이라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 전 부인인 또 켈리 앤 코너웨이가 백악관의 그 어드바이저 중에 하나로 상당히 그 화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전부터 또 트럼프 반 트럼프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옹호를 하고 이번 선거에 나왔는데 4위에 그쳤습니다. 네. 뉴욕시와 뉴욕의 선거 여러 가지 소식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브래드 랜더가 승리를 거둔 그 지금 선거구 역시 맘다니가 현역 의원인 골드만 의원에 대항하는 이 민주당 예비선거의 후보를 지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비기기만 하도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긴다면, 만약에 한국을 이길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멕시코가 이미 32강 진출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벤치에 보통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만약에 체코 경기에 임하게 되면, 체코가 승리를 하게 되면 체코의 승리,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긴다면 이런 건 우리가 끔찍하지만요. 이건 뭐 남아공화국 우리가 최약체라고 생각했던 A조의 이 팀이 뭐 조 2위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기기만 해도 대한민국이 32강에 올라간다. 이건 정말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월드컵 보시겠죠? 지난 4년 전에 대회하고 현격하게 또 차이가 있다면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4년 동안에 또 엄청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있었구나. 그래서 못 봐서 볼 데가 없어서 못 봤다라는 우리 한인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다려지는 2026년 FIFA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 리그 3차전 우리 한국 대 남아공화국 우리 승리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3차 여러 응원전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응원하는 뉴저지에서는 오늘 저녁 8시 반에 만납니다. 이번에는 뉴저지 팝팝이 아니라 뉴저지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합동 응원전 야외에서 커다란 대형 스크린으로 보면서 또 응원하는 오늘 뉴저지에서의 합동 응원전 함께 외치면 승리는 더 가까워지는 거죠. 볼까요? 오늘 벌어질 경기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B조의 스위스와 캐나다가 한마디로 조 1위를 가르게 되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스니아 헬스고비나하고 카타르가 시애틀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 오후 6시 C조의 스코틀랜드와 브라질 이 경기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와 아이티 간의 경기가 또 있는데 스코틀랜드가 와 지고 나서 그때 모로코하고의 보스턴에서의 경기 있었을 때 그때 그 응원하던 스코틀랜드 사람들 또 응원단이 눈물을 흘렸고 그날 보스턴의 맥주가 모든 바에서 이렇게 다 바닥에 났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오늘 정말 이거 진짜 질 수 없는 그런 한판 브라질을 향해서 스코틀랜드가 네 그렇게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동부시간 9시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가 있습니다. 몬트레일 스테디움이니까 멕시코 지난번에 과달라하라에서 조금 떨어진 몬트레일로 가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공 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메시, 음바페를 꼭 꿈꾸지는 않아도 이제는 좀 뭔가 다른 시선으로. 처음에 체코 경기를 승리하고 났을 때 그때 약간 그래도 조금 부풀었던 그런 기대와 느긋함이 이제 아주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완전히 이 결승전처럼 덤벼들 것이다. 탈락이잖아요. 지면. 체코와 멕시코 역시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승점을 이렇게 따져보면 승리를 하면 3점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승리를 하면 3점 더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조 2위로. 그렇지만 비기게 되면 승점 1점을 더해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체코와 승점에 동점이 된다면 이게 승자승이어서 우리가 체코를 이겼기 때문에 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첫 판이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시간에 체코와 멕시코의 경기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뭐 받아들이긴 그렇구나라고 지금 새롭게 깨닫는 분도 계시는 거죠. 멕시코 시티 스테디움에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몬트리올 스테디움에서 남아공화국을 맞을 때 체코, 멕시코 체코 간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32강 진출 뭐 경우의 수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래서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무승부부터는 승리 혹은 무승부까지도 조 2위를 자력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 오늘 남아공화국
계속해서 말을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D조에서는 공동개최국인 미국이 조 1위로 32강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32강 진출 우리의 그 경우의 수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32강 일찌감치 올라가 있는 나라들은 A조의 멕시코, D조의 미국, 그리고 E조의 독일이 올라가 있고 동반 진출 프랑스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노르웨이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 올라가 있고 J조에서 아르헨티나, 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2022년 월드컵 챔피언 아르헨티나. 39살의 리오넬 메시를 바라보면서 감탄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뒤집었다 또 엎었다 같은 말인가요? 했던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이 리오넬 메시를 괴롭혔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또 이 정서와 이 황포, 일부의 그 팬들의 황포를 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정말 소중한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은데, 뭐 거의 확실하지만, 네. 메시 선수도 이번 대회에 못 나올 거라고 우리가 지난 대회를 생각하며 봤는데, 우승과 함께 또 다시 돌아와서 월드컵 최다 득점 한 선수가 기록한 골에 그 기록도 새로 세운 엄청난 이 선수.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런 축구 천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K조에서는 지금 콜롬비아가 승점 6점 그 2승을 거둬서 우즈베키스탄 또 DR 콩고를 연달아 이겨서 지금 32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조기에 탈락이 확정된 나라들로는 IT가 튀니지, 튀르키예, 요르단, 파나마 등과 함께 보따리를 싸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마지막 경기를 그래도 남겨놓고 있죠. 그렇다면 40세 골키퍼의 나라 카부베르디의 부징야 골키퍼 눈물 그 선방 스페인과 0-0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루과이와 2-2 무승부를 기록한 극적으로 어머니가 들어와서 직접 아들의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이 섬들로 구성된 작은 나라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는 계속해서 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무 한 번도 지지 않은 팀입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H조에 속해 있는데 순위가 스페인이 1승 1무, 우루과이가 2무, 카보베르데 또 2무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가 1무 1패입니다. 앞으로 경기에 따라 사우디를 이기면 자력으로 카보베르데가 32강에 올라가게 된다. 월드컵의 신데렐라 스토리.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사상의 먹은 아침과 뉴욕 예비 선거 다음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저렇게 빈자리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체크해봅니다. 빈자리네요. 왜냐하면 오늘 생방송 중에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우리의 척박 후보 42.몇%죠? 42%가 넘는 이 크리스맹 현역 의원, 팔선에 나가 있는 현역 의원의 도전을 확실하게 하고 아쉽게 패하기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해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 두 아이들이 그동안 이 캠페인으로 해서 오랫동안 떠나있던 두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래서 집에서 전화로 오늘 척박 후보 함께 이 소식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빈자리가 누구 자리인가 하면 이제 척박 후보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 한글 간판으로 2층 높이에 보입니다. 맨하튼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재택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서야 하게 되나요? 오늘 밤 9시 대한민국과 남아공화국 간의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 3차전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보내주십시오. 어저께 먼저 보내주신 분들, 응모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3차전 남아공화국과의 대한민국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첫 골의 주인공을 예상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한 분께 킴스보석에서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건 미국의 은이 다 99%가 아닌 이 스털링 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킴스보석에서 직접 만든 이 실버 브레이슬릿 그러니까 팔찌죠. 팔찌. 팔찌를 아빠를 위해서 원래 만든 건데 이건 엄마가 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무나 멋진 실버 99% 팔찌가 한 분께 선물로 나와 있습니다. 첫 골 주인공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받아놓은 그리고 또 우리 멕시코와의 첫 골 안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 해주신 분들까지 다 있긴 한데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밤 9시, 동부시간 9시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해서 네,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는 여러분이 또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첨을 해서 한 분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네, 킴스보서 세일 상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외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뭐 먹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월드컵 경기 집중하십시오. 마실 필요 없는 퇴근길도 월드컵 관람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에 국과 찜, 떡까지 반찬 걱정은 끝. 잔치 음식 준비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십시오. 그 끝에서 만나서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심리 정서적 어려움 그리고 또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언제나 연결됩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쓰시고 네,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시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려줄 쿨링마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또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호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때문에 피로해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기다리던 목소리 연방 하원 6선거구의 8선에 나가 있는 그리스맹 현역 의원에 도전한 민주당 예비선거 아깝게 패배했지만 42%가 넘는 표를 얻어서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한 네, 우리뿐 아니라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척박 후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나 잘하셔서 우리가 기쁩니다.
1: 네,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1: Thank you so much.
0: 네.
1: Thank you so much. 제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네. 끝까지 싸웠습니다.
0: 네.
1: 네. So I'm so proud. I'm so proud of what we did. We fought a good campaign.
0: 네.
1: We had hundreds of volunteers. We had the support of so many restaurant owners, cafe owners, small business owners. Our whole Korean community.
0: 네.
1: And I believe I received the most votes of any Korean candidate in New York history in this election.
0: 네.
1: In any race. And so I'm proud. I'm still so proud of our community. I'm proud of what we accomplished together.
0: 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 또 너무나 많은 한인 우리 비즈니스들이 또 함께 지원해 주시고 What else? 그런 다음에 한인 후보가 출마한 뉴욕의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Is this true?
1: Yes,
0: 정말요?
1: Because you know we've never had a member of Congress. You know we've had success in the state races, in
0: 네.
1: state assembly, we've had success in city council races, but
0: 네.
1: But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to run for Congress, and even though we didn't win, we won the most votes, I believe, of any Korean American candidate in the state, and I'm proud of the support,
0: 네.
1: grateful for the support.
0: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지지를 받은 또 지지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지금 계속 척박 후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 주의회에는 한인이 진출을 했지만 한인들이 이렇게 연방 하원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는데 아쉽게 지기는 했지만 42%가 넘는 표를 획득했습니다. Exactly as of 1:30 a.m. early this morning,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1시 반 정도로 개표 상황 85%, 그때 당시에 42.9%, 42.9%를 얻었는데, what number do you have now?
1: That's about the same. Yeah, it's
0: 네,
1: about 57
0: 거의.
1: to 43%
0: 네.
1: Is right.
0: 네, 43%를 척박 후보가 그레스맹 지금 현재 7선 의원의 57%에 대해서 얻었습니다. I heard Grace맹 지금 현역 의원이 never had a challenger who got more than 20% of the vote. 20% 이상 얻는 그런 후보 도전자를 만난 적이 그레스맹 의원이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1: 네, 맞습니다.
0: 네.
1: Her last challenger won 20% of the vote in 2020.
0: 네, 그러니까
1: and so 네. we did better than that. We did much better than that.
0: 네, 그러니까 20%도 못 얻었던 그 과거의 챌린저들에 비해서 43%를 얻은 척박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스스로도 한편으로 반은 기대하면서도 half of us는 unsure. We're not sure. If really someone like Chuck, not just Chuck, any candidate could challenge Grace맹 지금 의원을 그렇게까지 챌린지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다우시 있었는데 패자에 놀란 이유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우리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척박 후보가 지금 현재 의원을 그것도 막강한 그리스맹 의원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척박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치인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So what's your plan like?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it's a very good question. My plan right now is to rest, to be present for my wife and my kids, to
0: 네?
1: clean up the house, to do the laundry, to do the dishes. That's my plan right now.
0: 네.
1: And then after that, I will continue to work for Queens, to work for the community. I'm not sure how yet.
0: 네.
1: But I will continue to serve our community and to serve Queens.
0: 네, 지금 척박 후보의 오늘 이 시점에서의 지금의 플랜은 집에서 쉬고 지금 두 어린 자녀들이 아침에 아빠 못 나가게 해서 빈 자리가 보이잖아요. 아무튼 전화로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아내와 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쉬면서 밀렸던 설거지, 빨래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퀸즈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봤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지한 그리고 또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봤던 많은 우리가 많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척박이 다시 나와서 꼭 이 정치인으로 리더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마음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프로그레시브 그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지금 시의원, 시티 카운슬 그런 선거에 나가면 꼭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What do you think?
1: It's too early. I don't know yet. I do know that.
0: 맞아요. 그 설거지 빨래. Yeah, 알겠습니다. 네, I understand.
1: 설거지 빨래. 네. But I do know that 생각보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Queens. In Bayside, in Flushing, in 네. Fresh Meadows, in Forest Hills, who want change. They want energy. They want a politics that is progressive, that is forward-looking, that's fighting for a future. And so I think we saw that last night with the election results. It's a lot of people
0: 네.
1: here are ready for change.
0: 네.
1: They're hungry for change.
0: 네. 이 변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는 압니다. 퀸즈에 살고 있는 많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퀸즈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주민들 중에 50%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번에 척박 후보가 확인한 것은 변화를 원하는 이 주민들 플러싱, 베이사이드, 프레시메로, 포레스트 힐 이런 지역을 대표적으로 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Parents are important in any situation. 그런데 부모님들 중요하잖아요. 척박 후보 이번에 마지막 순간에 아빠 나 이번에 출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라게 한 그 아버지가 박윤영 우리 한인권익신장위원회 회장님으로 많은 민주당 또 소속으로 출마한 그동안의 후보들과 발품을 팔면서 이 가가호 방문해서 패티션도 받아주고 투표합시다 라고 외쳤던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런데 아들이 척박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What did you say to your father?
1: I said, I'm so grateful. I said, thank you to my father. I'm so grateful and I'm so proud to be his son. Because anything I've accomplished is built on the foundation of his work, of my mom's work, of the work of so many, first generation Koreans who came here with nothing, who worked hard, who built businesses, built churches, built the entire community, who succeeded. And so I'm grateful to my

0: 다 이 비즈니스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온 이분들의 그 파운데이션 토대 위에 내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 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투표율에 대해서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제는 어땠나요?
1: I actually don't know how many Koreans turned out, but I'm very curious. I did see that I saw a map of where our campaign won a lot of support, where we actually won. And we won in neighborhoods like Bayside, and we won in North Flushing, and we won around Murray Hill. And then we also won in Woodside, Elmhurst, even parts of Corona. And so I believe that Korean voters did show up, and I'm grateful.
0: 네.
1: Not just Korean voters, it was all immigrant voters. I think
0: 네, sure. 네. 아직 선거 결과 이 퀸즈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잘했나를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척박 후보가 더 표를 그레이스뱅보다 많이 얻은 지역이 베이사이드, 노르스, 플러싱, 무리힐, 그리고 우드사이드, 에머스트, 파트 오브 코로나 이런 지역들에서 참 엄청난 결과입니다. 척박의 다음 이야기. 선거는 끝났어도 your journey continues, right? Challenge.
1: Your journey continues.
0: 네.
1: Yeah.
0: 이제 더 이상
1: I'm still here.
0: 도전자의 신분이야.
1: 살아 있습니다.
0: 네, yeah.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1: Yeah, I'm still so proud to be a son of Queen, so proud to be the son of Korean immigrants, and it's a beautiful morning, and I'm so grateful. I'm so grateful for the support from our community.
0: 네. 퀸즈의 아들로, 코리안 커뮤니티, 또 아들로 아름다운 퀸즈의 아침을 맞고 있는 두 자녀들과 또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신 또 부인께 척박 후보 멋진 선물, 휴식과 집안일 도와주시길 또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쟁 파월, 전쟁의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얼마 동안이나 전쟁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60일이라는 60일.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까지는 다수당이 공화당인 의회에서 특별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방상원이 역시 다수당이 공화당인데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을 초월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분쟁에서, 이란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지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이렇게 의결했다. 연방 의원들이 미국에 더 깊이 이 전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의 이런 모습을 반영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전쟁이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0일 동안 어제부터 시작된 이 60일 동안에 앞으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문제까지 이란에게 너무나 많이 양보한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투표가 뭐 여기 시기에도 맞지 않고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그렇게 맞서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승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 모국에서의 현실이 그러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와서 우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우리는 승자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약한 도전자가 이뤄낸 엄청난 소리 없는 오늘 우리 연방 하원 의원 민주당 예비 선거에 척박이라는 한 이민자 가정의 후보가 이뤄낸 이 결과에 대해 패했지만 너무나 자랑스럽고 희망을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밤 9시를 기대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팰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홀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간 초록색 담쟁이 잎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담쟁이들은 마주친 벽을 탓하거나 주저하지 않고요. 매일 아주 조금씩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엔 거대한 벽 전체를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 채워내죠.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어쩔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일도 관계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담쟁이처럼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한 뼘의 걸음이라도 묵묵히 내딛다 보면요. 우리 안의 절망도 어느새 푸른 희망으로 덮여가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지치기 쉬운 초여름의 수요일, 여러분의 마음을 푸르게 채워드릴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24일 수요일 주데이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죠.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밤 많이 기대하실 거예요. 아, 오늘 하루가 또 어떻게 빨리 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응원 준비 다 되셨겠죠? 오늘 이제 승리하고 우리가 이제 또 32강 가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또 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어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스크린으로 돌아보는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같이 한 번 더 시간이 된다면 보고 싶은 그 영화는요. 이 6월의 푸른 녹음이 짙어질 때면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나온 삶의 궤적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의 기억들이 문득문득 그리워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유행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좀 묵직하게 건드리는 명작을 준비했습니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죠. 1988년작 아주 유명한 시네마 천국입니다. 아마 거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그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들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이따가 한 곡 들어보겠지만 이 영화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아버지를 잃은 외로운 소년 토토 알죠? 아주 귀여운 그 소년이었어요. 그 토토가 나오는데 이 마을의 유일한 오락거리인 극장이 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이라는 이 극장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이 토토는 영사 기사였던 알프레도 아저씨와 아들 같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우정을 쌓아나가죠. 알프레도 아저씨와 이 토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렇게 둘이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나가다가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된 토토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는데요. 이때 뜻밖의 화재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는 알프레도 그 슬픈 장면이죠. 토토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고향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향수에 젖지도 말고 내 일을 해라 라면서 아주 모질게 등을 떠밉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인생 선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프고도 위대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였는데요. 결국 이 토토는 고향을 떠나게 돼서 결국 로마에 가서 아주 유명한 영화감독으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알프레도가 죽고 나서야 한 30년 만에 고향을 찾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눈이 멀었던 알프레도가 청년이 된 그 토토의 뺨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돌아오지 말아라. 향수에 젖지 말아라. 내가 고향에 있으면 너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게 된다. 하지만 떠나보면 모든 게 변해 있고 너와 연을 맺었던 그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알프레도는 이 자식 같았던 토토가 과거의 어떤 향수라는 달콤한 감옥에 갇혀서 머무르지 말고 정말 나아가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알프레도가 인생은 영화와 다르다, 영화보다 훨씬 힘들단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편집될 수도 있지만 현실의 삶은 아주 매 순간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향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멀리서 그리워할 때는 찬란한 천국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서 부딪히고 살면 정말 낡고 지치는 현실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이 알프레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이 걸작 뒤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개봉 초기에 관객들의 외면을 좀 받으면서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원래 초기 상영 버전이 2시간 35분이 좀 넘는 아주 좀 긴 분량이었는데 이 성인이 된 토토가 고향에 돌아와서 첫사랑하고 이렇게 재회를 하는데 결국 또다시 냉정하게 이별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서 그 당시 고객들이 아 이건 너무한다. 너무 쓸쓸하고 무겁다. 이래서 외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작자와 감독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첫사랑과의 씁쓸한 후일담을 잘라버렸어요. 과감하게 편집을 하고 알프레도와 토토의 우정
그 영화에 대한 향수를 중심으로 내용을 압축을 한 거죠. 그래서 약 한 2시간 분량으로 국제판을 다시 내놓게 됐습니다. 이 수정본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받으면서요. 전 세계적인 기적의 흥행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만약 처음에 그 실패했던 무삭제판 그대로였다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는 알프레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중년이 된 토토가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알프레도의 유품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필름통을 열어보는 그 마지막 5분의 장면인데요. 과거 그 신부님의 검열 때문에 다 잘려나갔었던 수많은 영화 속의 키스신 그 장면들을 알프레도가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중년이 된 토토가 아이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시간은 흘러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무언가를 사랑했던 그 기억만큼은 삶을 지탱하는 영원한 천국이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다시 봐도 좋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좀 젊은 날, 우리의 찬란했던 그 날들도 조금 기억해보면서 주말에 한번 보실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을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 시네마 천국 추천하겠습니다.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데요. 공줌 아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밥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은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했는데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이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 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1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시네마 천국의 OST 듣고 왔습니다. 너무 이 알프레도 아저씨와 토토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같이 갔던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 월드컵 제3차전 열리는 날인데요. 그리고 또 수요일이기도 해서 여러분께 오늘 또 퀴즈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오늘 퀴즈 맞추시는 분 제가 추첨을 해서 여러분께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에서 유기농 양배추즙 한 달분 한 박스 그리고 또 상품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H마트 상품권도 있고요. 이제까지 그 월드컵 2026 월드컵에 관한 퀴즈는 많이 또 하셨으니까 오늘은 조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예전 월드컵에 관한 퀴즈를 좀 내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우리 K-Radio US 카톡으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그 시절 그 순간 라디오 퀴즈를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지금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보셨던 경기일 테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것은 1954년이지만 본선 무대에서 첫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무려 4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황선홍, 유상철 선수의 릴레이 골로 2-0 첫 승을 거둔 상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게 질문이고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를. 1번 그리스, 2번 폴란드, 3번 이탈리아, 4번 스페인.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 당시 어디에 계셨어요? 미국에 계셨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또 응원을 하셨는지. 그때 그 열기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뜨거웠던 2002년 저도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우리가 첫 승을 거둔 상대 나라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 네 개의 나라 중에 어떤 것일지 나라 이름 써주셔도 되고 번호 써주셔도 됩니다. 1번 그리스, 2번 폴란드, 3번 이탈리아, 4번 스페인. 자, K-Radio US로 답을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보내주세요. 네, 네, 네. 정답이 아니면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따 정답 발표를 하겠지만 정답 맞추신 분께만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나라를 우리가 시원하게 이겼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너무 오래전 기억이지만 그래도 아실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선수 중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그 통산 3골을 기록한 3명의 선수가 있어요. 한 명은 우리가 해버지라고 부르는 박지성 선수, 또 한 명은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인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2002년 이들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던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 선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 2002년 반지의 제왕이라 불리며 공동 1위에 올랐던 이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반지에 이렇게 딱 키스를 하는 그런 세레머니로 아주 그 당시 여심을 뒤흔들었던 미남 스타죠. 너무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나요? 이 선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선수인지 알려주시고요. 자, 네, 두 번째 문제를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네, 아유, 이 축구 상식이 굉장하시네요. 진짜 다들. 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를 드릴게요. 이것은 2026년 월드컵에 관한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난 대회까지는 그 오랜 기간 본선에 딱 32개 나라만 올라와서 치열하게 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2026 월드컵부터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선 진출국이 무려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이번 대회 총 본선 진출국은 몇 개국일까요?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보기를 드리지 않을게요. 올해는 이 월드컵 몇 개국이 본선에 진출했는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 드렸으니까요. 제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광고 듣고 또 시간 듣고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0시 29분 30초까지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Radio를 청취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K-Radio 카톡 있죠?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K-Radio US로 친구 추가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빨리 들어오셔서 친구 맺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가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www.kradio.us로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하시고 또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뉴스들 다 접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실시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K-Radio 1660, AM1660 검색하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가 있죠. 지금 만약에 다른 거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네, 유튜브로도 한번 들어와 보셔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듣고 올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복 블루베리 100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100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0: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박혜경이 부르는 레몬트리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3차전이 있는 날이니까 특별히 오늘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추첨을 해서 개인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송 후에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알려드려야죠. 첫 번째 문제였죠. 2002년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리가 첫승을 거둔 상대 나라는 어디일까요?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폴란드였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들. 두 번째 퀴즈는요. 반지의 제왕 하면 왜 너무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정환 선수죠. 안정환 선수였습니다. 그 세레모니 잊지 못해요. 그 실축하고 나서 또 헤딩으로 너무 멋지게 넣었던 그 골도 생각이 나는데요. 안정환 선수 잘 맞춰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이번 2026년 월드컵은 모두 48개국이 본선 진출했다. 너무 잘 맞춰주셨습니다. 많이 맞춰주셨으니까 제가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드리는데 혹시 추첨이 안 되더라도 이건 복불복이라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 내는 우리 프로그램들 여러 있으니까요.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3차전이 오늘 밤에 이제 펼쳐지죠. 오늘 밤 뉴욕 시간으로 9시에 열리게 되는데 온 동네가 응원 연기로 열기로 들썩들썩하는 지금 저는 오늘 그 축구 보실 때 화면에 잡히는 그 하나 뭘까요? 물론 선수들도 보겠지만 축구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선수들 이야기는 많이 하시니까 저는 오늘 축구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공에 각각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퀴즈로 좀 내볼까 했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공인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자로 공변될 공, 인정할 인, 공구자 써가지고 공인구. 쉽게 말해서 FIFA가 해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승인한 경기용 축구공을 뜻합니다. 이번에 공 보셨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갖고 싶던데요. 저도 동네 축구처럼 아무 공이나 가져와서 차는 게 아니죠. 공의 무게도 딱 정해져 있고요. 한 410에서 450g 그 사이여야 하고 크기와 또 원형은 물론 일정 높이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의 그 반발력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이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공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공인구마다 사람처럼 고유의 이름이 붙는다는 사실인데요. 개최국의 어떤 문화, 그리고 시대 정신, 그리고 지구촌의 메시지를 담아서 매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중장년층 청취자들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인구 기억나세요? 바로 피버노바였습니다. 열정을 뜻하는 피버와 새롭게 떠오르는 별을 뜻하는 노바가 합쳐져서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탄생한 새로운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 3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그 검고 흰 바둑판 무늬 있잖아요. 그 무늬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황금빛 그 바람개비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아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번에요. 그 우리 선수들이 직접 차고 달릴 2026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트리온다입니다. 스페인어로 세계의 물결 파도라는 뜻인데요. 이번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만들어내는 조화 그리고 다양성, 북중미 대륙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력 향상과 또 판정 지원을 위한 최신 기술도 이번에 아주 대거 도입이 됐죠. 아주 정말 날로날로 기술이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대 월드컵 공인구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인 단풍잎, 그 캐나다 상징하는 독수리, 멕시코, 별, 미국 이 문양이 새겨진 네 개의 패널을 이렇게 열 접착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공기 저항을 아주 최소화해서 만들었대요. 비행 안정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뭐 그 표면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미세한 아주 나선형 돌기를 적용해서 발이나 아니면 골키퍼 장갑하고 마찰력을 높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슈팅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극대화시켰대요. 이렇게 그 공 내부에 또 모션 센서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거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 공의 속도, 궤적 이런 모든 움직임을 정말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정확한 판정을 돕는 그런 아주 훌륭한 축구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도 또 축복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듯이 월드컵 공인구에도 전 세계의 화합과 열정이라는 아름다운 이런 의미가 매번 새롭게 달린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우리 태극전사들이 이 멋진 트리온다를 힘차게 차올려서요. 상대팀 골망을 정말 시원하게 흔들어주기를 다시 한번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좀 떨리네요. 대한민국 축구팀 진짜 화이팅입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이 노래입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네, 재밌는 노래였어요. 없는 게 메리트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좀 날씨가 덥다고 생각이 들 때 시원한 뭐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모닝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커피를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꼭 애매하게 뭐 한 모금, 두 모금 이렇게 남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그냥 이걸 버리느니 뭐 집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보면서 아 어차피 이것도 식물에서 나올 건데 나온 건데 영양제 대신 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슥 하고 부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 있는 식물에 커피 남은 거 뿌린 적 있거든요. 좋을 것 같았어요. 약간 영양제처럼 뭔가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봤을 때도 남은 커피를 주면 화초가 뭐 파릇파릇하게 잘 자란다, 뭐 천연 비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정말 이 식물들에게 주는 커피가 보약이 될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이 될까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마시고 남은 그 커피를 화분에 그대로 붙는 것은 식물을 서서히 죽이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 식물도 아침에 카페인 수혈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텐데 사실 이 식물이 카페인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는 뭐

쉽다고 하네요. 여름철에 초파리 있잖아요. 작은 것들. 그 초파리가 꼬이고 잘못하면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데다가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약산성 성분 때문에 흙이 산성화되면 식물이 다른 영양소도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커피에 뭐 시럽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는 커피라면 또 삼투압 현상 때문에 아주 뿌리 수분까지 빼앗겨서 그냥 완전히 말라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가 무조건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방법은 있어요. 액체 커피 대신에 그 커피를 내리고 남은 그 찌꺼기 있잖아요. 내려 드시는 분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이 찌꺼기에는 식물 성장에 좋은 질소도 있고 인산도 아주 풍부하니까 이것을 버리기 좀 아까우시면 어떤 분들은 냉장고 안에 이렇게 넣어두시더라고요. 그 안 좋은 냄새를 좀 흡수한다라고 해서요. 근데 햇볕에 바짝 말린 뒤에 흙하고 9대 1 이하의 비율로 좀 아주 소량만 이렇게 섞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낙엽 같은 것과 함께 푹 섞여서 뭐 완숙한 퇴비로 만들어서 쓰시면 커피도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다 드시고 나서 그 남은 커피 그 액체는 그냥 식물에 부지 마시고요. 싱크대에다가 부시고 커피 찌꺼기는 바짝 말려서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부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초록이들한테는 맑은 물, 시원한 바람만 선사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자칫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일정을 잘 보내시고 오늘 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모여서요. 우리 대한민국을 열심히 응원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 들떠서 또 하시는 일을 잘 못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 이따가 편안한 마음으로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함께 대한민국을 응원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투데이는 이제 여러분과 인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기쁜 소식을 듣고 들고 오고 싶네요. 오석준이 부릅니다.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이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지는 6월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뉴욕 뉴저지 한인 가정마다 기쁜 소식과 또 걱정스러운 고민이 교차하곤 하죠.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대견하긴 한데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는데 올해 취업비자 진행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신분이란 미국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무거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얽힌 여러분들의 신분 고민, 여러 가지 케이스들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고객과 함께하는 밀러앤치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미미 사무장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직접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번, 718-225-1660번으로 전화 걸어주시고요. 카톡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K라디오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www.kradio.us로 접속하셔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AM1660 검색하시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최창호 변호사님, 미미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6월 이제 중순을 지나서 또 뵙게 됐는데 어떻게 요즘 지내시는지요? 6월 올해 이제 반이 지나가잖아요.
1: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0: 네, 네. 중간 점
2: 믿어지지가
0: 그렇군요. 중간 점검을 조금 하고 계세요. 너무 빨랐지만.
1: 네.
0: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또 월드컵 막 이 축구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데 두 분도 축구 보셨죠?
1: 예, 저는 다, 웬만해서는 다 챙겨보려고. 웬만해서. 네.
0: 사무장님도 보셨을까요?
2: 맞습니다.
0: 그렇군요. 맞아요.
2: 네, 한국 거는 봐야죠.
0: 그렇죠. 맞습니다. 아,
2: 이제 네, 오늘도 봐야 되고.
0: 그러니까요. 네, 좋은 결실을 네. 맺어서 아주 기분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2: 그러게요.
0: 네. 아, 요즘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사실 또 헉 하는 그런 소식도 있고, 뭐, 시민권, 뭐, 오른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일단 그 다카 갱신 서류 소식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1: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다카 갱신 서류 신청하신 분들이 좀 딜레이가 좀 많이 있어서
0: 네.
1: 좀 곤란한 상황을 좀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0: 네.
1: 그래도 조금 좀 그 굿뉴스로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다카 리뉴얼 케이스들이 요즘은 굉장히 좀 이제 대거로 뭐 어프로벌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지금 뭐 해서 작년 11월, 12월 이때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아직 대부분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제 곧 어프로벌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는 난다고 뭐 그렇게 지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0: 네.
1: 지금 뭐 조금만 뭐 더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다카 갱신 서류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다 금방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네.
1: 예.
0: 네.
1: 네. 그리고 요즘에 뭐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0: 네.
1: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현실화되거나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뭐 네. 저번 달 말에 나왔던 그 뉴스도 지금 네. 뭐 그때 한 번 딱 나오고서는 지금 또 뭐 거기에 대한 팔로우 뉴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그 약간 루머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그 아침 일찍 오늘 저기 그 네. 결혼 케이스 인터뷰를 다녀왔는데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그래서 젊은 부부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쾌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민관도.
0: 네.
1: 그래서 뭐 되게 뭐 그 대화 나누듯이 되게 네. 쉽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오늘 바로 승인시켜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니까 뭐
0: 네.
1: 그래서 뭐 좀 가끔 이렇게 좀 좋은 뉴스도 좀 하니까요.
3: 그렇죠.
1: 예, 예. 전부 다 꽉 막혀 있는 건 아니고 네. 조금씩 좀 이렇게 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뭐 네. 앞으로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분위기.
3: 네, 그렇죠. 네,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진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낸 적이 많아가지고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니까 좋고요. 중간 중간에 또 업데이트되는 소식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1: 네.
3: 네. 그래요. 좀 제가 보니까 우리 시민권 신청하는 금액도 뭐 올리겠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1: 그럼요. 모든 건 다 이제 확실하게 법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3: 그렇죠.
1: 그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확실하게 뭐 통과된 건 없으니까요.
3: 네.
1: 네. 그거는 네.
3: 맞습니다.
1: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여러분들 좀 인내가 필요해요. 이민자로 살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잘 추이를 지켜보고 미리 겁먹지는 말고 하나하나 잘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질문들도 오늘 한 분 한 분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7살인데요.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라스트네임을 새 아버지 성으로 혹시 변경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1: 네, 지금 그 자제분 같은 경우는 그 라스트네임을 뭐 자동으로 그렇게 바꾸실 수는 없고요.
3: 아, 그렇군요.
1: 만약에 라스트네임을 뭐 새아버님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은 우선은 네. 뭐 다 영주권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법원 절차를 통해서
3: 네.
1: 네임 체인지 포티션이라고 해서 그냥 그 이름 변경하는 그 절차 그 원래대로의 그 절차를 통해서 법원 통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3: 아, 네.
1: 이제 원래 그 이름 변경하실 때 정확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3: 네.
1: 그 사유 때는 이제 그 네, 스텝 받은 이름 그 라스트네임으로 따라가기로 했다 그렇게
3: 네.
1: 하시면은 뭐 라스트네임 변경하시는 거는 그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3: 아 가능한 거군요. 그거는
1: 예 가능은 하지만 지금 네. 영주권 신청하실 때는 안 되고
3: 그렇군요.
1: 이제 나중에 받으신 다음에
3: 네.
1: 법원을 통해서 보통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네 알려주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분의 질문입니다. 저는 4월에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고 말았어요 하셨어요. 시민권 신청서는 취소시키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셨는데 오 이거 네. 어떻게 해요? 시민권 신청 주는데
2: 뭐 일단 네. 시민권을 떠나서 DUI는 절대 하지는 않고요.
3: 맞습니다. 진짜로요. 네.
2: 네. 네. 근데 이제 4월에 신청하셨고 지난달이면 이제 이 음주운전권으로 코트도 가셔야 되고
3: 맞아요.
2: 이제 뭐 결과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3: 네.
2: 만약에 인터뷰 전에
3: 네.
2: 모든 결과가 다 나와서
3: 네.
2: 그 디스포지션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면
3: 네.
2: 그냥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하시면 되고요.
3: 아, 네.
2: 왜냐면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3: 그렇죠.
2: 솔직히 이민관한테 달려 있습니다.
3: 네.
2: 근데 만약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3: 네.
2: 아직도 음주운전 케이스가 이렇게 언고잉이다.
3: 네.
2: 끝나지 않았고 이제 아직 코트를 뭐 해야 되고 했을 때는
3: 네.
2: 인터뷰는 아마 하실 수 있지만
3: 네.
2: 이렇게 디시전이 나오지는 못해요.
3: 아 그래요.
2: 네, 그 이민관이
3: 그렇구나.
2: 이 음주운전 케이스가
3: 네.
2: 다 끝나서 판결문이 나오면 보내라
3: 네.
2: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3: 아 그렇습니다.
2: 네, 근데 그냥 자동 취소하시지는 말고요.
3: 네.
2: 그래도 이제 비용을 내셨으니까
3: 그렇죠.
2: 네,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아유 좀 이게 참 시기적으로 애매하게 됐는데 일단은 말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2: 그럼요.
3: 네.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질문 주시면 되고 지금 카톡으로 또 주신 분들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도와주실 우리 두 분 밀러앤체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미미 사무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민법 상담입니다. 밀러앤체 로펌의 주소와 전화번호 번호 알려드릴게요.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8-14입니다. 7층이고요. 전화번호 718-461-2334번. 뉴저지 계신 분들은 600 셀반 에비뉴죠. 수입너버는 109호입니다. 잉글루드 클립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4-1456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맨해튼으로 가신다면 390 5th 에비뉴고요. 스윗넘버는 900호입니다. 전화번호는 212-889-5830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도와주시는 분들 잠시 소개하고 올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진짜 기다려지는 2026 FIFA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남아공 대한민국 승리의 순간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3차 뉴저지 합동 응원전에서 함께하세요. 6월 24일 저녁 8시 30분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에서 합동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오늘이죠. 함께 외치면 승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올게요.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생활백서.
1: 네, 오늘 이민법으로 함께 여러분들 질문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신 질문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두 달 전에 마쳤습니다. 인터뷰 때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이민관이 분명히 그랬는데도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이럴 때는 이민국에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기다리시기가 좀 지치신 것 같아요.
2: 예, 인터뷰하신 지 두 달 되셨으니까요.
1: 네.
2: 아직까지는 뭐 이민국에서도 지금 지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1: 네.
2: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인터뷰 날짜로부터 뭐 120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래도 문의를 해보실 수 있는데
1: 네.
2: 지금은 어떻게 해보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조금
1: 그래요?
2: 더 그냥 기다리시는 마음밖에 없고요.
1: 네.
2: 만약에 120일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문의를 한번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1: 120일 될 때까지요. 조금만 더 네. 기다려주십시오. 빨리빨리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신 질문 드려볼게요. 3개월 전에 아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인의 도움으로 재정 스폰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의 2025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2: 네, 그러면 서류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아마
1: 네.
2: 2025년 서류, 그 재정 서류는 세금 보고서는 보고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셨었던 것 같은데요.
1: 네네.
2: 가끔가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세금 보고하신 거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1: 네.
2: 그래서 어차피 하신 게 없으면은 지금이라도 뭐 괜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2: 그래서 내용 설명해서 작년 소득이 거의 없어가지고 좀 벌고 못했다. 하고 그렇게 그냥 짧게 해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뭐 큰 문제 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재정 보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1: 네.
2: 본인께 안 들어갔어도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드릴 질문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전자여권으로 이번에 오셨는데요. 이제 곧 90일 만기일이 됩니다. 90일 날짜가 만기되기 전에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야 할까요? 하셨어요.
3: 네, 90일 지나서 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3: 하시면 안 되고요.
1: 네네.
3: 네, 그럼 여기 온 목적을 박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1: 네.
3: 이제 90일이 지나면 신분이 끝나니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1: 네.
3: 그래도 이제, 여기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 네.
3: 서류 준비하시는 과정부터 90일 지나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1: 90일은 지나서 해야지 의심을 안 받는군요.
3: 네네네.
1: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그 영주권자 신분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가능한가요?
3: 네, 안타깝게도 영주권자 신분은 부모님
1: 네.
3: 초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1: 없습니다.
3: 시민권자 자녀들만 할 수 있고요.
1: 네. 안 네. 되시는군요.
3: 안 돼요.
1: 네. 시민권 따시고, 그리고 네. 하셔야 되겠네요.
3: 그럼요. 빨리 시민권 신청을.
1: 네.
3: 네. 하셔서.
1: 네.
3: 네. 따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분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세금 보고서를 같이 보내야 하는지,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2: 시민권 신청하실 때는 세금 보고서는 안 보내셔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신청하실 때 꼭 그 들어가야 되는 그 리퀘어먼트 자료가 아니고요.
1: 네.
2: 그리고 세금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해도 뭐 시민권 신청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괜찮군요. 네, 안 보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에 작년 10월에 영주권 갱신하는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변호사님도 기다려라 라고만 하시는데 요즘에 어느 정도 걸리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3: 네.
1: 네.
3: 이제 아마 10년짜리 만기가 이제 와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3: 저희 같은 경우도 요새 어떤 분들은
1: 네.
3: 지문 찍고 한 한두 달 만에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 오, 빠르네요.
3: 네,
1: 네.
3: 또 이렇게 뭐 6개월 이상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1: 네.
3: 그래서 길게는 막 1년, 뭐 2년까지도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세요.
1: 그래요.
3: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뭐 진짜 기다리시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로. 변호사님 말씀 맞았네요. 네, 기다리라. 네.
3: 저희가 제일 자주 쓰는 말입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3: 네.
1: 네. 지금 뭐 어떻게 뭐 언제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자꾸 신경 쓰면은 초조해가시고요. 그렇더라고요.
3: 맞아요. 네. 그냥 잊고 있다가 금방 시간이 또
1: 가요. 네. 그 어느 날 이제 딱 전화 오면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카톡으로 이름 밝히지 않고 또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큰애가 올해 만 21세가 되어서 시민권자 자격, 그 자녀 자격으로 저를 영주권 초청해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신분 연장을 못하고 한동안 불법 체류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녀가 부모 초청할 때는 과거에 그 불법 체류 기록이 면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저도 이게 영주권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2: 네, 테크니컬리 면제는 면제시죠. 그러니까 우선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 부모님이 비자로만 입국을 하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신분을 끊기셔서 뭐 지금은 계속 뭐 신분이 없으시다라고 해도 입국 당시에는 그때 합법 비자로 들어오셨으면은 그럼 자제분이 21살이 되셔서 영주권 신청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가능하시군요, 이분은.
2: 네,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자만 갖고 오셨으면 여기서 신분 없이 지내신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오실 때는 비자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잘 진행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신 질문 드려볼게요. 그 H1 비자가 2027년까지인데요. 몇 개월 내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H1B 트랜스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현재 회사가 닫기 전에 스폰서 체인지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2: 네, 그 법적으로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H1이 이제 만기가 되시는 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로만 트랜스퍼 서류를 넣으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60일?
2: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회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1: 네. 네,
2: 그래서 바로 그 만기 되시기 그 전에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건 아니고.
1: 네.
2: 아무튼,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직업이 터미네이트 되시는 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로만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날짜 잘 보시고 60일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신 질문 제가 바로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현재는 제가 학생 비자로 있는데요. 어느 시기부터 가게에서 페이롤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장님은 케이스를 시작하고 바로 페이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3: 네, 지금 그 학생 신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페이롤을 바로 시작하실 수는 없고요.
1: 네.
3: 네, 왜냐하면 영주권 시작을 하신다고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1: 그렇죠. 네.
3: 네, 그리고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노동청 승인도 거쳐야 되고,
1: 맞아요.
3: 또 이민국 140도 승인이 돼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그 노동 카드는 우리가 485 영주권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노동 카드를 같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때요.
3: 네, 그래서 그 노동카드가 영주권 승인 전에 보통 먼저 받으시는데 그 노동카드가 합법적으로 있을 때 그때 페이로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시기적으로는 조금 한 몇 년 후가 될 거예요.
1: 그렇게 되겠네요.
3: 네. 그래서 절대 학생 신분 유지 중에는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는 폐로를 하시면 안 됩니다.
1: 맞아요. 어유, 요 질문 주시길 참 잘했습니다. 남의 말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3: 네.
1: 그래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롤 하실 때까지. 감사드리고요. 시민권에 관한 질문 주신 분도 한 분 계세요. 그 시민권 인터뷰가 다음 주라고 하시는데 아 이번에 제가 전혀 준비를 못해서 통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좀 연기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2: 예, 그래서 그 시민권 인터뷰를 연기를 하시려면은 좀 이렇게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1: 아, 그래요?
2: 근데 지금, 근데 뭐, 공부를 못해서 연기해주세요 하면은 그 사유는 아마 그쪽이 익셉트를 안 할 것 같습니다.
1: 아.
2: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시민권 인터뷰는 기회가 두 번 있으시니까요.
1: 네.
2: 이번에 그 뭐 다음 주라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그냥 좀 벼락치기 공부 좀 하시고요.
1: 어.
2: 한번 가셔서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인터뷰 한번 이렇게 다 보시고 그리고
1: 네.
2: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통과를 못하신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까
1: 네.
2: 두 번째에다가 승부를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근데 지금 연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 번째 가셔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야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 내가 준비를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2: 네,
1: 좀, 네, 사유가 안
2: 돼도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 생각나는데 뭐 코비드 때라든가 어떤 정말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또 그런 건 가능하죠.
2: 네, 만약에 뭐 몸이 편찮으셨어가지고
1: 네.
2: 뭐 그러셨다라고 하면 뭐 병원 다녀오신 기록 이런 거 같이 보내면은 그런 건 대부분 다 익셉트가 되는데.
1: 아, 그러니까요.
2: 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쪽 이런 거는 좀
1: 그렇죠.
2: 예,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하시고 두 번 아까 말씀하신 기회 있으니까 이번에 경험으로 또 만약에 안 되시면 더 열심히 하셔서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생겨서 혼인 사실을 취하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취소하실 수 있나요?
2: 네, 근데 이미 혼인신고를 다 마치셨고
1: 네.
2: 그리고 그 혼인 사실을 취하를 하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1: 아,
2: 그 굉장히
1: 그렇죠.
2: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1: 네.
2: 법원에서 연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1: 그래서
2: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실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1: 네.
2: 이 상황에서는 그 취하, 혼인 그 기록을 캔슬 하시는 것보다는
1: 네.
2: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그냥 이혼으로 가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혼으로 네. 만약에 정말 유지를 못 하시겠다면 이혼으로 하셔야 되는군요.
2: 네, 지금 뭐 혼인신고 하신 다음에 트러블이 있어서 뭐 이거를 취하고
1: 그렇죠.
2: 싶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1: 아.
2: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1: 네.
2: 이 어널멘트라고 그래서 이거 취소 절차는 거의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도.
1: 그렇습니다. 네네. 네. 카톡으로 또 질문 주신 분은요. 영주권을 받은 후에 외국에 몇 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2: 영주권을 이제 받은 영주권자분들은 이제 원래는 6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네,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게 만약에 반복될 경우에는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1: 네.
2: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이제 나가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1: 네.
2: 그 I-131 그 리엔트리 퍼밋이라고 장기 체류 서류를 신청을 하시고
1: 네.
2: 나가시면은 그래도 뭐 2년 넘게는 그래도 외국에 머무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1: 네.
2: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카톡으로 질문 주셨는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그 한국 국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2: 그거는 뭐 이제 그
1: 네.
2: 연세에 따라서 조금
1: 그쵸.
2: 이제 될 수도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 네.
2: 그냥 자동으로 이중 국적이
1: 그쵸.
2: 되시는 거고.
1: 네.
2: 그런데 만약 근데 그 전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한국 국적을 이제 한국 국적이 없어지시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잠깐 시간만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0: www.jay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듣고 계십니다. 생방송 문의 전화번호 718-225-1660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K라디오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밀러앤젤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미미 사무장과 함께 이민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먼저 뉴욕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8-14 7층으로 가시고요. 718-461-2334번 718-461-233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저지로 가신다면 600 실반 에비뉴고요. 수인 넘버는 109호 잉글루드 클립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201-674-1456, 201-674-1456번입니다. 맨해탄으로 가신다면 390 5th Avenue, 스윗 넘버는 900호입니다. 전화번호 212-889-5830, 212-889-58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은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리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안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30일까지고요.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 비자로 있고요. 현재 비자는 28년까지 유효합니다. 펌 노동허가서가 노동청에서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한국 방문 괜찮으실까요?
1: 네,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1: 노동청에서 네, 펌이 진행 중인 거는 아직 영주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네, 또 학생 신분을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0: 네.
1: 또 유효한 비자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녀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0: 오, 다행입니다. 네, 잘 네. 다녀오시면 됩니다. 어디 한국 특히 다녀오실 때 꼭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주십시오. 감사하고요.
1: 네, 그럼요.
0: 네, 그 아까 초반에 우리가 다카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요즘 그 다카의 근황을 여쭤본 분이 계세요. 많이 딜레이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리뉴 신청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2: 네, 다카 리뉴얼 신청서는 좀 미리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0: 그래요?
2: 네, 그래서 다 웬만해서는 다 받아주고요.
0: 네.
2: 그래서 원래는 150일이 정도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딜레이가 좀 있어서 그 전에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다 접수가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2: 그런데 예,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요즘에 그래도 다카 리뉴얼 케이스들이 이제 조금 좀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까요.
0: 네.
2: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딜레이가 안 될 거라고 좀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군요.
2: 예, 그건 좀 희소식인 것 같아요.
0: 네, 미리 하셔도 된다라고 하시니까 얼른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영주권 인터뷰를 다 했는데요. 기본 증명서 원본을 보내라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보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제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1: 네, 이제 네.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0: 그렇죠.
1: 네, 그 이민간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겠죠.
0: 네.
1: 네, 그래서 보통은 한 빠르면은 한두 달 안에도 이제 답변이 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거보다 좀 더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이렇게 간단한 거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0: 네.
1: 또 좀 빨리 결과가 올 거라고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조금
1: 네.
0: 좀 네. 희망적
1: 한 추가 서류가 아니니까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0: 그 일단은 좀 빨리 오기를 뭐 바라보는 수밖에는 저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1: 네.
0: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도 그 음주운전 질문을 한 분이 주셨었는데 지금 익명으로 주신 질문은 그 시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범죄 사실들은 어떤 건가요? 과거의 세금 문제, 뭐 교통위반, 경범죄 이런 기록들 그런 거 좀 안심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이런 게 아마 있으신가 봐요.
2: 네, 아무래도 경범죄 같은 거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0: 네.
2: 그렇게 중범죄, 좀 펠로니 같은 경우에는
0: 네.
2: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니는 이제 이민국에서 봤을 때 1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펜스였으면은 그럼 네. 조금 어렵고요.
0: 네.
2: 그런 케이스들은 아무리 뭐 5년이 지났어도 이민국에서 뭐 이렇게 노할 수 있는 그런 뭐 근거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2: 그렇게 큰 펠로니만 아니시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그 무빙 바이올레이션이나
0: 네.
2: 뭐 스피딩 티켓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지만 않으시면은
0: 네.
2: 그걸로 이렇게 뭐 특별히 문제 삼아서 못 받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시리어스한 그런 오펜스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고 5년이 지나셨다라고 하면은
0: 네.
2: 어느 정도는 다 그래도 봐줍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죠? 거기에 좀 해당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경에 Notice to Appear 추방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안 나갔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에서 혹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취득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2: 네, 가능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0: 네.
2: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 그 혼인신고 하시고
0: 네.
2: 지금 배우자 초청서 I-130이라는 그 초청서를 우선 파일링을 하신 다음에
0: 네.
2: 거기에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리심 노리스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해당 이민 법원에다가 이 케이스를 예전에 그 출항명 나오셨던 그 케이스를 다시 리오픈 해달라는 그거를 신청서를 보내셔야 돼요.
0: 네.
2: 오션트 리오픈이라고 그래서 그거
0: 네.
2: 하셔서 이제 지금은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서
0: 네.
2: 이제 이렇게 영주권으로 좀 풀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션을 넣으시는 건데요.
0: 네.
2: 근데 또 몇 가지 중요한 게 근데 그동안 미국에 계시면서 그 어떤 뭐 법적인 문제라도 있으셨다고 하면은
0: 네.
2: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0: 아, 그래요?
2: 근데 그런 레코드 아무것도 없으시고
0: 네.
2: 그냥 뭐 크리미널 레코드에 그냥 지금 이렇게 또 시민권자하고 혼인신고 하셔서
0: 네.
2: 이렇게 케이스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리오픈 해줍니다.
0: 그렇군요.
2: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가 어차피 법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0: 네.
2: 이민국에서 이제 그 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0: 네.
2: 그 지금 이제 판사가 이제 그 이민 법원에서
0: 네.
2: 결정을 내려주는 건데요. 근데 이민 법원에서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좀 더 그쪽에서는 좀 더 그 호의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카톡으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취업 영주권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카테고리가 무엇일까요? 했는데 어떤 게 좀 요즘 잘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취업 영주권?
2: 예, 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죠.
0: 그러니까요, 이거는.
2: 예, 그래서 2순위, 3순위, 그리고 이제 비숙련 포지션 이렇게 되는데요.
0: 네.
2: 2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이상 아니면은
0: 네.
2: 그 학사 플러스 5년 이상 경력.
0: 네.
2: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이상 경력 아니면은 이제 그 학사.
0: 네.
2: 는 거고 이제 비숙련 포지션은 이제 하이스쿨부터 다
0: 네.
2: 되시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셋 중에는 2순위, 3순위가 그래도 제일 빠르고요.
0: 네.
2: 그렇습니다.
0: 그렇게.
2: 그래서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좀 중요하게 되겠죠.
0: 맞습니다.
2: 그리고 그 스폰서도 어떤 그쪽에 네. 네이처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백그라운드하고 잘 맞으시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되고요.
0: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일단 알아야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좀 나올 것 같네요.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알려드린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신 질문입니다.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여서요.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인터뷰가 이번 달 30일로 잡혔어요. 비자 만기가 되고 계속 일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다 캐쉬잡이여서 세금 보고는 안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인터뷰할 때 일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1: 네, 이제 F1으로 몇 년을 미국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비자 만기가 언제 됐는지,
0: 네.
1: 그 신분을 언제부터 이제 그 학생 신분이 끝나서 불법인 상태에서 이제 계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또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0: 글쎄 말이에요.
1: 뭐 생활을 그럼 어떻게 또 하냐,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냥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만 그냥 간단히 대답을 하면 되겠네요.
1: 네.
0: 그렇죠.
1: 네네.
0: 네, 그 시민권 인터뷰에서 추가 심사로 넘어가는 경우를 봤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민권 인터뷰할 때 추가 심사로 넘어가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2: 추가 심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A파일을 처음부터 이제 전부 다 리뷰한다라는 뭐 그런
0: 네,
2: 개념인 것 같아요.
0: 같아요.
2: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그 모든 케이스들이 다 A파일을 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0: 그래서 거의요, 요새는.
2: 예, 요즘에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0: 네.
2: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시민권 신청하시기 전에 항상 네. 그 예전에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그런 좀 그 날러지가 있으시면은
0: 네.
2: 좀 더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0: 네.
2: 그래서 예,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주권 받으셨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게 되겠죠.
0: 그렇죠. 뭐
2: 예.
0: 요새는 그게 뭐 특별한 그런 사안은 아니네요.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2: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던 일들도
0: 보면은
2: 네. 그냥 그 예전에 뭐 한 2, 30년 전 일이라서 영주권 받으셨을 때 기억도 잘 안 나실 수도
0: 그렇죠.
2: 있는데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이민국에서는 그게 뭐라도 이제 나오니까요.
0: 네.
2: 그래서 만약 확실하지 않으시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민권 신청은 약간 조금 그 홀드업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지금은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익명으로 카톡으로 주셨는데 요즘에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조차도 다시 점검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저 들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받으신 분인데 이게 또 이제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뉴스도 네.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2: 그런 뉴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근데
0: 네.
2: 그런 상황에 있으신 케이스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전국적으로
0: 네.
2: 그렇게 해서 그것도 뭐 다 이렇게 그 시민권 자격을 박탈된 것도 아니고요.
0: 그렇죠.
2: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케이스들이 30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드문 좀 완전히 그 안 좋은 악질 그런 좀 그런 범죄에 연루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0: 네.
2: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네.
2: 전국적으로 지금 뭐 최근 뭐 2, 3년 동안 30 케이스니까 그 부분은 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무슨 큰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다가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민법이나 이런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 비자를 하루 이틀 넘겨서 체류한 경우도 기록이 남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하셨는데 며칠 넘기는 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방문 비자로 오셨다가
0: 네네.
2: 그 여기 이제 그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을 하루 이틀 지나셨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다라고
0: 네.
2: 하면은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0: 그래요.
2: 그래서 보통 뭐 여기서 체류하실 수 있는 그 기간 내서 180일만 안 넘기시면은 그 안에만 나가시면은 네. 나중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80일 정도 기간 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하루 이틀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임시 영주권이 끝나고 10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편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보통 이제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인터뷰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인터뷰가 스케줄 되셨다라는 거는 좀 뭐 뭔가 좀 이민국에서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류를 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물론 공동명의로 돼 계신 서류는 전부 다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입분들의 이런 그 이제 증인서 같은 것도

0: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카톡으로 또 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현재 영주권자고요. 저는 학생비자로 뉴욕에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이 저를 위해서 영주권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문호가 항상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문호가 닫혀 있어서 대기 기간이 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접수하면 영주권 나올 때까지 제가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민권이 남편이 시민권 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더 빠를까요? 하셨어요.
1: 네, 시민권은 언제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 네.
1: 근데 지금 뭐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우선 그 혼인 신고하시고 그 I-130를 우선 신청을 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그 매달 이제 문호가 바뀌거든요. 그 영주권자
0: 그렇죠.
1: 배우자 이제 그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는 날짜가 매달 바뀌기 때문에.
0: 네.
1: 근데 그 최근에는 그래도 뭐 커런트가 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0: 그래요?
1: 오래 기다리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래서 우선은 그 I-130 먼저 다 해 놓으신 다음에.
0: 네.
1: 그리고 날짜가 커런트가 되면은 그때 그냥 다파로 파일링 하시고.
0: 네.
1: 그 이후에는 만약에 뭐 그 날짜가 좀 후퇴된다고 해도 이미 485가 접수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0: 네.
1: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485 접수될 때까지만
0: 네.
1: 신분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문호가 언제쯤 열릴지 그거 좀 뭐 매달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0: 네,
1: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0: 네.
1: 네.
0: 네.
1: 그리고 뭐 물론 시민권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제 초청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0: 네.
1: 뭐 신분 유지나 이런 거는 뭐 아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네. 문호는 뭐 늘 바뀌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질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Affidavit of Support 서류에 보면 최근 3년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2025년 세금 보고서만 있는데 저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2: 네, 그 3년치 인부를 요구한 거는 옛날 얘기고요.
0: 그렇죠, 이거.
2: 네, 네, 최근 1년치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0: 네, 1년만요.
2: 네, 그래서
0: 그렇군요.
2: 지금 25년도 금액이 충분하시다면
0: 네.
2: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또 좀 맞아야 되겠죠.
2: 그렇죠.
0: 네,
2: 두 분일 경우 생각보다 이민국에서 그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요.
0: 아, 그래요?
2: 두 분일 경우는 한 2만 8천 이상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두 분의 2만 8천 정도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신 질문 제가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교회 사역자로 종교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교이민을 신청을 했는데요. 최근 이민국 직원이 사전 고지도 없이 교회로 불쑥 찾아와서 제가 진짜 근무하는지 현장 실사를 하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다행히 그걸 잘 마쳤는데 요즘에 이렇게 종교비자나 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이 심해진 건가요? 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래도 잘 넘기신 것 같긴 한데 직접 이렇게 나오기도
1: 네.
0: 하나요?
1: 요즘 종교이민 케이스가 언제 접수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0: 네.
1: 종교이민 케이스들이 거의 다 올스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거의 그걸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근데 뭐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전에도 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뭐, 딱히, 지금 요즘에 더 까다로워져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0: 네.
1: 네, 근데 그 종교 이민으로 인해서 요즘에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0: 네.
1: 요즘에는 종교 이민 케이스가 거의 뭐 올스톱이기 때문에.
0: 거의 그렇군요.
1: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렇지만
0: 네.
1: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그 이후에 다녀간 이후에 만약에 뭐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이렇게 또 하나의 질문을 주셨거든요.
1: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왔다 갔는데도 뭔가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0: 네.
1: 문서로 그걸 이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1: 그거는 또 준비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때 뭐 얼굴 다 보셨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오히려 그게 더
0: 네.
1: 확실하게 그쪽에서
0: 그쵸.
1: 보기에도 이거 진짜 케이스구나라고
0: 네. 네,
1: 확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뭐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전문가들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라앤츠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그리고 미미 사무장께서 오늘 이민법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0: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4: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팔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5: 열정과 혁신 속에
2: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하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누가 말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라면서 군안에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정 전 대표는 사퇴선언 1시간 후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입장을 올렸고 오늘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친청 친문연대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엿새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과 재선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됐고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히면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진 노코어터넷에서 오늘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최고위의 발언인데요. 영상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5: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1: 예, 자, 정청래 대표의 사퇴변의 모습을 들으셨는데 더 전해 주실까요?
3: 네, 결국 오늘 당대표직을 예상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번에 물러나는 건 결국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라면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본인이라고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1: 예. 또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퇴원을 했고 당내에 복귀했는데 오후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3: 네. 복귀 일성은 사실상 사퇴 거부였습니다.
1: 예.
3: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당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요. 당대표 마음대로 할 문제도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도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3: 또 당내 기강 확립을 언급을 하면서 더 이상 당을 흔드는 행위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내 일각을 향한 경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양당 대표가 오늘 뉴스의 신스틸러들인데 하나만 들어도 얘기할 게 많은데 두 개가 엄청 크네요. 자, 일단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 일성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우리 김희정 의원님부터.
4: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고 네. 장동희 대표는 퇴원하고 최채 브라더스 오늘의
1: 야 최채 브라더스
4: 최채 브라더스
1: 네.
4: 그런데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정청래 네. 대표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당원당규에 연임하고자 하는 당대표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는 규정은 없어요.
1: 그렇군요.
4: 예. 공직에 출마할 때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는 기한은 있거든요.
1: 예.
4: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전례에 따른 거죠. 전준위가 내일 모레 구성이 되는데
1: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4: 예, 이틀 전에 그 사퇴한 전례를 따른 건데요. 이거는 뭐 오늘 그 퇴임사를 보면 저는 뭐 대선 출정식 같더라고요. 그래서
1: 대선 출정식 보는 줄?
4: 예, 예. 야망을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 투명하게.
4: 예, 예. 투명하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연임 출마는 당연한 걸로. 그 출마의 변처럼 저는 읽었습니다.
1: 예, 장 소장님.
6: 첫 번째 생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1: 누가요?
6: 총청래 대표.
1: 왜 거짓말해요? 무슨 거짓말이
6: 이재명 있어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팀, 원보이스를 네. 내기 위해서 예. 내가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6: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피노키오 생각이 났다.
1: 아,
6: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이 우리 아까 나온 영상 플레이스 나온 정청래 대표의 이 말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전 주어를 잘못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주어가 뭐예요 그러면?
6: 주어가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김어준 씨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김어준 씨와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김어준 씨가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4: 이러쿵 저러쿵.
1: 그럼 그렇게 대우리 왜 이렇게 오늘 준비 잘 맞아?
6: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 온 마음을 숨긴 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장동혁 대표 사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복귀하면서 한 얘기는 좀 웃겨요. 뭐냐면
1: 웃겨요.
6: 당대표 거취는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6: 한동훈 당대표 거취를 장동혁 대표가 결정적으로 등에 칼을 꽂았어요. 최고위원 사퇴함으로써 예.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렸잖아요. 자기는 그래놓고 또 자기가 당대표 되니까 이거는 몇몇 의원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 최고위원들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 당의 기강 얘기했잖아요.
1: 기강.
6: 기강 확립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다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당무감사위 윤리위에 넘겨가지고 다 그럼 뭐 탈당 공고 제명할 건가요? 고작 이게 한 엿새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생각해낸 게 가만두지 않겠어. 나한테 대들고 까부는 사람들은 내가 다 그냥 처단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역시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1: 사실 기강이라는 단어는 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 뭐 이런 취지로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당내 문제에 있어서 기강을 잡겠다 이건 좀 약간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니에요?
4: 할 수는 있는데 예. 당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리고 그 정통성을 인정받았을 때 예. 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잘못을 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당무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반응이 나올 수 있죠.
1: 예.
4: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미 리더십은 붕괴 상태잖아요. 다들 얘기하는 건 시점의 문제다만 얘기하는데 그 시점이 도대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1: 예.
4: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난자리가 표가 안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성곤 의원 주최 토론회에 막 한동훈 의원 가서 예. 막 너무 화기애애하고 즐겁잖아요.
1: 예.
4: 오세훈 시장 또 뭐 강연했잖아요.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어머, 나 빼고 다 행복하네 지금. 안 되겠다 퇴원해야지.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나오자마자 기강 확립, 당 쇄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할 얘기인가 그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을까요?
1: 자, 박우신 기자님.
7: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기자들이 네. 수석 대변인 백그라운드 브리핑 때 물어봤거든요. 이 국민의힘? 기강이라는 네. 게 무슨 기강이 말씀이냐? 무슨 혹시 윤리위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거냐?
1: 네.
7: 아, 그런 거 아니다.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고 했거든요.
1: 뭐 이런 거예요. 그냥.
7: 네, 원론적인 차원에서 과연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
1: 네.
7: 그리고 계속 오늘 장 대표가 강조한 게 당원 중심주의거든요.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내 기류에 굳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건데 정동식 원내대표가 오늘도 낮에 이 4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여기서도 대표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1: 예.
7: 원내에서의 흔들리는 게 좀 심하자.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기반 삼아서 버텨보겠다. 이런 걸로 풀이가 되는데 모요하게 양당 대표가 모두 굉장히 그러니까. 당심을
1: 당원 당원. 여야분들이 한 단어로 당원.
6: 거듭 얘기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고 국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6: 당비 낸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예.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내년 8월 달까지 예. 거의 매일 매시간 언제 그만두고지 그만둬라 막 계속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저희도 내년까지 계속 아이템 나와야 돼요.
6: 그러니까.
1: 아 근데 아이템 좀 바꿔야 돼. 맨날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 이거 계속 이거 진짜 외우겠어 이제.
6: 그러니까요.
1: 예.
6: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에게도 그게 좋지 않아요. 어쨌든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선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는 매듭 짓고 가야 돼요. 예.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4: 말마저 안 하는 것 같아요.
6: 요즘 안 해요.
4: 지방선거 전에는 전당원 투표하자, 맞아요. 의원직 걸어라, 막 뭘 걸어라 이랬는데 이제는 그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신이 없는 건가?
6: 불리하다고 생각.
4: 그런데 결론은 오늘 일상은 난 죽어도 못 물러나.
6: 그렇죠.
4: 배째 예. 뭐 이런 이 정도.
8: 자 이따가 또 노코 때문에서 많이 또 이야기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또 원 구성을 해야 돼요. 이제 후기 하반기 국회. 근데 여야 원내대표 만났는데 결렬이 됐어요. 핵심은 법사위원장. 맞습니까?
7: 네 맞습니다. 원구성 협상 오늘도 결렬이 됐습니다. 조성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만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결렬이 됐는데요.
8: 예.
7: 민주당은 이미 원구성 기한을 넘긴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법사위 탈영만 하면 시간을 끌 동안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8: 예.
7: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8: 예.
7: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국회 관행에 따라 야당 몫을 한다고 있어서 당분간 원구성 충돌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 예, 자 일단 법사위원장 문제로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제 26일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시한을 못 받고 안 하면 우리가 다 한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한 상황인데 김종인 의원님 현재 상황 촉으로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4: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게 되면 두 번째거든요. 21대 국회에서 해봤잖아요.
8: 예.
4: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았죠.
8: 예.
4: 그래서 하반기 21대 하반기에는 다시 또 이제 타협을 통해서 상임위 배분을 했었죠.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할 것 같고요.
8: 예?
4: 저희가 또 요즘에 지지율 상황도 있는데 민심도 살펴야죠. 다만 법사위는 양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8: 아, 그래요?
4: 예. 그래서 법사위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 가지고 최대한 타협을 하는 게 그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8: 예.
6: 그 상임위 뭐 배분 원구성 협상 지연 사례는 많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92년도 국회에서는 125일 동안 원구성 협상이 지연된 적도 있어요.
8: 바꿔 말하면 원구성 안 해도 일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6: 그렇죠. 임기 개시 후 뭐 5일 내에 뭐 7일 내에 하도록 네. 되어 있지만은 그거 지킨 적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고 국회법이 아니면 또 전례와 갈래에 따라서 막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8: 예.
6: 그렇죠, 의원님?
4: 법 위에 여야 그쵸, 협의가 합의. 먼저 우선이죠.
6: 합의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솔직히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이 국회의장직을 뭐 자신들이 가져갔을 때 본인들은 법사위원장직 달라고 그게 최소한의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그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주옥 같은 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8: 등찾기로.
6: 그럼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국회법대로 하겠다. 우린 절대로 못 준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좀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하지도 않냐. 그렇게 말씀드려요.
8: 근데 이제 그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다 독식을 하면 이제 야당의 공격 프레임, 그러니까 국회도 입법 독주한다. 그게 더 강화될, 그 프레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 상임위를 하기에도 좀 부담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장에서 듣기시면 어때요? 과부신 기자.
7: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8: 네.
7: 그러니까 결국 여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 그 앞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도 여당에다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8: 네, 네.
7: 전략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국민의힘이.
7: 네, 근데 다만 근데 이게 3선 이상쯤 되는 의원들, 그러니까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어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8: 프로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7: 또 내준다고 우리도 좀 해야지 또 이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네, 원내에서는 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일단은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8: 예.
7: 최종적인 타협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처음에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다시 양보하는 식으로 하고 대신에 조금 더 알짜배기 상임위원회를 좀 더 갖고 오는 식의 이야기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8: 예.
7: 어디까지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8: 예.
6: 근데 저는 이제 관례와 전례 다 없애고
8: 예.
6: 그냥 다수당이 그냥 상임위원장
8: 다 해요?
6: 독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9: 아니 왜냐면 자꾸 이렇게
8: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여당 책임론으로 큰 그림이. 아 무서운 장 송장님
6: 눈치챘어요? 네,
8: 그럼요. 다 보여 이제.
6: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딱 걸렸어.
4: 미국 미국처럼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15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가져갔어요. 법사위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16대 이후부터는 조금 뭐 핑퐁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민생법안까지 여야 이견 없는 것까지 워낙 필리버스터 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괴롭힌 측면이 없지 않죠. 예. 그러니까 법사위는 할 일도 많으니까 일단 민주당에게 양보하시고 나머지 상임위 가지고 타협안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18개를 다 가져가요.
8: 법사 얘기는 한 2년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상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견난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6: 국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냥 여당이 가져간다. 아니면 다수당이 가져간다.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거 가지고 협상이 지연돼가지고 민생법안을 처리 못하고 국회가 놀고 있다라는 얘기를 비판을 듣습니다. 2년마다 듣는 것도 지겹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8: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관훈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굵직한 정책 의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정책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는 질문에 답했군요.
7: 네. 노동이나 세제, 주택 같은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8: 아니다.
7: 했습니다.
8: 네, 선을 아니다. 그었다.
7: 그렇습니다. 큰 정책 전환보다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더 세심하게 듣고 보완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8: 예.
7: 그러면서 이제 정책 얘기했던 게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였습니다. 제2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용인은 그대로 두고 지방의 새 클러스터를 추가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8: 요즘 반도체 용기가 좋으니까 더 짓겠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인가 보네요.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있었는데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닥치고 져야 된다. 닥치고 공급이라는 겁니까?
7: 네, 맞습니다. 닭공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네. 공급 확대를 강하게 말했는데요. 수도권 주택 문제 그리고 닥치고 지어야 한다라며 최근 수도권 집값 불안의 배경으로는 2023년부터 4년까지 PF 부실 또 고금리에 따른 공급 위축을 지적했습니다.
8: 예.
7: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 40% 부족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8: 예.
7: 그래서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세제나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고 결국 수도권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 예, 자,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이 또 SNS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관훈 토론회에서 이제 직접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떤 부분 좀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4: 일단 출발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8: 예.
4: 세제 공급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문가나 뭐 정부 부처 국민 참여하는 토론회도 공개 토론도 하겠다. 뭐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요.
8: 예.
4: 그다음에 세제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다. 본인도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도 소회도 밝혔는데
8: 예.
4: 네, 그런 게 고민이 상당히 크구나. 이제 다만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도 안 된다. 뭐 공업지구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사냐. 그러니까 2030년까지 135만 원가 착공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계속 발표는 하고 있잖아요.
8: 예.
4: 그런데 폐교나 또 공공기관 소유 부지 뭐 이런 거 통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닭공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은 좀 깨알같이 하신 것 같은데
8: 예.
4: 7월 말에 발표할 그 내용이 참 궁금하긴 하죠.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8: 예.
6: 주택 공급 중요한데 어디에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또 제4, 제5 신도시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대규모로 짓게 되면 저 일산 같은 곳의 집값은 더 떨어지거든요.
8: 일산 거주자시죠?
6: 네. 서울 집값을 잡아야지. 그러면 서울에다가 지어야지. 왜 서울 주변에다가 왜 집을 지어가지고
8: 네. 네.
6: 일산 같은 고양시에 피해를 주는지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8: 이 정도 말씀하시면 일산 국회의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뛰시는 거 보니까.
6: 저는 공직을 할 생각 아니 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8: 예, 어쨌든 계속해 주세요.
6: 그리고 용산 같은데 네. 정말 거기 교통도 좋고 서울의 중심지잖아요. 거기 폐정비창 같은 거 있잖아요.
8: 예.
6: 그거를 좀 임대주택,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네. 공공임대주택을 그 지역에다 하면은 정말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8: 예.
6: 이분은 그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는 애드립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기자 회견이나 토론회는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 김용모 실장이?
6: 네, 왜냐하면 세제 주택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천양지차예요. 결국에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한강 벨트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여가지고 서울시장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동산 세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주민들은 큰 정말 현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인식 자체가 국민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반도체 클러스터 거의 호남에 짓겠다라고 이제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2028년, 2030년 총선 대선 이거 만약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에 지으면요 민주당 폭망합니다.
8: 어, 근거는?
6: 호남을 제외하고 네. 전 지역이 민주당에 대한 비토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니 여기에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왜 호남에 보내느냐. 영남에서는 아니 우리 영남에 여기 뭐 원전도 가까이 있어서 전력도 풍부하고 수량도 풍부하고 우리 영남에다 지어줘야지 호남 정권이다 보니까 또 호남에 하는구나.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도 다 이 부분 결정에 대해서는 다 비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캠페인하기 정말 좋습니다. 역시 호남만 챙기는구나. 경제 논리보다는 지역적인 논리, 이념적인 논리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확 프레임을 가져가 봐요. 선거 못 치웁니다.
8: 벌써 총선 시작된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자, 김유정이
6: 대단히 위험한 지금 발상이에요.
4: 그 음모론적 발상이고요.
6: 음모론? 아니, 그렇게 프레임 가져가면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4: 아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6: 네. 왜 호남만 그러면.
4: 이 정도 못 합니까?
6: 왜 호남에만
4: 그러니까 수도권 해야지. 충청. 아니, 호남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6: 어떻게 단단
4: 호남. 아니, 보세요. 맞죠. 호남만, 그럼 호남 정권입니까, 지금이? 역차별입니까? 호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8: 예.
4: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에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고 김영호 실장도 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짓는 게 왜 2028년 총선 대선까지도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6: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당하기가 쉽다니까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표용지 부실 이 건과 관련해서 투표용지도 관리 제대로 못하는 정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왜 호남에만 반도체 공장 그 호황 젊은이들이 너무 취업하고 싶어하는 거 왜 호남에만 호남 사람들만 뭐 일자리 챙겨주나?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고. 나중에 지어드릴게요. 안 통해요.
8: 박우신 기자님 안 통합니까?
10: 저는 사실 이게 반도체 분야가 워낙 뜨고 있기 때문에 네. 민감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어디에 무엇을 짓느냐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호남에 반도체를 지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당으로서 여권으로 다른 지역에서 줄 수 있는 건 없느냐. 사실 다른 지역들 수건 사업도 많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확 뒤집어질까? 이게 뭔가 어떤 단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또 여권이 그렇게 좀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모든 지역 중에서 호남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건 또 사실이고 호남이 어쨌든 뭔가 호재가 필요한 것도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정권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대단히 악재가 될까 싶긴 합니다.
8: 알겠습니다.
6: 대단한 악재가 됩니다.
8: 1년 10개월 후에 우리 장성철 소장의 예언이 현실화될지 계속 2년 동안 계속 해주셔야 돼요.
6: 호남에는 500조를 투자하고 우리 지역에는 뭐 1조.
8: 3대 위원장이야 벌써.
4: 장성철 나빠요.
6: 죄송합니다.
8: 자, 뭐 마무리는 짧게 내일 그 멕시코 월드컵 그 남아공과 내일 오전 10시 하는데 우리 과구신 기자
10: 네.
8: 아, 남아공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남아공 몇 대 몇을 예상하십니까?
10: 저 1대 0 예상합니다.
8: 1대 0을 어떻게 누가 이겨요?
10: 네? 아 저희가 이기죠.
8: 아 저희가 네, 대한민국 저희가 당연한 겁니까? 네,
10: 저희가 이겨서
8: 왜 이렇게 짜? 네. 1대 0.
10: 아 그 멕시코랑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엄청 잘했어.
8: 야 그러면 이게 그냥
10: 아, 선수의 개인기로. 네.
8: 개인기로.
10: 잘했다고.
8: 자, 1대0 골의 주인공 누구예요, 그러면?
10: 아, 그거 좀 어렵긴 한데. 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계속 좀 뭔가 부진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8: 왜 자꾸 빼는 거예요, 근데?
10: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가 있죠.
8: 프레시안 선수.
10: 야.
8: 네. 아, 뭐 교체는 감독의 권한이니까.
10: 그래서 양가적 감정이
8: 책임을
10: 있습니다.
8: 되는 거죠. 네,
10: 양가적 감정이 있습니다.
8: 1대0 승리 예상하신다.
10: 네. 예. 선수들의 공이어야 합니다.
8: 예. 저 손흥민과 이강인 둘 중에 누가 넣겠어요?
10: 20배팅킥을 넣으면 예, 저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을 불식할 수 있는 하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8: 아 그러네. 손흥민이 하면 골 넣으면 좋겠다는.
6: 진짜 거. 원론적인 답변 진짜 잘하신다.
8: 방송 영역이 많아요 형님. 자 한판 분위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10: 감사합니다.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8: 예, 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자, 먼저 맥 소장님, 서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11: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준입니다.
8: 네, 여전히 본인의 휴대전화 컨트롤을 못하시는 김동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오세요.
12: 안녕하십니까.
8: 예. 옆에서 장선현 좀 가르쳐 주세요, 좀.
12: 그게 아니라, 예. 저 소개할 때 예. 방해한 거예요.
8: 방해가 일부러? 네. 약간 디도스 공격.
12: 그렇죠. 아. 일단 나를 세워야죠.
8: 아.
6: 아. 한동훈 의원이 이제 예. 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 예. 조금 오만해졌어. 이제
8: 오만해졌어.
11: 형이 이만하려고 그랬죠.
8: 그러니까 방송 전에 이렇게 막 무음절이도 좀 안 하고.
6: 그러니까 아. 뭐 내가 여기 출연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8: 예, 내 감사드립니다.
11: 아, 이선수까지 왜 이러지? 자,
6: 아. 이거 봐, 지역 구민인데 저 선수라고. 지역 주민을 말이야.
11: 예. 아, 정치를 그만두든
6: 지 맨날 선거 때는 뭐 숨이 되겠다고 해놓고 선거가 이제 지나니까
8: 아까부터 계속 총선 모드야 이분이. 그러니까 잘 조심해 주세요.
11: 왜 그래?
8: 자, 국민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 국민의 민주당 얘기부터 정청래 당대표 오늘 이제 대표직을 사퇴를 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 정청래다. 아 그리고 예상된 수순이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또 한 시간 후에.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바로 또 이 사퇴 이변에 대한 입장도 밝히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 변 어떻게 들으셨니? 오늘 맥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맥 소장님?
11: 사실 뭐 저는 뭐 대권을 염두에 둘 정도로 정말 결의에 찬 그 사퇴. 그
8: 대통령 네 분을 언급했죠. 그러니까.
11: 네, 뭐, 네 분을 예.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을 36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8: 아.
6: 그 이 사퇴 36번 약 올렸네 그러면.
11: 그러니까.
6: 약 올렸네.
11: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의 전략 중에 병 주고 약 주고가 있습니다.
8: 그렇죠. 그렇죠.
11: 근데 병도 주고 예. 약도 주고 해야 예. 이게 사실상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8: 예?
11: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한테 약보다는 병을 많이 던진 것 같아요.
4: 병 아니고 병.
11: 병.
4: 병이에요?
11: 예.
4: 병? 짧은 거예요? 장음이에요?
11: 아니 왜니까?
8: 아니, 어려워.
11: 저는 그
8: 야, 병이
11: 아닌데 제가 이제 은유적으로 쓴 거예요.
8: 병을 어쨌든
11: 많이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것들은 지금 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에 큰 부담을 느끼고는 있구나.
8: 아.
11: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의 이름을 많이 좀 저 걸어냈어요. 아. 그건 뭐냐면 각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8: 본인도?
11: 네. 본인의 행태와 태도들이 지금 본인의 연임 도전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것들을 최소화 희석시키기 위해서 네. 과도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네. 스스로의 방증입니다. 이 연임 도전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다.
8: 아하.
11: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박찬대 후보와의 이 그 전당대회에서 한번 좀 나름대로 성과를 봤거든요. 희석시키는 거. 그래서 당원들한테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고 나야말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을 쭉 던지는 거예요.
8: 예.
11: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과연 당원들이 두 번 속을까? 저는 대통령 던지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8: 아하.
11: 더 이상 대통령은 예. 정청래 대표의 말에 뭐 이렇게 위안을 받거나 아 그래 나한테 각을 세우지 않고 있어라고 하지는 않는데 아하. 이 36번의 이재명 대통령의 거론과 지난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 거론한 거는 당원들한테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나에게 네. 표를 던져주라. 나 이재명 대통령 사람이다. 네, 안 속을 것 같아요.
8: 안 속는다.
11: 두 번은 안 속죠.
8: 두 번은 안 속는다.
11: 야, 센 말이네요. 그 자세히 들어보면. K-POP, K-POP, 당신의 K-STAR,
13: K-RADIO.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1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전복 블루베리 팩당 5불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냉동 훈제요리 팩당 8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김재혁 최고는?
1: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당대표를. 네. 그리고 또 집권당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그것도 좀 특이한 일이긴 한데,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은 나는 이제 완전한 임기를 다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 중에서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뭘 지키죠?
0: 끝까지 지킨다.
1: 네, 끝까지 지킨다는 게 뭘 지키지? 뭐, 본인이 뭘 지킨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리, 뭐,를 얘기하잖아요.
0: 근데 아니, 그러니까.
1: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배신, 네. 의리,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0: 네.
1: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아니, 무슨 뭐, 봉건 시대도 아니고,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대통령과 무슨 의리를 지켜서 정치를 합니까? 그뭐 조금에서 뭐 잘못되면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도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 정치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0: 리벤지.
1: 그게 뭐 로열티라든가 네. 아니면 뭐 베스타드 뭐 이런 네. 정도가 될 텐데
0: 네.
1: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대통령과 뒤통수 치고 있고 사이가 안 좋아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그런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의 상징 자본이잖아요, 정치적인.
0: 네,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그런 분들을 계속 거론함으로써 자기가 네. 그 적자다.
0: 어허.
1: 내가 그걸 이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암시하는 그런 기법을 좀 쓴 것 같다. 근데 뭐 별로 감흥은 없었다.
0: 감흥은 없었다. 사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한 건 본인도 그 반열에 그렇죠. 서고 싶다라는 의지를 네. 피력한 거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2: 이거는 김어준 씨에 대한 경고 같아요.
0: 누가요? 정청래
2: 대표가?
0: 아, 네. 뭐라고 경고한 그래요? 거예요?
2: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는 네.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네. 2030년에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대표로 만들려고 한다.
0: 네.
2: 그래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하고 2018년도에 그쪽 사람들 다 공천 주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스크램을 짜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대통령 출마할 거야. 나 대선 후보 깜이야.
0: 예.
2: 그렇게 좀 항변하는 것으로 들렸고 서영주 소장님께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을 36번이나 언급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얘기는 이재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읽는 거는 김어준이라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잠깐만 좀
0: 읽으세요.
2: 설명해줄게요.
0: 예.
2: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김어준 씨 방송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김어준, 유시민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김어준 씨의 성공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입에 붙지 않아요?
1: 너무 자연스러워.
2: 너무 자연스럽죠?
3: 그건 아닌가.
1: 설득력 있어.
0: 아니, 너무 같아.
2: 아니, 맞다니까, 이거.
1: 설득력 있어.
2: 그쵸?
3: 그거는 조롱하는 거지.
2: 조롱이 아니라 본말을
3: 그래도 집권여당 대표를
0: 해야, 근데 이 정도 기판 나오는 이유가 사퇴 의견을 말한 다음에 이 당원 게시판에 이 사퇴 의견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딴지일보 게시판에 한 시간 내에 올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적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윤정 의원이 어떻게 보셨어요?
4: 아니 민심의 척도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0: 척도. 아, 예.
4: 그러니까 또 민심의 바다에 이걸 올려서 예. 평가를 받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소위 그 멸칭 정말 저는 입에 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문조 털레요라고 하는 예. 예. 그 멸칭과 관련해서 오늘 거의 다 거의 이제 완성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0: 예.
4: 그 다음에 딴지 게시판에 글 올렸죠.
0: 예.
4: 레는 본인이죠.
0: 아.
4: 그 다음에 유는 내일 모레.
2: 내일 모레 같이.
4: 내일 모레 출연한다면서요. 방송에.
0: 네.
4: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만 갔으면 싹 다 만나는 완성인데
0: 네.
4: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0: 네.
4: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여당 대표로서 지금 우리가 이 지지율 추락 국면에서 문제가 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2년간 뭘 해야 되는지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없이 대통령들 쭉 그 얘기하면서 본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이게 맞았는가 그게 사퇴의 변인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 김재원님 솔직히 제가 이렇게 김어준 씨로 바꿔서 읽었을 때 맞다고 생각하셨죠 마음속에?
4: 아니 봐봐요.
2: 논의가 됐죠.
4: 이거 여론지형이
2: 예,
4: 변하고
2: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4: 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전 청문회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0: 아, 아, 예 아니요 하지 마세요.
4: 김어준 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못했어요. 패널들이 보면 맞아요. 저는 그 방송 나간 적도 없지만 그런데 지금은 정말 편안하게 다들 비판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 평택을 선거에서도 보듯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진일보 했다면 한 것이지만 오늘 그거는 그 본인 뒤에 백그라운드들을 믿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2: 제 말이 맞는 거죠?
4: 사퇴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있어야 됐을까? 네.
3: 틀리다고는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뭐 저렇게 해도 지금 현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딴지 게시판에 그 사퇴변만 올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히 최소한의 그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숙의 좀 해달라 했더니 그거를 당내의 의원들과의 어떤 투표로 한 게 아니라 딴지 게시판 가서 투표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꿈도 꾸지 마라.
3: 아니 제가 대통령 입장이면 오늘 사퇴변도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 되겠다. 이재명 이렇게 막 거의 삼호곡을 불렀는데 저는 아 나 가지고 노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안 부르면 좋죠.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선명한 민주당 결국에는 집권 여당의 그 다음은 국민들한테 선택받고 당원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선명한 집권 여당이 곧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성공한 여당을 만들어야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선명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행동은 인심의 척도인 딴지 게시판에 모든 거를 판단을 맡겨놓고 예? 대통령이 좀 숙고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티끌조차 꿈 깨시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 한몸이라고 하는 게 조롱에 가깝지 않나.
2: 박정현 의원님. 예. 제 앞에 발언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시간 예. 잠깐만 주시면 10초만.
0: 뭐.
2: 아니 여기서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김호준이랑 바꿔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니까.
0: 아니 이게 세 번째 하고 있어 그만해.
2: 김호준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김호준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쫙쫙 붙잖아요 입에. 안 그래요?
3: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할까요? 위험한 발언 해도 될까요?
0: 예 하세요. 예.
3: 이걸 좀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저는 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예. 모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어요.
0: 예, 그런데
3: 지금 정청래 대표는 예, 예.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민주진보의 진영 내 사람들은 예. 그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의 왕국. 왜냐?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라면
0: 예, 예.
3: 대통령은 민심의 척도를 늘 모든 국민의 의견으로 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꼭 모든 민심의 척도를 딴지 게시판으로 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오해가 되죠.
0: 그런데
3: 예. 딴지 게시판을 누가 창시했냐? 김어준 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민심의 척도를 만든 사람은 곧 누구겠어요? 운영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농담으로 그랬겠지 했는데 정말로 그 초선 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민심의 척도가
0: 강연할 때
3: 편이다.
0: 예, 강연을 할 때.
3: 예, 할 때 아, 이게 농담이겠지 했는데 정말 행동이 민심의 척도를 정말 거기 생각하나 보다. 저는 우려스럽다니까요.
0: 자, 그래서 오늘 또 사퇴 직후에 서울 국제 도서전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 약속된 게 아니라 여기 오신다길에 갔다. 원래는 이제 평산마을 가려고 했는데 오신다길래 갔다. 갔더니 등을 토닥여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다. 손을 잡기 전에 사진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 예, 사퇴 후 첫 행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인데 또 김혜경 여사도 해당 부스를 오늘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김혜경 여사도 해당 부스 찾아서 또 사진 찍는 모습도 지금 공개가 됐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해석해 주세요.
2: 제가 얘기해요.
0: 예, 예.
2: 저것도 조롱이에요.
0: 누구에 대한 조롱?
2: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라니까요.
0: 아,
2: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예,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예. 이재명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나온
0: 책.
2: 그 도서책을 딱 들고 예, 예. 사진을 찍어요.
0: 맞아요.
2: 그거는 뭔 뜻이겠어요?
0: 네 번 샀다.
2: 우리 손 안에 있다. 이재명 우리
0: 아니 요거는 좀 너무하다. 이거 아, 이거 아, 마이 개정이야.
3: 무슨 뭔데?
2: 손안에 있어.
3: 그거는 손안에 있지. 우리 손으로 발아래 둬요.
2: 우리 손안에 있다. 그렇게 하면 돼.
3: 우리 손안에 있다.
2: 꼭 그거를 또.
0: 상징이다. 메타포어다.
2: 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예. 야구인 거죠. 한마디로 예. 얘기해서.
0: 류 이재명 장 소장님의 해석.
1: 의리를 지키겠다는데 자꾸만 그렇게.
0: 왜 그걸 못 믿어요? 왜 정창현 대표의 말을 못 믿어요?
2: 믿을만 해야. 제가 아까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서 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진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원팀, 원보이스 그것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까? 예?
3: 아니, 그 혼신의 힘을 다 하긴 했을 거예요. 예,
2: 답이 지금
3: 다 하긴 했을 건데 네. 그렇게 그 결과가 신통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2: 혼신 딴 마음을 먹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이거 네. 제가 저라도 정청래 대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예, 예. 약간 좀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신청.
1: 아니 예를 들면 뭐 아니 당대표를 나가겠다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뭐 못 나가게 이렇게 차림전처럼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건 그건 옳은 거예요? 그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과 뭐 그렇게 다릅니까? 제가 보면 뭐 형식이 좀 다르고 좀 덜 폭력적이라는 것이지만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정상적으로 게임을 해서 그래서 이기든 지든 그러면 최소한 그 당원들한테 그 표를 얻어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지. 지금은 뭐 너 왜 나와? 너 나오면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가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지만 전 정청래 대표 좋아하지 않습니다.
0: 예. 아니, 안철수 의원도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안철수계입니까?
1: 전혀 아니야. 뭐 알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3: 의견은 뭐
0: 의견은 이치할 수 있죠. 의견은 이치할 수 있지만 김인정 의원님.
4: 아니, 대통령이 언제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했어요. 그건 아니, 아니고요.
1: 저기 뭐야. 그
4: 브리핑 할 때
1: 해외에서 오자마자 저 출마한다는 소명길 대표 불러서 저녁에 번개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일제히 나서서 예. 출마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 아니, 지방선거 때
1: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부는 거지.
4: 2, 3일간 상태 안 좋았다. 회포 풀 수 있죠. 나한테 지역구 물려주고 또 그동안 옷고를 치렀고 이번 보궐선거 나가서 살아 돌아온 송영길 만나서
1: 진지게 만났어야지.
3: 아, 오래된 약속이에요.
0: 아, 오래된
1: 저녁, 아주 오래된 번개라고 그랬어요.
4: 저녁 먹으면서 그쪽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뭘 나가지 말아라, 뭘 압박하고 윤석열과 똑같다 이 말씀은 조금 너무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19일 날 7주간 브리핑할 때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공정하게 경쟁하란 얘기잖아요. 예. 누구를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그건 그냥 저희 얘기입니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야 당이 좀 평온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건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는 패널들 이야기인데요.
0: 예.
4: 대통령이 그 정도 당무에 대해서 아이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런 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그래. 거죠. 아이고 당원 단계에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데.
0: 알겠습니다.
1: 자, 근데 해외 나가면서 그동안은 계속 나오던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김민석 총리는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있냐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공정한 거예요?
3: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1: 아니,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3: 그, 아니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게 여당의 덕목이다라고 했지.
0: 알겠어요. 자, 근데 송영길 의원과 대통령과의 만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3: 네.
0: 네,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장 소장님 원래 지난 이틀 전에도 그 취재를 한 상태였어요.
3: 네,
0: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는데 저희 그 월요일 저녁에 딱 그 단독을 할 수 있었는데 입이 간질 건질 하다가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방송에서 이제 아니 말씀하셨어요.
2: 조선일보에서 화요일날 보고 네. 난 다음에.
0: 다음에.
2: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얘기를 풀었죠.
0: 그죠. 그 두 분이 나는 대화를 좀 아시는 거죠.
2: 아니 전해를 들었는데 예.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또 하는 건 그런데
0: 예, 그런
2: 이렇게 좀 뭐 형님 좀 도와줘 이렇게 좀 애틋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하시고
0: 예.
2: 되게 외롭다라는
0: 외롭다.
2: 표현도 좀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시다 그러한 쪽의 얘기를 많이 주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3: 대통령이 왜 외롭겠어요?
2: 정청래 대표 때문에 그렇죠. 당에서 그렇게 대들고
0: 정청래야.
3: 정청래 대표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는 건 좀 틀렸다고 봐요.
2: 그럼 누구 때문에?
3: 대통령 입장은요. 예. 정치인 정청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집권여당 대표를 평가하고 예. 거기에 대한 좀 그 책임지는 모습들을 요구했던 것이고 제발 그 대통령 입장은 본인의 국정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을 맞고 뭐 말고 자식은 없어요.
0: 예.
3: 다만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은데 이 집권 2년차를 갔는데 내가 뭔가를 국정드라이브 걸어야 되는데 이게 좀 호흡이 잘 안 맞네라는 그런 그 암묵적인 의견만 준 거예요.
0: 예.
3: 그러면 그거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것까지도 좀 답답한데 그냥 들이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주변에서 대통령을 잘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의를 해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외로울 수 있고 특히나 믿었던 김어준. 그렇잖아요. 어려웠을 예. 때 같이 야당 시절에
0: 예.
3: 김어준, 유시민 두 분이 없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0: 맞아요.
3: 그런데 집권여당에 됐으면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진영 내에 들어와서 권력 쟁투의 핵심에 있어버리니까 서운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죠.
0: 아. 힘든 거죠. 자, 김어준, 유시민 두 분이 이제 조만간 내일 뭐 방송을 할 수도 있다 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김어준 씨가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에 분석을 했어요.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이제 48 후반대에 이제 후반대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60% 내외를 상회하다가 이제 40% 후반대로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다. 근데 핵심 지지층은 빠지면 안 돌아온다. 첫 위기다. 이대로 한두 주만 지나면 왕창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생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경고성 발언이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김재혁 최고부터 말씀.
1: 협박처럼 들려요.
0: 협박이에요?
1: 네, 협박처럼 들려요. 그랬더니 당장 그 이동형 그 작가 뭐 그
0: 코어 안 흔들린다.
1: 나와서 흔들리는 게 무슨 코어냐. 안 흔들려요 코어지.
0: 장르만 여기서 나와서.
1: 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잘했으니까 권력을 잡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문조설레윤지 뭐 이런 분들은
0: 예.
1: 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네가 권력을 잡았지, 우리 없이 네가 어떻게 권력을 잡어?
0: 예.
1: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해서도 야 이번에는 당신이 대통령 됐지만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어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권력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권력 잡았는데 당신들이 왜 그래?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정청래 대표도 개인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0: 예.
1: 지금 김민석이나 혹은 그 송영길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거 마치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예. NL과 PD가 운동권 내에서 강목 들고 대학 내에서도 싸웠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0: 지금 약간 그 또 싸움 붙이실 것 같긴 한데 코어! 자 코어인 김주영 의원님 코어 흔들립니까?
4: 안 흔들립니다.
0: 아...
4: 글쎄 김어준 씨의 자기 고백인가요?
0: 아,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고백인가?
4: 본인이 흔들렸나 봐요.

0: 그러면 당신 버릴 거야. 어떻게 버려? 나 지금 내 방송하면 100만 명 이상 봐. 그 사람들 대부분 다 권리당원이고 민주당 지지층일 거야.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전당대회 때 대부분 다 투표할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 당대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당신하고 값지면 당신 정권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 말 들어라. 그래야 당신 정권 국정운영 가능하다.
1: 내 말 들으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조총회를 당대표 만들어라.
2: 그러,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아니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0: 오늘 잘못 태클 거는데요?
2: 아, 태클 장군 보내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뭐 그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3: 예. 네. 맥을 짚어주세요.
2: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위험한 발언 하긴 했어요. 예. 코 건들린다 이게 현상 같기도 하는데. 예. 저는 흔들린다가 아니라 흔들겠다로 들었어요.
3: 아, 흔들겠다. 네.
2: 근데 저는 이게.
0: 같은 말인데, 저런 말하고.
2: 김어준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돌이켜보면, 합당 논의 때부터 조금 면을 구긴 것 같아요. 그렇죠. 조국혁신당.
3: 맞아요. 예, 예.
2: 아, 우리말이 안 먹히네? 그리고 천하의 유시민 작가를 데려왔는데도 안 먹히네?
3: 안 먹혀요.
2: 그때 예. 거의 유시민 작가가 겁박했어요. 맞아요.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지지층에서는 반역자란 식으로. 근데 이게 안 먹히고 나서부터 쭉 이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3: 예.
2: 그게 과연 본인들과 합의가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정부에 들어서서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들의, 저기 말하자면,
3: 목소리였고,
2: 보유. 도구였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지금 당을 저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3: 예, 예, 예.
2: 그게 저는 이 발화점이었다고 봅니다.
3: 아하.
2: 그래서 이 코어가 흔들린다는 건 이 코어 충분히 흔들린 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김어준 씨한테 있고요. 정청래 전 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오해받을 발언이고 여기에다가 이낙연이라는 세 글자를 넣었어요.
3: 아.
2: 아주 유용합니다.
3: 아하. 네. 이낙연을 비토한 것처럼.
2: 비토한 것처럼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네. 이낙연처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다.
0: 맞잖아요. 정권을 짰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네. 김어준 씨가 우리 말 안 들으면 당신은 이낙연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 박근혜 사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다.
3: 예.
2: 그거는 이제 뭐 지지층을 흔드는 코어가 흔들리는 기폭제였는데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께서 지금 하는 일이 우리를 흔드는 일이 그런 발화점이 될 수 있다라는 반 협박성처럼 들려서
3: 자 유시민 작가 아직 방송을 뭐 시작하진 않았게 했고 매불쇼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방송을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긴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진보 진영 내부는 사실상 좀 내전 수준의 갈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녹화 때는 네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예, 박종의 한판 승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0: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수요일인데
1: 네.
0: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1: 빨리 9시가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0: 왜 아직도 안 쉰 거야? 네, 뉴욕 최고의 축구 방송이죠. 한시의 왕자가 영웅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전설은 결코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다. 우리 캐티 소르미 선수를 두고 일각에서 뭐 경기력이 떨어졌네, 예전 같지 않네, 어쨌네 저쨌네 흔들 때 대한민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가장 제가 존경하는 우리 네. 차범근 감독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1: 뭐라고요?
0: 손흥민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우리 선수들은 8강가의 실력이 충분하다. 호랑이가 하품 좀 했다고 고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 네. 아유, 우리 성호 씨 또 네. 손 선수 팬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축구 얘기만 나오면 어디서 이렇게 기운이 네. 넘쳐 흘러나오는지.
0: 저는 손흥민 빠예요.
1: 아니, 네. 공복이 아니라 지금 네. 뭐 어서 밥을 한 다섯 그릇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배부른 소리 같아요, 지금?
1: 아니, 목소리가 아주 네. 얼마나 힘찬지 네. 손 선수 얘기만 나오면은 정말 차범근 감독님의 말씀 들으니까 사이다긴 하네요. 와. 네, 아주 속이 뻥 뚫려요.
0: 제대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네. 차범근 감독님이 지금 시끄러운 이 여론에 네. 참교육하셨어요. 아, 정말 우리의 위대한 스승 네. 차범근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네. 지난번 경기에서도 일찍 교체된 사실 하나만 때문에
1: 네, 네.
0: 뭐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전 세계 축구하면 영국 독일 아니에요? 이 유수의 스포츠 매체들이 전부 앞다퉈서 네. 이 기사를 쏟아낼 만큼 소니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1: 아, 네. 손 선수 왜 일찍 들여보냈냐? 막
0: 그러니까 이 교체 이게 말이 되냐?
1: 아하. 네,
0: 원래 진짜 고수들은 남들이 흔들릴 때 네. 이렇게 차범근 감독처럼 중심을 잡는 법이에요. 저처럼.
1: 근데 네. 요즘에 성훈 씨 네. 축구 생각 안 하는 순간들이 있나요?
0: 저요?
1: 네.
0: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몇 대면서 끝나. 이렇게 되긴 해요.
1: 거의 네. 하루 종일 축구. 맞죠?
0: 아닙니다.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맡겨진 일이 이제 네. 또 스포츠를 맡고 있다 보니 네, 좀 더 정확하고 네. 날카로운 그리고 우리 한인 교민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 하루 종일 들여다보긴 해요. 근데 경기는 못 봅니다.
1: 그렇죠.
0: 저도 굉장히 바빠요.
1: 맞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오늘 대본도 한시의 축구다방으로 써오셨어요?
0: 한시의 축구다방. 한시의 축구다방이네요. 자, 오늘 당장 오후 3시부터는
1: 네?
0: 저희가 이제 32강,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있는데요.
1: 네.
0: 이 32강 경기에서 만날 B조 2위가 결정이 되고요.
1: 스위스냐 아니면 캐나다냐.
0: 네. 네. 오늘 둘이 따로따로 이제 붙기는 하지만 오늘 이제 두 팀 중에 오늘 얼마나 웃겨요. 둘이 아니네요. 오늘 같이 붙네요. 오늘
1: 맞습니다.
0: 캐나다하고
1: 네.
0: 예, 저기 스위스하고
1: 네.
0: 둘이 붙어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두 팀 중에 오늘 이기는 팀이 나가고 비기면 캐나다가 나가게 되는 골드실이 세 골이 지금 많기 때문에
1: 그리고 진 팀이 저희랑 붙는 건가요?
0: 네, 2위 네. 된 팀이 지고 머리가 콕 숙여져가지고 저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대망의 이기고
1: 네.
0: 이제 32강에서 만나게 돼서 32강에서 만나도 어차피 우리가 또 이길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1: 꼭 그래야 될 텐데요.
0: 무엇보다
1: 네.
0: 오늘 경기에
1: 네.
0: 오늘 9시부터 있어요. 한국과 남아공 경기에
1: 네.
0: 저승사자가 한 명 경기를 뛸 예정이에요.
1: 저승사자요?
0: 네, 저승사자.
1: 누굴까요?
0: 궁금하시죠?
1: 네.
0: 누구, 저승사자가 누구지?
1: 네.
0: 궁금하시면 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1: 네.
0: 저승사자를 1시 30분 전에
1: 네.
0: 누군지 제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승사자가 우리 저희한테 한국 팀에게
0: 오늘 경기장에서 같이 뛰어다닐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저승사자가 누군지
1: 네.
0: 궁금하신 분들은
1: 그러면 두 팀에게 모두 저승사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팀에게 저승사자가 되는 건가요?
0: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더 뜨겁게 오늘 경기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1: 네.
0: 응원하고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1: 아우, 대극 전사들에게 기운 팍팍 불어 넣어야죠.
0: 자, 우리 최고의 또 응원 단장이죠.
1: 네.
0: 우리 윤도현 밴드가 들려주는 더 뜨겁게 한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 파이팅! 파이팅!

0: 자,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네? 지기가 어렵다. 예, 지기가 어렵다. 오늘 지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냐? 탈락이에요. 뭐 말해 뭐해. 예, 탈락입니다. 오늘 지면 탈락이에요.
1: 무승부까지만.
0: 무승부까지 이제 무조건 나가고요. 네. 지면은 뭐 후보에 올라가가지고 8명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일단 탈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지게 되면 남아공 지고 또 올라가서 뭐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요.
1: 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0: 남아공하고도 못 이기면서 무슨.
1: 그러면은 예. 뭐 더 이상 올라가도.
0: 그 다음에 16강 올라가서 스위스? 8강에서는 거의 네덜란드가 유력한데.
1: 아, 그렇군요.
0: 16강에서는 미친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금 일본이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16강전에서 일본과도 대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네. 조별리그 1위를 하면 우리랑 이제 16강에서 붙게 되는데 그 경기는 내일 결정됩니다. 네.
1: 야, 떨리네요.
0: 네, 이렇게 매일매일 진짜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1: 네, 네. 그런
0: 네.
1: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또 저희의 주간 베스트 사연 주제 설명해 드려야죠.
0: 주간 베스트 후보를 설명을 드려야죠.
1: 네.
0: 내일 오늘 저녁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번 축구에 지금 걸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이 마감이에요. 자, 주간 베스트 이번 주 주제.
1: 네, 주제는요. 오늘 밤 열리는 대한민국 대 남아공의 경기에서 과연 우리 한국 선수들이 몇 골이나 넣을까 네.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0: 네. 한국 선수 오늘 몇 골을 넣겠냐.
1: 네.
0: 상대방 점수는 필요 없어요.
1: 필요 없어요.
0: 우리가 몇 골을 넣을 것인가.
1: 네.
0: 얘기해주고.
1: 뭐 한 골, 두 골, 세 골, 네 골.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한아름 상품권 100% 네. 우송해드리는데요.
0: 네.
1: 네. 물론 당첨자가 많으시면 그중에 한 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0: 맞아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두 골이라고 해주셨는데 만약에 네. 두 골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분들 중에
1: 그렇죠.
0: 네, 저희가 이제 적당한 분,
1: 네.
0: 적당한 분을 한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0: 아,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1: 문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0: 음악다방이 아니죠.
1: 네.
0: 음악다방은 불사질리는 불나방 방송이에요.
1: 네. 그 골수를 맞추신 분에 한해서요.
0: 네.
1: 첫 골을 넣는 선수까지
0: 오늘
1: 맞춰주시면
0: 저녁에 그러면 첫 골을 누가 넣을 것인가?
1: 그렇습니다. 첫 골을 넣을 우리 선수 이름을 함께 맞추신 분께는 네. 한아름 상품권을
0: 그것까지 맞췄다. 네. 그러면 한아름 상품권 20불짜리를 한 장 더 드려요.
1: 보내드립니다.
0: 네, 이렇게 네. 먹고 더블로.
1: 네, 대신 가면. 저희 음악다방이 끝나는 시간 2시까지.
0: 오늘 2시까지 네. 전에
1: 네,
0: 보내주세요.
1: 네.
0: 자, 우리 마이클님처럼
1: 네.
0: 2-1 이렇게 그냥 정해주셔도 돼요.
1: 네.
0: 승부를. 그러면 이제 두 골에 배팅을 하신 거고.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손흥민에 걸어주셨습니다.
1: 네, 첫 골은 손흥민 선수가 네. 넣는다라고 하신
0: 자,
1: 거죠.
0: 자, 우리 또 우리 로버트님도 오셔서
1: 네.
0: 우리나라 감독님들께 부탁합니다. 감독님께 부탁합니다. 이거는 홍명보 감독님이에요. 같은 성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부디 평상시대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꼭 이기겠다고 괜히 안 쓰던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님 평소에 머리를 안 쓰신다는 얘기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상한 작전으로 경기를 꼬이지 않게 맙시다.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발 홍 감독님 오늘은 작전을 좀 하지 말아요. 그냥 선수들을 믿고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럼 오늘 많은 골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아니 제발 감독은 가만히 있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네. 쓰셨어요.
0: 이게 우리 축구를 아는 사람들의 민심이에요. 홍 감독님 제발 작전 좀 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나왔을 때 그냥 선수들 물 주고 네, 격려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끝내자고요.
1: 네,
0: 그렇게 끝내자고요. 작전 지시하지 마요.
1: 아 어때요. 홍 감독님 너무 그냥 코가 확 죽어가지고
0: 그게
1: 오늘
0: 최고의 감독이에요. 아, 대한민국은
1: 오늘, 네. 오늘 진짜 작전 제대로 못 네. 쓰시겠어요.
0: 알아서 우리 소니와 함께
1: 아니요.
0: 저는 잘하게 돼 있어요.
1: 저는 꿋꿋하게 홍 감독님 파이팅을 외치렵니다.
0: 아니라니까. 올쏘 나왔잖아요. 올쏘.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자, 6골. 분노의 폭풍 6골. 좋다.
1: 아,
0: 너무 여, 좋은데?
1: 네.
0: 6골?
1: 6골 예상해 주셨습니다.
0: 6골. 6골이면은 네. 지금 축구가 90분이니까요.
1: 네.
0: 15분 간격을 하시는.
1: 그렇게 만약에 6골이 나오면은 저희 지금까지 본선 경기
0: 네.
1: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넣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아시아에서
1: 네.
0: 최고 기록이 일본이 지금 냈는데 요번에
1: 네.
0: 4골이에요. 4골 차.
1: 네.
0: 근데 요번에 6골 차로 저희가 이기면은 이게 네. 이제 아시아 경기로는 네, 월드컵의 새로운 기록을 갖게 되는 거죠.
1: 6골까지는 아니더라도 5골까지만
0: 그리고 아시아
1: 해도.
0: 선수 중에는 아직까지 월드컵에서 해트트릭은 없어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와, 오늘 손흥민 선수가
1: 좀...
0: 해트트릭 한번 해보면 어떨까.
1: 와우, 네. 상상만 해도 막 네. 웃음이 막 나네요.
0: 자, 오늘...
1: 오늘 경기 좀 네. 어떻게 될 건지...
0: 잠깐만 조금 이제...
1: 네.
0: 그 고급 축구 정보를 조금 풀어드리면
1: 네?
0: 한식음악다방의 축구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공은
1: 네.
0: 우리에겐 좋은 게 지금 네. 초상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래서 저승사자가 갔다는 말인가요?
0: 저승사자는
1: 네.
0: 잠시 후에 저희가 나와요? 광고 듣고 나옵니다.
1: 아, 네. 네,
0: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1: 네. 왜 초상집이에요?
0: 일단 축구든 사람이든
1: 네.
0: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허리,
1: 그렇죠.
0: 허리가 힘이잖아요.
1: 맞죠?
0: 그래서 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막 이것 때문에 막 장어도 먹고 막 이러는데
1: 네.
0: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0: 축구의 허리라고 하면 미드필더죠.
1: 네.
0: 미드필더. 우리 첫 번째 체코전에서 막 방방 날아다니면서 경기를 주도했던 우리 황인범 선수.
1: 네.
0: 그 선수의 포지션이 바로 이제 미드필더가 되겠습니다.
1: 네.
0: 이 미드필더의 핵심인 이 상대방 팀의 모코헤나라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이 남아공의 모코헤나라는 선수가
1: 네.
0: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황인범 같은 선수예요.
1: 네.
0: 이 선수가
1: 네.
0: 체코전에 옐로카드 하나 그리고 지난번 멕시코전에 월드컵에 옐로카드 하나 그래서 옐로카드가 누적이 돼서
1: 네.
0: 우리 한국의 경기에 못 나옵니다.
1: 아 그러면 허리가 똑 하고 끊어진 거예요?
0: 그리고 같이 이 모코헤나와 같이
1: 네.
0: 우리의 황인범
1: 네.
0: 그다음 우리 또 예, 누구죠?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1: 오영규?
0: 아니요, 아니요. 우리 미드필더 한 명이 생각이
1: 이재성?
0: 안 나는데. 이재성은 지금 윙이고요.
1: 현재 김민재?
0: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선수처럼 이렇게 같이 라인을 만들어서 미드필더의 핵심을 구축하고 있는
1: 네.
0: 템바 지와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1: 네.
0: 첫 번째 경기를 할 때
1: 네.
0: 멕시코의 경기를 할 때 너무 격렬한 공격 반칙을 해가지고
1: 네.
0: 이 선수는 세 경기를 못 나와요.
1: 어머.
0: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다 못 나오기 때문에 허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와 그러면 저희 팀이 아주 종횡무진
0: 네.
1: 그 중간을 확 넘어설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 이 중원에서
1: 네.
0: 골 배급이 돼야지 경기가 되는데 여기에 아무 선수가 지금 적당히 없다 보니까
1: 네.
0: 뭐 그냥 롱킥으로 뻥 쳐놓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또 공 뺏으면 우리나라가 가고 그래서 이 공 점유율이라고 하죠.
1: 네.
0: 공 점유율에서 엄청나게 오늘 80% 70% 이상을 대한민국이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1: 아 근데 경기를. 또 1차전에서 퇴장당했던 어떤 또 선수가 있다면서요.
0: 요 선수가
1: 네.
0: 치톨레라는 선수인데
1: 네네.
0: 이름이 좀 어렵죠.
1: 네.
0: 이 선수가 오늘 돌아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지난번 퇴장을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좀 새가슴이 돼갖고 돌아와서 경기를 하더라도
1: 네.
0: 하더라도 경기장에서 새가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을 푹 치면
1: 네.
0: 푹 치면 놀래갖고 푸드러 날아가고 이렇게 새가슴이기 때문에
1: 아니 시토리 선수가 자기 새가슴 됐다고 얘기하던가요?
0: 본인이
1: 네.
0: 오늘은 그냥 꽁이나 닭이에요. 남아공은 허리가 없어요.
1: 이 선수도 허리 역할을 하고 있던 선선수인가요?
0: 그렇죠.
1: 네. 아하,
0: 그러면 미드필더 자체가
1: 네.
0: 한 명이지만 한 명은 세고
1: 네.
0: 그래서 중원이 없기 때문에
1: 지금 굉장히
0: 어렵다.
1: 흔들리고 있네요.
0: 자 네. 거기다가 또 1차전은 2000m가 넘는 멕시코에서 경기를 하고요. 남아공 선수는.
1: 네.
0: 그다음에 2차전은 미국으로 갔어요.
1: 그랬죠.
0: 미국으로 갔다가 요번에 또다시 또 멕시코로 또 와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다리 갔다리 남아공 선수는
1: 체력적으로 많이
0: 숨어가지겠네요.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1: 그에 반해서 우리 선수들은 계속 멕시코에
0: 있으니까. 1시간 반 거리. 첫 번째 경기 멕시코, 두 번째 경기 멕시코.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자동차로 뿅 가서 음악 듣고 트랜스팩션 이런 거 음악 듣고 오면은 내려 가지고 그다음에 또 경기. 그래서 우리는
1: 네.
0: 시차도 없고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물론 힘듭니다. 힘들지만
1: 그렇죠.
0: 이런 컨디션으로 오늘 네. 3차전을 맞게 돼요. 누가 이기겠어요?
1: 아무래도 남아공 선수는 허리 끊겼죠.
0: 네.
1: 또 체력적으로 워낙 소모가 많이 됐죠.
0: 네.
1: 이랬으니까
0: 네.
1: 저희 선수들 아마 헐헐 날아다니지 않을까
0: 네.
1: 네. 싶은데요.
0: 그러니까.
1: 네.
0: 자 우리 메리골드님도 오셔서 지금 응원을 남겨주시고 네 우리 한골 예, 1대0 조규성! 아, 조규성. 예, 조규성에 또 배팅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방송 늘 감사드리고, 오후 시간도 두 분 행복하시길 해주셨습니다.
1: 또 마이클님은요, 홍명보 빼고 경기하면 안 되는 건가 하셨네요.
0: 괜찮아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클님,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홍명보 감독님은 어디, 언제 그냥 경기 오늘 관중석에서, 코칭 스태프 선에서, 편안하게 오늘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전 지시가 없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우리 두 번째 응원곡을 조금 듣고 우리 단골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응원곡은 정말 중요합니다.
0: 더 샤우트 오브 더 레드인데요. 아까 노래랑 되게 비슷하죠?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터미라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손흥민, 이강인, 옌스. 네, 오늘 옌스 카스트로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요 얘기 시간이 되면 제가 요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응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대방 축구 전문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그리고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인연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실버 문화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토요일에는 식사도 제공되고요. 입장료는 20불입니다.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문의는 917-803-7080 건강한 즐거움 새로운 만남 있는 곳 쉼터 콜라텍.
1: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동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도 60%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 여름옷들 좀 필요한데. 자, 특별히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또 진행 중이에요.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1: 진짜 기다려지는 2026 FIFA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남아공. 대한민국 승리의 순간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3차 뉴저지 합동 응원전에서 응원 함께해요. 오늘 저녁 8시 30분 오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에서 합동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0: 네, 판이 더 커졌어요.
1: 네, 함께 외치면 승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렌들.
6: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7: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6: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7: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8: 빔덴탈
7: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8: 빔 덴탈.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베르사체 가방이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프린트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7: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10: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네. 미국 최고의 월드컵 축구 방송이죠. 한시의 화학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니 성훈 씨. 네. 오늘 밤에 경기에 저승사자 온다고 했잖아요. 예, 저승사자 누군지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0: 경기장에서 같이 뛰어다니는 저승사자. 아예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1: 같이 뛰어다니는
0: 저승사자. 예정이에요. 저승사자가 한 명이.
1: 혹시 심판?
0: 와, 딩동댕.
1: 오, 심판이 열심히 뛰던데요.
0: 아니, 네. 심판이면 심판인데 심판이 뭐
1: 왜 저승사자예요?
0: 하지만 왜 저승사자야 네. 하시죠. 왜? 왜? 자, 오늘 지난번에 경기 저희 멕시코랑 할 때도
1: 네.
0: 주심이 상당히 껄쩍지근했죠.
1: 그랬죠.
0: 아주 많이 껄쩍지근했는데 한국 선수는 자빠지든 구르든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데 경기 속개하기가 일령이고 그냥 뭐 반칙이 뻔한데 밀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1: 그러니까요.
0: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심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심이
1: 네.
0: 파쿤도 테오라는 주심이에요.
1: 네.
0: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쿤도 테오.
1: 네.
0: 이 주심이 얼마나 엄격한지
1: 네.
0: 별명이 저승사자예요.
1: 그러면 엄격하지만 공정한 건가요? 아니면 엄격만 하고 공정하지 않고 또 저희 팀 미워하는 거예요?
0: 아, 우리 팀에
1: 네.
0: 내가 볼 때는 유리하다.
1: 아, 유리하다.
0: 왜냐면 네. 이분이 일단 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자국 나라에서
1: 네.
0: 컵 대회 결승전
1: 네.
0: 결승전 영국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결승전인 거죠.
1: 네.
0: 이 결승전에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결승전에 심판을 볼 정도면 이 심판은 잘한다 못한다?
1: 잘한다.
0: 네. 잘하는 심판이에요.
1: 네.
0: 근데 한 경기에서
1: 네.
0: 레드 카드를 몇 장을 줬냐면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1: 네.
0: 10명.
1: 10명이요?
0: 축구 경기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 레드 카드 10명이면
0: 10명.
1: 아니 그러면 경기장에 몇 명이 뛰는 거예요?
0: 6명.
1: 아니
0: 풋살 축구를 만들었다니까?
1: 아니 기네스북 기록 아니에요 이 정도면?
0: 거의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1: 네.
0: 이런 예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와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0: 한 경기에 심판이 선수를 10명을 퇴장시킨 경기 보신 적 있어요?
1: 아니 제한도 없나요?
0: 제한이 없죠.
1: 아 그렇군요.
0: 제한이 나중에, 없죠.
1: 아니 이분한테 잘못 걸리면 뭐 2명
0: 날라가는 거예요.
1: 2대2로 뛰겠어요? 네.
0: 가장 이 심판이 엄격하게 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드는 거.
1: 아하. 오늘 선수 절대
0: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그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오늘 주심을 봅니다.
1: 절대.
0: 네. 깜치면 안 돼요.
1: 안 돼요. 네. 무섭네요. 네,
0: 그리고
1: 네.
0: 남아공 선수들이 오늘 경기가 잘 안 풀리면
1: 네.
0: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1: 네.
0: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에게는 호재예요.
1: 저희 신사답게 네, 인내심을 가지고.
0: 네. 네. 이 심판이
1: 네.
0: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4년 전에
1: 네?
0: 저희가 승리를 거뒀던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1: 네.
0: 심판을 받았던 또 주심입니다.
1: 그렇군요.
0: 오늘 이길 수밖에 없어요.
1: 아, 이분이 K컬처를 사랑하시는 분위기를 바라봅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품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문의 번호는 929-845-0958번입니다.
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만나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5: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

0: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무릎이야. 오늘은요 무릎 관절 허리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 자, 샌디추이 박사님은 미주 한인 최초의 양 한방 통합 의학 박사로 만성질환 치료와 관리에 건강한 노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습니다.
0: 아니 특별히요 통합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스앤젤레스 시장한테 양 한방 통합의학 선고자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1: 대단하시죠?
0: 네.
1: 아, 박사님께서는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통합의학의 가치를 알리고 앞장서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노인성 만성질환, 뇌건강, 인지기능 치매 예방, 고혈압 당뇨 합병증,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와 임상활동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0: 특별히 또 이번 수상은요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서서 양방 한방 통합의학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한 가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연결됐는데요. 너무 축하드려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K-Radio 애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 목소리도 좋으시네.
2: 양한방 통합이야 박사 샌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니 그렇게 다 가지시면 좋아요.
2: 아, 두 분 영상으로 네. 빨간 티셔츠 너무 멋있고요. 네, 제가 너무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박사님 오늘 건강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은 성훈 씨, 네. 오늘 가장 먼저 어디가 불편해질까요?
1: 오늘도 남하고 허리 얘기를 했지만 허리가 네. 문제예요, 지금. 예, 허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되게 찌뿌둥한데요.
0: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침대에 잠깐 좀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펴서 일어나기도
1: 맞아요.
0: 하고요. 특히 또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너무 시큰거려서 난간 꼭 붙잡고 내려가시는 분들 많아요.
1: 아, 난간
0: 많아요.
1: 붙잡아야죠. 네. 옛날에 그거 타고도 내려갔는데 지금은 큰일 나요.
0: 그리고 또 마트에서 장 좀 봤다 싶으면은
1: 글쎄 말이야.
0: 네, 집에 오면은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이래서
1: 맞아요.
0: 아, 우선은 소파에 탁 주저앉게 되잖아요.
1: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니 이렇게 나이 드는 건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야
1: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아니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하셔도 네.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 네. 그래요?
2: 예, 뭐 관절통, 허리통증, 근육통증 나이가 들수록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1: 네.
2: 보통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은 누구나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1: 네네.
2: 관절, 퇴행성 이거는 우리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에요.
1: 그래도 이 네. 관절 영양제 같은 거를 좀 주위에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눈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 맞아요. 최근에도 계속 그 우리 관절에 좋다는 건
1: 네.
2: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양제들 많아요.
1: 네.
2: 뭐 이름을 대면 다 아실 건데 뭐 네. 글루코사민이 뭐 MSM 뭐 콘드라이틴 뭐 이런 것들
1: 네.
2: 드시고 계시는데도
0: 네.
2: 뭐 효과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아 몇 달씩 먹었는데를 그 차이를 잘 못 느끼겠다라는
1: 그러니까.
2: 이런 분들도 계셔요.
1: 네.
0: 그러니까요.
1: 네.
0: 거기다 거기서 거기더라 뭐 이렇게 반응을 좀 보이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2: 네.
1: 이 그 지시내추럴 이 관절 제품이 이 홍화페로라는 이 제품이 그래서 네. 그런지 이 시니어분들에게 아주 최고의 인기 상품이라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2: 네. 아마 우리 그 동부 쪽에 계시는 우리 네. 저 시청자분들이 텔레비라든가 이렇게 신문에서도 광고를 보시면 아실 건데
1: 네.
2: 이 홍화피로라는 이 제품이 굉장히 특이한 게요.
1: 네.
2: 광고부터 특이해요. 광고가 어떻게 했냐면요.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피로라는 이렇게 광고가 돼 있어요.
0: 네.
2: 네. 근데 인기가 많고 지금 70, 80대도 왕성하게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홍화피로라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광고보다는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이 소개로
1: 네.
2: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또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도 홍화페로라를 소문 듣고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0: 네.
2: 배송비도 비싸고 해외 송출 오래도 걸리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같이 우리 이렇게 방송할 때는 특별한 프로모션 해드리는데
0: 네.
2: 예를 들어서 두 병 사시면 한 병 더 드리겠습니다. 해도
0: 네.
2: 아, 한 병만 먼저 주세요.
0: 어머. 네. 아니, 네. 왜 효과가 좋다는데, 그리고 더 많이 주겠다는데, 왜 못 믿는 거예요?
2: 네, 왜냐면은, 네. 평생 내가 관절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도, 예, 아. 네, 이렇게 뭐, 딱히 그렇게 아. 좋은 효과를 못 봐서, 네. 한번 속아보는 셈 치고, 한 병만 아. 주문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아, 그냥 우선 한 병만 사서 한번 시험 삼아 먹어보겠다. 그런 네네. 거네요.
1: 지금 네네.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네.
1: 이 홍화페로라는 거 이게 약초인가요? 왜 이렇게 효과가 좋아요?
2: 네, 약초는 맞는데요. 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전에 못 들어보셨던 그런 키워드 제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여기에서 우리 약초면은 우리 한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과학 한약과 전통 한약이 차이가 있어요.
1: 네. 전통 한약과?
2: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한약 하면은 다 같은 한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그 말씀드린 이 제품들은 다 과학 한방 포뮬러예요.
1: 네.
2: 네. 전통 한약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물론, 전통 한약은 수천 년 동안 경험에서 축적되어 온 경험 이학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1: 네.
2: 훌륭한 이학이 맞는데 현대 이학이 발달하고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 과학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약재 원료의 표준화 그리고 유효 성분 정량화 흡수율 이런 포뮬레이팅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 아, 지금 박사님께서 원료 표준화, 유효 성분 정량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2: 네. 왜냐하면 네. 같은 이름의 약초라도요.
0: 네.
2: 해마다 계절마다 나오는 그 품질 차이가 있기
1: 그렇지.
2: 때문에
1: 네. 네.
2: 작년에 도라지하고 금년에 도라지 유효 성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1: 네.
2: 그래서 그 유효 성분 함량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2: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하면 그 효과를 절대 못 봅니다.
0: 네.
2: 네. 그래서 그 안에 함량을 충분히 우리가 분석하고
1: 네.
2: 그래야만이 그 약초의 품질을 그로 인해서 포뮬레이팅한 네. 제품이 효율을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아, 그게 아. 전통 한방과 이 과학 한방이 다른 거군요.
0: 그러니까 과학 맞습니다. 한방이 되면은 네. 일정한 품질을 유지를 할 수 있겠네요.
2: 빙고.
0: 네.
2: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료를 표준화하고 유효 성분도 정량화할 수가 있고 또 흡수율을요.
0: 네.
2: 우리가 잘 설계해서 우리 이미 아프신 분들은 이게 소화력이나 흡수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0: 네.
2: 네, 그래서 그 신체에 맞게 잘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그 제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0: 네.
2: 그거는 모든 그 연구 데이터 바탕으로 포뮬레이팅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똑같은 약초를 사용을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0: 네.
2: 맞는 말씀이고요.
0: 네.
2: 어떤 약초를 쓰느냐, 어떤 약초를 선택하느냐도 네. 중요하지만
0: 네.
2: 더 중요한 거는 그 비율이에요.
1: 그렇죠.
2: 네, 어떤 약초 얼마 쓰고 어떤 약초를 얼마 쓰고 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2: 예, 네. 네, 배합이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추출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온도와 발효 정도에 따라서 그 유효 성분을 얼만큼 추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지.
1: 그렇죠.
2: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 그렇죠.
2: 또 잘 흡수되도록 하려면은 무조건 뭐 어떤 형태로 돼야 아니고 저희 제품들 보면은 이렇게 뭐 환으로 된 것도 있고요.
1: 네.
2: 캡슐 형태로 있고 그래뉴 말하자면은 다방 커피 모양으로 물에 타서 바로 드실 수 있는
0: 네.
2: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 소비자들 사실 다 환자분들이죠. 아프신 분들인데
1: 네.
2: 이분들이 드셨을 때 그 증상 개선과 우리 몸이 들어왔을 때 5종6부에서
1: 네.
2: 이거를 충분히 그 효율을 볼 수 있도록 생각해서 설계된 그 제형입니다.
1: 그래서 이 지시내추럴 하나 봐요. 이 지시내추럴 제품들이 그래서 다른가 봐요.
2: 맞습니다. 단순한 그 전통 한양 개념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양한방 통합의학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1: 네.
2: 통합의학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1: 그렇죠.
2: 이렇게 좀 생소한데 전통의학의 장점을 살려서
1: 네.
2: 현대의학의 그 바탕에서 그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함께 적용하는 겁니다. 예, 정리하자면은
3: 네.
2: 과학 한방 포뮬러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3: 네.
2: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고요.
3: 네네.
2: 보완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네.
3: 그러면은 이 GC 내추럴의 홍화 페로라도 그런 철학으로 개발된 그런 제품인가요?
2: 맞습니다. 네. 오늘날 이학은 정말 경험으로만은
3: 네.
2: 설명할 수가 없고요.
3: 네.
2: 저희 모든 제품들은 지금 홍화 페로라를 좀 예를 들자면 그 RCT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1: 네.
2: 약자인데 이게 약자인데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RCT가 또 뭐지라고 하실 텐데
1: ROTC는 알아요.
2: 뭐냐면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그러니까는 무작위로 환자를 뽑아서 대조군을 나눠서 임상 연구로 바탕해서 그 연구 결과에서 확실하게 이거는 환자들한테 그냥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했더니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에 나온 건데 모든 과학 한약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1: 네.
2: 과학 한약 분야에는 이렇게 수많은 연구와 임상 데이터 축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저희 그 GC 내추럴의 이런 과학적 연구와 통합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고요. RCT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2: 보통 임상 연구, 과학 연구하면 건강식품들은 그런 논문 바탕으로 광고를 하고 마케팅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1: 네.
2: 주로 보시면 실험실에서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 근거해서 나온 논문으로 하는 거 맞는데 GC 내추럴 모든 제품은요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3: 네.
2: 사람에게 환자에게 써왔을 때 확실히 이거는 우리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치료를 더 잘 되게끔 우리 몸을 리모델링 해준다
1: 네.
2: 이렇게 설명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1: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카더라 뭐 좋다 카더라 도라지 먹으면 좋다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3: 네.
1: 정말 과학과 그다음에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들을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3: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오, 그러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냥 누가 옆집에 누가 좋다더라 해서 먹는다.
1: 네.
2: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일관되게
3: 네.
2: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건강식품 먹으면 누구는 먹으면 효과 있는데 누구는 효과를 못 봤다.
1: 그러네요.
2: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과학 한방 포뮬러는 일정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품질 설계부터
1: 네.
2: 생산부터 관리까지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거든요.
1: 그렇구나.
3: 그러니까 GC 내추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뭐 20여 가지 제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0: 아마 그래서 소리 난다 이런 네. 분 계시는데 이럴 때 정말 한두 번을 드셔도 안정되는 이런 제품도 있고요.
1: 네.
0: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각종 이런 합병증 관리에 예방 이런 데 좋은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핫한 거는 그 치매 기억력, 인지 이런 방면에서 제가 예방과 관리를 해주는 YBB라는 이런 제품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1: 네.
0: 만성질환 분야에서 모두 보시면 처방약으로만은 해결되지 않고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분인데
1: 네.
0: 저희와 상담하면은 정말 그 보완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1: 네.
0: 아이고 그게 뭐야 그게 복잡하다 이렇게 하실 건데
1: 네네.
0: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꺼야 되겠죠?
2: 그렇죠.
0: 네. 현대의학과 처방의학에서 하는 일은 그 급한 불을 끄는 일을 한다고 하면 불을 끈 다음에 뒷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뭐 여기저기 타 있고 전기도 막 자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리모델링 필요해야 우리가 다시 들어가 입주하고 거주하는 환경 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2: 네.
0: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 과학 한약 포뮬러를 해서
2: 네.
0: 리모델링 하는 역할을 한다. 급한 불은 처방약으로 끄고 그리고 장기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과학 한약 역할인데 이게 바로 안 아프고 덜 아프게 사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1: 네.
0: 또 100세 건강을 위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네. 네. 오늘 방송 시간이 1,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일단 전화번호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세요.
0: 네. 714-870-7582번인데요.
1: 네.
0: 714-870-7582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네.
0: 카톡 아이디는 GC 내추럴입니다.
2: 네.
0: 영어로 GC 내추럴 해주시면 되고 홈페이지는 gcnatural.net 플러싱 뉴욕 뉴저지 메일랜드 그쪽에
1: 네.
0: 한일 약국에서 저희 제품 전부 다 취급하고 있어서
1: 그렇군요. 네.
0: 직접 방문하셔서 구입하셔도 되고
1: 네.
0: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1: 네.
0: 저희가 또 상황에 맞게 성심껏 잘 상담해드려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2: 거기다가 또 Father's Day 프로모션이 예,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전화하셔서 이 프로모션 혜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1: 네, 분명 프로모션이 많이
2: 네,
1: 있으니까.
2: 네, 다시 한번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4-870-75빨리 7582번입니다.
1: 네. 자, 자세히 또 못 들으시거나 운전하시느라고 네.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건강 내용들 들었는데 한번 또 조만간에 다시 모셔서 나머지 이야기도 좀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네요. 박사님.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 또 응원도 함께 해주셔서 대한민국에 또 멋진 또 에너지가 오늘 있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대한민국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지금 샌드위치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제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네, 아무튼 내일 멋진 승전의 소식들을 가지고 내일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파이팅입니다. 이성훈입니다.
1: 정영아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웃으면서.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0: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 집합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부터는 김전입니다. 요즘에 심리 상담가들이 의외로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3: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 자, 처음 들으면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죠. 아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어떻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걸까요? 요즘 우리는 미래도 걱정하고 관계도 걱정하고 건강도 걱정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까지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 하루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작가 헤르만 헤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세상은 아주 재미있는 곳이에요. 그저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여길 뿐이죠. 자, 이렇게 인생을 가볍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생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는 말라는 뜻이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서 수백 번 반복 재생하는 일일 때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2시가 있습니다. 김션의 2시의 비타민과 함께 잠시 어깨에 힘을 빼보시고 함께하는 시간이죠. 해결되지 않은 일은 잠깐 옆자리에 제쳐놓고요.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마음의 여유 한 스푼 채워보시죠. 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오후.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오늘도 하늘빛만큼 기분 좋게 달려볼게요.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유혹한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시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없는 유저지에서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와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여세요.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그러고 나면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가 K-Radio US로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채널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지요.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우물을 파라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 요즘 세상에서는 조금 옛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한국인 최초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 록샤티 역에 캐스팅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이비 너무 거의 뭐 완벽형에 가까운 가수였죠. 자, 덜 놀라운 건 그 과정입니다. 아이비는 2012년 처음을 록샤트 맡은 이후에 2024년까지 무려 6개 시즌 동안 이 역할을 연기를 했고 총 592번이라는 이 정말 역대 최고의 무대를 올립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600회 가까운 공연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1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역할을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랑한 결과가 결국 브로드웨이라는 큰 꿈을 갖게 된 거죠. 와, 멋집니다. 영어가 완벽해서도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한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었죠. 오늘 밤 남아공과 맞붙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도 다르진 않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공 하나만 바라보며 수천 번의 훈련을 견디고 수많은 경쟁과 좌절을 이겨내며 축구라는 한 우물을 파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월드컵은 늘 특별합니다. 단순히 90분 동안 공을 차는 경기가 아니라 한 가지 꿈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펼치는 무대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환호하고 더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대한민국을 응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밤이에요. 남아공전 역시 마찬가지죠. 32강 진출이 걸린 중요한 승부. 아이비가 592번의 록하츠 거쳐서 마침내 브로드웨이에 섰듯이 우리 태극전사들도 축구라는 한 우물을 파며 오늘 이 무대까지 왔습니다. 자, 결과는 경기장이 말해주겠지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도전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K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응원하고요. 또 오늘 밤은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오늘 기습 퀴즈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오늘의 기습 퀴즈는요.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남아공과 무조건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가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예상 스코어를 올려주세요. 한국이 무조건 비기거나 이기는 예상 스코어를 톡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경기 결과 후에 내일 2시에 비타민에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가 너무 많을 경우 추첨을 해서 세 분께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요,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샵 오가닉 원 그리고 H마트에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금 올려주세요.

이기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승리하고 싶어요. 저는 3대 1. 너무 무리인가요? 보내주셨어요. 왜 무리입니까? 오, 대한민국 파이팅이에요. 저는 3대 1. 오, 3대 1. 한국 승리 예상해 봅니다. 좋아요, 좋아요. 비기는 건 싫어요.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2대 1입니다. 좋아요. 2대 1이면 어떻고 1대 0이면 어떻습니까? 저도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릉부릉하시죠? 저도요 붉은 옷 입고 오늘 붉게 아주 목청껏 떠서라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여서 응원하시나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복 블루베리 100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100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그 어느 날보다도 뜨거운 수요일 2시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쌈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실버 문화 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문의 917-803-7080 917-803-7080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로바드 929-845-0958 929-845-095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10-500-335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한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남아공과 무조건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가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 예상 스코어를 올려주세요. 한국이 무조건 비기거나 이기는 예상 스코어를 톡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경기 결과 후에 내일 오후 2시 비타민에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가 너무 많을 경우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톡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수고하십니다. 이대영 파이팅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대영, 일단은 이기는 스코어잖아요. 말아줬습니까? 이대영, 가자!

무조건 승리 가자. 한국이 2-1 승리합니다. 아멘입니다. 2-0 파이팅 해주셨어요. 어머나, 받은 선물도 인증해서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것과 환불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80대의 한 축구팬이 평생 꿈꾸었던 월드컵 직관을 위해서 약 6,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서 미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흑백 TV로 월드컵을 보던 소년이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고 또 인생의 버킷리스트처럼 품고 있던 꿈 하나를 이루기 위해 먼 길을 날아온 거죠. 그런데 경기 당일 티켓 시스템 문제로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와 이런 속상하죠. 눈앞에서는 관중들이 입장을 하고 있고 경기장 안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오는데 정작 자신은 밖에 남겨진 채 경기를 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알려지자 해당 티켓 플랫폼 회사는 공식 사과를 함께 전액 환불을 약속했고요. VIP 티켓과 식사권까지 제공을 하며 다른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뭐 정말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하죠. 티켓비도 환불을 받고 좋은 자리에서 또 다른 월드컵 경기를 볼 기회도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날 경기장 밖에서 흘렸던 눈물, 그날만의 설렘이 있었을 거고 그날만의 또 경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고 또 그 순간만큼은 어떤 VIP 티켓으로도 어떤 환불로도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열리는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인데요. 어쩌면 지금쯤 그 할아버지가 또 다른 경기 티켓을 손에 쥐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 오늘 밤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를 보게 되신다면 지난번 경기장에서 미처 이루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조금은 달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태극전사들의 투지와 관중석을 가득 채운 함성 그리고 월드컵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그날의 눈물을 환한 미소로 바꿔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자, 오늘 밤 우리 선수들 그리고 그 80대 축구 선수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축구가 그 할아버지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쩌면 승리보다도 아 내가 여기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감동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전 앵커님, 월드컵 경기가 매번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적의 함대 대한민국팀 2-0 월드컵팀 화이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남아공과 무조건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간 이 상황에 여러분들 예상 스코어를 카카오톡에 올려주세요. 한국이 무조건 비기거나 이기는 예상 스코어를 톡으로 남겨주시고 오늘 경기 결과 후에 내일 2시에 비타민에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덥다라는 말이 인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뭐 여름이죠 이제. 근데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끓고 있습니다. 아, 유럽이 해마다 그래요 그쵸?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곳곳이 40도를 훅 넘나드는 정말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또 관광지가 문을 닫고 학교 수업도 중단되고 또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가동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이 원래는 2050년쯤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요 폭염 수준이 올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5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6년인데 말이죠. 세상에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뜨거움도 있지만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뜨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뜨거움 하나가 또 기다리고 있지요.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펼쳐지는 운명의 한판 승부. 아, 정말 설레네요. 체코전 승리, 멕시코전 아쉬운 패배를 거친 대한민국. 이제 모든 시선은 오늘 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요, 이번 경기의 핵심으로 역시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을 꼽고 있는데요. 큰 경기일수록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경험과 또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또 공격진에서는 젊은 선수들의 과감한 움직임과 또 결정력이 승부를 기를 또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고 하고요. 또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꾸준히 활동량을 보여준 중원 선수들의 압박과 또 경기 운영 능력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늘 스타 한 명이 아니라 11명, 그리고 응원하는 우리들까지 12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밤은 누가 골을 넣는지 보다도 누가 팀을 위해 더 뛰고 더 헌신할지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은 폭염으로 뜨겁고 휴스턴은 월드컵 열기로 뜨겁고 또 우리의 가슴은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으로 뜨거운 하루. 오늘 밤 태극전사들이 또 어떠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1-1로 이길 것 같아요. 오늘 전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익명, 정말 100% 익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전 방송에서는 1-0이고 손흥민 선수가 첫 골 넣을 것 같다고 하신 분인데 아우, 아주 그냥 캐릭터가 매력이 넘치시네요. 여름방학 시즌이에요. 우리에게 여름방학 뭐 크게 관련은 없겠지만서도요. 요즘 아이들은요 방학식 하자마자 학원 시간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교가 시작되는 거죠. 영어 캠프, 수학 특강, 스포츠 캠프, 코딩 수업. 방학인데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바쁜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때 방학은 참 방학다웠는데 그랬잖아요 진짜. 40대,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예, 방학식 날 집에 오면 일단은 던지잖아요. 무엇을? 책가방을요. 일단은 책가방부터 후딱 던져놓고 다음 날부터는 뭐 시계를 안 봤던 것 같아요. 시계 볼 일이 없죠. 아침에 매미 소리에 눈 뜨고 친구들하고 이제 곤충 채집 그 플라스틱 통 들고 그냥 가는 거죠. 밖으로. 수박 한 조각 입에 물고 또 동네 친구들 찾아 나서서 해질 때까지 놀다가 저녁 때 엄마가 골목에서 이름 부르면 그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 저만 그랬나요? 자, 에어컨도 흔치 않던 시절이라 선풍기 앞에 앉아서 아 소리 내면서 장난치고 또 대나무 돗자리 깔린 거실 바닥에 누워 낮잠도 자고 또 이제 엄마가 등도 긁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면 우물물에 참외 담가 먹고 또 밤에는 또 마당에 평상 펴놓고 별 보며 잠들기도 했었어요. 별이 정말 쏟아지는 것만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한 게 있었던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때는 시간에 쫓기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뭘 배우지 않았어도 됐고 또 뭘 준비하지 않아도 됐고 그냥 놀아도 되는 시간이 허락됐으니까.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름이 되면 떠오르는 건 학원이나 공부가 아니라 매미소리, 수박냄새, 선풍기 바람,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입니다. 자,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은 더 좋아졌고 배울 것도 많아졌는데 정작 우리 세대가 누렸던 그 느긋한 여름방학의 추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본인도 웃기셨나 봅니다. 전 방송에는 1:0, 지금 방송에서는 3:1. 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크게 문제 내는 거 없어요. 그렇죠? 저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0: 다양한 알짜조개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목지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들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

Thank you.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팀이 3차전 경기에서 1-0으로 승리를. 한 골이지만 그래도 이긴 경기잖아요. 그럼요. 좋은 오후 시간 되시기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 이긴 스코어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 진짜 가자. 저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해봤네요. 이전 50년이나 올 줄 알았던 폭염 이야기부터 13년 동안 한 역할만 붙잡고 결국 브로드웨이에 선 아이비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 여름방학 추억까지요. 아 그런데 오늘 이야기들 가운데 유독 마음에 남는 건 한 축구팬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월드컵을 보면서 위에서 먼 길을 날아왔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큰 돈도 들였지만 결국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80대 할아버님. 다행히 티켓 회사가 환불도 해주고 VIP 티켓도 제공하고 다른 경기를 볼 기회도 마련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왠지 그 기사를 읽고 나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또 살면서 결과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중요할 때 소중할 때가 있다는 것. 경기장으로 향하던 발걸음 또 입장 게이트 앞에서의 설렘 경기 시작 전의 두근거림 어쩌면 그게 또 월드컵이고 어쩌면 그게 또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보다는요 대한민국 골망이 흔들리는 상상을 한번 하시면서 시원한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80대 축구소년이 오늘 밤 경기장 어딘가에 계시다면 지난번에 눈물 대신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밤만큼은요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2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0: 편의상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간만에 소설책을 읽다 보면 인물 하나 등장할 때마다 이게 누구지? 이름이 뭐였더라?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다시 앞장 넘겨보고 돌아오면 또 잊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게 다 서사가 쌓이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이름만 있지 아직 자기 역할을 못 찾은 거거든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이야기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주연급이죠.

0: 제가 한 IQ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IQ 검사했을 때 학교에서 두 번째로 머리가 좋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 10번 가까이 물어본 적도 있는데 다행히도 얼굴은 한번 보면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가끔 오랜만에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하려고 이름이 뭐더라 그래서 결국 못한 적도 있고요.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이름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화번호 기록할 때 사람 이름 옆에 특이사항을 써놓습니다. 뭐 대부분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또는 그 사람의 직업을 또 써놓든지. 여러분도 가끔은 오래전에 끊어진 친구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신 적 없으세요? 한때 I Love School이라고 해서 초, 중, 고, 대학교 동창 찾기 열풍을 일으키며 그야말로 2000년대 초반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만큼 또 문제점도 많았었어요. 동창만 찾아서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첫사랑까지 찾는 바람에 가정 파탄까지 나면서 당시 이혼까지 간 부부들도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이트는 폐쇄가 됐고 그와 비슷한 사이트들이 뭐 이제 뭐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유세로 치자면은 뭐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페이스북 정도가 가장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안부 인사 묻는 정도이지만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안부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슬쩍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 여기 다녀왔다. 나 여기서 일한다. 나 이런 거 먹었다. 요새 나 좀 잘 나간다 등등. 뭐 자식 자랑은 기본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배알이 꼴려서 아예 안 보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와 이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지금은 눈팅만 하고요. 사진은 올리지 않은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직업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뭐 뜨니까 안 볼 수는 없고 또 보게 되면은 그냥 좋아요 정도 그리고 정말 이거는 댓글 한번 달아야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댓글 한두 마디 달고 이제 이 정도입니다. 주로 저는 SNS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끔 카톡에는 사진 올리기는 해요. 예, 이거는 좀 이건 좀 내가 기념적으로 갖고 싶다. 뭐 요럴 때는 카톡에 올리고 예전에 카톡 스토리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때 또 열심히 했었죠. 근데 그것도 오래 하니까 힘들어. 그리고 너무 없으면 나라는 애가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끊게 됐는데 근데 이 카톡 사진도요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생활 노출 때문인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니까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 유발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과도한 사진 변경은 타인에게 자랑이나 과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되레 사진 안 올리는 것에 비해 타인의 입방아에 오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사진 다 내렸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진 올리는 것도 일인 거 아시잖아요. 은근히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편으론 부지런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기 라라랜드에는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생일이나 기념일 알리고자 하는 일 또 슬쩍 자랑하고 싶으신 일 있으면 저희 K라디오에 올려주세요. 라라랜드 카톡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상품도 드립니다. 가족과 같은 라라랜드에서 편안하게 하고픈 말 하시고 또 언제든지 또 알릴 일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송은경입니다. 어저께 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일찍 자고 오늘 늦게까지 잠을 잤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좀 잠겼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도 2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에 도와주고 계시고요. 엘리코3는 물론 에난다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부점.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정치 이야기. 유럽 곳곳이 기록적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어제 프랑스는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물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익사사고 사망자도 40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총리는 이날 익사사고가 비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이후 40명이 사망했고 희생자 대부분은 젊은 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부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부터 닥친 극심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총리는 우리는 전례 없는 강력한 폭염을 겪고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및 전국 단위 기온이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전국 절반가량이 숨이 막히고 진을 빼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96개 주 가운데 54개 주에 최고 수준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으며 야간 최저 기온 역시 1947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도 폭염 여파로 운영 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오후 4시에 이미 특별 조기 폐쇄를 결정을 했고요. 내일도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루브르 박물관도 24일부터 27일 폐관 시간을 2시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파리 광역국 당국은 시민들에게 재택근무와 철도 이동 자제를 권고했으며 극한 폭염 시 교통망은 심각한 부담을 받는다며 철로는 50도 이상의 온도를 견디기 어렵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날 기준 전국 1,350개의 학교가 휴교를 했고요. 차량 내부에 방치된 어린아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그래서 프랑스 기상청은 폭염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계절과 관계없이 기존 기록이 모두 깨질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폭염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영국 기상청도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 두 번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학교는 휴교 또는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에는 런던 등 일부 지역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요.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런던은 지금 신호를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끓고 있다며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로마, 밀라노, 피렌체, 토리노, 베네치아 등 15개 도시에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냉방 수요 급증으로 밀라노와 토리노 일부 지역은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파르마 지역 병원 응급실에는 최근 사흘간 고온 관련 증상으로 1068명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5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시간대에 작업들 중단하고 기업이 휴업과 감산에 들어갈 경우 국가가 휴업 수당을 지원하는 긴급 노동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독일도 무선통신망 고장으로 전국 철도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또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말 동안 5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스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전국 기상관측소 828개 중 101곳에서 40도 이상을 기록을 했고 약 30곳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남동부 알메리아에서는 사흘 연속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은 72시간 넘게 30도 이상이 이어졌다며 알메리아는 잠들지 못하는 도시가 됐다. 밤에도 30도를 넘고 낮에는 40도를 웃도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더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 6월 폭염이 10차례나 관측이 됐으며 197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단 두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도 금요일쯤에는 폭염이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기상청은 남중부 지역에 최고 폭염 경보를 내렸고 벨기에는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오존 폭염 국가계획 경보 단계를 가동을 하고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추가 보호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 폭염은 북아프리카 사하라에서 뜨거운 공기가 북상을 하며 형성이 된 거대한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 반면 DMB 지역 오는 날씨 정말 아름다운 초여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여행, 특히 유럽 쪽으로 떠나셨던 분들은 낭패를 보셨을 텐데 앞으로 여행할 때도 반드시 날씨는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기온이 2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요. 북서풍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선선한 아침 이후 햇살이 비추면서 습도는 꽤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날씨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밤새 구름이 지나갔겠지만 습도는 낮아서 창문을 열어두면 쾌적한 수면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본격적인 기온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오후에는 간간이 구름이 끼면서 햇볕이 비추겠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는 하루 대부분 동안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저녁 무렵부터 서서히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오늘 밤보다 약간 더 오른 67도, 섭씨 19도입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여름 무더위와 습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90도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건조하겠지만 다가오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후 늦게나 저녁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소나기가 내릴 경우 돌풍까지도 동반될 수 있다고 하네요. 토요일 또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바람은 남풍으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사실 토요일은 예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날입니다. 강한 한랭전선이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통과하면서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확한 시간은 아직까지 불확실하지만 하루 중 언제든 비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나기가 내리기 전 기온은 2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 습도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경우 역시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전선이 점차 이 지역에서 멀어지겠지만 특히 오전에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날씨가 점차 좋아지겠고요. 저녁에는 기온이 섭씨 2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고 습도도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힘들게 연습한 만큼 딱 그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국 전사들 너무 열심히 훈련했거든요. 아, 방송을 하면서도 온통 오늘 저녁에 있을 축구에 마음이 가 있네요. 황교영이 부릅니다. 나는 문제없어.

0: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에어 서플라이의 곡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오후에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에어 서플라이의 Lost in Love를 준비했는데 아,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 이 뭔가 조짐이 안 좋은데 그래서 순간 지금 노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아바의 곡으로 바꿨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akes It All은 스웨덴 팝그룹이죠. 아바가 1980년에 발표한 앨범 Super Trooper, 예. Super Trooper에 수록이 된 대표적인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그룹의 멤버 아그네타가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며 가슴 아픈 감정을 담고 있는 발라드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곡으로 아바의 깊은 감정과 음악적인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곡은 발매 직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도 상위권 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 여러 국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며 아바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는데 특히 유럽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이후로도 아바의 대표곡 중에 하나로 남아있죠. 이 노래는 전형적인 팝 발라드 곡으로 피아노와 현악기의 선율이 중심이 되는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편곡이 아주 돋보이는 곡입니다. 예, 이 곡은 아바의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화려한 사운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아그네타의 청아하면서도 감정이 풍부한 보컬이 곡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사와 멜로디는 절제된 감정 표현을 통해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슬픔과 애절함을 전달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곡 전반에 걸쳐서 진하게 묻어나기도 하죠. 사실 이 곡의 가사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바 멤버였던 비어른 울바이우스와 또 이 노래를 듣고 계시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 아그네타의 이혼 후의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사랑의 끝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그 감정 속에서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비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자는 그저 서 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사랑이 끝난 후에 쓸쓸한 현실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혼란을 전달하고 있는데 가사 속 화자는 바로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며 결국 승자는 상대방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치러질 월드컵 우리 태극전사들이 꼭 흘린 만큼 땀 흘린 만큼 값진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응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팝스 팝스 급하게 변경한 곡 아바가 부르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 유통되는 가짜 체중 감량 주사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영국 약국 체인 아스다 약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불법 비만 치료제 사용 후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는 지난 1년간 환자들이 불법 체중 감량 주사를 접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또한 약 3분의 2는 심한 구토 증상을 겪은 환자를, 절반 이상은 설사와 탈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진료했다고 응답을 했는데, 가짜 비만 치료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될 경우 세균 등에 오염돼 주사 부위 염증, 통증, 발열, 오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사망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약국 책임자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약사와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운동이야, 운동이. 운동하면 건강도 좋아지는디. 이? 살만 빼면 뭐하냐고. 살만 빼려면 먹질 않으냐요. 그거밖엔 답이 없다니까.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지난해 여름 이민세관 집중국 아이스 시설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최대 100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극좌 성향 안티파 네트워크에 의한 조직적 공격으로 규정했지만, 변호인단은 정치적 목적의 기소라고 반발을 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텍사스 북부 알바라도의 프레리랜드 구치소 앞 시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8명 가운데 전 해병대 예비역인 벤자민 송이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10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송은 경찰관을 향해 총격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동, 테러 지원, 폭발물 사용 및 휴대 음모, 허위 문서 은닉 음모 등 혐의로 30년에서 7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가 좌파 성향 시위와 정치적 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평가되고 있는데,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7호를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해당 각서는 안티파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법무부에 정치적 폭력을 주장하는 네트워크와 단체를 조사 해체하도록 지시했던 겁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검은 복장으로 신분을 숨기는 이른바 블랙 블럭 전술을 사용을 했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추적을 회피하는 등 사전에 공격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검사부는 피고인들이 무장 상태로 현장에 집결했으며, 이러한 방식이 안티파의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과장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피고인들이 소지한 총기는 합법적이었고 압수된 팜플릿과 서적 역시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조직 소속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채팅 기록은 폭력 행위가 아닌 평화적 시위를 준비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징역이 100년이면 아이 거기서 죽으란 소리 아뇨? 이? 차라리 사형이 낫지.
중부의 한 고등학교에 지난 월요일 어린 학생 2명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학생 3명이 사망을 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용의자들은 14세와 15세였으며 각각 권총 한 자루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용의자들과 피해자들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1,5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이 학교에서 총격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 학생은 절친한 친구였던 용의자들이 초기 신문에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용의자들은 범죄 기록이 없으며 공격에 사용이 된 권총을 어디서 구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첫 총격 사건 이후 아이들이 도망쳤고 용의자들이 다른 교실로 도망친 학생들을 쫓아가 총격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여학생들이었고 용의자 중 한 명은 공격 후 학교에서 체포됐지만 두 번째 용의자는 도주해 인근 주택에 숨었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총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법 집행관들에게도 모든 학교, 직장, 공공장소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는 무허가 총기 확산으로 총기 사용과 관련된 범죄가 만연해 있지만 학교 총격 사건은 비교적 드문 편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이제 시작이구먼. 시작이요. 아이고, 이놈의 총 무어지게 안 되나. 이 벨기에에서 폭염으로 지붕 온도가 섭씨 50도에서 60도까지 오르자 지붕 가장자리 아래 둥지에 있던 새들이 더위를 건디지 못하고 둥지 밖으로 뛰어내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칼새와 제비, 참새, 찌르레기처럼 건물 지붕 가장자리 아래에 둥지를 트는 새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은 둥지에 갇힌 열기를 피하기 어려워 탈진하거나 폐사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벨기에 템블루의 한 야생동물보호소가 최근 사흘 새 동물 150마리를 구조 보호했다고 전했는데 이 보호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지붕 표면 온도는 섭씨 50도, 심하면 60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새들이 둥지 안에서 말 그대로 익어 죽는 상황을 피하려는 듯 뛰어내린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진짜 이거요. 이 한여름에 대학별 아래에서 자동차 본네 뒤에 달걀 풀어봐요. 아이고 지글지글 익는다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안에서는 학연이니 지연이니 물고 뜯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바로 하나로 뭉치는 우린 대한민국. 아, 그 댓글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 월드컵 소식, 크고 작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어제 사상 첫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포르투갈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승리했다고 하는데 호날두는 전반 6분 주앙 칸셀로의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 넌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이 득점으로 호날두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6개 대회 연속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고 하네요. 제 방송을 들었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발자취가 곧 월드컵 기록이다. 이색적인 세계 최고 기록을 모으는 기네스북도 주목하고 있는데 메시는 어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의 2-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조별리그 2연승을 달린 아르헨티나는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기네스북은 이날 메시의 활약을 전하며 월드컵 대기록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5골을 추가하며 월드컵 통산 18골을 기록했고요.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고요. 독일을 대표하는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종전 통산 16골을 넘어선 것입니다. 월드컵 통산 출전 경기 수도 26

앞서 영국 스포츠 매체들도 FIFA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승팀 주장에게 월드컵 트로피를 직접 전달하고 시상식 무대에 함께 머무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FIFA 측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시상식 참여를 제안했으며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들 역시 폐막식에 초청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인 FIFA 프로토콜에 따르면은 월드컵 트로피는 시상대 위 받침대에 먼저 배치된 후 우승팀 선수들이 무대로 올라와 들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상식 내내 무대에 머무는 것을 두고 축구계 일각에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뉴저지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 시상식 당시에도 우승팀인 첼시의 주장 리스 제임스가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시상대 위 바로 옆자리를 지켜서 이목을 끈 바 있었는데 당시 첼시 공격수 콜 파머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거나 인판티노 회장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해 이동시키려다가 이내 시상대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상의 이유로 미국 대표팀의 파라과이전 개막 경기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월드컵의 대미를 장식할 7월 19일 결승전 현장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 월드컵은 정말 우리 한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들 협찬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고 계시는데 특히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태극 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넘버원 한인마트 롯데플라자 마켓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뜨거운 열정, 눈부신 투혼, 롯데플라자 마켓이 국가대표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뜁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저녁 9시죠. 일찌감치 들어오세요. 저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센터빌에 있는 KSPC 중앙장로교회로 달려갈 텐데요. 퀴즈를 통해서 상품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H마트에서 20불 상당의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 롯데플라자에서도 20불 상당의 상품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난데일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안양골 식사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줬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거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도 드립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도 오늘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선착순 100명에게 레드 티셔츠 드리고 있고요. BTS CD도 있습니다.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일찍 오시는 분들 first come 예, 일찍 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저희가 손등에다가 번호를 매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입장하기 전에 그 번호 순서대로 저희가 티셔츠나 BTS CD 나눠 드릴 계획이거든요.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를 했더니 몸이 신호를 보내네요. 자칫하면 오늘 방송도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아니 오늘 저녁 때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응원은 나가고 방송은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나왔는데 아직도 목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축구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목이 터져라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공룡님. 오늘은 축구 관람 안 할까 봐요. 지난번에 봤더니 진짜 저설이 유유유. 저도 인명 길명 등 암기도 잘했는데 언제부턴가 흐리멍텅 멍텅거리가 된 기분이에요 하면서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톡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축구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너무 됩니다. 근데요 아세요? 우리 같은 그런 느낌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 얘기했더니 오 나도 그래서 나는 안 봐요 뭐 이러는 분들. 그래도 봐야죠. 자 그러면서 박지연의 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이고요. 2부 첫 곡으로 들으시는 곡은 우리 연민이께서 신청해 주신 곡 박지현의 무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 주신 우리 복별님, 범사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어요. 옛일을 회상하며 지나간 삶에 집착하는 나이가 되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난 삶도 힘들게 지난 삶도 모든 것이 아쉽네요.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하고 나만의 비밀의 창고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음악을 신청해 봅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은 그랜드 펑크의 곡 We are on American Band.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 하드락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요? 이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으셔야겠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꽤 글쎄요 죄송합니다 하드락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이 정도 괜찮은데요. 1969년도에 결성이 됐더라고요. 이 그랜드 펑크가 그야말로 70년대 아메리칸 하드록의 상징이자 노동자의 밴드로 불리며 전 세계 아레나 록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 그랜드 펑크의 We Are an American Band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Nailed it. Only pay for what you need.

이번 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험프데이입니다. 오늘 어울리는 좋은 글과 시 공유하고 싶네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수요일 아침 명언. 수요일은 나를 응원하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 여기까지 잘 왔어. 이제 조금만 더. 불행은 내 허락 없이는 오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삶에 정답은 없어요. 너무 복잡할 때 심호흡 한번 하고 가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러면서 정호승님의 서두르지 말라라는 시 보내주셨어요. 꽃은 서둘러 피지 않습니다. 바람도 서둘러 불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더라도

나뭇잎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살짝 살짝 바람이 없지는 않아. 그 정도의 느낌? 날이 너무 좋네요. 신청해 주신 곡 김광석입니다. 바람.

이번엔 골든님께서 보내주신 시, 시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글 같아요. 없지만 있는 것.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는 것. 세월. 피할 수는 없지만 맞설 수는 있는 것. 운명.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을 수 있는 것. 나이. 가질 수는 없지만 지켜줄 수는 있는 것. 사랑.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있는 것. 슬픔. 받을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는 것. 그리움.

잡을 수는 없지만 놓을 수는 있는 것. 욕심. 막을 수는 없지만 닦을 수는 있는 것. 눈물. 설득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있는 것. 사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 너를 위한 시간은 있는 것. 기다림.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날아올릴 수는 있는 것. 꿈. 어둠을 뿌리칠 수는 없지만 등불 하나 켤 수 있는 것. 희망.

전국의 드리머스 신청해주신 우리 골든님. 오늘 저녁 운명의 결전 날이네요. 한국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 공은 둥글고 알 수 없는 게 축구라 그저 열심히 응원해야겠죠. 아,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겸손해요. 이겨야죠.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겁니다. 전국의

네, 이번에는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오키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미 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투병 중이셨다 그러죠. 오랜 투병 끝에 며칠 전에 사망을 하셨는데 아마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신청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도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오키의 이웃사촌 신청해 주셨네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늘 퀴즈 정답자 발표하는 날인데 고민 엄청 했습니다. 두 분 다 정성을 다해서 보내주셨는데 솔직히 한 분이 조금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느껴졌는데 아 이분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정은 내렸습니다만은 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라라라 퀴즈 문제가 뭐였는지 먼저

0: 네, 도겸의 고.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25, 21 펜싱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죠.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버더 가든의 조각구름, 드라마 모래도 꽃이 핀다. 씨름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죠. 오, 이것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최재성과 이보이 주인공, 공포의 외인구단, 야구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였었는데 만화 영화를 아마 영화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수라의 난

0: 이건 뭐 인트로 부분만 들어도 벌써 마지막 승부 OST 아실 거예요. 농구를 주제로 한 드라마였죠.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랄랄라 퀴즈 정답은 스포츠 OST였습니다.
1: 지금부터 할 순 없는 거야.
0: 사실 연민님하고 우리 세미얼님 두 분을 두고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연민님은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 퀴즈를 맞추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분에게 한번 양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세미얼님에게 정답자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미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괜찮으시죠? 아, 우리 연미님도요 아주 구구절절히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이연세 만화 공부의 외인구단. 와, 그거 보고 제가 이연세 만화라는 만화 다 찾아봤잖아요. 캔디 이후로 그렇게 열심히 읽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르시아의 장미, 캔디, 저희 중학교 때 엄청 인기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연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만화의 패턴이 또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공포의 외인구단 야구투수로 나온 것이 아마 최재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때 당시 여성들한테 인기 엄청 좋았어요. 터프남. 25, 21 펜싱을 주제로 한 도겸의 고 모래에도 꽃이 핀다. 씨름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죠. 카다가든의 조각구름 들려드렸었고요. 야구를 주제로 한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 OST인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들려드렸고, 그리고 뭐 스키점프 국가대표 OST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이 노래 들으면 벌써 딱 아 이거 스포츠하고 관련된 거구나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마지막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들으시고 대부분들 직감하셨을 거예요. 답만 보내주신 분도 있으시지만 자세하게 정성을 다해서 써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정답자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퀴즈 정답자는 세미엘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이름과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우리 연미님도 축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들으시는 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오늘 우리 축구 선수들 버터플라이처럼 훨훨 날아서 잘 싸워주길 바랍니다.

어려운 퀴즈 내드릴 텐데요. 지난주는 우리 뽀돌륜도님께서 내주셨던 퀴즈였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자, 이번 주는요, 뉴저지에 사시는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뽀돌련도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폭별님 그리고 또 미세스 박까지 이제 합세를 하셨어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셨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정화 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밀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골라.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세스 밖에는 여기 음식점 쿠폰을 못 드리겠네요. 이거 드시러 여기까지 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H마트의 쇼핑권, 20불 상당의 쇼핑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수의 다섯 노래 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노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축구 힘차게 응원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응원해야 하나, 아이고 고민 고민 되시나 봐요. 그러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예열을 좀 해야죠. 지금부터 슬슬 잠시 후면 벌어질 남아공과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 정말 정말 천번 만번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파이팅 외쳐봅니다. 클론입니다. 월드컵송.

미지의 상대이던 한국의 첫 경기 상대 체코를 가볍게 이겼습니다. 이제는 남아공입니다. 흘린 땀만큼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따가 응원전에서 다시 뵙도록 하지요. 자,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다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었으면 갑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레지던셜 세일 앤 리스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철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나? 좀 사라져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2: 어떤 마음이 동주 씨를 가장 버틸 수 있게 하셨나요?
1: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2: 아. 네.
1: 그냥 엄마가 또 그때 항암하고 막 이러는 시기인데 제가 사라지면은 또 엄마는 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시면은요,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오늘 모실 분이 너무나 귀한 그 한 마리의 양입니다. 특히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재다능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보세요, 미국 변호사, 화가, 작가, 사업가, 그리고 최근에는 연기자까지 도전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방송인 서동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마리 양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야, 오늘 이 보라색 의상이 너무 화사하게 느껴집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언제 봐도 그대로세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그대로고.
1: 네.
2: 세월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동주 씨한테는.
1: 사실 저는 이제 매일 제 얼굴을 보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긴 한데.
2: 큰일 나요.
1: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뵐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늘 한결같으시지? 근데 여기서 뵈니까 더 약간 인자해 뵈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2: 여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1: 진짜 뭔가 성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2: 저도 너무 편합니다. 동주 씨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저도 너무 좋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서정희 작가님이신데 정말 늘 기도하시고 믿음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도 기도하는 분 하면은 서정희 작가님 다들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작가님께서 뭐라 하세요?
1: 무조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반년 좀 넘었나? 그래요. 굉장히 초신자이기 때문에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라. 왜냐하면 너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부담 없이 또 시청할 수 있고 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응원을 또 의외로 해주셨어요.
2: 참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도 계셨고 주변에서 동규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린 케이스예요. 그렇죠?
1: 그쵸.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막 필사도 막 해보고 이미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유학을 가면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교회와 굉장히 멀어졌죠. 그리고 나서 대학 가서는 이제 머리가 커졌죠, 제가. 인간적인 마음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고 하니까 좀 매달란 맛에 지냈던 세월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마흔이 넘은 거죠. 근데 이 시점에
2: 거짓말하지 마세요.
1: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2: 말도 안 돼. 와, 서동주가 마흔이 넘었다니.
1: 그러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와, 그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하실 텐데 저 마흔이 넘었어요.
2: 믿어지잖아요.
1: 저도 믿고 싶지 않고 나이 얘기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어린 시절에 떠났던 정말 한 마리 양처럼 그냥 길을 잃었던 양인데 마흔이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제가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걸 넘어서서 아주 안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약간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던가. 근데 그럼에도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던 주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2: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너무 소중하지 않으세요?
1: 아, 너무 소중하죠. 아. 네,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예전에는
2: 그래 보이세요.
1: 화가 많았어요. 지금도 뭐 예민하고 화도 많지만은 화가 유지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물론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마음적으로 편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2: 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심이 느껴지는 동조 씨입니다. 아,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정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탤런트가 굉장히 넘치는데요. 이야, 어떻게 여기 도전했다가 또 이것도 했다가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방송에서 뭐 MC도 보시고 이제 연기 데뷔하셨잖아요.
1: 연기 데뷔라고 하면은 너무
2: 데뷔죠.
1: 아니 선배님 앞에서는 너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2: 아 저는 그냥 이렇게 후배들이 출연. 많아지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 후배님들이 많아지는 거.
1: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카메오 출연 잠깐 정말 몇 초 나왔어요. 대사도 한마디밖에 없었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도전보다는 약간 틀어서 생각해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하는 거절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연기도 사실 연기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그냥 배우고는 있었어요. 근데 배웠던 이유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제가 좀 딱딱하다, 약간 로봇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워낙 이제 감정을 좀 누르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하니까 늘 좀 편안해야 평온해야 이게 일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많이 누르고 살다 보니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항상 뭐 먹는 걸 먹어도 맛있다 했는데 안 맛있게 먹는다고 자꾸 다시 먹어보라고 하고
2: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1: 네, 놀래는 거에서도 와 했는데 안 놀래 보인다 더 이렇게 놀래라고 웃어도 안 행복해 보인다 더 웃으라고 하고 아 뭔가 이게 아 내가 감정 표현을 이만큼이나 잃었나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연기 공부를 조금 그러다 어느 날 예능을 다른 예능을 찍으러 갔는데 그 복도에서 다음 생은 없으니까라는 이제 김희선 선배님, 진선 선배님 나오시는 그 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시던 캐스팅 디렉터님이 저한테 동주 씨 아니냐 하면서 옆에 지금 감독님 계시는데 그냥 인사해볼래요 해서 인사를 드렸다가 갑자기 이제 내일 촬영하는데 카메오로 올래요 해가지고
2: 그
1: 간 거예요.
2: 캐스팅이 되신
1: 그러니까 제가 그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도.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런 우연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감사한 일이 받아들이자 해서 그냥 그렇게 카메오 출연을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현장에 갔다 오는 거를 되게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또 다음에도 또 뭐 있으면 뭐 출연 조금 작은 역할에 할 수 있냐 이제 이래서 저도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불러주세요 이 정도 예요. 그래서 막 데뷔라고 하기는 부끄럽습니다.
2: 아, 데뷔죠. 잠깐 나왔는데 그게 데뷔인 거예요.
1: 그런가요?
2: 어땠어요? 할 때 재밌었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2: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연기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은 연기자가 될 것 같아요. 감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1: 감사합니다. 진심이시죠?
2: 진심이죠. 제가 여기서 연기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등록하세요도 아니고요.
1: 그래서
2: 진심이에요, 그 진짜.
1: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굉장히 순수한, 그죠?
2: 네. 네. 네. 원래 평소에 감정을 많이 억누르고 살았다고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좀 알려줘서?
1: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
2: 맞아요.
1: 항상 누구누구의 딸로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거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늘 좀 관심의 중심에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누구누구 딸이라던데 요번에 몇 등 했대. 뭐 피아노 대회 나갔는데 뭐 몇 등 했대. 그러니까 늘 이게 제 귀에도 들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을. 이제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뭐 일희 일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강박 같은 게 생겨서 그런지 네. 좀 누르고 살고 또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네. 또 저희 집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뭐 뉴스도 나고 해서 아시겠지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끌어내서 올려놓는 게 오히려 더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서 그냥 안 보고 살고 안 느끼고 살고 이게 나한테 좀 정신적으로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받아들이지 못할 그 나이 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좀 많아. 잖아요.
1: 네.
2: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
1: 그렇죠.
2: 저는 그게 기억나요. 어렸을 때 작가님께서 옷을 하얗게 항상 이쁘게 입혀가지고 어디 내보냈잖아요. 사진 찍히면은 너무 항상 예쁘게 뭐 신발도 예쁘게.
1: 네, 완벽하게.
2: 네.
1: 네.
2: 참 그래서 대단한 어머니시다.
1: 근데 엄마는 진짜 신기한 게. 저한테 성적 가지고는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너 뭐 1등 해야 돼 몇 등 했니 뭐 이거 어떻게 했니 신경 아예 안 써요. 그리고 저 유학 가서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유일하게 엄마 신경 쓰는 게 뭐 흘리면 화내요. 옷에 뭐 흘리면 너 이거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해줬는데 이걸 흘리면 어떻게 해? 하면서 그럴 때 되게 혼났어요.
2: 야 신기하다.
1: 네, 그러니까 엄마는 딱 그 포인트에서만 화를 해요.
2: 아니 근데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너무 공부 잘했잖아요. 꽤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지 않았어요?
1: 변호사는 사실 한참 나이 먹고 됐어요.
2: 그래요?
1: 35세 됐어요. 선생님.
2: 근데 왜 사람들이 참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1: 그러니까.
2: 그 이유가 뭐 같아요?
1: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출이 돼 있어서 아직도 이제 어른분들은 저를 어디서 만나나 아이고 너 누구 아니니? 하면서 바로 반말하시고 네. 바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2: 친근하고 거기 네.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죠.
1: 막 엉덩이 뜨들겨 주시고 너 이제 대학 가니? 막 이러니까 이 생각이 어렸을 때 너무 봐서 거기에 다 이제 멈춰 계신 거죠. 그래서 좀 친근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변호사는 사실 제가 로스쿨을 32에 가서 35세 됐어요. 늦은 나이에 됐습니다.
2: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동주 씨가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됐다.
1: 바로바로.
2: 바로. 네. 바로바로. 다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맞아요. 이력서만 보면 어쨌든 그 중간 단계가 안 보이다 보니 되게 화려해 보이죠. 사실 뭐 유학 가서 이제 대학 때 1학년 때 이제 제가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학과로 MIT 수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한두 번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됐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 갈 때도 또 한 번은 다 안 돼서 1년 있다 다시 해서 또 대학원을 갔고 또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혼도 하고 뭐 그 시기가 엄청 길게 있다가 또 변호사도 되고 종이 한 장에 담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죠.
2: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늘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요.
1: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어렸을 땐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왜냐면 그 합창단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새벽 기도도 엄마 따라 많이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좀 열심히 갔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횡령을 하셔가지고 건축 자금을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덜 교회를 안 가다가 제가 뭐 미국에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는 참 열심히 다녔는데 또 목사님이 이제 성도분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2: 아이고.
1: 그래서 또 이제 쫓겨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또 저희 부모님 일도 막 여러 가지 일어나고 하니까 늘 좀 뭔가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2: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그게 막 쉼없이 계속 그렇게 돼버렸나요?
1: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하면 그런 일이 있고
2: 야.
1: 그래도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실망감? 실망감이 좀 드는 순간들이 있었죠.
2: 그래도 좋은 기억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1: 네, 기억이라기보다 이제 엄마가 항암을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엄마가 뭐 이혼하시고 막 이럴 시기에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몇 년을 힘들어하시고 막 치료도 받으러 다니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걸 긴 기간을 그러셨던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겨우 좀 다시 또 새로운 짝을 만나서 행복해지려는 시기에 갑자기 암이라는 일이 찾아오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무너졌다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면은 너무나 아프잖아요. 제대로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엄마가 또 이렇게 또 긴 기간 힘들어하진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됐는데 정말 신기한 게 엄마는 그 시기를 정말 의연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은 매체에서 보면은 뭐 그냥 예쁘고 뭐 얌체 같고 새침하고 아기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본 엄마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이 시기를 지내는구나 라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어떻게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 교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가는가를 궁금해 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좀 그 답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아 이래서 엄마가 절대 놓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굉장히 밝은 모습 막 오히려 더 운동 열심히 하고 더 건강한 거 먹고 또 항암 할 때마다 저희가 다 가족끼리 다 같이 막 근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암하는 날을 저희끼리는 되게 해피한 날로 정해놓고 매번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구나를 좀 알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2: 어머니를 통해서요?
1: 네.
2: 어머니 투영 소식 접했을 때 당연한 거겠지만 어떠셨어요? 충격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막 드라마 보면은 뭐 다 막 울고 막 듣자마자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놀라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래? 너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오히려 변해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엄마가 항암하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엄마가 머리숱이 엄청 많고 머릿결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튼튼한 머리인데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래도 좀 머리가 덜 빠지지 않을까? 보통 사람에 비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빠지고 막 이제 뭐 안색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믿음 좋게 매일매일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시고 필사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아침 두세 시간을 그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데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하고 저는 원망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충분히 그때는. 그럴 수 있죠.
1: 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한 거는 아니 당사자인 엄마도 원망을 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또 원망을 하는 기도를 하냐. 그냥 엄마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잘 보다듬어 주세요라는 기도로 좀 바꿨어요 나중에.
2: 하나님이 어머니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들한테는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어떤 부모의 마음처럼 뭐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엄마의 기도의 힘을 느끼신 적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 사실 정말 많죠. 정말 많고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뭐 사실 나이 먹고 변호사 시험 보고 이런 과정 자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2: 그렇죠.
1: 네. 제가 이제 35세 변호사 시험 봤는데 처음에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한인 커뮤니티 막 이런 데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걔 안 됐다더라. 서동주 안 됐다더라. 나이 먹고 되겠냐. 지가 이제 똑똑해봤자 얼마나 그렇게 이제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2: 아, 그놈의 커뮤니티.
1: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그래서 안 보면 되는데 또 친구가 그거를 막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야, 너 기분 많이 상하겠다. 아니 근데 저는 거의 가입도 안 돼 있는데 굳이 그래서 너랑 선절을 해야겠구나 제가 이제 막 그 생각을 하고
2: 이제 막 그런 친구들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뭐 걱정을 했다고 하니 알았다. 근데 보내지 말아라 이제 그랬죠. 이제 그런 압박 속에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다시 하고 이러는데 제가 믿음이 그때만 해도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데도 늘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니까 엄마가 기도를 해라.
2: 기도해줘.
1: 나 변호사 시험 이번에는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일단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라도 좀 해달라. 당연히 공부를 안 해놓고 1등 하게 해달라는 말이 안 되지만 컨디션만이라도 배탈 안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엄마 기도는 분명히 들어줄 거야. 지금 와서 내가 기도하기엔 너무 염치가 없으니 엄마가 해줘 이러면 엄마가 네가 해야지 소용이 있지 막 이러면서 또 항상 기도를 전화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도 그런 순간순간들 네, 항상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기도 빨리 기도해 엄마 빨리 이런 걸 했더라고요.
2: 저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문자하거든요. 엄마 좀 기도해줘. 그러면 장문으로 저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위로해주시고 소망을 주는 문자를 성경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힘든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연예계라는 게. 그래도 그런 엄마의 따뜻한 진심 어린 말씀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등 뒤에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 남편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건 정말 은혜고 축복이지 않나 싶어요.
1: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유학 다니고 뭐 이럴 때는 공항에서 내려서 나오잖아요. 출구로. 그러면 보자마자 너 왜 살쪘어? 너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 막 바로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달라 하면은 아니 아버지 좋은 말 성경을 인용해서 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엄마한테 뭘 할 때는 늘 기도로 표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2: 야, 재밌다. 이거 재밌다. 네. 와. 맞아요. 그게 진심이죠.
1: 네. 사실은 그 마음인데, 그냥 평소에는 아무 말이나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 생각하면 어머님, 엄마도 좀 그런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2: 흥주 씨가 이제 신앙이 없었을 때,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두 손 모아서,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1: 사실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이제 기도를 흉내내 가면서 이제 엄마를 위해서 그때 많이 기도했죠. 그래서 그때 수술하러 들어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말랐잖아요, 엄마가. 원래도 말랐는데 그때는 좀 더 말랐었고 그리고 엄마 키도 조그맣고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여기 머리가 베기면 안 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따주거든요. 머리가 긴 사람들은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조그맣고 마르고 막 이렇게 조그만 애기 같은데 양갈래를 하고 엄마 다녀올게 이러고 씩씩하게 또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약간 그때는 이제 막 씩씩한 아장아장 걷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2: 딸의 시선에는
1: 눈물이 막 그래서 원래 눈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날 것 같으면 많이 참는데요. 그날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오열을 하고 이제 그때 아저씨가 같이 계셨는데 아저씨도 엄청 우시고 그러면서 둘이서 엄마의 수술 끝나기만을 계속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그때 기도를 살면서 제일 많이 했죠.
2: 지금 어머니 어떠세요?
1: 다행히도 너무나 건강하시고 이제 완치 판정까지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도 열심히 관리를 해야죠. 이제 끝이 아니니까.
2: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작년에 에세이 책을 내셨는데 표지의 주인공이 어머니였죠. 어머니의 뒷모습. 사진도 아니고 그린 거 아니에요?
1: 네, 그렸어요. 네.
2: 동주 씨가 표지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1: 이제 엄마가 항암을 마치고 나서 없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두피가 정말 맨들맨들해지거든요. 항암할 때는. 아예 그 모공이 없다 그러나요? 정말 맨들맨들맨들해요. 그래서 다시는 머리카락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 무릎 만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네. 근데 거기 항암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정말 거짓말 같이 새싹이 돋듯이 머리가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그 얇은 머리카락이 그 두꺼운 두피를 뚫고 나와요. 근데 막 힘이 들어서 그런지 머리가 곱슬곱슬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안 나오고 직선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머리가 나오니까 그 머리카락이 난 모양이 좀 갓난아기 배냇머리 나듯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회오리 치듯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너무나 좀 회복의 상징 같고 새 생명의 상징 같고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뒷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그림으로 남겨놔야겠다 해서 그렸고 그렇기에 이제 에세이 표지에도 그 그림을 실었어요.
2: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1: 엄마는 자기만의 이제 이 다락방 같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기도방이 있어요. 거길 문 열고 보면 엄마가 항상 이렇게 글을 쓰고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책을. 그래서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많이 볼 기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뒷모습이 엄마가 성경 필사하고 있는 그 뒷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굉장히 엄마한테 감사하죠. 그걸 저한테 선물로 준 거잖아요. 네. 그런 엄마의 이미지를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이미지가 엄마가 이렇게 필사하고 성경 공부하던 뒷모습이라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죠.
2: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이제 동준 씨도 그렇게 된다?
1: 제가 그렇게 될까요? 근데 저는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2: 아유, 이거 막 초조해하지 마세요.
1: 저도 막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 여기 있어, 나 믿어, 막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제가 막 예전에 막 다른 분들한테도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목소리도 들었다,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믿음이 확 커질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주지?
2: 저는 다이나믹한 것보다 이런 설레임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2: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은 타이밍 때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신앙은 정말 기다림인 것 같아요.
1: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모도 하고 모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자꾸 교회 가면 졸리고 그리고 찬송가 할 때도 입이 안 떨어질 때도 많고요.
2: 대부분 다 그러시죠.
1: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옆을 보면은 하다못해 저희 남편도 열심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이게 잘 안 될까?
2: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동주 씨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1: 네.
2: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보다 더 너무 좋은 믿음을
1: 그런 날이
2: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딸에게 미리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워낙 신실하신 분이라서 아주 특별한 걸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1: 엄마가 뭐 그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건데요. 그 오디오 바이브를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계세요. 네. 매번 이제 녹음하시고 항상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는데 직접 그 녹음하는 스튜디오 가서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계신데요.
3: 제가 이번에 성경난독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4: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1: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거의 성경책 한 권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2: 쉬운 게 아닙니다.
1: 네, 그걸 엄마가 저한테 선물로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뭐 돈 뭐 이런 것도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추억이고 기억이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제일 저한테 남겨주고 싶은 거는 엄마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와. 거를 남겨주고 싶었다면서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암인 걸 알기 전부터 시작해서 암하고 항암 시기에도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놓지 않고 꾸준히 녹음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가갔죠.
5: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딸을 위한 사랑이 엄청나시네요. 네. 항암 투명 중이신데도.
1: 네. 그래서 뭐 힘들 때 엄마한테 기도해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녹음해놓은 걸 들어라 네, 라고 하셨어요.
2: 저도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벌써 셋이 됐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 저도 똑같아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줬던 아빠.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어머니도 같은.
1: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2: 인생에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낸 적이 있으시죠?
1: 저 23년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 시기에 또 엄마가 항암하던 시기였고 또 제가 키우던 강아지도 하늘나라로 가고 또 미국에서 제가 변호사 하던 시절 돈 다 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했던 투자라기보다 이제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코로나 시기에 폭락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막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 네.
1: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한 가지씩 띄엄띄엄 일어났으면은 많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한꺼번에 그것들이 몰려오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나 좀 사라져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2: 그 버티실 때 어떤 마음이 동주 씨를 가장 버틸 수 있게 하셨나요?
1: 일단은 엄마 생각이 많이 났고요. 사실 오늘 뭐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믿음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엄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꾸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엄마가 또 그때 항암하고 막 이러는 시기인데 제가 사라지면은 또 엄마는 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쉽사리 놓을 수가 없고 하여튼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조금 지금만큼의 요만큼에나마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조금은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식과 생각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2: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게 동주 씨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큰 축복이 있기 전에는 그런 시간을 항상 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1: 맞아요. 그때 이제 뭐 장례식하고 막 이럴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한 그 장례식 한 1년 전에 우연히 뵀던 목사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우연히 이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밥을 같이 먹었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뒤로도 늘 생각날 때마다 저한테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고 그 뒤로도 늘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러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꾸준히 연락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2: 그 아버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추억이 많은데 목욕탕에서 자주 뵀거든요.
1: 목욕탕에서
2: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1: 네.
2: 많은 후배들한테 말 먼저 시켜주시고 책도 엄청 많이 보셨잖아요.
1: 맞아요. 독서광이었죠.
2: 독서광이셔서 책도 권해주시고 참 따뜻하셨던 분이세요. 후배들한테. 근데 제 아버님 뵈러 갔을 때 저 동주 씨 표정 보고 그냥 아무 표정이 없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잘 견뎌내셨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1: 네.
2: 네, 잘 보내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정리해서 이제 신혼이시니까 네. 깨가 쏟아질 것 같은데 행복하시죠?
1: 아, 너무 행복해요.
2: 네. 네.
1: 행복하다는 말을 그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아 행복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2: 네.
1: 그래서 남편을 뒤늦은 나이에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2: 그렇겠죠.
1: 왜냐하면 한 번 제가 또 갔다 왔고 그 뒤로 10년간 제가 싱글로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제가 저 자신을 많이 알아가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예민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확 울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의견도 세고 뭐 이렇게 방송에서 볼 때는 순해 보일지 몰라도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 순하지만 않잖아요.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상대방의 인생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알게 되고 남편이 정말 스물스물스물 제 인생에 스며들고
2: 네, 네.
1: 이러면서 이 사람이랑은 그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장본인이죠.
2: 네.
1: 네.
2: 지금 시간을 엄청 누리세요.
1: 진짜 누리세요. 없어지나요?
2: 네?
1: 없어지나요 이제?
2: 아 결혼하고 지금 네. 이제 시간 지나고 그러면 네. 또 이게 무뎌지잖아요. 지금 누리셔야 돼요. 얼마나 행복할 때예요.
1: 아,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좋거든요. 물론 많이 싸우죠. 물론 많이 싸우고 특히 초반에는 뭐 서로를 알아가는 그 시기에는 많이 더 다툼이 있었지만 그 다툼조차 되게 소중하고 너무 행복한 기억들인데 우리가 이게 식을까?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요.
2: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13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1: 아, 싸움이 식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2: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게 식지 않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2: 아, 네. 그,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오롯이 그냥 두 분에게만 충실하세요. 그리고 네.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고 그러세요.
1: 네네.
2: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반년 전부터 직접 교회를 또 찾아갔다고 들었는데요.
1: 네.
2: 맞죠?
1: 네네.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1: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계속 연락을 주신 게 가장 컸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는 조혜련 언니가 아 진짜 와 언니가 한 2년인가를 3년인가 하여튼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연예인 연합립에 나오라고
2: 네.
1: 그러니까 우연히 방송에서 만났는데 그 뒤로 일단 언니의 성경 공부 방에다 저를 이제 단톡에다 넣더라고요. 제가 언니 저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뭐 통독하는 것도 어렵고 이거 매일매일 할 자신이 없다 했더니 언니가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그냥 플레이를 눌러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심심할 때 뭐 매달 하루만 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거의 뭐 2, 3년을 했어요 언니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드디어 한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언니가 너무 이렇게 2, 3년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는 거는 너무 또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 교회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무슨 모임에 나와라라고 2, 3년을 말하면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갔죠. 이제 나가서 그때 언니가 막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제 끝나고 그때 또 막 그 송지은님, 미라클님 막 이렇게 다 계셨어요.
2: 네, 네.
1: 그래서 다 같이 얘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아 이렇게 다들 믿음 좋은 생활들을 하고 계시고 너무 예쁜 또 커플이고
2: 네.
1: 또 조혜련 언니도 너무나 남편분하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저는 사회에서는 맨날 뭐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니까 다들 그런가 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다 이렇게 행복한
2: 네.
1: 커플로
2: 네.
1: 제가 여기 이렇게 행복한 기운들이 많은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가끔씩 나갔죠.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남편이랑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같이 살게 되고 이러는 중에 둘이서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맞춰가다 보니까 이 갈등을 뭔가 인간의 언어로 하면 더 싸울 것 같은 거예요.
2: 네.
1: 근데 제가 생각한 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이 좋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뭐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해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이라도 휴대폰 내려놓고 둘이서 손잡고 들으면 우리의 관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2: 맞습니다.
1: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무교예요. 그런데 흔쾌히 우리 둘이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세요. 신자시고. 그래서 엄마랑 저희 어머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저한테 동주야 너무 고맙다. 우리 영석이를 데리고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이러고 또 저희 엄마는 영석이한테 저희 남편한테 너무 고맙다. 내가 평상에 해도 하지 못했던 서동주 교회 나가는 거를 네가 해냈구나 하면서 두 분이서 굉장히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됐다. 너희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 상태면은 엄마랑 어머님은 그냥 바랄 게 없으니 너희는 그대로 그냥 교회만 나가주면 우리는 바랄 게 없다.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해준 사람들이 됐죠.
2: 네.
1: 네. 신기해요. 그렇게 된 게.
2: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동주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 그냥 만나고 싶은 분. 조금 더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고 싶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제 인생에 있거든요. 제 삶 속에.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도 있고 할머니를 통해서 아저씨를 통해서 또 영석이를 통해서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동주야 나 갑자기 너 생각나서 기도했어. 이런 연락이 오게끔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 그 너무 답답하니까 더 알고 싶은 그런 분.
2: 동주 씨가 네.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게 느껴집니다.
1: 그런가요? 네. 언젠가는 제가 뭐 몇 년 후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2: 충분히 어마어마한 다른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주 씨 앞으로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사실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성공하고 싶고 돈도 더 벌고 싶고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가 있고 싶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소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저의 유일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할머니 모시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건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너무나 이제 마음이 평온치 않을 때가 많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냥 평안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랑 남편이 지금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제 그 난자 채취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다음 달에 한번 이제 이식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제 되든 안 되든 저희가 한 가을까지만 해보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 이 시기를 좀 잘 현명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동주 씨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거 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그런 은사? 은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기를 원할 때 저를 만나셨던 분 모두가 다 아기를 가지셨어요.
1: 정말요?
2: 네. 그래서 정말 분명히 가지실 거예요.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 그리고 막 희망을 가졌다가
2: 저희 내맥에
1: 무서워서 기대도 못 하겠는 거예요.
2: 희망 가지시고 소망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내맥에 나오셨던 간증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다 아기를 선물로 받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 네.
2: 진짜.
1: 알겠습니다.
2: 제일 먼저 연락 주셔야 돼요.
1: 무조건 연락 드릴게요.
2: 네. 네.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소망을 갖고
1: 감사합니다.
2: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네, 오늘 귀한 간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1: 감사합니다.
2: 동근 씨.
1: 네.
2: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6: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한국어 가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세계적인 성악가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등장한 한 동양인 가수가 멕시코 시티의 아즈테카 축구 경기장 정중앙 무대에서 2026년 월드컵 주제가 DNA를 열창한 것입니다. 한국인 누리꾼들은 살다 살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어를 다 듣다니 참으로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역대급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제가의 노랫말에 잘 담겨있듯이 이번에 FIFA와 2026 월드컵 연출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핵심 가치는 다시 일어서는 힘, 즉 회복력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초청 가수 선정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함께 가수의 인생 여정, 즉 개인적 삶의 서사에도 주목한 것입니다. 최종 선발된 두 사람,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보첼리와 한국계 미국인 이재,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안드레아 보첼리, 그는 1958년 이탈리아 농촌 지역인 투스카니에서 포도와 올리브를 경작하는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선천성 농내장을 안고 태어났던 그의 부모는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아들의 치료에 전력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한쪽 눈에 약간의 시력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부모는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일찍부터 피아노와 플루트, 색소폰을 배우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아름다웠던 보첼리는 학교와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로 인정받으며 성가대 독창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살 때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사고가 찾아옵니다.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골문을 향하여 날아온 공이 당시 골키퍼를 맡고 있던 보첼리의 눈에 맞는 바람에 그나마 남아있던 한쪽 시력마저 완전히 잃고 만 것입니다. 양쪽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중증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향한 열정을 접을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해왔던 이탈리아의 테너 프랑코 코렐리에게 사사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음악 인생은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당시 파바로티도 보첼리의 목소리를 듣고는 극찬했는데 투어 연주를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보첼리를 대신 보낼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딛고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뚝 선 그가 어릴 적 자신에게 실명의 상처를 안겨준 축구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라며 희망을 노래하는 것 자체가 역대급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재의 서사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연습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녀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SM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무려 12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연습했던 그녀의 동기들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 모두 아이돌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코피를 쏟아가며 독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기획사의 색깔과 맞지 않고 나이도 너무 많다는 이유로 결국 회사에서 방출되고 맙니다. 비 오는 날 택시 안에서 펑펑 울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아이돌의 꿈을 접어야만 했던 그녀는 NYU Tisch School에 진학하여 가수가 아닌 작곡가로 음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가수로는 데뷔하지 못했던 K-POP 시장에서 최고의 작곡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전 세계의 싱어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찾아옵니다. 2025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던 그녀는
주인공 루미의 가창력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연습생 시절 콤플렉스였던 어두운 목소리 때문에 망설였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주인공의 서사가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 닮아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곡 골든이 대히트를 치며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고 그는 작곡가를 넘어 글로벌 팝스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K-POP 연습생에서 빌보드 1위 곡의 작곡가로 그리고 마침내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개막식 무대 위에서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 라는 한국어 가사를 전 세계에 울려 퍼뜨린 이제 그녀는 최근 그래미상 시상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거절당한 것이 방향 전환이었던 거지요. Rejection is a redirection.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2: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침범에 들어오셨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 인생을 침범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 앞에 전개해 놓으셨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며 말합니다. 온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각각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으며 각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 배역을 맡아가며 살아간다. 상당히 뛰어난 인생에 대한 관찰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배역을 맡고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우리 인생 무대의 총감독은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와오라 하면 들어오고 이 역을 맡으라 하면 그 역할을 맡아 열심히 우리가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배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며 알려주시며 즉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소부재하심을 보여주시며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선포하라고 배역을 맡기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돌 베개가 예배의 제단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도망자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면 또한 찾아오셨거니와 이제 그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여기가 지성소요, 제가 지성소요,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입니다. 본문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첫 번째 16절에 야곱의 각성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자다가 꿈 사닥다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몰랐노라. 여호와께서 과연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홀로 있는 이 베델 지역, 루스 지역, 나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방문이죠. 들판에서 잠을 청하면서 야곱은 과연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그 사기꾼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는 두려웠고 앞이 캄캄했고 조마조마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과연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찬송이 야곱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침범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야곱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의 각성입니다. 이제 이에 두려워하여 야곱이 이르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있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도 생생한 죄가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 감사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계교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며 그거 통해 하나님께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개 돌이 제단 돌로 바뀌는 사건, 두 돌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는 루스였는데 베델 이미 이 지역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주님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며 그 이삭을 구하시고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듯이 여기 야곱은 이 자리를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합니다. 왜요? 거기에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 때문에 모든 우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때문에 돌덩어리가 베개돌로 사용했던 그 돌덩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으로 바뀔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여호와를 모르던 사람들은 소위 신들이 복수죠. 신들이 일정한 땅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LA 쪽에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서울 경기 지역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저기 제주도 담당하는 신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세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나병 치료를 받은 나아만 돌아갈 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내 땅 아람에 가서도 여호와를 예배드리기 원하니까 뭐요? 나에게 노새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부탁해서 그 흙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아람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그의 신학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요 땅에 속한 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 야곱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를 내가 몰랐다 그럽니다. 각성입니다. 그는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 조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땅이 아니고 여기 루스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깨우쳐주신 이 각성을 통해 야곱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배우는,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는 달리 자존하시는 하나님, self-existing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때로는 실상 조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힐데버트 오브 라브라딘이라는 분이 한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아래에, 모든 것 밖에 계신다. 모든 것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갇혀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밖에 계시지만 배제되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누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 모든 것 아래에 계시지만 그러나 짓눌려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이끄시며 전적으로 그 위에, 모든 것을 지탱시키시며 전적으로 그 아래에, 모든 것을 채우시며 전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아주 잘 묘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기저이십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바다가 있는 것처럼, 마치 새들에게 공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기저이시며 우리 존재의 환경이시며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대역을 이렇게 맡기시며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어떤 특정한 곳에 가둘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대개로 사용됐던 아무 의미 없는 그 돌덩어리 하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특정한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인 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은 예배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파크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에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세로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혹시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 기도의 효력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장소에 달려있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나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 위에서 예배를,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던 나만의 그 아직 아주 어린 생각. 다윗이 9절에 계속해서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정확하게 믿으시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미신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복음과 미신을 섞지 마세요. 불경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아주 불경한 처사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며 그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의 초점이, 우리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면, 무슨 장소나 분위기나 다른 인간에게로 옮겨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분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들면 위험해집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분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요. 내가 이 특정한 이 분위기에 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하는 엉뚱한 사탄의 꼬임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기든 저기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인격과 삶을 통해 예배 드리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누가 찬양을 못합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가 거룩한 척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시장에 나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거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사탄이 교묘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까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소위 평범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드러내는 일꾼으로 여기 야곱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며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잘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선포하고 드러내주는 것,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져봤어요. 베드로가 만져봤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세우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바의 의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명쾌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이 참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성전을 허물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 안에 부활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명쾌하게 확증해주며 모든 죄인들이 당신 예수님 통해서 성전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어디를 갑니까? 가기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이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네. 내 기분이 그렇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시기 전에 생각, 내가 왜 지금 예배당 가기 싫어하고 있을까? 고민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당연히 또 오시게 될 거예요. 같이 모여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하며 찬양 드리며 같이 말씀 나누며 같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팔레스타인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모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성전을 구성하는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우리가 We are the temple.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예배가 가능해져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혼자서도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은 눈먼 자의 눈을 뜨는데 뜨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 100불 약값 지불하고 고치신 거 아닙니다. 그냥 고치셔서 말씀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직도 못난 이 모습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핏값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대번령 예배 드리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여기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드릴지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가 아름답게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 지상에서 2000m나 위로 올라왔잖아요, 제가요. 하나님께 2000m나 더 가까이 갔으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2000m 더 가까이 가서 거기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주 무식한 처사.

0: 속삭이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살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가는 곳곳곳곳마다가 지성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라고요? 발로 밟는 곳을 지성소로 바꾸는 여러분의 일터에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또 소리치지 마시고 서서히 인격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섬기며 내가 지금 우리가 제가 속된 표현을 가끔 하지만 누구를 막 씹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서 씹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그 상황 우리는 어디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무소부지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를 마구마구 쳐왔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무시하며 하나님 보든 말든 까짓거 죄 짓고 말지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소부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은혜입니다.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다 불에 타 없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내가 밟는 땅마다마다 다 지성소로 바꾸는 사명. 그래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을 삽니까? 뭐 좀 더 먹겠다고요? 뭐 좀 더 입어보겠다고? 뭐 하겠다고? 돈 좀 벌어 어쩌려고? 놓고 갈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밟는 땅을 지성소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명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시면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으로 바뀝니다. 도망자가 예배자로 바뀌며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삼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 받았으나 그는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사사의 또 나시린의 모든 특권을 다 줘버리고 머리가 깎이고 다곤 신당에 가서 뭐예요? 서커스 하고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삼손의 인생, 어떻게 봐, 샘슨. 삼손의 인생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심을 화끈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손은 양손에 두기둥을 밀어제낌으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던 3천명의 이방인들 다곤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곤 신상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누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누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비용 보전을 위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가 레바논 정규군 통제 확대에 따라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이란 협상과 연계된 레바논 정세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휴전 합의로 영내 안보 불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군사 외교 노선 다변화와 이란과의 공존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현재 4배로 늘리기 위해 록히드 마틴과 최대 35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군수품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중국 알리바바의 클로드 무단 모방 시도를 주장하며 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AI 기술 유출 논란이 확산되면서 미중 AI 패권 경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글 AI 개발을 이끌던 핵심 연구원 두 명이 경쟁사 엔트로픽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인재 유출이 잇따르면서 구글의 AI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향후 전망도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7개월 만에 온스당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약 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전만으로도 지급되는 첫 지원금 제도로 스포츠계 보상체계 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은 중국 알리바바가 수만 개의 허위 계정을 동원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비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알리바바의 AI 모델 Q1을 개발한 연구소와 연계된 운영자들이 지난 4월부터 2만 5천 개의 허위 계정을 통해 클로드와 2,880만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에이전트 추론을 포함한 클로드의 핵심 역량을 노렸다고 엔트로픽은 덧붙였습니다. 엔트로픽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적대적 증류 공격을 통해 매우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주요 AI 모델을 훔쳐 자사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류란 개발자가 다른 AI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해 자사 시스템을 훈련함으로써 훨씬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더 작고 덜 발전된 시스템을 훈련할 때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지만 허가 없이 최첨단 AI 모델을 모방하는 데 사용될 경우 AI 기업들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게 됩니다. 엔트로픽은 불법적이고 체계적이며 산업적인 규모로 수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AI 모델의 출력물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단속하는데 정부가 협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메모는 이러한 행위가 산업적 규모로 이뤄지고 수천 개의 허위 계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연구 관행과는 다르다고 규정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는 빌 해거티 의원과 앤디 김 의원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경쟁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미국 AI 모델의 출력물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에서도 빌 하이징거 의원과 시드니 카밀라거 도브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검토 중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회담이 이달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경화 기자입니다.
1: 중동 걸프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24일 쿠웨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기술협상팀이 29일이나 30일에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은 여러 주제별 작업반으로 나뉘어 있다. 그들은 스위스로 돌아갈 것이라며 양국 작업반은 다시 모일 것이며 내 생각에는 30일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이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실무회담은 다음 주 아마도 화요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월요일이나 수요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라비 대변인은 회담이 어느 나라에서 열릴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카타르와 함께 미-이란 양해각서 체결과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중재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측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해보면 실무회담 재개 시기는 이달 30일, 장소는 1차 실무회담이 열렸던 스위스가 유력해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MOU에 서명한 뒤 스위스 비르겐 슈토크에서 MOU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연 데 이어 23일까지 첫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시대 세계적인 메모리 수요 급상승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시대 세계적인 메모리 수요 급상승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3분기 실적 집계 결과 매출이 4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93억 달러 대비 345.7%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런던증권소 거래소그룹이 집계한 예상치 358억 4천만 달러를 웃도는 것이며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분기 매출 238억 6천만 달러를 갱신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린 영역은 핵심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가 포함된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 부문으로 13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어 데이터 센터 부문과 모바일 클라이언트 부문은 각각 115억 2천만 달러, 자동차, 산업용 부문은 46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한 메모리 수요 증가가 일반 데이터 센터, 모바일 기기, 자동차, 산업용 등 전 메모리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의 26.8%에서 81.2%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의 69%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조정주당 순이익도 $25.11로 월가 컨센서스인 $20.7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론은 이 같은 상승세가 4분기에도 이어져 매출이 5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체인 430억 8천만 달러를 상당한 격차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HBM4가 고객사 플랫폼에 다량 탑재되고 있으며 7세대 HBM4E의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돼 내년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자의 메로트라 최고 경영자는 최고 기록을 달성한 3분기 실적과 이보다 더 강력한 4분기 전망은 AI 시대의 메모리의 전략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단연간의 전략적 고객 협약은 마이크론의 견고한 실적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4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수도 카라카스의 주택과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네수엘라 중북부 몬탈발 인근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3km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수도 카라카스 시내 건물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건물 입구의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카라카스 거리에는 소방차들이 출동해 있고 일부 건물들은 외벽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또 지진 직후 정전됐으며 인터넷이 단절된 상황도 알려졌습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부 장관은 이번 지진의 진동이 여러 주에서 느낄 정도로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라카스의 알타미라 지역의 주택과 건물이 붕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접국인 푸에르리코를 비롯해 미국령 그리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쓰나미 위협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25일 오전 7시 30분께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이와테현 앞바다로 지진 발생 깊이는 50km로 추정됩니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진도 6강은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으며 고정해두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이동하거나 넘어지는 물건이 나오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꽤 큰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물건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해안에서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JR 도호쿠 신칸센, 센다이 신아오모리 구간 상하행선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24일 유럽 각지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 열차 운행 취소, 휴교와 사업장 단축 운영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어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폭염에 따른 건강 위험을 경고하고 유럽 당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체계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194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운 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4일 전국 30개 거점 관측소의 주간 야간 기온 평균은 30도로 전날 세운 기존 기록 29.8도보다 높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에서 익사를 비롯해 이번 폭염 관련 사망자가 최소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으로 오른 스페인에서도 온열 질환으로 고령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3일 남서부 도시 피소스에서 최고 기온 섭씨 44.3도를 기록했으며 24일에는 파리의 기온이 40.9도로 6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3일 오후 늦게 북서부 변전소가 과열로 가동을 멈추면서 6만 8천 가구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전국에서 최대 10만 6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덜란드 각지에서도 폭염 경보가 발령됐으며 야외 스포츠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폴란드는 25일부터 27일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데이터는 분명하다며 유럽 기온은 세계 평균의 약 9배 속도로 오르고 있으며 극심한 무더위의 가능성과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3: 빔덴탈
2: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이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문배술.
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8: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9: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8: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9: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8: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0: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8: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9: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약 700억 달러는 국방부가 전쟁 과정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 보전에 사용됩니다. 또한 미국의 농민 지원에 110억 달러와 아프리카 중부 에볼라 대응에 14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일단 연방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정규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할 국방부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비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은 최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조정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조정 절차도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했던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 시행해온 긴급 대응 조치를 24일 공식 종료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대서양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감염 발병 이후 시행한 긴급 대응을 공식 종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제이 바타차리아 CDC 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책무라며 CDC의 한타바이러스 대응은 2026년 6월 24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한 뒤 긴급 대응에 나선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지난 4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한 혼디우스호에서는 대서양 항해 도중 한타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영해에 머물던 혼디우스호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기항해 승객들을 하선시켰습니다. 이후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포함한 각국 당국은 자국 출신 승객들이 귀국한 후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 격리 조치 등에 나섰습니다. 한타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대 6주로 추정됩니다. CDC는 지난달 초 긴급 운용센터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으며 한때 100명이 넘는 CDC 직원이 한타바이러스 대응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혼디우스호에 머물렀던 미국인 승객 10여 명은 네브라스카주 시설에 격리됐고 이 중 일부는 거주 지역 주 당국이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는 조건 아래 6주가 되기 전에 시설을 떠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크루즈선 발병 사태로 인한 한타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이달 10일 기준 13명이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체감온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서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7: 당신이 왜 운전을 해?
8: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6: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8: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6: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8: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4000번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국방부와 최대 3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은 미 국방부로부터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현재 4배 정도로 늘리는 내용의 최대 35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세부 조건을 추후 확정하는 7년간의 미확정 계약 형태로 맺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군수품 생산 확대 정책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수개월간 전쟁 과정에서 사용한 수천 발의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을 보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생산 속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미군의 사드 미사일 재고는 급격히 소진돼 보충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복수의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전체 사드 요격 미사일 400여 발 중 절반인 200발을 넘게 사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탄약 생산 확대는 비축 물량을 보충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완전히 대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진과도 회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록히드 마틴 외에도 RTX, L3 해리스, 보잉 등 방산업체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 회동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무기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국방 물자 생산법은 1950년 9월 제정된 냉전시대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생산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 제조기업의 대량 생산 기술을 미사일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제너럴 모터스는 최근 자동차 업체의 무기 생산 지원 방안을 공동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과 연방수사국이 전직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형사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전현직 NYPD 고위 간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말 성추문 의혹으로 사퇴한 전 경찰국 최고위 간부 관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시 경찰국 내사국과 연방수사국 FBI가 24일 수요일 이른 아침부터 전현직 NYPD 관계자들과 연관된 여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국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현직 경찰 구성원들의 행위와 관련된 형사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가 연루됐는지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에는 맨해튼 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제임스 메카시 부국장과 같은 부서 소속인 제임스 리 경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메카시 부국장을 다른 부서로 전근 조치했으며 현재 현장에는 투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정 근무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리 경위 역시 제한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수정 근무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또 전직 NYPD 대변인인 파리크 셰퍼드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FBI는 셰퍼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사임한 NYPD 경찰국장급 최고위 간부인 제프리 메드리 전 치안총감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드리는 2024년 12월 한 여경에게 휴가 근무 수당과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임한 바 있습니다. 티시 국장은 취임 당시 뉴욕 시민들에게 NYPD 구성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을 약속했다며 이번 수사와 압수수색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NYPD 내사국과 FBI 그리고 맨해튼 연방검찰 남부지검이 공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향후 추가적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덤스 전 뉴욕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랭크 캐론이 뇌물수수 관련 범죄 혐의로 FBI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캐론의 친형과 호텔 소유주, 호텔 직원 등 최소 3명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지검이 직접 기소했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인 FBI와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캐론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사법 시스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가 수사 대상자를 먼저 타겟팅한 뒤 수년간의 조사 끝에 미약한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프랭크 캐론은 지난 2022년 12월 뉴욕시청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애덤스 시장은 당시 캐론에 대해 애덤스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함께해온 오랜 측근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체포 이후 캐론은 수십 년간 공직과 법조계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FBI와 연방검찰의 여러 건의 기소와 압수수색이 급물살을 타면서 애덤스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뉴욕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24일 미국 이란 종전 합의 이행의 변수로 떠오른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군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현지 주둔 필요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레바논 정규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두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가 그곳에서 로켓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레바논 정규군과 합법적이고 주권을 가진 레바논 정부가 점차 더 많은 자국 영토를 통제 확보해야 한다며 레바논군이 더 많이 확보할수록 헤즈볼라의 통제 지역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점령 지역을 줄일 것이다. 그게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협상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미국에서 국무부 중재 아래 벌이는 평화 협상을 가리킵니다. 이 협상은 전날 재개됐으며 루비오 장관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에서 논의된 사안 중 하나가 시범 구역의 설치라며 레바논군이 이스라엘 점령지에 들어가 통제권을 확보하고 치안을 유지한 뒤 다음 시범 구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진행되려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게 이란의 요구입니다. 이란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우리에게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며 나아가 레바논 전쟁 종식은 이란 전쟁 종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이스라엘의 철군을 압박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은 이란이 한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사찰단의 이란 재입국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도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데 돈을 부과하는 어떤 메커니즘에도 전 세계가 반대할 것이라며 해협 이용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는 나라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드론 역량 제한이 MOU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걸프 지역 오랜 동맹국들의 안보를 훼손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 회담은 이달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며 핵과 제재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단은 여러 주제별 작업반으로 나뉘어 있다. 그들은 스위스로 돌아갈 것이라며 양국 작업반은 다시 모일 것이며 내 생각에는 30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MOU에 서명한 뒤 지난 주말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MOU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연대 이어 23일까지 첫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석유 판매에 대한 60일간 제재 면제를 받으면서 수출 대금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것은 비핵화 약속 이행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며 제재 면제를 되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전쟁 중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일부 완화한 데 대해선 일시적인 조치였고 세계시장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국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유가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 그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폴킴 시장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장학금 수여식 그리고 미터기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펠팍 타운 정부에서 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금 총 $9,000를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장학금인지 그리고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죠.
2: 제가 시장 된 다음부터 하나의 고리가 뭐냐면 우리 결혼식을 등록하고 할 때 우리가 저가 결혼식을 했었는데요. 등록비가 지금 150%부터 200%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3년 동안 연속으로 4년 임기니까 모아놔서 네. 에브리지 한 만불부터 12,000불 1년씩마다 그걸 모아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우리 고등학생들, 물어봤은 사람들, 한테, 뽑힌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것도 우리, 보드 에듀케이션 교육위원님들이랑, 그 선생님들이랑, 그 포비엔, 80% 하는 장학 선생님들이랑 잘 얘기해서, 뛰어난 학생만 뿐이 아니라,
1: 네.
2: 공부를 잘 못 쓰는 분, 아니면 진짜 운이 필요하신 학생분을, 다양하게 뽑아서 4년 동안 해서, 보통 한 9명부터 10명의 스튜던트를, 필요하고, 한 분한테 1,000불을 줘서, 1년에 한 에브리지 10,000불을, 저가 기부를 하고 있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재학비가 참 계속 많아지고,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은 진짜 팰팍이 부자 동네라고 생각하지만, 또 힘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도와주고, 학생인들도 또 우리 팰팍을 다 잊어먹고, 이 피부장도 입장한테 받으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자기 고향을.
1: 네.
2: 그래서 좀, 많은 의미로 이 장학금을, 이제는 요번 연도까지 4년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팰리세이즈 파크 조례안을 보면 시장이 주례를 서는 경우 이 시청 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최대 $150, 시청 밖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은 $150에서 $250, 타운 외 지역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250에서 $35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펠팍 타운 조례상 이 수입은 시장의 추가적인 보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데 이 폴킴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결혼식 주례로 받은 자금들을 모아서 전부 다 장학금으로 기부해 왔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당 1,000불씩 후원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도 9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총 $9,000를 전달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른타운 시장이나 전 시장들도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봐서 받은 사례금을 보통 이렇게 기부를 해왔을까요?
2: 전 시장님들은 그 지미 루턴도 크리스마청 시장 때는 사람치를 많이 했어요. 내 기록을 보니까 많이 돈을 벌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9명, 어쩔 때는 10명, 어쩔 때는 11명, 좀 연애 1년씩마다. 그런데 자가도 한 10명, 9명은 꼭 챙겨서 모자라도 저가 돈을 집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1: 결혼 주례를 많이 볼수록 수입이 커지면서 더 펀딩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고 최근에는 결혼식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 주례를 본 사례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사비를 채워 넣어서라도 최소 9명에서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결혼식 주례가 많아질수록 우리 펠팍 고등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거네요.
2: 펴져서 나오겠죠? 결혼식을 해주면.
1: 네, 결혼식이 많아져서 주례를 많이 보시면 그만큼 장학금 펀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안 보니까 혜택 받는 거고요.
1: 네, 시장이 직접 결혼식 주례를 봤을 때 사례금을 받는 건 이 추가적인 보수로 지급될 수 있는 정당한 수익인데 매년 이 주례본 사례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필박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세대를 위해서 정말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그 필박에 있는 파킹 미터기 6시 이후로 무료화했던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2: 어저께 시의원, 6월 시의원 모임이 있었는데요. 하기 전에 시의원들님이랑 우리 지금 시의원 후보 더스틴 간이랑 그리고 시의원 크리스퍼 천이랑 그리고 찰리 신 시의원님 저랑 필터 브로드맵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이 무료 파킹, 미터 파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반대수가 마음에 들어 하세요. 반대수가 너무 감사하다고 6시 이후로 파킹 생각할 필요 없고 운수 낼 필요 없고 티켓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시장으로서 권리가 뭐냐면 투표를 못하지만 결정을 못하지만 포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즈를 한 다음에 다행히 반대수 시의원님들이 오케이를 해서 영장을 석 달 더 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빌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새 또 알다시피 아이스가 또 다시 쳐들어 그 편마다 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남미 사람들, 라티노 분들을 채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특별하게 또 한국 인적은 2억에 가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사실은 시에서는 인터뷰 피해가 받긴 받아요. 우리가 주목 개선을 해보니까 한 석 달마다 한 2만 5천 불을 격자를 보는 거죠, 인터뷰를. 우리가 사실 우리 패파기 얼굴,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이 음식점 비즈니스가 패파기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 케이탄에 우리 제주한 게 한국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주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석 달 더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미터기 이 비용은 6시까지는 내야 되는 거고 6시 이후에 무료인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3개월 더 연장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터기 파킹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만 페이를 하면 되고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무료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돼서 7월, 8월, 9월에도 저녁 6시 이후에 주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녁을 좀 더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스가 또 계속 또 쳐들어오고 있어요.
1: 네.
2: 그럼 좀 어떻게 해서 좋아지려고 생각한 게 제일 먼저 우리 지금 6시 이후로 좀 임실에도 좀 조금 도와주자는 게 다행히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무료로 파킹을 하니까 좀 효과가 있기를 제도
1: 네, 필박 타운 정부로 따져봤을 땐 재정 적자가 되지만
2: 그렇죠.
1: 근데 이 아이스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상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2: 우리가 월급이 안 올라가지만 이 상권은 다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 미로 클래스인데 슈퍼마켓에 가서 좀 맛있는 과일, 수박, 복숭아 그래서 우리 로컬 샤프에서 갔는데 그냥 우유 좀 몇 개 사고 계란 사고 나머지는 과일을 샀는데 80불이 넘더라고요.
1: 그렇죠. 80불은 당연히 넘고 이제 고기라도 담으면 100단위로 넘어가는 거죠.
2: 네. 그래서 참 이게 힘들구나. 참 그래서 이게 좀 연장되는 게 좀 베네핏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필박 상권이 최근에 아이스의 급습으로 참 인력도 부족하고 상권도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나마 저녁 6시 이후에 미터기 파킹을 무료화하는 프로그램을 3개월 더 연장해서 총 6개월을 진행함으로써 그나마 상인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결혼식 주례금을 모아서 차세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는 이 프로그램도 너무나 유익한 것 같습니다.
2: 사랑스러운 우리 마지막 희망인 우리 한국 기법 패박 밝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풀팀 시장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장학금 수여시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 미터기 파킹 무료화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비용 보전을 위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가 레바논 정규군 통제 확대에 따라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이란 협상과 연계된 레바논 정세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휴전 합의로 영내 안보 불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군사 외교 노선 다변화와 이란과의 공존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현재 4배로 늘리기 위해 록히드 마틴과 최대 35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군수품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중국 알리바바의 클로드 무단 모방 시도를 주장하며 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AI 기술 유출 논란이 확산되면서 미중 AI 패권 경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글 AI 개발을 이끌던 핵심 연구원 두 명이 경쟁사 엔트로픽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인재 유출이 잇따르면서 구글의 AI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향후 전망도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7개월 만에 온스당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약 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전만으로도 지급되는 첫 지원금 제도로 스포츠계 보상체계 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24일 국제금값이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난 1월 사상 최고점과 대비하면 20% 이상 하락해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3% 내린 온스당 3,992.4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3,960달러 아래까지 밀리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금값은 올해 1월 온스당 5,594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이날 하락으로 고점 대비 낙폭은 28%에 달했습니다. 통상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은 약세장 진입의 기준으로 통합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강조 발언에 이어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상 기대를 키우면서 금값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금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 국채 등 이자부 자산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이번 주 들어 1% 가까이 오르며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달러 강세는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의 다른 매수 비용을 높여 수요를 억제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금값 전망치를 500달러 내려 4,900달러로 조정했고 도이치뱅크는 4분기 전망치를 17% 하향했습니다. 이어 국제은값도 급락했습니다. 은 가격은 이날 6.9% 하락한 온스당 57.31달러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60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소란맘단인 뉴욕시장이 23일 치러진 예비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3명의 연방 하원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맘단이 시장이 지지한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맘단이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현직 의원 2명이 경선에서 패배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민주당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3일 실시된 뉴욕주 민주당 연방 하원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공개 지지한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맘단이 시장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맘단이 시장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3명의 연방 하원 후보가 모두 승리하면서 현역 의원 2명이 하원 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지역은 브루클린 퀸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제7선거구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리디아 벨라스케즈 연방 하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경선에서 뉴욕주 하원의원인 클레어 발데즈 후보가 현 브루클린 보로장인 안토니오 레이노스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클레어 발데즈 후보는 92% 개표 상황에서 37,531표를 얻으며 5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 브루클린 보로장이자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의 지지를 받은 안토니오 레이노스 후보는 23,960표를 얻으며 지지율 3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정치인 줄리원 후보는 4,231표, 6%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클레어 발데즈 후보는 민주사회주의자 계열 정치인으로 맘다니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았으며 맘다니 시장은 발데즈 후보와 함께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이 공식 지지하는 후보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는 등 공식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발데즈 후보의 개표 파티에 참석해 아낌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 What you all have shown this evening, whether for state assembly, state senate, or Congress, is that a year ago, it was not the end of a political movement. It was the beginning.
1: 승리한 발데즈 후보는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고 외치며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Upper Manhattan과 더 브롱스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제13선거구에서는 5선 현역 의원인 아드리아노 에스파얏 의원이 32세 정치 신인이자 도미니카계 노동자 출신인 다리알리아 아빌라 슈발리에 후보에게 패배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5선 의원이 32세 여성에게 패배한 겁니다.
3: I love you anyway. When I came to this nation as a young immigrant boy, I never could have imagined that I would be a member of Congress.
1: 아빌라 슈발리에 후보 역시 맘다니 시장이 적극 지지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로 과거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조직 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발리에 후보는 49%의 지지를 얻으며 45%의 지지를 얻은 현역 에스파이아트 후보를 약 2,000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제10선거구에서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인 브래드랜더 후보가 현역 의원인 댄 골드먼 의원을 꺾었습니다. 랜더 후보는 6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총 5만 5천 표를 기록했으며 현역인 골드먼 의원은 34%의 지지율로 랜더 후보의 절반 수준의 표를 얻으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랜더 후보는 가자전쟁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면서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강조했으며 맘다니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2: Brad brings a kindness to this work. He brings a sincerity to this work. And when we think about what our country needs, as Meg said, we need someone who will always have our back. And now simply to say it as fact. Please join me in introducing your next Congress member, Brad Lander.
1: 이에 승리한 랜더 후보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4: Our win tonight, it belongs to those streets as well. To the people who organize there, to the people who never give up on their neighbors. It was my name on the ballot today, but tonight's victory belongs to all of you. Say thank you to Dan Goldman for a hard-fought campaign and for his service to this community and to our country.
1: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현역 의원인 골드먼 의원은 원하던 결과는 아니라면서도 랜더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5: Tonight, the voters of New York's 10th Congressional District have spoken. And while this is certainly not the outcome I hoped for and worked so hard for, I respect their decision. I just called Brad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and I wish him very well as he transitions into representing this amazing district.
1: 정치권에서는 맘다니 시장이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발데즈, 랜더, 슈발리에 후보가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구에서 연방 하원 후보로 승리한 만큼 내년 1월 연방의회 개원 시점에 맘다니 시장과 가까운 하원 의원 3명이 새롭게 의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 직후 노동자와 서민을 정치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23일 늦은 밤까지 후보자 승리 캠프를 직접 찾아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맨해튼 제12선거구에서는 제리 네들러 의원의 은퇴로 후임을 선출하는 경선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뉴욕주 하원의원 알렉스 버스 후보가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거전은 AI 업계 내부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은 뉴욕주 하원의원인 마이카 라셔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라셔 후보는 39%의 지지를, 버스 후보는 3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서는 톰 디나폴리 후보가 65%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톰 디나폴리는 2007년 당시에 뉴욕주 감사원장을 지낸 엘란 히베시가 사기 혐의로 사임한 뒤 주상하원 합동회의와 투표를 거쳐 히베시의 자녀 임기를 디나폴리가 채우게 되면서 뉴욕주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0년, 2014년, 2018년과 2022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약 20년 가까이 주 감사원직을 수행해왔습니다. 2026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승리하면서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조셉 에르난데스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세인 뉴욕주에서 디나폴리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어 20년 넘게 뉴욕주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54년생으로 올해 72세입니다. 한편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하원 탄생 기대감과 돌풍을 몰고 왔던 제6선거구 척박 후보는 아쉽게 현역 그레이스 맹 의원을 제패하지 못했습니다. 8선에 도전한 맹 의원은 24일 기준 56%의 지지를 얻으며 18,134표를 획득했고 척박 후보는 13,674표를 얻으며 4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척박 후보는 24일 수요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젯밤 나온 결과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결과는 아니었다면서도 승리한 맹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8개월 전 아이스의 급습과 이민자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으며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고자 의회 출마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떤 현역 정치인의 지지도, 그 어떤 단체의 자금 후원도 없이 100% 개인 후원자들의 지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준 봉사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자신은 여전히 큰재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 27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한인 정치인 그레이슬리 의원은 62%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37%의 지지를 얻은 유라인 리우를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뉴욕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맘다니 시장이 뉴욕시를 넘어 연방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반을 넓혀준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연방 하원 2명의 자리를 진보 세력으로 교체하면서 새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오랜 압박에 시달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날 스위스 로잔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채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만 달러의 미래 올림픽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출신 국가나 성적과 관계없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는 올림픽 1회당 1억 4천만 달러로 전망되며 올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부터 신청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 프로농구,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는 물론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도 올림픽에 출전 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패럴림픽 출전 선수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FP는 IOC가 이미 오래전 선수들의 아마추어 자격 요건을 폐지했음에도 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커스티 코벤트리 IOC 회장은 올림픽 선수 지원금 도입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영선수 출신인 롤랜드 슈만은 IOC의 태도를 비판하며 IOC는 수십억을 창출한다. 그 가치는 선수들에게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계육상연맹은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때부터 상금을 도입해 금메달리스트에게 5만 달러를 수여하는 등 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바스찬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상금 제도 발표 당시 내가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며 스포츠계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IOC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헌장 변경 사항도 채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올림픽 복귀를 위한 길을 닦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벤트리 IOC 회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지켜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 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사이가 틀어진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저녁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공화당 지지를 그만둬야겠다는 사람이 터커 칼슨만 있는 게 아니다. 표를 주는 유권자들과 나라를 배신하는 정당을 더 이상 결코 참을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당원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마지막으로 여기는 공화당과는 작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이 게시물 마지막에 쓴 아메리카 라스트라는 표현은 그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대외 개입을 비판하는 데 써온 표현입니다.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갈등을 겪다가 임기 만료 전인 올해 1월 초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유명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공화당이 미국보다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중시한다며 지지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내가 나가면 많은 사람이 나갈 것이라며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겠다.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칼슨이나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이 공식으로 탈당했는지 여부나 만약 탈당했다면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세계 최대 도시의 뉴욕시와 동계 스포츠의 메카 레이크 플래시드를 묶어 2042 동계 올림픽을 공동 유치하기 위한 공식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뉴욕주가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시와 동계 스포츠 기지인 레이크 플래시드를 연계한 2042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공식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2일 올림픽 공동 개최의 타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칠 실익을 심층 조사할 기구인 뉴욕시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말 주지사가 지역 스포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동 유치 구상을 밝힌 이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타당성 검토위는 뉴욕주 올림픽 지역 개발청의 애슐린 월든 최고 경영자가 위원장직을 맡았으며 뉴욕 주지사 비서실, 뉴욕시 및 레이크 플래시드 부시장, 연방 상원의원실 관계자, 로버트 캐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총 8명의 정계 및 행정 전문가들로 채워졌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약 1년간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과 재정적 기대 효과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며 뉴욕주는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정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제 올림픽 성화를 뉴욕으로 가져올 시점이라며 이미 치러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통해 두 도시 분산 개최 모델의 강력한 가능성을 목격한 만큼 레이크 플래시드가 가진 동계올림픽 유산과 뉴욕시의 글로벌 영향력을 결합해 세대에 한 번뿐인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구상한 이번 올림픽의 핵심 전략은 지역별 강점을 결합한 역할 분담입니다. 숙박 인프라와 대형 실내 경기장이 풍부한 뉴욕시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 관중 동원력이 높은 빙상 종목을 소화합니다. 반면 1932년과 1980년 두 차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레이크 플래시드의 기존 전문 시설에서는 스키와 봅슬레이, 루지 등 설상 및 썰매 종목을 분산 개최해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구글의 주요 인공지능 연구원 두 명이 경쟁사인 엔트로픽으로 이직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내부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AI 개발을 이끌던 핵심 인력들이 최근 잇따라 타사로 이탈하며 챗봇 제미나이의 약진 등으로 쌓아올린 구글의 기술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미나이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고위 연구자인 조나스 애들러와 알렉산더 프리첼이 엔트로픽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들러는 AI 코딩 분야에서 일했고 프리첼은 AI 시스템의 학습 영역을 맡아왔습니다. 구글은 챗GPT의 기초 기술인 트랜스포머와 최강 바둑 AI 알파고를 개발하는 등 초창기 AI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쌓았지만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검색 엔진 사업의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며 AI 상품화에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오픈 AI 등 신흥 강자에 크게 밀렸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말 절치부심 끝에 출시한 제미나이 3가 추론과 코딩 성능 면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면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최근 핵심 두뇌들이 연달아 회사를 떠나면서 위상이 다시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대 타격은 신약 개발 AI인 알파폴드의 개발 주역인 존 점퍼가 엔트로픽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진 겁니다. 점퍼는 생명과학과 화학 특화 AI 전문가로 알파폴드를 만든 공로로 구글의 AI 수장인 데미스 허사비스 등과 함께 2024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밖에도 구글의 스타 개발자인 노암 샤지어가 이달 오픈 AI로의 이직을 택했다며 잇따른 인재 유출로 구글 투자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고 회사가 과연 고도 AI 개발을 계속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AI는 기술 특성상 소수의 차별화한 역량이 제품과 사업의 경쟁력을 쉽게 좌우해 인재의 유치 확대가 기업 투자에서 주요 판단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연쇄 이직은 경쟁사인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모두 기업 공개를 앞둔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들 기업은 상장 전 투자 매력을 높이고자 타사의 주요 연구자들에게 파격적인 보수와 연구 개발 환경을 제시하며 영입에 사활을 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들러와 프리첼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고 엔트로픽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체감온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K라디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해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2개 은행 모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견뎌낼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연준은 실업률 10%로 상승, 상업용 부동산 가치 39% 급락, 주택가격 30% 하락 등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정해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들은 이 같은 가상의 충격 상황에서도 최소 보통주자본 요건을 충족했고 기업과 개인 대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은 가상 시나리오에서 총 7,080억 달러 이상의 대출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본 비율은 전체적으로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예상 손실에는 신용카드 부채 손실 약 2천억 달러, 상업 및 산업 대출 손실 약 1,600억 달러, 상업용 부동산 손실 약 7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는 대형 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자본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오늘 결과는 은행 시스템의 견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미 상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인 지지로 처리한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권자법과 연계하면서 발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 및 서명식은 내가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절실히 필요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유권자 ID법으로 불리는 세이브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법이 세이브법이나 금리 인하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날 의회 문턱을 넘은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절감을 위해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통합적으로 모아놓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주택건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350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가진 기업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2일 찬성 85명 대 반대 5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고 하원은 다음 날인 23일 찬성 358명 대 반대 3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팀 스캇 의원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프렌치 힐 의원과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이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당인 공화당으로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정책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대형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신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미국에서 공급을 늘려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대한 법안이라며 30여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주택 관련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 서명을 세이브 법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법안 시행 시점은 불확실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우편 투표 등 기존 투표 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법안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해서라도 세이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페르시아만의 미 우방국들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합의가 재앙적인 전환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24일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수십 년간 이 지역의 아랍국가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여기고 자국 안보의 초석으로 삼아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더 거래적입니다. 2018년 10월 한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없이는 그 자리에 2주도 못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의 군대 비용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들이 공격받아 왕국의 원유 생산이 절반가량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최근 수십 년간 겪은 최대 규모 피해였습니다. 당시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사우디와 미국 등 서방 측은 이란이 배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공격을 규탄했지만 별다른 보복 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걸프 국가들은 자신들을 위해 이란에 맞서려는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되자 걸프국 지도자들은 이런 점을 유념하고 미국에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 순방지로 이 지역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는 이곳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올해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걸프국들은 영내 분쟁을 피하려고 애써왔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올해 2월 28일 전쟁을 개시했고 페르시아만 전역이 이란의 맹렬한 보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내 정부들은 미국의 보호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하산 알하산은 지난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임시휴전 합의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라며 아랍 걸프 국가들의 관점에서 이란 전쟁은 영내 안보 질서의 재앙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CNN에 미국의 걸프 이탈과 이란으로의 금융 경제 자원 유입은 테헤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걸프국들은 이란 미국 휴전 합의를 촉진하고 지지했다. 그들에게는 나쁜 합의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3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국들을 순방하면서 각국 지도자들과 걸프협력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워싱턴의 안보 공약이 여전히 온전하다고 우방국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걸프국들은 당분간 안보나 경제 동반자로서 미국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걸프국들은 이미 군사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려고 시도 중이며 미국제 무기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튀르키예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의 영내 불가침 협정 등 장기적인 공존 방안을 보다 더 진지하게 고려하려는 분위기도 영내 당국자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24일 워싱턴포스트는 두바이 현지 거주자들 인터뷰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측이 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소개했습니다. 두바이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 골프를 치러 온 영국 출신 버티 존슨은 사업 측면에서 나는 그가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업체 글로벌 포시빌리티즈의 창립자인 사업가 오마르 알 부사이디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솔직히 말해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우리는 농락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억만장자 칼라프 알 합투르는 최근 공개 서한을 내고 트럼프가 우리 지역을 전쟁으로 끌고 갔다며 위험한 결정을 내린 트럼프를 비난해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당국자들은 다른 걸프국 당국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비판은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 함 4불 99
3: 전부 블루베리 100당 5불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냉동 훈제요리 100당 8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은 뉴욕주 전역에서 뜨거운 primary election 예비선거가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뉴욕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연방의원 탄생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선거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현역 장벽을 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도전 그 자체로도 큰 발걸음이었다는 위로를 전합니다. 한편 오늘 뉴욕타임스는 이번 예비선거 결과를 두고 뉴욕시 정계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의 엄청난 돌풍을 분석했는데요. 오늘의 기사 Insurgency over Incumbency Seven Takeaways from New York's Primaries. 현역 의원보다는 정치적 반란을 선택하다. 뉴욕 예비선거가 남긴 7가지 시사점. 기사 제목의 핵심은 insurgency over incumbency라는 표현인데요. Insurgency, 원래 반란, 폭동이라는 뜻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존 주류 체제에 도전하는 신생 세력의 돌풍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incumbency는 현직 의원의 지위나 기득권을 뜻하죠. 다시 말하면 굳어진 기존 기득권보다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신예 세력이 승리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핵심 문장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Mayor Zoran Mamdani made a big bet and emerged victorious on Tuesday, becoming an undeniable power broker in New York politics, just one year after his Democratic primary victory stunned the political establishment. Zoran Mamdani, 뉴욕시장은 큰 도박을 걸었고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승리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로써 그는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로 정치 기득권을 깜짝 놀라게 한 지 단 1년 만에 뉴욕 정계에서 부인할 수 없는 막강한 킹메이커, 권력 실세가 되었습니다. Emerged victorious, 승리자로 부상하다, 결국 승리 거두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power broker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정계나 재계에서 마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나 킹메이커를 뜻합니다. 기득권을 뜻하는 The Political Establishment를 완전히 뒤흔들며 맘다니 시장이 뉴욕의 진짜 실세로 우뚝 섰다는 문장입니다. His hand-picked congressional candidate in a seat spanning Brooklyn and Queens, a one-term state assemblywoman, trounced her opponent, who had the backing of the outgoing congresswoman, Nydia Velazquez. 브루클린과 퀸즈를 아우르는 선거구에서 맘다니 시장이 직접 고른 의원 후보인 초선주 하원의원은 은퇴를 앞둔 니디아 벨라스케스 연방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던 쟁쟁한 상대 후보를 완벽하게 꺾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는 trounced인데요. 스포츠나 선거 뉴스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로 상대를 참패시키다, 완파하다, 박살내다 라는 뜻입니다. 지지율이나 조직력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됐던 신인 정치인이 기득권 거물에 The Backing 지지를 받던 후보를 완전히 눌러버린 것이죠. Mr. Schlossberg's inability to translate the Kennedy name into political success marked a resounding rejection of the influencer candidate. John F. Kennedy 전 대통령의 손자인 잭 슐로스버그가 케네디라는 가문의 이름을 정치적 성공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인플루언서형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단호한 거부를 의미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JFK의 손자이자 SNS 스타인 슐로스버그도 출마해 화제였지만 3위에 그쳤는데요. 문장에서 translate A into B, 즉 A를 B로 바꾸다, 전환하다 라는 뜻을 가진 수거가 사용되어 가문의 명성을 표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esounding rejection은 단호한 거부, 압도적인 거절을 의미하는데 유권자들이 화려한 배경을 가진 인플루언서형 후보 대신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를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In endorsing challengers to long-time incumbents, the mayor directly took on Mr. Jeffries, a Brooklyn native who hopes to become the next Speaker of the House and represents the Democratic establishment.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신인들을 지지함으로써 맘다니 시장은 차기 하원 의장을 노리는 브루클린 출신이자 민주당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 하킴 제프리즈 원내대표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Take on은 싸움이나 시합에서 누구와 정면으로 맞붙다, 대결하다 라는 뜻인데요. 현역 의원을 뜻하는 incumbents를 꺾기 위해 민주당 하원 사령탑이자 주류 기득권의 상징인 제프리즈 의원과 정면 대결을 불사한 맘다니 시장의 과감한 정치적 갬블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This marked perhaps the most expensive congressional cycle in New York history, with more than $50 million being poured into super PACs boosting candidates and attacking their rivals. 이번 선거는 후보들을 띄우고 라이벌을 공격하기 위한 슈퍼팩 정치 자금 모금 단체에 5천만 달러 이상의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뉴욕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든 연방의원 선거 주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Be poured into 자금이나 노력이 어디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후보를 지지하고 홍보하는 부스팅과 상대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세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예비선거의 판동과 긴장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숫자로 증명해 것이기도 했습니다. She knows we're coming for her, said Gustavo Gordillo, co-chair of the city branch of the DSA. DSA,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뉴욕 지부 공동의장인 구스타보 고르디오는 호컬 주지사를 향해 우리가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에서 대승한 진보 및 사회주의 진영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향해 던진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Come for someone, 누군가를 잡으러 가다, 압박하다, 정면 도전하다 라는 매우 도발적인 수거인데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내년 1월 주의회가 열리면 호컬 주지사를 상대로 강력한 부자 증세, tax the rich 정책을 압박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8: 자, 지금까지 긴박했던 뉴욕주 예비선거 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맘다니 시장의 진보운동이 주류 정치의 거대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뉴욕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우리 한인사회가 기대했던 역사적 승리는 잠시 미뤄졌지만 뉴욕 정계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는 여기까지입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기념 스페셜 게스트.

0: 아티스트, 오랜만에 세바시 무대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창옥 소장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잘하세요. 자, 지금 뭐, 우리 김창옥 소장님이, 한 4년 만에, 4년, 한 5년 만에 세바시 무대에 한번 오신 것 같고요.
1: 네. 네.
0: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오셨나요? 어디 가셨었나요?
2: 아니, 피디님하고 싸워가지고.
0: 자꾸 나랑 싸웠다고 그러는데.
2: 아니요, 말하는 게, 어느 날은 좀 제 덫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0: 아, 말하는 게 덫 같다? 처음부터 너무. 아니, 그, 철학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2: 아니, 발음이.
0: 부끄럼 지오 탈락?
2: 아, 덫. 이게 동물 잡으려고 치는 덫 있잖아요.
0: 덫.
2: 그 덫 같다라는.
0: 아, 덫. 그러니까
2: 내가 말을 많이 하는
0: 오해하면
2: 것이.
0: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덫 같다. 네.
2: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자꾸 내 앞길에 덫을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거기를 빨리 막 걸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말에 내가 잡히잖아요.
0: 잡히니까.
2: 그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0: 하긴 그 세바시에서 마지막 남기고 한 강의도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2: 아,
0: 같아요.
2: 그래요?
0: 나 우울해서. 뭐 정신과 갔었다 그 얘기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뭐랄까 미디어에서 되게 좀 뭐랄까 이제는 좀 더 마치 연예인 같은 어떤 모습으로 자주 나오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방송으로도 많이 뵌 것 같아요
2: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업 강의가 안 들어와가지고 방송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진짜 참 그 비하인드 속살 같은 얘기인데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저는 저 혼자만 하는 강연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잘 뭘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낯도 너무 가리고 그리고 뭐 내가 혼자 해도 뭐 되는데 굳이 뭘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남하고 해야 되나. 또 제 고집이나 제 이게 세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 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로 코로나가 와서 강의가 한 7, 8개월 동안 아예 없어졌으니까.
0: 아, 우리 김창옥, 스타 강사 김창옥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없는 거군요. 없어진 거군요.
2: 아니, 왜냐면 대면을 아예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아예 안 되니까 100% 없어졌었죠.
0: 100%.
2: 거의 한 6, 7개월 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솔직하게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남들하고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좀 조율을 해야 되니까
0: 아, 이게
2: 내가 그걸 또 잘 못하고 불편해하니까 그냥 뭐 강연하면 되지라고 해서 안 했는데 정말 이제 솔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강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사는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배우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걸 배우셨나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강사들의 정말 암흑의 시절 뭐 지극히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고개를 좀 그래도 스타 그래도 방송 강연계에서는 그래도 1인자였던 김창옥 강사도 이게 일이 없어질 만큼 위기였는데
2: 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안 것 같아요 내가 남하고 잘 못 어울린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가 반사회적 인물은 아니지만 제가 비사회적 인물이라는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1대 다수로 하는 소통은 하는데
0: 1대1로
2: 1대1이나 1대 3, 4로 하는 소통을 못하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려워하고 그러는 제 자신을 알게 된 거죠.
0: 아, 코로나를 겪으니까?
2: 그 전에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기업 강연을 했으니까 그게 안 드러나다가
0: 아 그러니까 계속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없어지니까
2: 그게 없어지고 돈을 벌기 위해선 내가 이제 일을 당연히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전통적으로 했던 1대 다수의 강연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고 소수로 다른 분들하고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저희가 드러난 거죠 마치 이어도라는 섬이 물 밑에 있다가 파도가 치니까 그날만 드러난 것처럼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잘난 맛으로 나도 모르게 살았던 그러니까 내가 뭐 소통에 대한 강연을 하고 이게 성과가 나니까 내가 그런 인물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내가 그 요리를 반드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저에 대한 각성?
0: 그렇군요. 네. 뭐 하여튼 1대1 소통. 사실은 우리 김창옥 강사하고 저는 한 10년 전 바로 그 이 장소. 사실 만사형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이제 만나게 돼서 1대1 소통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2: 그렇죠.
0: 강의 녹화 두 편, 두 시간 하고, 저 현관 앞에서 네 시간 1대1로 얘기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여기 오니까 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떠세요? 그때 시절은 좀 어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10년 전인데. 그때의 김창옥은 어땠습니까?
2: 한순간도 열정이 아니었거나, 진심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돌아봐도 열정적이었고 진심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러면 10살 많은 형이 된 거잖아요. 그때 김창호 10살 어린 동생이라면,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기차가 가려면 그 에너지원이 이게 석탄이냐, 전기냐, 뭔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 에너지가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0: 결핍.
2: 어떤 아버지에 대한 결핍, 따뜻한 가정에 대한 결핍, 뭔가 어떤 길라잡이 내 선생님이 없는 거에 대한 결핍,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 늘 노출됐던 거에 대한 결핍. 그러니까 그 결핍의 에너지가 너무 폭발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에너지, 약간 하이브리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에너지로 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행복이나 평안이나 즐거움이나. 근데 그때는 그런 재료도 없었고, 그런 재료를 쓰는 것이 상당히 낯설었고, 그것이 그런 재료가 없었죠.
0: 이제 뭐 재료가 두 가지 이상 생긴 거네요.
2: 완벽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중간에 또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저를 변하게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 10년 동안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뭐 10년 젊은 김창옥과 10년 더 나이 먹은 김창옥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2: 그렇죠.
0: 궁금해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한 사건이다. 내겐 큰 사건이었다. 큰 어떤 뭐 계기였다. 이런 두 가지 정도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 10년 동안.
2: 제가 정신과를 한번 가는 적이 있었고, 이제 그걸 계기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삶의 방향이 어떤 이 영점을 재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제가 3주만 이제 일을 하고요. 한 주는 제주도에 있어요.
0: 그거는 이제 코로나 좀 이후에.
2: 그러니까 그 전에도 1년 반 정도 그렇게 살았죠.
0: 아,
2: 그리고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강연을 몇 달을 쉬었어야 됐었는데 그래도 계속 일을 한 거고, 휠체어 타고도 일하고, 막 다리 절면서도 일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너무 가혹하게 저를 몰아쳐서 살은 것 같아요.
0: 그 대가를 최근에 수술이나 뭐 이렇게 더 안 좋아지는. 네,
2: 작년에 수술을 했고.
0: 걸로 받은 거고.
2: 수술했고, 그리고는 아, 이렇게는, 이건 진짜 정말 삶이 보내는 사인이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몸이 파업을 하는데, 마음이 그걸 들어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몸이 파업하는 소리를 저보고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한 달에 일주일씩 제주도에 있었죠. 시골에, 그 시골집에서 혼자.
0: 근데 원래 그 저기 세바시 마지막 강의하고 떠날 때 배우 하겠다고 떠났는데.
2: 네.
0: 배우 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새?
2: 최근에 국제수사라는 거, 영화, 지금 개봉 아마 하고 상영 중일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곽도원 배우하고 같이.
0: 아, 곽 배우님.
2: 네, 나오죠.
0: 아, 거기에, 뭐, 조연으로 나온 겁니까?
2: 조개구이집 사장으로 나옵니다.
0: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조개구이집 사장이면 이제 네? 조연이고요. 계속 등장하는. 여기 아니라
2: 한 번만 등장하고 사라지죠.
0: 아, 네.
2: 아직은 제가 그 수준입니다. 계속.
0: 그래도 계속 연기는 계속 하시는 거네요.
2: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연기는 제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0: 맞아요.
2: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꽤나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결핍된 막 연기를 하고 싶다 그거는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열심히 또 해봤고 연기 학원도 다녀보고 선생님한테도 뭐 배워보고 오디션도 보고 뭐 영화도 뭐 현장에서 단역으로 뭐 선배들한테 들어도 보고 그러니까 그 결핍으로 인한 그 해보겠다 이건 사라졌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이 또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단계 같아요. 오디션 이제 다음 영화에서도 또 그 어제 이제 캐스팅 사실은 됐어요.
0: 아, 진짜요?
2: 감독님 만나서.
0: 단독이네, 우리 단독.
2: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0: 아, 넷플릭스 오리지널.
2: 네. 아, 오리지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국의 감독님이 영화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역할.
0: 그런 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불러요.
2: 예. Yes.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 몰라가지고.
0: 아, 그거 뭐 어떤 배역인가요?
2: 뭐, 그게 뭐 스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0: 아, 그런 정도로 비중 있는 이번에.
2: 그 어떤 뭐 신부님이 나오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마귀 역할이라고.
0: 아, 마귀 역할? 아, 인간이 아니에요?
2: 예?
0: 인간이 아니에요?
2: 아니 뭐 인간에게 마귀가 씌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0: 아, 마귀가 씌. 아, 그 심령술사들 이야기인가 보네.
2: 네, 아무튼 뭐 신부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부님한테 어울리는데 신부님하고 마귀.
0: 아, 그래도 계속 그 예전에는 이제 뭐 결핍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그러듯이 좀 뭐랄까 매달리고 뭐 못하게 되면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있을 때 지금은 뭐 되게
2: 그런 게 없죠.
0: 예, 오히려 더 좋은 단계로 가신 네. 것 같은데.
2: 사실 지금 뭐 배우를 하겠다기보다 연기의 기회가 있으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죠. 뭐 학교를 가든 아니면 극단에서 어떤 작품을 하든 그런 선생님이나 선배들에게 연기의 체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죠. 뭐 내가 배우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보다는 알고 싶은 연기에, 마음이 많아요.
0: 알고 싶은
2: 연기에 대해서
0: 핵심이네요. 그게.
2: 네.
0: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우리 김창옥 소장님 들어오신다니까
2: 네.
0: 되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박종신 시장 생활 신부님 안 어울려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오늘 오늘 생방송은 이 유튜브 채널과 저희 그 인스타그램.
2: 네.
0: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유일하게 하시는 SNS시죠?
2: 유튜브도 하죠. 김창욱 TV.
0: 그거는
2: SNS 아니고
0: 개인 사생활을 가지고.
2: 아, 그렇죠.
0: 그러면 인스타그램.
2: 네, 인스타그램.
0: 아, 그 유튜브는 또 김창욱 TV 네. 정말 기대하던 그 네. 매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남의 이름으로만 많이
2: 네, 네, 네.
0: 포프리쇼나 네. 세바시나 네. 남의 이름을 하셔도 이번에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고
2: 네.
0: 그게 한 어떻게 됐죠? 한 1년 됐나요?
2: 한 1년 한 3, 4개월 됐죠.
0: 그렇죠? 네. 저도 그걸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자주 보다가 이제 우리가 싸운 이후로는 좀 그걸로 이렇게 만났는데 좋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모습이 이제 제가 알던 열정적인
2: 네.
0: 결핍을 가지고 막 부릉부릉 가던 또 김창욱과 또 다른
2: 네, 네.
0: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2: 이제 고맙게 어떻게 보면 실험이기도 하고요. 근데 계속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숫자로부터 계속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0: 맞아요.
2: 구독자나 조회 수나 뭐 댓글의 수나 광고료나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계속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에 제 마음이 딱 매달리는 순간 이게 싫어지고 이게 또 다른 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같이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숫자를 관리하되 본질에 계속 이렇게 본질을 바라봐야지 자꾸 이거 무슨 장사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0: 맞아요. 진짜 네. 중요한 얘기. 유튜브 지옥에 빠지더라고요.
2: 네, 네.
0: 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2: 그래요? 저도 지옥에 빠지더라도 100만이 됐으면 좋겠는데 100만 되고 빠지네.
0: 아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버는 뭐 연봉이랄지 우리가 올리는 시청률이랄지 뭐 이런 게 사실은 본질은 아닌데
2: 네.
0: 거기에 자꾸 이렇게 알고 있더라도 거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2: 그러니까 그 삶의 주도권을 유튜브에 안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김창옥이 되고 싶지. 유튜브는 김창옥이 되는 핑계거리. 그리고 김창옥이 김창옥을 좀 더 사랑하고 가꾸고 자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핑계? 핑계라고 생각해. 유튜브는 핑계다.
0: 유튜브는 핑계다. 그러면 진짜 본질은?
2: 그냥 김창옥이거나 뭐 구범준이거나 각자의 이름, 자기 삶이라고 생각해요.
0: 그 자기 업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김창옥과 유튜브의 관계처럼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지향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2: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좋은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왜 직원이냐? 내가 삶의 주체자지. 내가 왜 사장 눈치를 봐? 나는 내가 삶의 주체자니까 나는 내가 그런 얘기 저희 사실은 PD님하고도 자주 하거든요. 내 눈치 볼 필요 없다. 본인이 본인 삶의 주체자로 여기 들어온 거니. 근데 그 주체성을 잃게 되는 게 내가 이거에 대한 내 사랑이 없을 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랑이 없이 그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사랑이 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하죠. 그럼 차라리 기능을 쌓아서 돈을 버셔라. 그래서 그 돈으로 나중에 시간을 사라.
0: 그래서 시간을
2: 그
0: 사라? 네,
2: 그 시간을 사서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라. 이게 더 현실적이다.
0: 직원들한테, 김창옥 연구소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 그랬더니 그럼 급여를 더 줘라. 이렇게. 아이고, 우리 PD가 네, 저쪽에 있네.
0: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진솔, 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솔솔바람님, 뭐, 진솔함 최고 최고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지금 한 20분 됐는데 되게 진솔함만 보여주셨어요.
2: 아, 그래요?
0: 원래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김창호 그 대표님을 모시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제 숫자에 이제 그 집착 안 하기로 했지만 또 네. 구독자 100만 이렇게 달성한 건 이게 네, 쉬운 네. 일은 아니잖아요.
2: 아, 그럼요.
0: 0 때부터 왔잖아요. 0 때부터.
2: 그렇죠. 어마어마한
0: 구독자
2: 일이죠.
0: 10개, 10명 중에 아마 그 순위에 그렇죠. 들 거예요.
2: 어마어마한 일이죠.
0: 그러니까 이제 그 축하 그 뭐 주잖아요. 버튼.
2: 네.
0: 그거 같이 이렇게 까보려고.
2: 아, 그 골드 버튼.
0: 골드 버튼을 까보려고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2: 아직 안 왔나요?
0: 유튜브 미국에서? 애들이 안, 일을 안 알아봐요.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불안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바시 하면 사실은 이제 검색하면 김창옥이 아, 뭐 바로 뜹니다. 관련 검색으로. 김창옥의 세바시란?
2: 사실 저는 뭐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세바시를 알았던 게 아니라 저는 구범준이라는 그 PD 그 형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PD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뭐 이게 초반에 할 때 이렇게 이게 그렇게 막 당연히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없으니 또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저희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아, 김 선생님 나 한 번만 도와줘요. 어?
0: 이게 한 번만 도와줘. 불쌍하게 그러진 않아.
2: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나 한 번만 도와줘요. 라고 했던 사실 그 말밖에 전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때 그 느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 형이고, 내 친구이고, 내 파트너인 분이고, 또 이제 내가 현장에서 했던 거고. 사실은 근데 그걸 세바시 풀고 싶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게 저의 메인 이제 업이니까.
0: 그렇죠. 이제 강의하는 업이니까.
2: 근데 뭐 친구이자 형이 나랑 파트너인 이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당연히 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세바시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내 친구였고 내 형이었고 내 파트너였고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좀 내가 손해보는 거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뭐 해야지 라고 했던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0: 세바시의 이런 인기 강연들이 사실은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은 강의를 하시면서
2: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세바시에 그 전에도 기업 강연을 했지만 세바시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더 강연을 부르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나 저거 세바시에서 들은 얘긴데 또 하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세바시를 지우고 싶고
3: 그렇죠 그런 부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2: 이거 오늘 어디까지 리얼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이거 지금 나 이게 지금 테레비와 이 유튜브의 경계를 내가 몰라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진실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3: 어느 끝까지 진실하게 하셔야죠.
2: 채통을 지켜야 될지. 네.
3: 예, 많은 분들이 뭐 하여튼 지금 들어와서 자연인이란 분도 안녕하세요. 예. 김창호 교수님 인사하고 있고요. 김경선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책 잘 주시는 착한 구피디님 책을 제가 많이 드렸나 보네요. 이제 웃겼다고 하네요.
2: 근데 한 분은 대학 다닐 때 만사형통 프로그램 보시면서 위로받았는데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어요.
3: 아,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나이 먹은 거야? 그렇군요. 그 얘기도 많이 들어요. 만사형통 얘기도. 네. 어떤 분이 강연자로 제가 이제 섭외를 했는데 자기는 만사형통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이제 제가 CBS, 이게 CBS 출신이니까 그럼 제가 그 PD였습니다. 그럼 깜짝 놀랐어요.
2: 시간이
3: 정말.
2: 어른들 말씀대로. 눈 한번 깜빡이니 10년이 가버렸네요. 근데 저는 지금 이 10년이 지나서 되게 행복한 건 뭐냐면요. 세바시가 100만이라는, 사실 이 100만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큰 숫자잖아요.
3: 그렇죠. 이런 재미없는 네. 강연, 그렇죠. 콘텐츠 채널이.
2: 이게 뭐 예능도 아니고, 네. 막.
3: 또 한 사람이 뭐 또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2: 그렇죠. 막 또라이 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정상적인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괜찮은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100만 명의 구독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네.
3: 뭐 그걸로 따지면 뭐 김창옥 대표님이 엄청난 기여를 하셨고 또 뭐 그게 세바시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안 하지만 포프리쇼도 있을 테고 김창옥 TV도 있을 테고 이게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우리 삶의 태도 또 마음의 위로 이런 것들로는 아주 혁혁한 공을 저는 세우셨다고 생각하는데
2: 또 제가 또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너무 지식이 없는 것처럼 얘기
3: 지식을 주지
2: 마세요. 네,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블링인 것 같아요.
3: 마블링
2: 고기와 비계의 그 적절한 조화가 사람들한테 그걸 좋게 하듯이. 그러니까 지식과 감성, 거기에 적절한 조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3: 맞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뭐랄까요? 뭐 지식보다는 좀 위로나 용기나 이런 게 더, 뭐 코로나 블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설문을 봤더니 더 힘들어졌다라는 답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 저 엄청 힘들겠죠.
3: 이 코로나 블루
2: 답답하고 저희가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너무 어렵고 대출을 받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에 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3: 근데 뭐 코로나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3: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2: 예?
3: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2: 저는 대출을 받았고요.
3: 약간
2: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걸 예상하면서 야,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게 힘들고 사무실을 정리해야 하나? 사실은 이제 올해 말까지 계속 강의가 안 들어오면 전 사무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 혼자 이제 일을 하려고 했죠. 이제 솔직히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다른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뾰족한 수도 없고 근데 얻은 것이 없이 잃는 것이 없대요. 그리고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게 없대요. 근데 이제 가장 손해는 뭐냐면 얻는 거 없이 잃어버리는 거죠.
3: 얻는 것도 없고
2: 잃어버리는 것만 너무 많고 코로나 때문에. 그럼 과연 코로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잃는 마이너스가 저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마치 그 극장에 가면 되게 어둡잖아요, 순간. 아, 그렇죠. 늦게 들어가면 어둡거든요.
0: 어둡죠. 네. 네. 아무것도 안 보이고.
2: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세상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2: 제가 보기엔 코로나라는 것은 갑자기 어두워진 극장으로 저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잘못하면 콜라하고 나초 같은 거 옆 사람한테 쏟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삶을 쏟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불은 켤 수 없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멈춰서 눈을 감으면 좋거든요.
0: 멈춰서 눈을 감는다.
2: 그러면 눈의 조리개가 열려서 똑같은 빛 안에서도 딱 자기가 갈 정도의 그 길 정도는 보이는 거
0: 보이게 되죠.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살아나가야지라고 눈을 부라리는 순간
0: 눈을 부릅 떠봤자
2: 아, 부라린다. 눈을 부릅 뜨는 순간 오히려 더 안 보이고 더 당황스럽고 빨리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순간 갖고 있던 것마저 쏟고 자빠지고 2차, 3차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멈추고 눈을 감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똑같은 빛으로도 자기가 갈 만한 아주 최소한의 길 정도는
0: 그러네요.
2: 보이지 않겠나.
0: 이때는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걸음걸이를 좀 천천히 해야 할 때군요.
2: 오히려 멈추고 눈을 감는 거죠.
0: 멈춰서서.
2: 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0: 해민스님의
2: 멈추면 비로소.
0: 그 책 때문에.
2: 제 책 많이 멈췄죠.
0: 같은 시기에 출판이 됐다고.
2: 네. 스님 싫어요. 미워요.
0: 해민 스님하고 동갑내기
2: 스님하고는
0: 친구.
2: 네, 동갑 친구이신 네. 거죠.
0: 그렇죠. 그분은 코로나 때 뭐하고
2: 스님은 그때 그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미국을 나가셨다가 뭐 명상 프로그램 이런 거 진행하신다고 나가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셨더라고요. 아예.
0: 아, 더 힘드네요.
2: 네. 그래서 스님 최근에 들어오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0: 아,
2: 아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할 때 지금 이분이 후원하신 거죠. 2,500원.
0: 그러네요. 김민준님이
2: 2,500원
0: 후원해.
2: 그러면 저한테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저희가 앞으로 10년을 또 서로 얘기할 수
0: 우리
2: 있지.
0: 우리 5대5로 하기로 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김민준님. 1,250원. 저 카메라 사고 싶은 거 아니 아이폰 예. 12 사고 싶은 거 있는데.
0: 이게 근데 2,500원이 들어오면요. 네. 구글이 30% 먹어요. 20%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2: 네, 알겠습니다.
0: 그 요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가 아직 뭐 사라진 건 아닌데 강의가 그럼 좀
2: 엄청 없어졌었죠. 7개월 동안 아예 없었어요.
0: 없다가 이제 아예. 조금 지금 어떤 형태로 그럼 좀
2: 지금은 앞에 한 5분, 10분 앉아 계시고 카메라 보고 제가
0: 그러니까 온라인 라이브로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줌 같은 줌으로. 거 이용해서. 네, 네.
2: 아, 근데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사람 보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0: 사람의 에너지, 리액션 에너지
2: 그걸 받아서 제가 또 다른 색깔로 나가는데 카메라는 아무것도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연기도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 아, 카메라 보고 해야 되니까
2: 하는 게 있거나 사람을 보고 하면 좋겠는데 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0: 아.
2: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제가 카메라 보고 너 강연해야 돼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업을 전면적으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0: 지금도?
2: 다른 거를.
0: 지금도?
2: 근데 돈 때문에 또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그물에 걸린 새와 같아요, 제가. 피디님.
0: 너무 진솔하네요, 얘기가. 아, 그래도 좀 연기도 카메라 앞에서 늘듯이 네. 그 웨비나 강의? 네. 그런 것도 좀 하면. 다시 예전에 그 관중들, 관객들 많은 김창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2: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0: 어려울
2: 확실히
0: 것 같아요.
2: 사람이 없으면.
0: 그 예전에 돌아갈 수 없으면
2: 네.
0: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2: 예? 저도 몰라서 지금.
0: 아니, 또 삶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뭐 이게 사라졌는데 그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2: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전혀.
0: 전혀. 예.
2: 어떻게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그렇죠, 못했잖아요. 근데 또 삶은
0: 그죠.
2: 누군가의 말처럼 문이 하나가 닫히면 다른 쪽에 문이 하나 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그 닫힌 문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열리기를.
0: 닫힌 문 앞에서.
3: 여기서 열렸는데. 앞에서.
2: 다른 쪽은 열렸는데 아. 그 문 앞에서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안 좋게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도 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3: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2: 그리고 오히려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이렇게 침전되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어디로 갈 방향이 조금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빈이라는 분이 지금 5천 원 그 슈퍼챗인가요?
3: 네,
2: 김창욱 강사님 들리나요? 영화도 시사회 두 번도 갔다 오고 책도 구매해서 잘 읽고 있습니다. 제 롤모델이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3: 찐팬.
2: 참 5천 원. 송영민님 만 원. 아이고.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예상치 못하게 이런 슈퍼챗이 그렇죠. 많이 들어오고.
2: 이런 예상치 못한 저기 아이폰 12 사가지고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꼭 요긴하게 쓸게요. 감사해요.
3: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강연자들 할 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3: 네. 지금 김창욱 찐팬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돈값을 해야죠.
2: 네.
3: 상담 질문 받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3: 네, 우리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세바스 채널에서는 김창욱 대표님 좀 보고 있는 건데 질문을 좀 많이 이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궁금하신 질문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써서 주시면 선정하겠습니다.
2: 끝나면 5,000원. 어, 감사해요, 아, 진짜.
3: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만 원으로 올라가진 않네요.
2: 네? 아, 이런 게 아프리카 TV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3: 아, 여기도 있습니다. 그, 우리 질문 하나 받을까요? 우리 스텝이, 김룰루라는 분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이 일이 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코로나로 선뜻 다른 회사를 도전하기도 두렵고, 저와 잘 맞는 직무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김창원 연구소 직원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2: 근데
3: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2: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시작은 집중이래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키스의 시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댓글로 한번 써줘 보세요.
3: 키스의 시작.
2: 키스의 시작은 무엇인가?
3: 키스의 시작은 키스는 서로 사귀기.
2: 아니, 서로 사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키스의 시작은 시선이요.
3: 찐팬.
2: 정확하게 아시네요. 키스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키스의 시작은
3: 시선.
2: 시선, 눈빛. 술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지.
3: 정확한.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맞는 말씀이시네요.
2: 그, 키스의 시작은 시선의 끝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시선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마음의 끝이 시선을 만들고 시선의 끝은 키스를 시작하게 하거든요. 자, 그것처럼 어느 날, 야, 이 길이 내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의 시작에 맨 처음은 전 집중이라고 봐요. 자꾸 집중되는 어떤 분야.
3: 내가 몰입하게 되는.
2: 그렇죠. 내가 집중이 되네. 예. 집중이 되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진짜 사랑이면 이 집중을 반복해요. 일회성 집중은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 사랑은.
3: 아. 일회성인 건. 반복해서 계속 집중하는 거죠.
2: 반복해서 집중하는 것이 진짜 자기 사랑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말 더 진짜 사랑으로 가면 거기에 그 집중하는 대상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3: 내가 대가를 주고서라도
2: 네. 돈을 내든 시간을 내든 때로는 연인 관계에서 나 이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 주겠어. 야 근데 야 나도 자존심 있어. 이거는 지금 사랑이 아니죠.
3: 거기서 그렇게
2: 나 자존심 너한테 못 주겠어. 이건 사랑은 아니고.
3: 대가를 거부하는 거.
2: 그래서 사랑하라. 전 이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사랑이라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다.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다. 근데 정말 또 더 깊은 난이도의 사랑은요. 줬다고 말 안 해요.
3: 그치, 안 말 안 하는 거지.
2: 받아줘서 고마웠었다.
3: 오히려.
2: 못 줘서 미안하다. 더 못 줘서 내가 미안하다. 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건 자기의 너무 그 사랑의 그 핵심 사랑인 거죠. 그래서 윤동주가 그 시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첨탑 위에 달린 뭐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종교를 넘어서는 말이거든요. 왜 예수라는 분이 첨탑 위에 달렸는데 고독했는데 그 사람은 행복하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가치나 대상이 있나요?
0: 있나요?
2: 그게 인간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렇게 돈을 받아서 행복한 거 행복하죠.
0: 행복하죠.
2: 더 주시면 제가 아이폰 12 사겠습니다.
0: 우리 유재원님이 네. 또 말하는 과정에서 또 강사님 팬입니다. 건강 챙길게요.
2: 5천원 감사해요.
0: 이 모든 귀한 돈은 다 우리 소장님 아이폰 12잖아요. 못하겠습니다.
2: 자, 근데 정말 행복의 끝은 받는 저 말고요. 주시는 저분들이
0: 그렇죠.
2: 나 줘서 되게 기뻐요.
0: 맞아. 이게 그거 같아 이제 보니까.
2: 그렇죠.
0: 슈퍼챗이.
2: 맞아요. 내가 기뻐서 준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십자가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0: 결국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2: 그렇죠. 인간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나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 근데 그게 직업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시고 있는 것에 기능장이 되십시오.
0: 기능장?
2: 네.
0: 그러니까 일을 잘하게, 몰입해서 그렇죠. 잘하게 되는 거.
2: 세상의 모든 일은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저보고.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기술을 배워라. 근데 그때는 아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이 들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엔 기능이에요. 기술이에요. 경영도 기술.
0: 그렇죠.
2: 법리학자가 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의 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가가 높은 페이를 받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그 돈을 모으셔서 시간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서 뭘 하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경험을 사시라는 거예요.
0: 경험을 사는 거죠, 네. 요새는.
2: 그리고 그 경험을 유익하게 하는 물건도 좋아요. 아이폰 12.
0: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2: 프로맥스.
0: 그래서 TV 쭈니 연인님이 그 얘기 듣고 방금 만 원.
2: 야, 이거 정말 세마시
0: 정말 했는데요, 이러다가.
2: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제가 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네,
0: 감사합니다. 준이 연인님 감사합니다. 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신 분이에요.
2: 아이고.
0: 아, 그 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다른 질문을 그럼 또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기 해리 운님이 질문 주셨어요. 직장 사람들과 같이 뒷담화 안 하니까 점점 멀어지네요. 그래서 멀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뒷담화 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을 안 했나 보죠? 뒷담화. 저건 뭐 질문...
2: 근데 제가 최근에 너무나 좋은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이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네 집 가훈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왜? 가훈이 뭐냐면 남의 말을 좋게 하자래요.
0: 남의 말을
2: 좋게 하자.
0: 아 남의 말에 대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자. 네.
2: 그걸 이제 줄여서 남의 말을 좋게 하자.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확 다가오네요.
0: 그러네요. 남의 말을
2: 남의 좋게 말을 하자. 좋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을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하자.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우리 사는 세상이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겠어요. 너무
0: 보통,
2: 쉽게.
0: 보통은 앞에서 부르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할 때
0: 아, 그 말을.
2: 네, 남의 말을 좋게 하자. 근데 그게 정말 하듯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멀어져서 가까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 동료들과 그 일로 멀어졌다면 저는 적정하게 멀어지는 게 좋다고 봐요.
0: 아이고, 땡큐 20님 12,000원. 다음 주 금요일 강의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어디 가시나 봐요?
2: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강원
2: 강원 2,000원.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 후원해 주시는 분, 그 선물해 주시는 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댓글만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분들이 마음 그러실까봐 여러분 모두 댓글을 써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연히 이제 후원해주신 분에 대한 금액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지금 교회에 지금 헌금하신 분들 주보에다가 이제 이름 써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저희가 날로 먹으면 안 되니까 꼭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돈을 안 보내주신 분들도 전혀 그런 거 없이 똑같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 질문을 그래도 이제 네. 좀 한정된 시간이니까 우리 교수님도 가셔야 되니까 질문을 좀 받는데 질문 좀 다른 질문이 들어온 게 없을까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질문. 아 저런 질문도 좀 많죠. 킴포크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아마 회사 상황. 지가에서
2: 벌써 마음이 네. 어떤 상태인지 알겠네요. 네.
3: 지가 이거는 이제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상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다 결제하고 승인해놓고 나중에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대체 그런 상사들은 왜 그런지 심리가 궁금하고 그럴 때 아, 네가 승인한 거잖아 이렇게 해도 될런지 궁금하네요. 아 저렇게 하면은 싸우자는 건가?
2: 근데 저거는 저희 담당 PD가 지금 쓴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 아이고 김창욱 TV.
2: 예. 네.
3: 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2: 그 지가 저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저 사람이 실수했어요. 근데 내가 그 실수한 거 덮어줘요. 그게 나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것보다 훨씬 깊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이든 아니면 연인이든 가족이든 동료든
3: 다른 사람에게.
2: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합리로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3: 그렇죠. 네.
2: 근데 이 사람은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는 해야죠. 아, 대표님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계속 그런 사람이
3: 그런 건 안 되죠. 네.
2: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걸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님이 그 지라고 하는 그 성이 지씨이신 대표님이 네. 뭐 자기도 아시겠죠. 그리고는 아, 참 이 친구는 업무를 떠나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3: 자기가 지시한 거 잘못된 거
2: 아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았는데도 나 무안하지 않게.
3: 그때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지시성을 가진 사장님이 알고. 근데 또 모르는 또 지시성도 있어요.
3: 돌시성을 가진 분들이 네. 많죠.
2: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어쩔 수 없는데.
3: 아 그건 진짜 고도의 전략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 저기 코칭인 것 같아요.
2: 일단은 지라고 하신 선생님의 마음이 풀리시길 바랍니다.
3: 우리 뭐 다른 질문 또 하나 받으면 빗땅이라는 분인데 취준생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자 취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주변의 조언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가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셨나요?
2: 우리는 자꾸 이러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네. 제가 예전에, 이제, 25살 때, 이제 그런 뭐 기도 아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3: 아, 둘을.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귄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뭐 마음에 드는
3: 이분들은
2: 사람, 사귀기 전인데, 사귀기 전인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3: 그런 걸로도 기도를 하는군요.
2: 예, 예, 뭐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뭐 누굴 원하십니까? 예? 근데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넌 누굴 원하니?
3: 아, 와. 오히려 남에게 묻지 말고.
2: 넌 누굴 원하니? 그래서 제가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싶어요.
3: 그렇죠.
2: 내가 진짜 이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 뭐 좋아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의 뜻이 궁금해. 그리고 네가 왜 자꾸 내 뜻을 묻는 줄 아니? 내가 한번 설명해 볼까? 일단 넌 네 이름으로 가서 프로포즈를 하기에 용기가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지금 프로포즈를 하려고 지금 나한테 지금 누가 원하냐 이거 묻는 게 있고 두 번째 나중에 사귀다가 안 되면 그때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지금 자꾸 나한테 뜻을 묻는데 나는 네 뜻이 궁금하다.
3: 하나님이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그렇죠. 주신 거네요. 네.
2: 난 네 뜻이. 그리고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난 괜찮다.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 문제든 직장에 대한 문제든 운명론적으로 어떤 길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자.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길은 이 길로 가서 또 무언가가 나오고 이 길은 이 길로 가서 또 무언가가 나와요. 그러니 설령 실패하더라도 선생님이 선생님 마음으로 가보셔라.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서로 묻거든요.
4: 그렇죠. 엄청.
5: 야, 호랑이가 이게 뭐 사자가 이게 뭐 사자는 여기 물려도 갈 수 있어서 끝에 뭐 이렇게 하거든요.
4: 연기력이 되게 되셨네요.
2: 저 상업영화 3편 했어요. 이번에 조개구이집 사장도 하고. 그런데 되게 재미난 답이 있었어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네가 도와주는 애가 이긴다. 넌 누구 도와줄 거지?
4: 답을 질문을 이쪽으로 돌린 거고.
2: 넌 호랑이를 도와주고 싶어? 사자를 도와주고 싶어? 자, 이 직장도 있고 요 일도 있어요. 그러면 넌 누굴 도와줄 거야?
4: 어떤 회사를 도와줄 거야?
2: 넌 네 마음의 어떤 부분을 도와줄 거니? 그러니 주체성을 갖고 왜 주체성이 중요하냐면 여기로 가서 실패해도 우린 얻는 게 있거든. 그러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거나 손해보지 않고 어떤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기보다 괴벨스라는 분이 호랑이가 이긴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4: 도와주려고 그러지, 자기가 호랑이를.
2: 네,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 띠일 수도 있고요.
4: 우리 빗당님은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가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네요, 결국은.
2: 답이라기보다는
4: 선택?
2: 선생님이 주체적으로 누굴 도와주시길 원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운명론적으로 잃는 거 없이 얻으려 하지 말고
4: 그렇죠.
2: 가보면 그렇죠. 그 길을 가보면 자기만 알 수 있는 영혼의 골수 같은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노하우로 또 그 다음을 가고 또 그 다음 가는 거죠.
4: 빗당님이 감사합니다라고 잘
2: 이걸 결혼 전에 들었어야 했는데
6: 아비가일킴님은 이걸 결혼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결혼과 관련된 어떤 선택을 후회하고 계시는
2: 아니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6: 오늘 뭐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초반에 저희 얘기를 좀 끌고 가다 보니까 질문에 답하는 이 재밌는 걸 못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김상희
2: 네?
6: 앞으로 더 모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질문 이제 꺼버리네요. 저기 크게 질문 김상현님이 질문 저는 중3의 학생 중3짜리 학생이 질문. 앞으로도 진로도 원하는 직업도 없습니다. 중3이니까 네? 없게. 근데 문제는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그쪽으로 가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3인데 앞으로도 이 마음이 계속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아,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중3인데 농구를 좋아하는데 나는 이미 늦어서 그쪽으로 가긴 어렵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네요.
2: 근데 일단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프로에 실시간으로
4: 그러네요.
2: 자기 주체성을 갖고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김상현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김상현 학생 같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가 상당히 미래의 비전이 전 좋다고 봐요. 진심으로.
4: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진심으로. 아,
4: 진짜요?
2: 왜냐면은, 자, 보세요.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지. 진지한 성찰을 하고, 그걸 또 자기가 실행력을 갖고, 보통 어른들이 보는 이 프로에 와가지고 자기 고민에 댓글을 남기고,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자기 주체성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교육에 있어서도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그렇죠. 삶의 알바도
4: 맞죠.
2: 아니고
4: 네.
2: 당신은 삶의 직원도 아니다. 당신이 삶의 주체자이다.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근데 그게 너무 의식이 좋아서 너무 급하다.
4: 네.
2: 중3에 벌써 어떤 무언가가 명확하게 잡힌 필요도 없고 잡히기도 어려운 시간이다.
4: 그것도 너무 늦었다고 말하기에는 또
2: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빠르면서 너무 또 늦었다고 말하는 조급함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농구 선수를 하고 그리고 농구는 프로 선수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들은 있거든요.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그걸 좋아한다면 프로가 아니어도 얼마든 취미로도 할 수 있어요.
0: 저도 지금도 해요.
2: 농구를요?
0: 농구를.
2: 아, 그래요?
0: 미라클 모닝 농구단이라고. 새벽 5시, 6시 반에.
2: 일주일에 몇 번이요?
0: 토요일 새벽에. 김상현 우리 친구는 뭐 아직.
2: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보다 중요한 건 사랑. 직장보다 중요한 건 자기 길이라고 생각해요.
0: 길이죠.
2: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0: 결혼은 안 해도.
2: 사랑은 해봐라.
0: 결혼 안 해도 진심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2: 네?
0: 진심. 사랑은 해라. 아, 오랜만에 이 명언을 듣네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2: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봐라. 직장은 없어도 자기의 길은 가져봐라.
0: 있어야 된다.
2: 자기의 길이 있으면 새로운 직장과 직업이 나올 수도 있거든.
0: 그렇죠. 직업. 자기 업을, 업이 길인 거죠.
2: 그렇죠. 근데 그 길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와 의미 있는 그걸 자기가 걷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내가 가치로워하는 거, 내가 의미 있어 하는 거.
0: 그러네요.
2: 그게 없다면 기능이라도 쌓아서 먹고 사는 일은 전 숭고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야, 내가 먹고 살라고 일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0: 그렇죠.
2: 먹고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자기가 벌어서 방세를 내고 먹는 거를 사고 입는 거를 사는 거 정말 숭고한 일이다. 그러니 그거를 위해서 기능, 자기 꿈이 모르면 기능이라도 쌓으셔서 기능장이 되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생긴 돈으로 나중에 시간을 사셔서 하고. 그 시간 안에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경험을 사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0: 오늘 뭐 한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중3 김상현 학생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이었다고 저는. 그러니까 뭐 우리 김창욱 소장님의 특강을 뭐 대기업에서나 이렇게 들을 수 있을 텐데
2: 네.
0: 조그만 기업이나 조금 뭐 이렇게 좀 소박한 기업도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좀 요거를 좀 그 기업들 대상으로 뭐 유료로 좀 전송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2: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0: 모이지 못하니까
2: 이제 모일 수 없고 또 모여서 안 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영상 제 특강을 이렇게 한 시간짜리식으로 제작한 적이 없었거든요.
0: 없죠.
2: 왜냐하면 그건 현장에서 했었으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게는 오픈 안 되지만 단체로
2: 네.
0: 단체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 저희도 우리 직원들이 오늘 같이 들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교육 담당자 대표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뭐 짧지만 짧게 느껴지는 거 짧게는 길죠. 60분이나 되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반가워서 짧은 시간으로 느껴졌지만 앞으로 저 김창욱 소장님을 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또 소장님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함께해 주신 모든 찐팬들에게 연락, 저기 인사해 주시고요.
2: 여러분, 저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로 연명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이 필요한데, 또 대출이 안 되는 최악의 경우도 우리한테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책이나 자연이나 어떤 종교나 자기 자신이나 그리고 이런 좋은 컨텐츠들이 또 우리가 찾으려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걸 더 가까이 하셔서 저희 모두 다 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0: 네.
2: 아이폰 꼭 사는데 잘 쓰겠습니다.
0: 저희가 아이폰 꼭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 찾아서. 네.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분 김창욱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7: K라디오.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택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0: 703-989-8877.
1: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물같이 찾아온 날, 어젯밤 좀 기분이 언짢으셔서 잠을 설치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래도 어제 축구 경기 때문에 실망하시고 또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또 32강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네,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지요. 우리 민족에게서 가장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불과 며칠 만에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지요.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피난민, 그리고 수많은 이산 가족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총성이 멈췄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다시 말해 지금 사실 한국전쟁 법적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닌 전쟁 휴전 상태지요.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전쟁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또 흐를수록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점점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시지요. 이제는 역사책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억을 통해서만 그날을 배우는 세대가 훨씬 많아졌고요. 저희 세대만 해도 6.25라고 하면 정말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 정말 어린 세대의 6.25는 어떻게 다가갈까? 저희랑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한인 동포 여러분들, 연세가 당시에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아흔이 넘으셨고 100세가 훨씬 넘으셨기 때문에 생존해 계신 분들이 점점 정말 숫자가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죠. 제가 이런 분들에게서 인터뷰도 하고 또 만나 뵙기도 하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 그 애국, 또 우리 특별히 미국의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을 정말 기억하고 그분들께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76년이 지난 6.25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 많지요. 과거에 지난 것이 아니라 이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경제 성장, 자유로운 일상,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지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산업은 물론이고 K-팝과 K-드라마, 영화, 문화까지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세계사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고, 그래서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하지만 또 오늘 이 세계를 둘러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안보와 국방, 그리고 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미국은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또 강화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는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또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자유는 지켜야 하는 가치이며 평화는 강한 안보와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국민들의 역사의식 위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을 비롯한 22개 UN 참전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요. 지금도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곳곳에 그리고 대학가에서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리 젊은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전했던 용사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또 그 후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해마다 6.25 참전했었던 미군들을 모시고 여러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분들께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는 그 말을 정말 뵐 때마다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전쟁과 폭력과 멈추지 않는 이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모두가 원하는 평화,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한 마음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면은 그 날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코리아나가 부르는 손에 손잡고 들려드리면서 오늘 한국의 현 상황과 전쟁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이런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한국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오늘. 그러면 76년 전 대한민국은 얼마나 약한 나라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대한민국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북한보다 열세였지요. 당시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탱크와 전투기 등 중화기로 무장을 했고, 남한은 제대로 된 전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역사학자들의 실질적인 평가지요. 그런데 지금 76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국내 총 생산은 GDP는 북한보다 50배에서 60배 정도가 높고, 또 국민 한 사람의 1년 동안 생산하는 소득인 1인당 국민 소득은 북한의 30배에 달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산업은 세계 정상급이고, K-팝과 K-드라마는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지요. 1953년 폐허 위에서 출발한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이뤄낸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발전의 가장 큰 이유로 자유시장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부소장과 또 원자력 연구소장을 지낸 장인순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창의성과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자유가 있어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동독과 체코, 폴란드를 직접 방문하면서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이라도 자유가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회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해방 직후만 해도 발전소 대부분 북한에 있었지요. 북한이 산업 기반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잘 살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전력 생산량이라도 보면요. 남한의 4%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하루 한두 시간밖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5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와 이지스함, 잠수함,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갖추고 있지요. 그런데 정성장 부소장과 또 전미 국무부 분석관 김진우 박사가 말한 얘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비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에서 많게는 100기 가까운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앞으로 200기 이상까지 늘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을 향해서 전 세계가 지금 또 핵무장 상태를 요구하며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협약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어쩌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말씀하는 게 핵무기 한 발의 파괴력은 수백 수천 발의 보통 우리 군사 미사일과는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북한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핵우산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물론 이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한미동맹과 핵확산금지조약, 또 주변 국가의 외교관계 등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길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첨단 재래식 전력 강화, 그리고 미군의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을 기반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전문가의 말들을 좀 찾아보면서요. 좀 공통점을 좀 발견해 봤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경제력과 안보는 따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강해야 국방도 강해질 수 있고 국방이 또 튼튼해야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기반에는 결국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남북한이 지금 휴전 상태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통일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더 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출수록 통일의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 대국이 되어야 북한을 도울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협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요. 국제정사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북한 사회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더욱 자유롭고 더 강하고 더 신뢰받는 나라가 될수록 통일과 평화도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76년 전 우리는 생존을 걱정했던 나라였습니다. 끼니를 걱정했던 나라였죠. 하지만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76년은 단순히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더욱 기대합니다. 6.25를 맞아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또 더 많이 생각하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또 정말 많은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양희은이 부르는 상록수를 들려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네, 오늘 한미 안보 관계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이었죠. 미 상원이 우리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네, 6.25를 맞이하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한미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또 이런 구상의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요. 먼저 전작권이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전쟁이 발생을 하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권한은 평시와 달리 한미연합사 체계에서 운용이 되는 거죠. 한국은 현 정부는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 정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일정에 맞춰서 서두르지는 말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의회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하고 2030년까지 90일마다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사적 평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미국은 안보 문제만큼은 또 정치보다 군사적 준비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도 일정을 먼저 정해놓고 군사 준비를 맞추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정해놓고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충분히 지휘 능력과 정보, 감시, 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갖췄는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내에서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그 입장을 지금 양측으로 나누어 있지요. 이 상원이 이번에 또 얘기한 것이 하지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인데요.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잠항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르면서 북한 잠수함 감시나 또 인도 태평양에서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회도 한국의 핵 잠수함이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핵 확산 문제가 없는지, 건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등을 내년까지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이번에 말을 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 문제입니다. 미국 상원은 중국 공산당이 한국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요. 정치, 경제, 학계, 기술, 여론 형성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과 주한미군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서 내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미 간 안보 협력이 단순히 북한 문제를 넘어서서 중국 견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지요. 북한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핵심 목표라고 다시 확인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면은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트를 동시에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작권 전환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한국의 군사력 강화,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전력 자산 확보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강한 동맹이 되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한미연합 방위체계가 흔들리는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죠.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를 다시 조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핵 잠수함 사업은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협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요. 전작권 문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지요. 그렇다면 이 장단점을 제가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장점은 뭘까요? 우선 군사 주권을 완성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을 스스로가 지휘한다는 점에서 국가 주권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군의 자율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안보 환경에 맞춰서 더 신속하게 작전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한국군의 역량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스로 지휘를 해야 하는 만큼 정보, 정찰, 미사일, 방어, 우주, 사이버 전력 등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서 군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요. 하지만 요즘 한국의 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요. 국방부 장관이 쏟아내어 놓는 그런 여러 제안들이 현실적으로 좀 우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정보망을 오히려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려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한미연합 방위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전작권이 전환이 되었을 한국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현재 연합사 체계는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시스템인데 이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휘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능력도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전환할 적기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군사 지원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요.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은 별개라고 설명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군이 아직 독자적으로 모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논쟁이죠. 특히 정보, 감시, 정찰, 우주자산, 전략, 수송, 미사일 방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지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작권을 언제 전환할지는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군사적 준비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전작권 전환은 주권 국가라면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목표이지요. 하지만 전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 능력과 여러 가지 정보, 감시 정찰, 사이버 우주 능력 등을 충분히 갖췄다면 그런 또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빨리 전환하자 또는 영원히 전환하지 말자처럼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안정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한미동맹의 핵심 과제, 전작권 전환의 시기보다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안보 환경에 어떻게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25 전쟁 발발한 76주년을 맞아서 또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이 내년 올해 독립 기념일을 앞두고 또한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 막을 본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공간인 내셔널몰에서는 위대한 미국 박람회가 개막을 해서 앞으로 16일 동안 미국의 역사와 문화, 과학기술, 각주의 특색을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전시관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관람차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 군악대 공연 등이 더해지면서 수도 워싱턴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은 1776년 독립선언 이후 250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이정표인 만큼 앞으로 이 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가 참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축제의 의미가 큰 만큼 또 정치적인 관심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보통 미국의 건국 기념 행사는 정당과 이념을 넘어서 국가의 역사와 헌법 정신,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막식에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의 중심에 서면서 행사의 성격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며 자신의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와 안보, 외교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긴장 완화와 중동 정세,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등을 주요 업적으로 소개를 하면서요. 미국은 다시 강하고 다시 부유하며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야당에 대한 강한 비판보다는 또 자신의 정책 성과를 부각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특징이었죠. 그런데 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또 국가적인 기념행사가 특정 정치인의 메시지와 지나치게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일부 공연자들이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행사 참여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앞서 나오기도 했고 또 공연 중심으로 준비됐던 개막식이 대통령 연설과 군악대 공연, 군용기 시범 비행 등으로 구성이 되면서 좀 행사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행사를 트럼프 축제, 마가 스펙터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서 미국의 자부심과 또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국가의 힘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사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정세와 경제 안보 문제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적지가 않죠. 사실 또한 미국에서 대통령이 국가 기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처럼 조금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행사 전반에 강하게 반영된다는 것이 이제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대규모 군악대 공연과 또 에어쇼, 불꽃놀이 등 가장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역사 재현 행사와 문화축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열릴 예정이고요. 또한 하반기에도 스포츠와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50주년을 국가의 프로젝트로 아주 크게 이번 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건국 250주년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지요. 미국이 지난 25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또 정치적 견해를 넘어서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국가적 기념 행사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미국의 화려한 축제이면서도요, 또 현재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어질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들이 미국민들의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논쟁의 연장선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낸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요. 이선희가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김승교 기자가 전하는 가곡 산책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또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국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움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기억. 오늘 소개해드릴 가곡은 한민족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한국 가곡의 대표작, 시인 한상옥이 시를 쓰고 작곡가 최영섭이 선율을 붙인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예로부터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렸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숲이 우거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눈 덮인 봉우리가 장관을 이룹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문인과 화가들이 금강산을 노래하고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금강산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그리움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향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그리움, 헤어진 가족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은 1961년에 발표되었는데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가족을 갈라놓았고 북쪽이 고향인 많은 실향민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인 한상옥 역시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최영섭 작곡가는 웅장하면서도 애절한 선율을 더해 한민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내는 가곡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금강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곡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자주 불리며 고향과 조국을 떠올리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움은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가고 싶다는 곳은 기억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금강산을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그곳이 실제 고향일 수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한상옥 시인의 간절한 마음과 최영섭 작곡가의 장엄한 선율이 만난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를 꿈꾸는 마음, 그리고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함께 그리움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좋은 노래는 한 시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추억을 넘어 한 민족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언젠가 금강산을 자유롭게 오가며 이 노래를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그리운 풍경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팀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계신 이보라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린이 건강보험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늘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네. 어제 축구 경기 보시고 나서 또 접한 또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한 세기 만에 정말 강력한 지진이 덮쳤지요. 단 40초 사이에 두 번의 강진이 연달아 강타를 했고 또 수도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4분 베네수엘라 서부 야라쿠이주 산펠리페 인근에서 규모 7.2의 첫 번째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불과 39초 뒤에 같은 지역 유마레 부근에서 규모 7.5의 더 강력한 본진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지진에 미국 지질조사국은 적색경보를 발생을 했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델시 로드리게스 씨가 밝힌 공식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971명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이 숫자가 최종 수치와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숫자가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도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 손실은 베네수엘라 GDP의 약 2에서 20%, 미국 달러로 하면 1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지원 의사를 밝혔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수색 구조팀과 의료 지원을 즉각 파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치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발생을 해서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난 올해 1월 3일 미국이 오퍼레이션 리졸브 작전을 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전격 체포를 했고 또 이후에 뉴욕 법원에 출두해서 마약 밀수 및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현재 종신형 가능성을 안고 재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에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요 그리고 국방장관 등 마두로의 핵심 측근들이 여전히 베네수엘라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네, 이번 재난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마두로 체포 이후 정치적 공백 상태에 있는 이 나라 수십 년의 경제 위기로 건물도 제도도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나라에서 닥친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고요. 우리 DMB 한인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지인이나 또 가족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통신이 또 막혀 있고 공항도 폐쇄가 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염려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지금 구조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함께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더 소식 있지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0-1로 패하면서 조별리그를 1승 2패, 승점 3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1A조 3위로 내려앉으면서 자력으로 32강에 진출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요. 하지만 아직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D조부터 L조까지 9개 조의 조별리그 3차전이 남아 있으니까요. 승점 3의 득실차 마이너스 1의 홍명보호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전망하는 게 지금 승점 4 이상을 획득한 3위 팀은 32강 진출이 확정적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거의 지금 확률로 보면은 한국의 3위 토너먼트 진출 확률을 90% 이상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지켜보면서 와일드카드 경쟁을 펼치게 될 텐데요. 와일드카드는 승점을 비교를 하고 승점이 같으면은 골 득실, 또 골 득실까지 같으면은 다 득점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른 조 팀들의 경기 결과 하나하나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월드컵은 늘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그런 변수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4강 신화를 만들어낸 기억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바라는 것도 그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 경기는 좀 아쉬웠지만 또 함께 응원한다는 그 재미는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들려드릴 곡은 승리를 위하여 이 노래를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를 뿐만 아니라 이때 또 한번 열심히 응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0: 오늘 초대 손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아주 고운 분이 오셨습니다. 네.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건강보험과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팀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계시는 이보라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이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매번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담당하시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님 또 전문 상담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보라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께서 준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대한 상식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어린이들을 위해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우선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주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어린이 건강보험,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실 201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버지니아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메디케이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9년 1월 1일부터 버지니아에서도 확대 메디케이드, 영어로는 Expanded Medicaid, 즉 메디케이드 혜택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메릴랜드의 경우 이미 아이를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가 그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두 주 모두에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되었고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자라면 꼭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와 임산부까지 모두 포함되는 혜택입니다. 어린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중에는 나이 제한이 또 하나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어린이이거나 19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어린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메디케이드를 부르는 명칭은 주마다 다른데요. 메릴랜드 주에서는 Maryland Children's Health Program, 약자로는 MCHP, 흔히 MCHP이라 부르고 버지니아주에서는 Family Access to Medical Insurance Security, 약자로는 FAMIS, 즉 PEMIS라고 부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지역마다 좀 MCHP 그리고 PEMIS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먼저 버지니아 어린이 건강보험인 PEMIS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자격 기준이 있지요? 좀 알려주십시오.
1: FAMIS, 흔히 PEMIS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버지니아에 거주하면서 가계 소득이 연방정부 기준 빈곤선의 200%에 못 미치는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 혜택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매년 Federal Poverty Guideline, 즉 빈곤 기준선을 발표하는데요.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 기준을 따라 운영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어린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려면 이 빈곤 기준선의 약 200% 이하 소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약 $5,638, 연 소득 기준으로는 $67,650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어린이 메디케이드는 부모의 소득만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가정의 자산 규모는 고려되지 않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이민 신분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지나야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영주권자라면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소득생 가정의 19세 미만 어린이라면은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페미스를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1: 페미스 승인을 받으면 보험사 5곳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보험사와 계약된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도 매우 다양한데요. 예방접종과 일반 진료는 물론이고 각종 검사, 입원비, 처방약, 그리고 치과, 안과, 정신건강진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진료를 폭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 네,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정부 베네핏 신청 웹사이트인 즉 commonhealth.virginia.gov에 접속하셔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버지니아 마켓플레이스인 marketplace.virginia.gov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 서류가 요청된 경우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최종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페미스 프로그램은 접수 후 심사까지 최대 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0: 네, 그렇군요. 버지니아주 어린이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메릴랜드주의 어린이 건강보험인 MCHIP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1: 네, MCHP, MCHIP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면서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입니다. 소득 자격 기준은 연방정부 빈곤선의 322%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3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7,332, 연소득으로는 약 $87,970 미만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8,855, 연소득으로는 $106,260 미만이시면 자격이 됩니다.
0: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요. 메릴랜드가 또 버지니아에 비해서 소득 기준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거의 두 배 정도 가까운 수준인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메릴랜드 어린이 건강보험이 갖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지금 말씀드린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라도 어린이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병원비는 전액 지원되었지만 약 $70에서 $90 정도의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도 작년부터는 전면 면제되어서요. 이전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보험료 차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도의 보험료 없이 말씀드린 소득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7,332, 연 $87,970 미만, 하고 4인 가족은 월 $8,855, 연 $106,260 미만이면 누구든지 어린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좋은 메디케이드를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다면요. 반드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버지니아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 또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어린이 메디케이드, 즉 MCHIP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 주어집니까?
1: 우선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메디케이드를 승인받으면 Managed Care Organization, 줄여서 MCO라고 불리는 주정부 지정 보험관리기관을 통해 총 9개의 보험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시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선택하신 메디케이드 보험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가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혜택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예방접종, 일반 진료, 각종 검사와 입원비, 처방약은 물론이고 치과, 안과, 정신건강진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 네. 오바마 케어가 도입된 이후 65세 이하의 건강보험, 특히 메디케이드 관련 업무는 Maryland Health Connection을 통해 관리 그리고 감독되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한데요. 온라인으로 marylandhealthconnection.gov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카운티 소셜 서비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린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는 분들께서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1: 네.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원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필요하고요. 영주권 카드 또는 시민권 증명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나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이상 가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작년 세금 보고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0: 네, 최근에 가족 수입 증명 서류라면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합니까?
1: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최근에 받은 주급이나 월급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 서류가 있으시다면 더욱 좋고요. 주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이상 수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4개 이상의 페이스텁, 즉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혹시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그런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현재 본인의 주급이나 월급이 얼마인지 설명하는 약식의 편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편지를 수입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언제부터 소득이 없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진술서를 영어로 작성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되십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꼭 공식적인 수입 증명 서류가 아니더라도 네, 증빙 서류를 함께 또 구두로도 해서 서류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 혜택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간단한 설명 진술서를 첨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먼저 말씀해 주신 어린이 건강보험들은 한 번 만약에 들게 되면요. 그 혜택이 얼마 동안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어린이 건강보험 모두 매년 한 번씩 반드시 갱신을 하셔야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는 사례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갱신 안내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간혹 행정착오로 인해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수로 이제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이용하시는 가정에서는 갱신 시기를 미리 체크해 두시고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직접 갱신 절차를 진행하셔야 혜택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좋은 어린이 건강보험 저도 오늘 많이 알게 되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린이들 보험이 없다고 그냥 관심 갖지 않으시지 말고요. 우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연락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 자격 조건 하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팀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계신 우리 이보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보라 선생님,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우리 한 곡 같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듣고 또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나눠드릴까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 네, 저는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걸그룹 밴드, 한국의 걸그룹 밴드인 QWER을 좋아하는데요.
0: 네.
1: 그 노래 중에서도 세레모니라는 노래는 모든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을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화이팅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선생님들이 또 오시면요. 평소 때 잘 몰랐던 그런 노래를 또 듣게 되는데요. 우리 또 젊고 또 희망찬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노래 QWER 세레모니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703-354-1950.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이 시간에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팀 코디네이터로 계시는 이보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어린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여러 정보들을, 유익한 정보들을 주셨는데요. 네, 혹시 어린이 메디케이드 외에도 버지니아 메릴랜드주에서 저소득층 가정이나 또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도 있을까요?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4: 네, 맞습니다. 네, 그 분들을 위한 의료보험이 있고요. 바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오바마 케어가 그 예입니다.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이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바마 케어는 가족 수와 소득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결정되는데요. 메릴랜드뿐 아니라 버지니아 역시 2019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면서 전국에서 37번째로 확대 메디케이드를 시행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의 경우 연방 빈곤 기준선의 138% 미만이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소득이 $45,540 이하일 때 해당되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되신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이 되어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자격 요건을 정말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또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보험을 신청을 하실 때 부모님은 사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자녀는 아이들을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자녀의 메디케이드가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4: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성인과 아동은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어린이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로컬 소셜 서비스 오피스, 즉 지역 사회복지사무소로 전달되고 그곳에서 최종 승인 결과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무소는 워낙 많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승인 여부에 대한 안내가 신속하게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오바마 케어 신청 중 자녀가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그 후로 45일 이내에 주정부나 소셜 서비스 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45일 안에 아무 연락이 없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자녀 보험을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네, 그렇군요. 네. 어린이 건강보험의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럴 경우에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 직접 연락을 주셔서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주 또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두 주 사이에 신청 기준이나 신청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 네, 우선 메릴랜드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냉방비나 난방비 같은 에너지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조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년 7월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주정부에서 가구별로 승인한 금액을 해당 에너지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전기나 가스 회사로 직접 납부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들이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 연료비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4: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4: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정 중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에서 정하고 있는 월 소득 기준 금액은 1인 가정의 경우 $2,660 이하, 2인 가정은 $3,607 이하, 3인 가정은 $4,553 이하, 4인 가정의 경우 $5,500 이하입니다.
3: 네, 또 수입 소득 기준에 따라서 좀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신청 위해서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4: 네, 우선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 연도 재산세 고지서, 렌트에 거주하신다면 임대 계약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류들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포토 아이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최근 한 달간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 이 모든 서류들을 복사본을 준비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오래된 주택에서는 난방용 오일, 히팅 오일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에너지 보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 고지서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네, 그러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합니까?
4: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앞서 말씀드린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는 메릴랜드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네, 한 번 혜택을 받으신 분들 이후 매년 자동으로 혜택이 갱신이 되는 겁니까?
4: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갱신을 해야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기존 수혜자에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신청서 양식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신청서가 집으로 도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직접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버지니아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4: 네,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냉방비와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과 갑작스런 어려움에 빠진 가정에 대해 난방비와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긴급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네,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조건도 있겠지요?
4: 네, 맞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분들 가운데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1,995 이하, 2인 가족은 $2,705 이하, 4인 가족은 $4,125 이하. 이 기준을 충족해야 냉방비나 난방비 보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릴랜드와 마찬가지로 재산 규모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도 많이 트셔야 하는데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난방비 보조와 냉방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4: 네,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비 보조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냉방비 보조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가족 구성원 중에 6세 미만의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 1명 이상 있어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3: 네, 그렇군요. 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두 프로그램은 신청 시기도 서로 당연히 다를 것 같아요.
4: 네, 네 맞습니다. 버지니아의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냉방비 보조는 매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고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은 매년 10월 두 번째 주 화요일부터 11월 두 번째 주 금요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꼭 기억해 두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 네. 냉방비 신청은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6월에서 8월 사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또 난방비는 겨울 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군요. 네, 신청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또 필요합니까?
4: 네. 버지니아주에서도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필요하고요. 성인 가족 구성원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이신 경우 영주권 카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입 증명 서류, 가장 최근에 발행된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와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복사본을 준비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3: 네, 신청 절차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4: 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카운티의 소셜서비스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시거나 카운티 소셜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앞서 말씀드린 구비서류와 함께 소셜서비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베네핏을 신청하는 과정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게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예약 방문해 주시는 겁니다.
3: 네, 이 프로그램도 매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까?
4: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조를 받아오시던 분들께 신청 시기가 되면 해당 카운티에서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그 서류를 작성하신 후 안내에 따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 신청서가 집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면 처음 신청하실 때와 동일한 양식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하셔서 직접 해당 카운티 부서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네, 지금까지 어린이 건강보험 또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복지센터에서 있을 각종 행사를 직접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4: 아, 네.
3: 네네.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아파트 안내 세미나가 오늘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줌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문의는 박인국 주택상담사 703-354-6345, 703-354-634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정신건강 세미나 건강한 삶을 위한 관계의 선 네, 6월 25일 네, 오늘이죠. 또 오후 6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에난데일 사무실 4층에서 진행이 되고 대면과 비대면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비대면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후에 줌 링크를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등록 또 문의하시려면 정신건강 프로그램 담당자 광숙 허친슨 703-354-6345 703-354-6345 우리 허친슨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페어팩스 카운티 첫 주택 프로그램과 또 일반 주택 구매 전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는 주택 구매자 교육이 6월 27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센터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의 박인국 주택상담사 선생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703-354-634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이보라 소셜서비스팀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어린이 건강보험과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선생님 또 다음에 또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것들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버지니아 지역 애난데일 사무실 703-354-6345, 또 메릴랜드는 게이러스버그 사무실 240-683-6663, 그리고 실버스프링 사무실도 있고요. 하우디 카운티 엘리코시리 사무실도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대표 전화로 전화하시면은 네, 연결해서 직접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화목한 가정과 또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4: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76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세계의 무대에서 끝까지 뛴 선수들이 결과를 또 알려준 날이기도 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만큼은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끝까지 희망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밀김밥, 네, 한국에서 먹던 그 맛있는 김밥, 소문만으로 떴던 그 김밥을 이 페어팩스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수요일, 오늘도 해당이 되죠. 11시에서 1시까지 밀김밥에서 밀라면 콤보와 함께 9불 99에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너무 맛있게 저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창업 기회도 문의하실 수 있고요. 703-563-0971로 문의하십시오. 네, 그리고 20불 상당 쿠폰도 우리 K-Radio 카톡으로 친구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또 20불 쿠폰 페어팩스의 하우 바이 하우루 센터빌의 하우루에서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식 중화요리 맛 미국에서도 드시고 싶으시죠? 짜장면, 짬뽕, 탕수육 한국인이 사랑하는 그 정통 중화의 깊은 맛을 이곳에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페어팩스에서는 All You Can Eat 다양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고요. 하우루 센터빌에서도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우 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맛있는 한국식 중화 요리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일 또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운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

구토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함께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공화당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에 이어 당내 분열 조짐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약 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전만으로도 지급되는 첫 지원금 제도로 스포츠계 보상체계 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비용 보전을 위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가 레바논 정규군 통제 확대에 따라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이란 협상과 연계된 레바논 정세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휴전 합의로 영내 안보 불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군사 외교 노선 다변화와 이란과의 공존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현재 4배로 늘리기 위해 록히드 마틴과 최대 35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군수품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중국 알리바바의 클로드 무단 모방 시도를 주장하며 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AI 기술 유출 논란이 확산되면서 미중 AI 패권 경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글 AI 개발을 이끌던 핵심 연구원 두 명이 경쟁사 엔트로픽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인재 유출이 잇따르면서 구글의 AI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7개월 만에 온스당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0: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해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2개 은행 모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견뎌낼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연준은 실업률 10%로 상승, 상업용 부동산 가치 39% 급락, 주택가격 30% 하락 등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정해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들은 이 같은 가상의 충격 상황에서도 최소 보통주자본 요건을 충족했고 기업과 개인 대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은 가상 시나리오에서 총 7,080억 달러 이상의 대출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본 비율은 전체적으로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예상 손실에는 신용카드 부채 손실 약 2,000억 달러, 상업 및 산업 대출 손실 약 1,600억 달러, 상업용 부동산 손실 약 7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는 대형 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자본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오늘 결과는 은행 시스템의 견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과 연방수사국이 전직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형사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전현직 NYPD 고위 간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말 성추문 의혹으로 사퇴한 전 경찰국 최고위 간부 관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 경찰국 내사국과 연방수사국 FBI가 24일 수요일 이른 아침부터 전현직 NYPD 관계자들과 연관된 여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국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현직 경찰 구성원들의 행위와 관련된 형사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가 연루됐는지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에는 맨해튼 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제임스 맥카시 부국장과 같은 부서 소속인 제임스 리 경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맥카시 부국장을 다른 부서로 전근 조치했으며 현재 현장에는 투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정 근무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리 경위 역시 제한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수정 근무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또 전직 NYPD 대변인인 타리크 셰퍼드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FBI는 셰퍼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사임한 NYPD 경찰국장급 최고위 간부인 제프리 메드리 전 치안총감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드리는 2024년 12월 한 여경에게 초과 근무 수당과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임한 바 있습니다. 티시 국장은 취임 당시 뉴욕 시민들에게 NYPD 구성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을 약속했다며 이번 수사와 압수수색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NYPD 내사국과 FBI 그리고 맨해튼 연방검찰 남부지검이 공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향후 추가적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덤스 전 뉴욕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랭크 캐론이 뇌물수수 관련 범죄 혐의로 FBI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캐론의 친형과 호텔 소유주, 호텔 직원 등 최소 3명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지검이 직접 기소했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인 FBI와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캐론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사법 시스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가 수사 대상자를 먼저 타겟팅한 뒤 수년간의 조사 끝에 미약한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프랭크 캐로는 지난 2022년 12월 뉴욕시청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애덤스 시장은 당시 캐론에 대해 애덤스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함께해온 오랜 측근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체포 이후 해로는 수십 년간 공직과 법조계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FBI와 연방검찰의 여러 건의 기소와 압수수색이 급물살을 타면서 애덤스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뉴욕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페르시아만의 미 우방국들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합의가 재앙적인 전환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24일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수십 년간 이 지역의 아랍국가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여기고 자국 안보의 초석으로 삼아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더 거래적입니다. 2018년 10월 한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없이는 그 자리에 2주도 못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의 군대 비용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들이 공격받아 왕국의 원유 생산이 절반가량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최근 수십 년간 겪은 최대 규모 피해였습니다. 당시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사우디와 미국 등 서방 측은 이란이 배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공격을 규탄했지만 별다른 보복 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걸프 국가들은 자신들을 위해 이란에 맞서려는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되자 걸프국 지도자들은 이런 점을 유념하고 미국에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 순방지로 이 지역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는 이곳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올해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걸프국들은 영내 분쟁을 피하려고 애써왔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올해 2월 28일 전쟁을 개시했고 페르시아만 전역이 이란의 맹렬한 보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내 정부들은 미국의 보호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하산 알하산은 지난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임시휴전 합의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라며 아랍 걸프 국가들의 관점에서 이란 전쟁은 영내 안보 질서의 재앙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CNN에 미국의 걸프 이탈과 이란으로의 금융 경제 자원 유입은 테헤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걸프국들은 이란 미국 휴전 합의를 촉진하고 지지했다. 그들에게는 나쁜 합의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3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국들을 순방하면서 각국 지도자들과 걸프 협력 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워싱턴의 안보 공약이 여전히 온전하다고 우방국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걸프국들은 당분간 안보나 경제 동반자로서 미국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걸프국들은 이미 군사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려고 시도 중이며 미국제 무기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튀르키예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의 영내 불가침 협정 등 장기적인 공존 방안을 보다 더 진지하게 고려하려는 분위기도 영내 당국자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24일 워싱턴포스트는 두바이 현지 거주자들 인터뷰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측이 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소개했습니다. 두바이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 골프를 치러 온 영국 출신 버티 존스는 사업 측면에서 나는 그가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업체 글로벌 포시빌리티즈의 창립자인 사업가 오마르 알 부사이디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솔직히 말해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우리는 농락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억만장자 칼라프 알 합투르는 최근 공개 서한을 내고 트럼프가 우리 지역을 전쟁으로 끌고 갔다며 위험한 결정을 내린 트럼프를 비난해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당국자들은 다른 걸프국 당국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비판은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0: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99, 전부 블루베리 100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100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미 상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인 지지로 처리한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권자법과 연계하면서 발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 및 서명식은 내가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절실히 필요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유권자 아이디법으로 불리는 세이브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법이 세이브법이나 금리 인하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날 의회 문턱을 넘은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절감을 위해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통합적으로 모아놓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주택건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350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가진 기업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2일 찬성 85명 대 반대 5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고 하원은 다음 날인 23일 찬성 358명 대 반대 3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팀 스캇 의원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프렌치 힐 의원과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이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당인 공화당으로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정책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대형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신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미국에서 공급을 늘려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대한 법안이라며 30여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주택 관련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 서명을 세이브 법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법안 시행 시점은 불확실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우편 투표 등 기존 투표 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법안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해서라도 세이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6: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24일 미국 이란 종전 합의 이행의 변수로 떠오른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군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현지 주둔 필요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레바논 정규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두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가 그곳에서 로켓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레바논 정규군과 합법적이고 주권을 가진 레바논 정부가 점차 더 많은 자국 영토를 통제 확보해야 한다며 레바논군이 더 많이 확보할수록 헤즈볼라의 통제 지역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점령 지역을 줄일 것이다. 그게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협상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미국에서 국무부 중재 아래 벌이는 평화 협상을 가리킵니다. 이 협상은 전날 재개됐으며 루비오 장관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에서 논의된 사안 중 하나가 시범 구역의 설치라며 레바논군이 이스라엘 점령지에 들어가 통제권을 확보하고 치안을 유지한 뒤 다음 시범 구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진행되려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점령지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게 이란의 요구입니다. 이란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우리에게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며 나아가 레바논 전쟁 종식은 이란 전쟁 종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이스라엘의 철군을 압박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 수용은 이란이 한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사찰단의 이란 재입국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도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데 돈을 부과하는 어떤 메커니즘에도 전할 것입니다. 이용해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는 나라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드론 역량 제한이 MOU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걸프 지역 오랜 동맹국들의 안보를 훼손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회담은 이달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며 핵과 제재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단은 여러 주제별 작업반으로 나뉘어 있다. 그들은 스위스로 돌아갈 것이라며 양국 작업반은 다시 모일 것이며 내 생각에는 30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MOU에 서명한 뒤 지난 주말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MOU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연대 이어 23일까지 첫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석유 판매에 대한 60일간 제재 면제를 받으면서 수출 대금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것은 비핵화 약속 이행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며 제재 면제를 되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전쟁 중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일부 완화한 데 대해선 일시적인 조치였고 세계 시장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국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유가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 그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4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수도 카라카스의 주택과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네수엘라 중북부 몬탈발 인근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3km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수도 카라카스 시내 건물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건물 입구의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카라카스 거리에는 소방차들이 출동해 있고 일부 건물들은 외벽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또 지진 직후 정전됐으며 인터넷이 단절된 상황도 알려졌습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부 장관은 이번 지진의 진동이 여러 주에서 느낄 정도로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라카스의 알타미라 지역의 주택과 건물이 붕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접국인 푸에르리코를 비롯해 미국령 그리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쓰나미 위협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25일 오전 7시 30분께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이와테현 앞바다로 지진 발생 깊이는 50km로 추정됩니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진도 6강은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으며 고정해두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이동하거나 넘어지는 물건이 나오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꽤 큰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물건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해안에서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JR 도호쿠 신칸센, 센다이 신아오모리 구간 상하행선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24일 유럽 각지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 열차 운행 취소, 휴교와 사업장 단축 운영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어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폭염에 따른 건강 위험을 경고하고 유럽 당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체계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194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운 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4일 전국 30개 거점 관측소의 주간 야간 기온 평균은 30도로 전날 세운 기존 기록 29.8도보다 높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에서 익사를 비롯해 이번 폭염 관련 사망자가 최소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으로 오른 스페인에서도 온열 질환으로 고령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3일 남서부 도시 피소스에서 최고 기온 섭씨 44.3도를 기록했으며 24일에는 파리의 기온이 40.9도로 6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3일 오후 늦게 북서부 변전소가 과열로 가동을 멈추면서 6만 8천 가구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전국에서 최대 10만 6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덜란드 각지에서도 폭염 경보가 발령됐으며 야외 스포츠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폴란드는 25일부터 27일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데이터는 분명하다며 유럽 기온은 세계 평균의 약 9배 속도로 오르고 있으며 극심한 무더위의 가능성과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체감 온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24일 워싱턴 DC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 DC 중심부 내셔널몰에서 약 2주 이상 진행되며 미국 50개 주가 참여해 역사와 문화, 미래 비전을 조명하는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미국 국기와 관련 상징물, 역사적인 전시물이 설치됐으며 관람객들은 성조개를 들거나 이를 활용한 의상을 착용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형 무대와 놀이시설들이 함께 배치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기념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개막식은 군악대 공연과 문화공연, 그리고 항공기 시범 비행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기존에 예정됐던 음악 공연 대신 다른 형태의 퍼포먼스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에는 종교계 인사와 예술인 등이 참여해 기도와 공연 등을 진행했으며 개막식 무대는 다양한 미국 문화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성과와 국가적 위상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란과의 외교 현안과 관련해 최근의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발언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막식이 전통적인 국가 기념행사의 형식에서 벗어나 정치적 메시지가 강화된 형태로 진행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히 행사 구성과 연출 방식이 특정 정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는 향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군 공연과 대규모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추가로 진행될 계획이며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기념 프로그램은 연중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8월 자동차 경주 행사 등 추가 기념 이벤트도 예정돼 있으며 관련 일정은 단계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적 행사인 동시에 대규모 공공 이벤트와 정치적 메시지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했던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 시행해온 긴급 대응 조치를 24일 공식 종료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대서양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감염 발병 이후 시행한 긴급 대응을 공식 종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제이 바타차리아 CDC 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책무라며 CDC의 한타바이러스 대응은 2026년 6월 24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한 뒤 긴급 대응에 나선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지난 4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한 혼디우스호에서는 대서양 항해 도중 한타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영해에 머물던 혼디우스호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기항해 승객들을 하선시켰습니다. 이후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포함한 각국 당국은 자국 출신 승객들이 귀국한 후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 격리 조치 등에 나섰습니다. 한타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대 6주로 추정됩니다. CDC는 지난달 초 긴급 운용센터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으며 한때 100명이 넘는 CDC 직원이 한타바이러스 대응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혼디우스호에 머물렀던 미국인 승객 10여 명은 네브라스카주 시설에 격리됐고 이 중 일부는 거주 지역 주 당국이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는 조건 아래 6주가 되기 전에 시설을 떠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크루즈선 발병 사태로 인한 한타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이달 10일 기준 13명이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엔트로픽은 중국 알리바바가 수만 개의 허위 계정을 동원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비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알리바바의 AI 모델 Q1을 개발한 연구소와 연계된 운영자들이 지난 4월부터 2만 5천 개의 허위 계정을 통해 클로드와 2,880만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에이전트 추론을 포함한 클로드의 핵심 역량을 노렸다고 엔트로픽은 덧붙였습니다. 엔트로픽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적대적 증류 공격을 통해 매우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주요 AI 모델을 훔쳐 자사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류란 개발자가 다른 AI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해 자사 시스템을 훈련함으로써 훨씬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더 작고 덜 발전된 시스템을 훈련할 때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지만 허가 없이 최첨단 AI 모델을 모방하는 데 사용될 경우 AI 기업들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게 됩니다. 엔트로픽은 불법적이고 체계적이며 산업적인 규모로 수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AI 모델의 출력물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단속하는데 정부가 협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메모는 이러한 행위가 산업적 규모로 이뤄지고 수천 개의 허위 계정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연구 관행과는 다르다고 규정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는 빌 해거티 의원과 앤디 김 의원이 국방수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경쟁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미국 AI 모델의 출력물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에서도 빌 하이징거 의원과 시드니 카밀라거 도브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법안이 국방수건법안에 포함되도록 검토 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시대 세계적인 메모리 수요 급상승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시대 세계적인 메모리 수요 급상승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3분기 실적 집계 결과 매출이 4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93억 달러 대비 345.7%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런던증권소 거래소그룹이 집계한 예상치 358억 4천만 달러를 웃도는 것이며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분기 매출 238억 6천만 달러를 갱신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린 영역은 핵심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가 포함된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 부문으로 13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어 데이터 센터 부문과 모바일 클라이언트 부문은 각각 115억 2천만 달러, 자동차, 산업용 부문은 46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한 메모리 수요 증가가 일반 데이터 센터, 모바일 기기, 자동차, 산업용 등 전 메모리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의 26.8%에서 81.2%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의 69%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조정주당 순이익도 25.11달러로 월가 컨센서스인 20.78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론은 이 같은 상승세가 4분기에도 이어져 매출이 5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435억 8천만 달러를 상당한 격차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HBM4가 고객사 플랫폼에 다량 탑재되고 있으며 7세대 HBM4E의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돼 내년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자의 메로트라 최고 경영자는 최고 기록을 달성한 3분기 실적과 이보다 더 강력한 4분기 전망은 AI 시대의 메모리의 전략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년간의 전략적 고객 협약은 마이크론의 견고한 실적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약 700억 달러는 국방부가 전쟁 과정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 보전에 사용됩니다. 또한 미국의 농민 지원에 110억 달러와 아프리카 중부 에볼라 대응에 14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일단 연방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정규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할 국방부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비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은 최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조정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조정 절차도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오랜 압박에 시달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날 스위스 로잔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채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만 달러의 미래 올림픽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출신 국가나 성적과 관계없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는 올림픽 1회당 1억 4천만 달러로 전망되며 올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부터 신청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 프로농구,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는 물론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도 올림픽에 출전 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패럴림픽 출전 선수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FP는 IOC가 이미 오래전 선수들의 아마추어 자격 요건을 폐지했음에도 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커스티 코벤트리 IOC 회장은 올림픽 선수 지원금 도입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영선수 출신인 롤랜드 슈만은 IOC의 태도를 비판하며 IOC는 수십억을 창출한다. 그 가치는 선수들에게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계육상연맹은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때부터 상금을 도입해 금메달리스트에게 5만 달러를 수여하는 등 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바스찬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상금 제도 발표 당시 내가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며 스포츠계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IOC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헌장 변경 사항도 채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올림픽 복귀를 위한 길을 닦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벤트리 IOC 회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지켜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뉴욕주가 세계 최대 도시 뉴욕시와 동계 스포츠의 메카 레이크 플래시드를 묶어 2042 동계 올림픽을 공동 유치하기 위한 공식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뉴욕주가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시와 동계 스포츠 기지인 레이크 플래시드를 연계한 2042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공식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2일 올림픽 공동 개최의 타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칠 실익을 심층 조사할 기구인 뉴욕시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말 주지사가 지역 스포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동 유치 구상을 밝힌 이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타당성 검토위는 뉴욕주 올림픽지역개발청의 애슐린 월든 최고 경영자가 위원장직을 맡았으며 뉴욕주지사 비서실, 뉴욕시 및 레이크플래시드 부시장, 연방상원의원실 관계자, 로버트 캐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총 8명의 정계 및 행정 전문가들로 채워졌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약 1년간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과 재정적 기대 효과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며 뉴욕주는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정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제 올림픽 성화를 뉴욕으로 가져올 시점이라며 이미 치러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통해 두 도시 분산 개최 모델의 강력한 가능성을 목격한 만큼 레이크 플래시드가 가진 동계올림픽 유산과 뉴욕시의 글로벌 영향력을 결합해 세대에 한 번뿐인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구상한 이번 올림픽의 핵심 전략은 지역별 강점을 결합한 역할 분담입니다. 숙박 인프라와 대형 실내 경기장이 풍부한 뉴욕시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 관중 동원력이 높은 빙상 종목을 소화합니다. 반면 1932년과 1980년 두 차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레이크 플래시드의 기존 전문 시설에서는 스키와 봅슬레이, 루지 등 설상 및 썰매 종목을 분산 개최해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미 교육부가 메릴랜드 주의 3개 학군과 주 교육당국을 상대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현장에서의 성별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 카운티, 프레더리 카운티 교육청과 메릴랜드주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주체는 교육부 산하 시민권국으로 이번 사안은 1972년 제정된 타이틀 9 조항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타이틀 9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개시와 함께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메릴랜드주의 광역 지침과 각 학군의 정책이 남학생이 여학생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학생 전용으로 구분된 탈의실과 화장실 그리고 숙박시설까지도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릴랜드주 교육청 대변인은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원이 검토 중인 단계인 만큼 별도의 구체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측 역시 이번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관련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안이 연방시민권국의 검토 대상인 만큼 추가적인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레더리 카운티 교육청도 이번 조사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절차가 어떠한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미 교육부는 타이틀 9 적용 범위를 근거로 성별 기준에 따른 체육경기 참여 및 시설 이용 규정이 실제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남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경기 참여 허용, 여학생 전용 시설 사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교육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 뱅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 전화 201-

0: 습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Igangmin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바로 우리나라 역사가 잠들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소연 학예연구관을 모시고 데이트 상품 굿즈 이야기부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4: 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의 학예연구관 신소연입니다.
3: 저는 그 잡지사에서 미술 알려주신 도슨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네. 이제 국중박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는 못 알아들었다가 약간 창피를 당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신 분들도 국중박이라고 합니까? 줄여서?
4: 이제 저희는 저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국중박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국박, 중박.
3: 더 줄이시네.
4: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국립박물관의 대표였기 때문에 국박이라고 불렸고요. 저희가 박물관이 13개 소속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박물관과 또 지방에 있는 박물관들을 구분하려고 중박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요즘에 이제 국중박 국중박 하시니까 저희도 좀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 오히려.
4: 네.
3: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또 그 안에 작품 관련한 어떤 지식과 소양을 한번 쌓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들어선 게 언제인지 궁금한데요.
4: 네,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재개관을 한 건데요. 용산에 2005년에 이사를 와서 사실 다시 오픈을 한 겁니다.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국립박물관이 굉장히 이사를 많이 했는데 그 사실은 잘 모르고 계세요.
3: 저도 몰랐습니다.
4: 네, 한 60년 동안 굉장히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집이 있었는데 이제 7번째 집이 용산으로 온 거고요. 부산으로 피난 갔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8번 이사를 해서 예, 예. 겨우 이제 내 집 마련이 돼서 2005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이사 가실 때 네. 소장품, 그러니까 이사 가실 때 이제 소장하고 네.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갖고
3: 다
4: 가시잖아요.
3: 예.
4: 마찬가지로 박물관도 예,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소장품들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60년 동안 6번, 8번 이렇게 그러네. 이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굉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지금의 그 국중박 그 공간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4: 그렇죠. 야, 굉장히 어렵게 얻은 공간입니다.
3: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중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즈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깜짝 놀란 사실이 이제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 포함해서 관람객 수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8위. 이 굉장한 사실을 뭔가 우리만 모르고 있던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아니 세계 8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어떤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4: 사실 박물관 하면 네. 다들 그거는 뭐 박물관에 갖다 줘야지.

0: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박물관은 보존 관리의 영역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1: 그렇죠.
0: 뭐 전시도 하지만 교육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어떤 이제 좀 딱딱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셨었는데요.
1: 네.
0: 최근에는 박물관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편한 마음으로 좀 놀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떤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에 용산에 왔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저희가 내실을 다질 수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소장품도 훨씬 넓은 공간에 잘 이제 수장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고 또 조사연구도 할수 있었고 또 저희가 세계유수박물관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전시도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가
1: 네.
0: 세계8위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야, 세계8위는 지금 들어도 좀 믿기지가 않는 그런 업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세계8위 관람객 수 기여에는 사유예방도 한몫 톡톡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1: 어떻게
0: 사실
1: 보시나요?
0: 어떤 이제 기획에서 시작이 됐냐면 그때가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더 새로운 관람 고객층을 끌어와야 한다. 이제 젊은 관람객층을 끌어와야 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러려면 좀 특별한 경험을 제공을 해야지만 한다는 그런 저희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시실을 가시면 그 유물을 따라 동선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진열장에 유물이 있으면
1: 그
0: 그걸
1: 앞에
0: 이제 따라가는,
1: 화살표가 바닥에 있죠.
0: 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선이 있었는데
1: 그렇죠.
0: 지금은 그런 어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품뿐 아니라 공간도 하나로 되게 아예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유예방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1: 이제 공간도 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식을
0: 하게
1: 하는,
0: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 예. 사유예방도 역시나 이제 코로나 시기에 기획된 전시관이고, 정말 이제 가보면 좀 공기 자체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구체적인 의도가 담겼을까요? 그 전시 공간에는.
0: 그 이제 사유예방을 처음에 저희가 컨셉을 잡을 때 치유와 공감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 방과사유상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보지만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두 점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과사유상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다르게 새로운 관람객을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는 박물관에 가서 신라 금관도 보고 경천사 탑도 보고 방과사유상도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관람객들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번에는 방과사유상을 보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지라고 바꾸는 거였습니다.
1: 특정 공간을 위해서
0: 네네
1: 방문하는.
0: 그렇죠. 그래서 박물관의 아이콘으로 방과사유상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저희의 이제 기획 의도였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려면 그냥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브랜딩 스토리, 브랜딩 컨셉, 그리고 이제 그래서 브랜딩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했었습니다.
1: 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위해서 고민하신다는 거를 좀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1: 그럼요.
0: 드리면, 이제, 그냥 저희가 바로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워크숍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관내에 뭐 교육하시는 분, 뭐 큐레이터, 디자이너, 다뭐 보존과학 하시는 분까지 다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전시실을 만들까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전에 하고는 다른 그냥 뭐 교육적인 공간이 아니라 감동을 선사하는 감성적인 여운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의 여정을 선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컨셉을 잡게 됐고요. 아마 박물관에 오시면 보통 전시실 이름들이 고구려실, 뭐 아니면 신라실, 불교조각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전시실의 이름도 방과사유상실이 아니라 사유예방이라는
1: 잘 지은
0: 이름으로
1: 것 같아요.
0: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잘 짓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이제 그게 달라진다는 의미를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운구로 이제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는 그런 이제
1: 그래.
0: 어떤
1: 그렇게
0: 여기 오면 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1: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정말로. 경험해 봤거든요. 예.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유의 방이 이제 국내 관광객, 관람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마치 공간이 무대와 같은 극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0: 네. 혹시 사유해방 와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가봤죠.
0: 네,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온 저 끝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에 다가가서 이렇게 돌아서면 네. 저 멀리 방가사유상이 나를 바라보고 미소를 짓죠. 굉장히.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주는데 예. 실제로 방가사유상이 똑바로 앞을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틀어서 관람객을 맞이하게끔 돼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정면을 보지 않는다.
0: 그렇죠. 이제 예. 보통은 이제 사찰에 가시거나 뭐 박물관에 가시면 아마 대부분의 불상은 네. 정면으로 그렇죠. 똑바로 바라보고 계실
1: 되죠.
0: 거예요.
1: 예.
0: 네. 네. 방가사유상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방가사유상이 살짝 틀어서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1: 어떤 효과가 있죠, 그러면?
0: 일단은 웰컴,
1: 네. 웰컴.
0: 어떤 따뜻하게 예. 맞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 들어오시면 이 전시실의 크기가 네. 소극장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소극장 가셔서 맨 뒷좌석에 앉으시면 네. 무대 위에 배우의 얼굴이 다 하나하나 보입니다. 그게 소극장의 매력이거든요.
1: 소극장 보이지?
0: 그렇죠.
1: 보이지.
0: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전시실의 크기가 소극장의 크기고요. 저희가 좀 정말 시대를 이제 획을 긋는 건축가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최욱 대표님하고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무대 미술도 조금 공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극장의 아이디어를 여기에 잘 이제 적용하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저 끝에서도 방가사유상의 미소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어느 하나도 똑바르게 된 공간이 없는 것 같이 좀 느끼실 수 있어요.
1: 어떤 면에서 그렇죠?
0: 예. 벽도 기울어 있고 바닥도 살짝 기울어 있고 천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1: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0: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똑바름을 강요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르게 해야 될 것 같고.
1: 밥 잡고 살죠.
0: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것이 없이 좀 초현실적인 그런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벽에는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해남에서 가져온 흙에다가 계피하고 편백나무하고 한약재를 섞어서 발랐어요.
1: 네.
0: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그 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피가 굉장히 좋거든요. 계피가 마음을 가라앉혀줍니다.
1: 말씀하신 요소들을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갔을 때 느꼈던 제 그 마음과 평온함이 다 이런 요소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제 사유해방을 이제 아직까지 못 가보셨지만 앞으로 들르실 분들을 위해서 사유해방에 직접 가게 된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0: 사유의 방에 가셔서 뭘 봐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어서 누구든 가서 편하게 이제 느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소를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저희가 사유와 미소로 사실 치유와 공감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공간인데요. 미소가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미소가 나오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소를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두 점의 방가사유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네. 우리 시대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사실 두 방가사유상은 다른 곳에 아마도 있지 않았었을까 싶고 이게
1: 애초에.
0: 이제 네, 현대사를 거치면서
1: 네.
0: 사실 지금 박물관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1: 예.
0: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데 두 방가사유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네, 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1: 사유의 방이니만큼 이왕이면 좀 가장 인파가 적고 조용할 때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혹시 가장 사람이 없는 시기는 언제인지 팁이 있을까요?
0: 제일 좋은 시간은 네. 사실 수요일 밤. 수요일 야간 개장이
1: 수요일은 밤까지
0: 네,
1: 하는군요.
0: 네. 사실 지금이 제일 바쁠 때거든요. 여름 성수기라서 지금은 수요일 밤에도 좀 많겠지만
1: 네.
0: 그래도 아마 상대적으로 주간에 비해서 나을 거고요.
1: 네.
0: 만약에 이제 이 방학이 끝나면 아침 10시에 땡 하고 오시면 그때도 사람이 없습니다.
1: 아, 네. 평일 아침
0: 네,
1: 10시.
0: 네. 그때도 이제 두 번째 네, 차선책입니다. 네.
1: 꿀팁입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이 사유해방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이제 즐겨 찾는 전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저희 외교장각 의궤실이라고.
1: 아, 외교장각 네. 의궤실
0: 네, 있습니다. 네, 네 오시면 2층에 있는데요. 오픈한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데요.
1: 네.
0: 1866년에 이제 병인영유 때 약탈당했던 그 외교장각 의궤가 2011년에 반환됐습니다.
1: 예.
0: 145년 만에 반환이 되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큰 전시를 특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전시실에서 좀 물론 볼 수는 있었지만
1: 예.
0: 전용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1: 아.
0: 실제 전시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1: 네.
0: 이 공간의 크기가 외교장각 크기랑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제일 지금 인기 있는 곳은
1: 네.
0: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시는 곳에
1: 네.
0: 그 의궤의 겉표지를 앞뒷면을 다 이제 재현을 해서 걸어놓다시피 해가지고
1: 예.
0: 많은 관람객들이 거기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고 있죠.
1: 저게 실물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0: 그렇죠. 네. 실물이 굉장히 커서 지금 저희가 보는 그런 책보다는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처음에 오면
1: 네.
0: 이렇게 컸어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그리고
1: 도입부에 다 있으니까.
0: 네. 야. 그리고 굉장히 이제 두께도 뭐 큰데 이게 사실 어람용이라 그래서
1: 네.
0: 왕이 보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1: 예,
0: 됩니다.
1: 예, 예.
0: 의궤가 여러 권을 찍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중에 왕이 보는 어람용 의궤고.
1: 네.
0: 그래서 지금 전시하신 것 중에 그 효종과 그다음에 인선 왕후의 장례 행렬에 관한 그런 책이 지금 전시대가 되어 있는데
1: 예.
0: 선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말 정교하고요.
1: 네.
0: 색채가 정말 선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감성이 있었나 싶은 그런 느낌 있죠.
1: 네.
0: 전시가 많이 바뀌고 또 한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1: 네.
0: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어서 지금은 단체 관광객보다는
1: 네.
0: 가족 단위, 개인 여행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박물관, 뭐 국중박에 특히 어떤 부분에 매료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포인트에?
0: 일단은 그 전시를 저희도 한때는 빽빽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몰입할 수 있게 전시품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전시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1: 여백의 미도 살리고.
0: 네, 여백의 미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1: 네.
0: 어떤 전시 공간 가면 유물이 가득하고 뭐 무덤의 부장품이 어떤 규모인지 보여주는 곳도 있지만
1: 네.
0: 또 어떤 곳에 가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사유의 방도 있지만 다랑아리도 있고요. 아까 외교장과 의궤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이제 사유의 방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천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실제 천장은 기울어져 있지가 않아요.
1: 아, 그래? 착시입니까?
0: 네, 이제 거의 알루미늄 봉을
1: 예.
0: 크기를 다르게 해서
1: 예.
0: 쭉 다른 거예요.
1: 아.
0: 근데 이 알루미늄 봉이 2만 1천 개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정 과정에서
1: 예.
0: 이 얼마나 기일이 걸릴까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실제로
1: 그렇죠.
0: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천장 아래와 이제 전시실과 천정 위에서 사람이 고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당 2분이 걸리는 거예요.
1: 곱하기 2만 1천 해야 되네요.
0: 네,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4만 2천 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인 1조로 했을 때
1: 예, 예.
0: 700시간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공예 같은
1: 그치.
0: 작품 같은 게 돼서
1: 예.
0: 결국은 이게 사유해방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1: 그러네.
0: 네. 그런 것들이 은연 중에
1: 네.
0: 이제 다 관람객들한테 어떻게 하나하나 어필하게 되면서 호응을 많이 이끌어냈던
1: 네.
0: 것 같습니다.
1: 그런 형태 뭐 외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외국에서도.
0: 그렇죠. 네.
1: 야, 그 외국인 관람객분들의 그 출신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서도 좀 선호하는 취향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0: 네, 네.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 아,
0: 아시아권은 사실 저희하고 문화가 굉장히 유사한 점도 있고 해서 또 흥미를 많이 갖는 것도 있지만
1: 네.
0: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관람객분들은
1: 네.
0: 디지털 실감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1: 예.
0: 이제 각국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박물관에서는 디지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필을 하는 것 같고.
1: 그건 진짜 네.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쵸? 정말.
1: 그렇죠.
0: 네, 정말 섬세하고 공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서구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워낙 거기는 박물관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인 전시품, 미술품, 뭐 고고품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1: 그런 차이가 또 있고요. 네. 이번에는 해외 전시에 대해서 너무 흥미롭지만 서울에 있는 이제 국중박을 찾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현재 녹화 시점이 7월 28일 이제 7말 8초에 접어드는데 가장 볼만한 전시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어떤 나이대냐와 싱글이냐 커플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지금 가장 큰 전시부터 소개를 드리면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요거트볼 말씀드리면서 했던 네. 세 나라 세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이 있습니다.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성계는 알지만 네. 예?
1: 태조 이성계
0: 네 태조 이성계는 알지만 조선 전기 미술은 잘 몰랐거든요.
1: 아, 그렇죠.
0: 일반 네. 대중분들은 특히 네. 더 잘 모르셨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만큼 임진왜란 이후로 그 이전 시기에 미술품이 잘 남아있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없다 보니 이제 국내에 없으니까 연구도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네. 이번에 이제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그런 조선 전기 미술품들을 다 모아서 굉장히 큰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체 전시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전시라서
1: 세 나라 세 미술이구나 그래서
0: 네, 세 나라 세 미술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새로운 이념과 그다음에 혁신 또 어떤 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전시품에서 바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 예. 보시면 좋고요. 크게 전시는 이제 도자하고 그다음에 회화 그리고 불교 미술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백목금이라는 그 타이틀을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백은 예. 도자 흰색 금청사기와 예. 백자고요.
1: 예.
0: 그리고 묵은 그 새로운 사대부들이 좋아했던 수묵산수와의 묵. 그다음에 예. 그리고 마지막 금은 언제나 변치 않는 뭐니뭐니 해도 금이다라는 사실은 불교 미술에서 굉장히 금을 중시했기 때문에 예, 예, 예. 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
1: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갔다라고 했지만 그분은 이제 물러나고 네네. 세 나라가 됐기 때문에
0: 그렇죠.
1: 다시 또 금을 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네. 말도 안 되는 제가 해석을 해봤고요. 아 지금 그럼 볼 수 있는 전시인 거죠?
0: 네네.
1: 아 가봐야겠네. 그렇죠. 예전에 역사 시간에 그 태극기의 역사하면서 대니 태극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0: 아, 정말요?
1: 예. 관련한 전시가 또 있나요?
0: 아, 네. 네. 이 대니 태극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데요. 사실 모양이 좀 달라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네. 쓰고 있는 태극기하고는 이제 좀 다른데.
1: 색도 좀 다르고.
0: 네. 고종 왕제가 외교 고문으로 있었던 데니한테 하사한 그런 태극기고요.
1: 네.
0: 그래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데 아마 1890년 이전에 하사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1: 네.
0: 이 데니 태극기 전시를 하면서 같이 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전시가 있습니다.
1: 뭔가요?
0: 일제 감시 카드를 저희가 같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1: 일제 감시 카드요?
0: 네네네.
1: 그게 뭡니까?
0: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 일제 감시 카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1: 예.
0: 일제가 이제 투옥시킨 경우에는 어떤 수감자로서 그다음에 아니면 관리 대상 그러니까 추적해야 될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적 사항을 다 이제 사진으로 찍고 거기에
1: 예.
0: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카드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카드를 보시면
1: 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니까
1: 네.
0: 우리가 이 나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그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있을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이 여러 번 찍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던 그 모습의 사진이 있고
1: 월급하신 모습.
0: 네. 그다음에 이제 고문을 받고 투옥 중에 이제 수척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예.
0: 자녀분들에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1: 그렇죠. 예.
0: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예. 그리고 이제 3층 백자실의 다랑아리를 또 개인적으로 학예관 그 연구관님께서 추천하신다고 하는데 다랑아리에 얽힌 역사도 좀 궁금하거든요.
0: 다랑아리는 이제 조선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 이렇게 크게 유행을 했었던 그런 이제 달 모양이다. 그래서 달아갈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완벽한 구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그러진 좀 모양이죠.
1: 네, 그래요.
0: 네, 실제로 제작할 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아,
0: 네,
1: 이, 두 개를 합쳤다는 네, 게 뭐 어떻게 합쳐?
0: 반구로 만든 다음에 예, 물레를 돌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반구로 만든 두 점을 합쳐야지 이제 하나의 구가 되는 거죠.
1: 위 아래를 합친 거구나.
0: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방가사유상에 필적할 만큼 또 달항아리가 인기 있다고 했잖아요.
1: 예.
0: 3층에 가서 백자실에 가서 보시면 이 달항아리가 굉장히 전시가 또 환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윽하고 또 풍성한 달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달항아리가 정말 매력적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덴버 달항아리전에서 첫날 달항아리 그 도록이 완판됐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의 감성을
1: 네.
0: 편안하게 해주고
1: 맞아.
0: 또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전시품이 바로 달항아리죠.
1: 예.
0: 네.
1: 요새는 이제 전시 작품도 작품이지만 국중박 굿즈가 워낙에 인기입니다. 자, 뮤지엄 굿즈라고 해서 뮤즈라고도 요새 부른다고 합니다. 학예 연구가님께서 가져오신 요 뮤즈들. 여기서 이제 댓글 이벤트 퀴즈가 나가는데. 근데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자, 방금 소개한 이 항아리, 둥글고 넉넉한 형태의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를 통칭해서 이것 항아리라고 부르고, 아까 이제 미국에서는 문자라고 한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것 항아리, 한 글자 이것은 무엇인지 이 영상에 달아주시면 예, 국중박이 뮤즈를 예, 저희가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텐데 관람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0: 네, 네, 용산으로 이전하고 20년이 됐는데요. 박물관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관람객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도 보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박물관은 관람객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좋은 전시 방법도 하고요. 또 내실을 기해서 조사 연구도 많이 진행하는
1: 네.
0: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흠뻑 빠져서 저도 국중박의 매력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소연 학예 연구관님과 예,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있지. 북한에서는 갑자기 몸이 서늘한 느낌이 들 때 썬득썬득하다라고 한답니다. 이만갑의 중심이자 오늘 이 시간을 썬득썬득하게 해주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말 그대로 썬득썬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도우시죠. 남량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남량을 해볼까요?
1: 예. 연쇄살인마가 물론 역사적으로 있었겠지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최초의 근대적인 의미의 연쇄살인마라고 알려져 있는 잭 더 리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로 이 공연이 됐습니다.
0: 잭 더 리퍼라는 뮤지컬이 있죠.
1: 잭 더 리퍼라는 네. 뮤지컬이 있었는데 네. 전 가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전 잭 더 리퍼 스토리를 아니까 예. 이게 뮤지컬로 우리나라에 상영이 될 만하냐?
0: 아, 수위가?
1: 수위가.
0: 아, 예, 예.
1: 가서 보니까 오리지널 잭 더 리퍼보다는 많이 순화됐더라고요.
0: 아, 그래야겠죠.
1: 원래 예. 스토리로는 가족 뮤지컬이 될 수가 없습니다.
0: 오늘은 오리지널 잭 더 리퍼 스토리를? 아, 저도 궁금했거든요. 워낙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
1: 그렇죠.
0: 많이 차용이 돼서.
1: 영화도 있고요.
0: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실제 사건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머신 걸어야 되나요, 오늘?
1: 타임머신 걸고, 네. 1888년 8월 런던으로 가보시죠. 약간 AS가 필요한 타임머신이네요.
0: 고장났어요.
1: 고장났어요.
0: 제작비가 부족해서.
1: 아,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좋습니다. 1888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에 영국의 화이트 채플, 이스트 런던에 있는 화이트 채플 지역 빈민가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서 3개월 동안 5명의 여성들이 연쇄 살인을 당한 끔찍하게 그런 사건을 그 잭 더 리퍼 사건이라고 하는데
0: 3개월 만에
1: 5명이요?
0: 예.
1: 아직까지 범인이 누군지 잡히지도 않고 누군지 특정도 안 됐습니다. 미제 사건이에요.
0: 아하.
1: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도 잭 더 리퍼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나 뮤지컬도 아하.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0: 첫 번째 사건은 그럼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 지금 그 뭐 지상파로도 라디오로 나가니까 수위를 굉장히 조절을 해드리면
0: 예, 예.
1: 일단 우리 존경하는 표창원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0: 예.
1: 연쇄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멘탈이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연쇄살인을 일으킨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의 한 목숨을 앗아가면은 살인을 하면은 예. 이 죄책감 때문에 약간 멘탈이 붕괴가 된대요.
0: 그렇겠지. 웬만한 사람이면.
1: 그렇죠. 예.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스킵하면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연쇄 살인한다. 이건 정말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다.
0: 아.
1: 라고 하는데
0: 네.
1: 이 잭 더 리퍼 사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5명 그 여성들이었고
0: 네.
1: 극도로 잔인하게 살인을 했습니다. 일단 얼굴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을 훼손을 하고
0: 네.
1: 장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장기도 훼손을 하고
0: 아 장기 적출을 해요?
1: 장기 적출이요. 장기 일부는 빼가고
0: 아.
1: 그리고 이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범인의 말에 따르면 장기를 인육을 먹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0: 아, 본인이 주장을 하기도 했다. 예.
1: 자경단,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이, 준 경찰서죠. 거기에 자기 주장에 따르면 신체 일부,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데,
0: 아, 예.
1: 이걸 일부를 반쪽을 보낸 거예요.
0: 누구한테요?
1: 거기 자경단장에게.
0: 아, 자경단장에게?
1: 지금 소포로 보낸 거 그거는 피해자의 신장의 일부다. 반쪽이지, 반은 내가 먹었다.
0: 야, 대범하네.
1: 라고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주장을 했어요. 이거
0: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니에요. 저거.
1: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그 의문점이 드는 건 뭐냐면 3개월 동안 왜 5명만 죽이고 딱 멈췄을까?
0: 아 그렇게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면 더 할 수도 있는데
1: 유영철 케이스와 같이 멈출 수가 없대요. 이걸요. 5명에서 딱 멈춘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와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0: 일단 사건부터 한번 따라와 보죠, 선생님. 예.
1: 자 일단은 1888년 8월
0: 네.
1: 런던의 이스트엔드 화이트채플 당시 이런 빈민가에서 아, 그 이제 그 매춘을 하던
0: 네.
1: 여인이 아주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0: 8월 31일 새벽 4시에 첫 희생자가 발견되는군요.
1: 그렇죠.
0: 예.
1: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로 발견이 돼요.
0: 아.
1: 당연히 당시 런던 경시청에서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됐겠죠. 그래서 찾고 찾고 하다 보니까 그 검시를 해보니까 어떤 그 공통점이 있었냐면 왼손잡이에다가 해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칼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다.
0: 용의자는. 훼손한 그 수법을 보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신체의 구조를 알고 해부의 지식을 알고 있는 자가 이 범행을 저질렀다.
0: 의사네, 의사.
1: 의사일 수도 있고. 찾다가 가만 보니까 요 희생자 중에 한 명을 몇 달 동안 괴롭혔던 이, 식당 주인이 한 검거가 돼요.
0: 아, 예.
1: 식당 주인도 검거가 되고, 구두 수선공도 검거가 되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가죽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0: 일할 때.
1: 그래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좁혀가지고 용의자는 레더 에프론을 착용한 사람이다.
0: 아, 가죽 앞치마, 레더 에프론. 아.
1: 그래서 이 사건을 당시 런던 경시청에서는 레더 에프론 사건이다라고 일단 파일명을 그렇게 정해요.
0: 아, 첫 번째 사건 이후에는 그랬다.
1: 근데 레더 에프론을 착용했던 용의자들 다 불러가지고, 당시에 무슨 DNA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의학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0: 그치.
1: 다 붙잡아가지고 너 어디 있었어? 뭐 했어? 해보니까 알리바이가 다 증명이 된 거예요.
0: 어, 그래요?
1: 아, 나 그때 나 가족들이랑 밥 먹고 있었고 나 어디 있었고.
0: 근데 다 사실
1: 조사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
1: 원점으로 돌아와요?
0: 근데 불과 일주일 후 9월 8일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벌어지는군요.
1: 두 번째 사건도 발생을 하고 세 번째 사건도 발생하고 총 다섯 명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인이 당시 런던에 있는 신문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0: 신문사예요?
1: 언론사예요.
0: 아, 범인이? 범인이. 예, 어떤 내용의 편지?
1: 레더 에이프론 너희들 하는 거 재밌게 잘 봤다. 간단히 그 편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희들 잡을 수 있으면 나 잡아봐라. 굉장히 과정이 흥미로울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나의 칼은 날카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희생자는 나올 것이다.
0: 예고까지 했네.
1: 예고까지 하면서 From Jack the Ripper로부터
0: 저 사진입니다. 아, 저 편지입니다. 저게 실제 그 신문사로 온 편지인데요.
1: 저기에 한 단서가 있어요.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는 것 중에 맨 위에 보면 Dear Boss라고 돼 있거든요.
0: 예, 그러네. Dear Boss가 왜요?
1: 사장님 보십시오. 저게요. 영국에서는 쓰지 않는 어법이에요.
0: Dear Boss가요?
1: Dear 뭐뭐뭐라고 하는 거요.
0: 어, 그럼 어디 미국인가?
1: 미국식이에요.
0: 아, 진짜?
1: 영국에서는 Mr. Mrs. 이런 거 쓰거든요. Dear 선킴, Dear 편집장님 하는 거는 미국식이에요.
0: 오, 단서네, 단서.
1: 그리고 저 편지를 가만히 보시면 미국식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Jack the Ripper는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다라는 음모론이 나와요.
0: 아, 그렇군요. 아까 첫 번째 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그 가죽 앞치마에 대한 농담 정말 웃겼다. 나는 매춘부들이 정말 혐오스럽고 내가 쇠고랑 찰 때까지 이 짓을 계속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조만간 내가 또 재미난 놀이를 벌일 거고 넌 알게 될 거야. 다음번에는 여자의 귀를 잘라서 재미로 경찰에 보낼 거야. 이런 예고까지 담겨있는.
1: 여기서 자기를 Jack the Ripper라고
0: 그러니까 본인이 첫 붙인 이름이네요.
1: 그렇죠. 가명이죠. 이게 뭐냐면 잭이 우리로 치면 홍길동, 뭐 철수, 영희 정도 이제 흔한 이름이에요.
0: 아, 요새는 안 흔해요. 철수가. 예, 철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하유리, 하준이가 더 많죠. 예.
1: 그 하유리? 예. 아, 그런, 네. 아,
0: 어쨌든 잭은 그런 이름이다.
1: 잭은 홍길동이었어요. 예. 아직도 동사무소 가니까 그 견본에 홍길동이라 나와 있던데요.
0: 누가요? 아, 거기 예시에.
1: 예시에. 홍길동.
0: 아, 그러네. 그것도 바뀔 때 됐는데.
1: 차라리 예. 지금 여러분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서 본명이 홍길동이신 분들 문자 한번 보내십시오.
0: 기다리겠습니다.
1: 기다리겠습니다. 예. 흔한 이름이고 The Ripper는 뭐냐면 R.I.P.가 립이 찢어버리다잖아요. 갈기갈기. 아, 예.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들을 보통 Ripper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칼잡이 홍길동이라고.
0: 칼잡이 홍길동 이런 느낌.
1: Jack the Ripper라고 자기를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0: 아, 저는 이거 범인이 직접 지은 이름인 줄 몰랐네. 예. 저게 이제 시점상은 두 번째 살인 벌어지고 저런 편지가 온 거고요. 예, 그 뒤에는 또 어떤 전개가?
1: 콩팥도 반 보내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그 뭐 이게 100% 유튜브 방송이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드리겠지만
0: 아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1: 네?
0: 저희
1: 아, 저도 뭐.
0: 저희가 뭐 라디오야 편집하니까.
1: 아, 네.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요게요. 근데 왜 그럼 하필이면 1888년에 이렇게 연쇄살인이 런던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솔직히 잭 더 리퍼 사건 전후에도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하필이면 왜 이때? 네. Why? Why? 왜 이때 이렇게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범죄가 런던에서 빈민가에서 발생했냐?
0: 어, 예.
1: 이거를 봐야 돼요.
0: 그게 중요합니까?
1: 그게 중요해요.
0: 어, 왜입니까? 예.
1: 이거를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표창원 선생님도 이거 얘기 안 하더라고요.
0: 저희 표창원 선생님 조만간 모실 건데 그 앞에서도 아니, 당당하실 수 있나요? 조만간 나오세요, 여기.
1: 예. 선생님 그 얘기 안 하셨죠?
0: 사실 안 볼 분처럼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선생님, 파이팅!
0: 물어봅니다. 예, 확인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1: 표창원 파이팅!
0: 예. 왜 중요하죠? 예. 뭘 봐야 되나요?
1: 왜 런던에 이렇게 빈민가들이 생겼고,
0: 예, 예, 예.
1: 정말로 하룻밤에, 왜 여기 매춘부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밤에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날 밤에 그런 그 매춘을 안 하면은, 그날 밤 잘 수가 없었어요. 숙박비도 없어가지고.
0: 아, 그 여성들이?
1: 가장 싼 숙소가 행오버라고 해가지고, 그게 하룻밤 숙박료가 2,000원이었는데, 지금 우리 환율로.
0: 네.
1: 그 2,000원을 벌기 위해서 몸도 팔고, 당시 이런 말 했어요. 런던 경시청에서. 다 이제 그 범인,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매춘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0: 예.
1: 런던에서 매춘업을 하는 여성들 밤에 다니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저 매춘하는 여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여기서 내가 그 행위를 안 하면은 오늘 밤 나 잘 데도 없고 내일 굶는다.
0: 아 그래.
1: 차라리 나는 잭 더 리퍼한테 당한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나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0: 근데 그렇게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빈민들이 많아진 거는 그 산업혁명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1: 역시 역시 편집장님 파이팅.
0: 감사합니다.
1: 네. 이게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영국이 원래는 영주들이 소작농들에게 땅을 그냥 줘가지고 야 너희들 농사 지은 다음에 몇 퍼센트만 너희들 그냥 수확한 공구를 나한테 줘.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지어. 라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 매 양털 이 모직 붐이 불었어요. 근데 야, 뭐 아시겠지만 영국이 약간 선을 해가지고 양 키우기 굉장히 좋은 동네거든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영주들이 그러면 지금 영국 아니 유럽 대륙에서 지금 양이 인기가 끌면
0: 그렇지, 그렇지.
1: 야 지금 밭 여기서 농작물 지은 거 다 갈아버린 다음에 예. 여기다 양 목장 키우자 양
0: 예,
1: 키우자.
0: 예.
1: 야 다 갈아버리고 여기서 양 키워. 소작농들은 아니 내가 3대 4대 걸쳐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그렇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0: 그렇지 그렇지.
1: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건 알 바 없고 나가라고 야. 난 여기서 양매 키우겠다. 이게 이른바 당시에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요.
0: 아, 인클로저 운동.
1: 인클로저가 울타리란 말이거든요.
0: 아, 양 울타리?
1: 양 울타리 친 다음에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까지는 네 땅. 나가. 지금부터 요 울타리 안에서 난 땅주인들이 양 키우겠다.
0: 그 많은 소작농들은 할 게 없네요.
1: 할 게 없어. 꾸역꾸역꾸역 피눈물을 흘리면서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같은 도시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른바 도시 빈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도시 빈민들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산업혁명이 아니잖아요.
0: 네.
1: 우리가 알다시피 뿌뿌
0: 토마스.
1: 기차요?
0: 네. 아, 기차 아니었어요? 뭐야? 뿌뿌는 기차 아니야, 보통?
1: 맞습니다.
0: 예, 예, 예.
1: 그 이제 증기기관이 발견되면서
0: 증기기관.
1: 아 요즘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증기기관 누가 발명했냐 했더니 기차 토마스가 발명했다고.
0: 제가 참 동심 가득합니다.
1: 하여간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0: 예, 예, 예.
1: 뭐가 이제 그 가능했냐면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장들은 다 강가에 있었어요.
0: 아 네.
1: 왜냐하면 수력으로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0: 예.
1: 여기서 이제 방직기를 돌렸거든요.
0: 아, 에너지원이었구나.
1: 그래서 다 강가 계곡 옆에 이제 공장들이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0: 예.
1: 더 이상 공장들이 시골 깡총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0: 아, 말 되네요.
1: 그 안에서 이제 증기기관을 돌리면 되니까.
0: 예.
1: 그러니까 도시 안에 공장 생겼죠.
0: 그렇죠.
1: 시골에서 밥 한 푼 줍쇼.
0: 다 몰려오죠.
1: 다 빈민들이 몰려오죠.
0: 예.
1: 이른바 신자본주의가 탄생할 적절한 요소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0: 이야. 그러면서 빈민,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1: 그때는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뭐, 특히 이제 여성들과 애들이 공장에서 많이 이제 그 착취당하면서 일을 했어요. 왜냐면 덩치가 작으니까, 두 명 들어갈 거, 한 명 들어갈 거, 애 두 명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0: 네.
1: 그러면서 임금도 저기요 원래는 1파운드 주시기 했는데 왜 돈 이거 반밖에 안 줍니까? 야 그거라도 받기 싫어? 나가 공짜로 일하려고 애들 깔렸어.
0: 노동 공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수요보다.
1: 그렇죠. 너 아니더라도 예. 일할 사람도 많다고 나가라고.
0: 그렇죠.
1: 그러면서 도시 빈민들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해요.
0: 아, 그러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매춘업을 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정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선택권밖에 없었던 거죠.
0: 아, 밧줄에 널려 자는 돈 벌라고. 아,
1: 저게 네. 영국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잭 더 리퍼 때문에 이제 영국만의 이제 문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0: 예, 예.
1: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0: 그래요, 대도시에서.
1: 그러니까 잭 더 리퍼 바로 직전에 프랑스에서 연쇄 살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뭐냐면은 네. 이거는 잡혔어요 범인이요.
0: 네.
1: 마르땡 듀몰라르라고 해서 취업을 믿기로 당시 파리 시내에 있던 그런 그 여성들을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돈 준다니까.
0: 가죠.
1: 가죠.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납치해가지고 못 쓸 짓을 하고
0: 살인까지.
1: 살인하고 영국 런던 경시청 말고 파리 경시청은 굉장히 약간 이걸 똑똑하다고 하나 해야 될까? 굉장히 엽기적인 방법으로 범인을 잡았어요. 그 피해자를요. 시신을 전시를 한 거예요. 다 보라고.
0: 네.
1: 혹시 이 사람 아냐고.
0: 어휴,
1: 내가 아는 누군데? 이런 식으로.
0: 아, 그러면 제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마르땡 디몰라를 잡았거든요.
0: 다행이네, 그래도.
1: 그렇죠. 예. 이거는 조사건, 저 연쇄살인사건 직후에 이제 잭 더 리퍼가 영국에서 발생한 거죠.
0: 그 당시 유럽 대도시의 그 사회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네요. 프랑스 디몰라르 같은 경우는 잡혔지만 잭 더 리퍼는 결국 이제 미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사건까지 다 끝나고 이제 4년 후인 1892년에 잭 더 리퍼 사건은 공식적으로 수사가 종결됐고 이제 미제로 남게 됐는데 근데 이제 범인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1: 아론 코스민스키라고 해가지고
0: 예.
1: 당시에 요 화이트 채플 지역에서 일하던 이발사였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범행 현장 근처에 살았고 거기서 이발소를 했기 때문에.
0: 화이트 채플에서?
1: 화이트 채플에서요. 당시에 그 범행 현장에서 어떤 그 낙서가 있었냐면은
0: 네.
1: 유대인들은 학대받고 욕먹을 민족이 아니다! 라는 낙서가 현장에 있었어요.
0: 유대인이 쓴 걸까?
1: 그렇겠죠.
0: 예.
1: 하필이면 아론 코스민스키가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어요.
0: 근데 그게 범인이 썼다고는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1: 없어요.
0: 아, 없지만.
1: 당시에 네. 뭐 법의학도 있었던 것도 아니라.
0: 그렇지,
1: 그래서 아론 코스민스키가 유력한 용의자로 잡혀왔는데 알리바이가 증명이 돼가지고 또 풀려났는데
0: 네.
1: 나중에.
0: 나중에?
1: 지금 우리 현대로 돌아와가지고 네. 한 사설 탐정이 아무리 봐도 저 아론 코스민스키가
0: 네.
1: 당시 백 몇 년 전에 네. 범인이 맞다. 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네 번째 희생자였던 캐서린이라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1: 캐서린이 둘렀던 숄 이거 그 어깨에 두른 숄이요.
0: 예, 예,
1: 숄을 경매 돈을 주고 구입을 해요.
0: 아, 네.
1: 그 네 번째 희생자
0: 피해자의
1: 숄을요.
0: 예, 예.
1: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분석을 합니다.
0: 네.
1: 그랬더니 그 숄에 피해자의 DNA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DNA가 발견이 된 거예요.
0: 나왔다. 예.
1: 나와요.
0: 예.
1: 그래서 피해자는 DNA가 캐서린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이제 이 남자의 DNA만 분석을 하면은 네. 누군지 그 범인.
0: 1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알아?
1: 그러니까 자기는 아론 코스민스키가 범인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0: 예.
1: 탐정이요.
0: 예.
1: 그래가 남자의 DNA를 분석을 했어요.
0: 예.
1: 저 양반이요.
0: 왜냐면 지금 하신 말씀의 시점은 2014년이거든요.
1: 그거요, 예.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 이 남자의 DNA를 분석해서 가보니까.
0: 예.
1: 그리고 아론 코스민스키 있죠. 후손들을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벌려보세요. 면봉을 아라라라라라. 그래가지고 DNA를
0: 표창원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지.
1: 아, 예. 표창원 선생 파이팅.
0: 예예. 예.
1: 그래서 후손들 아라라라라라 DNA를 채취해가지고
0: 예, 예.
1: 분석을 해봤는데
0: 예.
1: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0: 코스민스키 후손이랑
1: 후손이요.
0: 그럼 이거 맞잖아 이거.
1: 그 쇼홀에서 발견된 그 DNA가 코스민스키의 후손에서 채취한 아라라라라 DNA와 딱 맞아 떨어지는.
0: 아, DNA가 나왔다고 단정은 할 수 없겠지만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유력한 주장 아닌가?
1: 그래가지고 그때 드디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0: 예.
1: 드디어 100년 만에 미제 사건 해결이라고 해서 보도가 됐었어요. 아론 코스민스키가 잭 더 리퍼 범인이 맞다라면서.
0: 잭 더 리퍼다 저 사람이.
1: 그 언론사 중에 CBS는 포함이 안 됩니다.
0: 찾아보셨나요?
1: 네. CBS는 아니었다. 굉장히 고증을 검증을 여러 번 하는
0: 이 정도는 저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1: 그런데요, 예. 이게 법의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0: 예.
1: 아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증거를.
0: 어떤 근거로?
1: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추출해낸 DNA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거든요.
0: 예, 예.
1: 미토콘드리아 DNA는 간단히 말해가지고 모계 DNA예요.
0: 아, 네.
1: 엄마계요.
0: 예.
1: 그러니까 나의 DNA와 우리 엄마의 DNA, 우리 이모의 DNA, 그리고 외할머니 DNA, 또 우리 외사촌 오빠 등등등의 DNA는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지. 예.
1: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계 혈통을 이 아론 코스민스키와 나눴던 모계 혈통들은 다 그 DNA가 나온다는 거예요.
0: 아, 그러면 워낙 많은 풀이 워낙 넓어진다?
1: 그렇죠. 너무 한 명 특정할 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법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0: 아, 외가 쪽으로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
1: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0: 하나 더. 예.
1: 제임스 켈리라는 한 영국인이 등장하는데.
0: 제임스 켈리 누구죠?
1: 예. 1883년경에 아내를 살해한 고
0: 예.
1: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던 1888년에 정신병원에서 열쇠를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열고 탈출을 해요.
0: 사건이 일어났던 해?
1: 딱 그 시점에.
0: 탈출을 했다. 예.
1: 탈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했는지는 몰라요.
0: 예.
1: 제임스 켈리가 런던에서 범행이 발생했던 요 시기에 이제 머물렀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요.
0: 예.
1: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도 잭 더 리퍼와 비슷한 연쇄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임스 켈리가 당시 NYPD에게 편지를 써요.
0: 예, 뭐라고요?
1: 잭 더 리퍼가 영국에 있다는 확신을 누가 합니까? 미국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라고?
1: 그 증거로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0: 또 예고를 했네.
1: 라고 예고하고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0: 아, 그 사람도.
1: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데, 이 제임스 켈리가 나중에 뭐 여러 군데 이사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이사를 다녔던 곳마다 비슷한 살인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0: 야. 디어 보스, 아까 그 미국식 표현이잖아.
1: 여기서 한 가지 더 음모론이요.
0: 아, 왜.
1: 헨리 홈즈라고.
0: 헨리 홈즈, 예.
1: 미국의 의사예요.
0: 예, 예, 예. 아, 의사.
1: 의사.
0: 칼 잘 다루는, 예, 해부학.
1: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시카고에서 병원이 아니라 약국을 열었던 의사였거든요.
0: 예예. 예.
1: 그리고 이 헨리 홈즈는 자기 약국 바로 앞에다가 이제 호텔을 지어놓고,
0: 네.
1: 이 호텔이 굉장히 지금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호텔 아래 한 번 들어가 못 나와요.
0: 아.
1: 약간 호텔 캘리포니아 같이.
0: 예예.
1: 들어갔다가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들어갔다가 그 투숙객이 못 나오잖아요.
0: 네.
1: 거기서 살해당하고 아내 시신 소각장까지 있었던 거예요.
0: 네, 범인이 헨리
1: 헨리 홈즈가 운영을 했던 이 이상한 호텔이요. 이게 왜 걸렸냐면은 헨리 홈즈가 나중에 이 자기가 운영하던 호텔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0: 예.
1: 보험금 타려고요.
0: 예.
1: 근데 이게 약간 증거 부족으로 보험금이 안 나와요. 근데 경찰들이 딱 봤을 때 저 아무리 봐도 저 호텔에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안 나온다고.
0: 이상하네.
1: 그래서 화재 현장을 뭐 이 조사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들어가 봐요.
0: 네.
1: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소각장도 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잡혔는데
0: 네.
1: 문제는 나중에 이 후손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헨리 홈즈가 잭 더 리퍼인 것 같아요.
0: 네.
1: 라고 하면서 헨리 홈즈가 쓴 친필 편지들 있죠.
0: 네.
1: 그거를 당국에 제시를 해요.
0: 필적 감정.
1: 필적 감정이 들어가요. 헨리 홈즈의 편지와 잭 더 리퍼의 이 필체가
0: 네.
1: 90% 이상 똑같다.
0: 이거 끝 아니야?
1: 그러니까 디어 뭐뭐뭐 미국인이 맞아요.
0: 예. 디어 뭐뭐는 근데 저도 예전에 펜팔할 때 쓰긴 썼어요.
1: 언제 펜팔이?
0: 아니, 아 근데 필체가 90% 이상.
1: 그래가지고 필체만 봤을 때는 헨리 홈즈라는 시카고에 살고 있던 미국인 의사가 잭 더 리퍼가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헨리 홈즈가 런던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0: 아, 그건 이상한데.
1: 그렇지만 필체가 거의 100% 동일하다는 건 설명이 안 돼요.
0: 야, 유령 용의자들이 꽤 있었네요.
1: 이 모든 얘기는 표창원 박사님 다 해결하실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음모론 가운데서.
0: 저는 그 아까 두 번째, 헨리 홈즈 전에 사람이 좀 심상치 않은
1: 거. 코스미스키요.
0: 코스미스키 다음에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잖아.
1: 아, 그 제임스 켈리.
0: 네, 제임스 켈리.
1: 미국으로 건너가. 아, 예, 예. 저도 그래요. 제임스 켈리 같아요.
0: 하이파이브! 검거, 검거. 아, 오케이.
1: 제임스 켈리 후손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긴장해라. 지금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제임스 켈리, if you are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0: 제임스 켈리는 못 듣겠죠. 후손, 후손.
1: 아, 후손. 후손. 제임스 켈리's 후손, if you are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go to police station. Thank you.
0: 137년 전.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미스터리, 연쇄살인범의 대명사 잭 더 리퍼 사건을 오늘 선 선생님과 함께 추적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Thank you.
0: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잭 더 리퍼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회 개혁가보다도 화이트 채플 빈민가의 비참한 삶을 널리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잭 더 리퍼 사건이 화이트 채플의 열악한 실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빈민 구제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도 했고요. 또 잭 더 리퍼를 모방한 수많은 사건들이 동시대에 발생하면서 이제 그때를 계기로 과학 추리 기법이 또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니까. 아, 이거를 잭 더 리퍼 사건의 뭐 순기능이라고 해야 할지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드네요. 흉악 범죄가 없어지는 예,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키보드처럼 누를 수 있는 키딩, 일부러 부서뜨리게 만든 장난감, 만지면 말랑한 공과 끝없이 터뜨리는 뽁뽁이, 요즘 유행하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꾹꾹 눌러오던 활을 대신 키캡에, 말랑공에, 뽁뽁이에 눌러대는 거죠.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압축은 되니까, 그만큼 다른 감정 들어올 공감이 확보되니까 다들 열심히 마음속 공간 활용을 하는 겁니다.

0: 치과 같은 데 가도 요새는 인형이나 쿠션 같은 거 안겨주더라고요. 너무 아프거나 무서울 땐 꼭 쥐라고. 근데 이게 뭔가 그걸 쥐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고 아플 때 그걸 또 꽉 쥐고 있으면 안정감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시다면 그저 웃지요. 네. 라라랜드에 쏟아부으시고 편안한 오후 되셨으면 합니다. 예,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전반까지만 소리를 질렀거든요. 어제 후반전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직도 생각만 하면 우욱하고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데 혹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2026년 6월 25일. 예.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한인 최대 규모 보험회사인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와 함께 알아보는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엘리커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규모 7.5의 지진은 1900년 이후 베네수엘라 또는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900년 10월 29일 베네수엘라 해안 근처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이 지진에 대한 현대 계측 장비 기록이 없어서 규모 계산은 해당 지역의 피해 및 영향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당시 발생한 이른바 산 나르시소 지진은 이른 아침 카라카스를 강타해 21명이 사망을 했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도시 전역의 교회, 공공 건물, 주택이 무너졌다고 해당 기관의 피해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지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주 이상 지난 후에야 입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도에는 약 300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대학과 여러 교회의 탑이 무너졌으며 정부 건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를 입었고 당시 지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텐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진이 규모 7.2에 이어 규모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900년 지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남아메리카판과 카리브해판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이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카라카스에서는 1967년 규모 6.3 지진으로 200여 명이 사망했는데 당시 지진을 경험한 카라카스 주민은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된다며 이번 지진의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두 차례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해 카라카스 등지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아직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철도 운행이 중단이 됐고 볼리바르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이 폐쇄됐으며 학교 수업도 일시 중단이 됐는데요. 국제사회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에콰도르, 파나마 등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은 즉각 연대 및 지원 의사를 밝혔고 제레미 르윈 미국 국무부 해외원조 담당 차관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 가장 중요한 초기 며칠간 수색구조팀, 의료 및 인도주의적 물품, 기타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직후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10만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다만 미국 쓰나미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진앙으로부터 300km 이내의 해안에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푸에르토리코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곧바로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남미, 베네수엘라와 일본 등 지진대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주요 지진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도 어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으로 마트 진열장의 상품들이 쏟아지는 등의 피해는 있었으나 별다른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사고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 지진은 해안도시 포트 브래그를 포함을 해서 넓은 지역에서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농촌지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농촌지역인 멘도시노 카운티의 브릴레온과 동료들은 레스토랑 문을 막 열었을 때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접시와 술병들이 덜컹거렸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식당과 옆 창고에서 액자가 벽에서 떨어지고 병들이 선반에서 쏟아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비록 엄청난 지진은 아니었지만 물건들이 사방으로 날아갔다는 이번 지진은 이 지역에서 거의 90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이 지역은 주요 단층대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지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번 지진보다 규모가 작고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지구 어느 지역도 지진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진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DMB 지역 아침부터 쾌적한 날씨 이어지다가 오후 들면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리지 산맥 동쪽 지역에서는 9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고 습도는 다소 높아지겠지만 6월 날씨치고는 쾌적한 편입니다. 남풍이 잔잔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해와 구름이 섞여 있으며 늦은 오후에는 워싱턴 DC 북쪽과 서쪽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약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86도, 섭씨 30도,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은 편이고요.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대체로 건조한 날씨 예상되지만 다음 기상현상이 다가오면서 구름이 점차 두꺼워질 것입니다. 내일 금요일은 다음 전선이 접근함에 따라 기온이 오르고 습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가 되면서 오후에는 더욱 뚜렷한 여름 날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오후 늦게 구름이 많아지고 늦은 오후나 저녁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날씨 패턴이 점차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날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습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름이 많아지고 낮과 저녁 내내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는 시간도 있겠지만 야외 활동 계획이 있다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우가 강해지거나 심해질 경우 특히 야외 행사, 야구 경기, 축제, 수영장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실내 장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점차 그치면서 기온이 66도, 섭씨 1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주일인 일요일은 아침 일찍 최고 기온이 80도 초중반까지 오르며 습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전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 칠 가능성이 있고요. 야외 활동 계획은 유동적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선이 서서히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강수 확률은 점차 줄어들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 또한 오후 늦게와 저녁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 일요일은 주말 중 오전보다는 오후에 야외 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7월 4일 주말까지의 날씨도 잠깐 알아보면은요. 다음 주는 고기압이 중부 대서양 지역에 형성이 되면서 점점 더 덥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 예상되고요. 7월 4일 주말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최고 기온이 90도 안팎까지 오르다가 주 후반에는 90도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90도 후반에서 100도 가까이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위험할 정도로 더울 수 있습니다. 주말엔 전선이 해상으로 이동한 후에는 강수 확률이 낮아져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화사입니다. Good, goodbye.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전문. 매주 이 시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옴니화재보험의 우리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1: 아, 네. 제가 감기가 들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니, 신문에 보니까 여기저기 정말 바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이 오지랖이 어쩔 수 없이 코리안 커뮤니티에 인벌브가 돼가지고.
0: 아, 이제 조만간 좀 의원직에 나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제가. 그...
0: 나오시면 아마 밀어드릴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 아닌 것 같아요.
0: 사실 알게 모르게 도움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이 시간이 정말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1: 아, 좀, 진짜요?
0: 예. 네, 그래서 좀 길게 해달라고.
1: 감사할 말씀을 전해야겠네요.
0: 그렇죠. 예. 우리가 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뭐 생명보험도 그렇지만 뭐 가장 가까운 게 자동차 보험, 집보험인데 보험료는 해마다 올라가죠. 뭐 티켓은 안 뜨고 싶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뭐 밟은 것 같지도 않은데 살짝 밟았는데 뒤에서 막 불키고 따라오면 아 정말 심장 떨리고.
1: 맞아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티켓 어마운트도 약간 페이가 크죠.
0: 그럼요. 며칠 전에 비가 왔고, 그리고 또 내일과 내일 모레에도 또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오늘만 좀 잠깐 반짝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DMB 지역도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어요. 누가 여기서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1년 전인가 12년 전에 지진 났었잖아요.
1: 맞아요. 지금 뭐 지진은 아닌데 며칠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0: 그러게 말이에요.
1: 저희가 많이 아시는 지역, 벌크 지역에 막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이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0: 그런 게 생겼을 때 어쨌든 우리가 보험에 의지를 하고 또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그 관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1: 그래서 첫 번째는 클레임 기록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정리한다라는 의미는?
1: 큰 어마운트면 당연히 디덕터블 내고 클레임을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웃오브파켓을 사용하실 수 있는 찬스를 전문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집보험이 디덕터블이 1000불이에요. 근데 뭐 1500불 나왔는데 1000불을 내고 500불을 받는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5년에서 7년 정도 기록이 남아요. 그 집을 파실 때도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수록 클레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0: 네.
1: 당연한 말이지만 클레임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0: 당연하겠죠.
1: 아시다시피 주택보험의 클레임이 두 번 이상 있으시면요. A급에서 B급으로 떨어지세요.
0: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올라가나요?
1: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커버리지도 없어지고
0: 아이고.
1: 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사실 집에 관련해서는 한번 사시게 되면 오래 사실 수 있는 프로퍼리이기 때문에
0: 네네.
1: 그 클레임의 기록이 남는다는 거를 아하.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 년 가나요? 예전에 한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1: 맞아요. 멜랜드는 MBA, 버지니아는 DMB에서 3년 정도 얘기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5년이라고 보셔야 돼요.
0: 왜 그런 거죠?
1: 팬데믹 이후에는 팬데믹 때 사실 자동차 운행이 없었잖아요.
0: 거의 없었죠.
1: 그래서 사고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다 갑자기 운전을 안 하시다 나오시는 바람에 사고 기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보험회사들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록을 보게 되기 때문에 MBA나 DMB에서 3년 정도의 기록이 지워지더라도 그 기록이 보험회사에서는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집보험 혜택을 받을 때 뭐 오래된 거나 삭은 거나 이런 건 보험 혜택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1: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근 며칠 전에 벌크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의 지붕이 집의 지붕이 20년에서 30년 됐다. 사이딩이 60년 됐다. 창문이 20년에서 40년 됐다. 이러면 교체하라는 게 정상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걸 그냥 유지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데 뭐 비가 샜다 이런 등의 이유로 집보험에 클레임을 하신다면은 그게 디클라인이 될 요지가 있습니다.
0: 첫 번째 이더라도 이게 디클라인 될 수가 있다는
1: 네,
0: 말씀이시죠?
1: 왜냐면 전문가들이 클레임이 들어오면 나가서 감정을 하세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0: 아하.
1: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세 번째는 HVAC, 뭐 히러나 음흠. 에어컨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수명이에요.
0: 그렇죠. 예.
1: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뭐 날씨로 인해서 그게 망가졌다라고 네. 클레임을 하신다면 디클레인 되실 확률이 많고 플러밍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수명이 10년에서 15년.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클레임을 하셨을 때 아 오케이 이 정도는 관리를 했는데 클레임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커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면 디클라인 될 확률이 많고
0: 오너이신 분들은 꼼꼼히 시간 날 때마다 집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 집이 몇 년도 지어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고
1: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관리를 잘 하셨으면 이런 재해가 왔을 때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관리 소홀이라든가 뭐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메인테넌스를 안 하셨다든가 라는 이유로 클레임이 이유가 된다면 네네. 그게 디클라인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약간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죠.
0: 디클라인 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에이. 근데 디클라인 해도 저희가 클레임한 횟수로 치지 않게끔 나중에 기록을 삭제하실 수는 있어요.
0: 어? 그래요?
1: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집보험은 두 번 이상 하면 네.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클레임을 하셨는데 디클라인 됐다. 그러면 클레임을 했던 기록을 지워달라. 라고 요청을... 보험회사에 다시 요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0: 그러면 지워줍니까?
1: 네.
0: 그런데 만약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디클라인 났으니까 당연히 기록이 없겠지. 우리가 뭐 디스미스
1: 그쵸.
0: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했다가는 이거 큰 코 다치겠는데요? 그래도 네. 한 번쯤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1: 그러니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클레임이 들어갔을 때 너네 이때도 클레임을 했잖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에이전트 정말 나만의 에이전트를 두시는 게 좋겠어요. 네, 수시로
1: 같이 상담하시고 네. 조언을 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끔 집에 이렇게 낙낙해갖고요. 뭐 지금 지붕에 뭐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거 뭐 리플레이스 하겠냐. 이런 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1: 네,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애매한데요.
0: 네네.
1: 집주인 분들이 올라가셔서 지붕을 보시기는 힘들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근데 뭐 허리케인이 와서 싱글이 그 지붕의 기와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 날아가서 그거를 타고 물이 샜을 때 네. 어딘가에 물이 새서 뚝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클레임이 됐는데
0: 네네.
1: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한 장이 아니라 열 장이다 라고 리포트가 된다면
0: 네네네.
1: 솔직히 주인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감정을 해주신다면 클레임이 그대로 어프로브가 될 테지만 그게 아닌데 만약에 한 장인데 열 장이다 아니면 홀 지붕을 갈아야 한다라고 됐을 때는 그만큼의 커버 받으신 만큼이 내 기록에는 남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것들을 약간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한 장만 날아갔는데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확인이 안 되니 열 장이라 그러면 그냥 열 장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것 또한 믿을 만한 분한테
1: 맞아요.
0: 견적을 받아봐야겠군요. 네.
1: 그래서 이것도 지혜롭게 클레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집의 프로퍼리에 대한 그 기간,
0: 네.
1: 그 수명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네. 자, 알쓸 전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 반가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요?
1: 410-465-2700번입니다.
0: 메릴랜드는 410-465-2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 화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무엇저란 거요. 사회가 이렇게 흉흉한데 당신 같으면 애 낳고 싶겠어? 응? 총기 규제부터 워치게 좀 해봐. 살기 좋아야 애도 나올 거 아뇨. 100세의 나이에도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준 영국 최고령 댄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우스터셔에 위치한 퍼닐 하우스 요양원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 버나드 길버트가 춤추는 영상이 SNS에서 15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럭비를 배웠던 길버트, 16살 때부터 다리를 다친 후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는 붙었지만 근육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의사로부터 운동 대신 춤을 추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이어 처음에는 춤을 절대 안 추겠다고 했지만 친구가 나를 억지로 춤 수업 현장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수업을 듣기 시작한 길버트는 춤의 매력에 빠졌으며 그는 댄서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상을 받았고 아내와 사별한 뒤에는 74세의 나이로 댄스 강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버트는 나는 춤을 사랑한다. 무대에 올라서면 모든 것을 잊고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며 춤은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춤은 신체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동작을 기억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원 운영자는 음악을 틀면 길버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하면서 춤을 출 때면 그의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 큰 미소가 번진다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 춤바람이 괜히 무섭다고 말하는 거 아니오. 이 춤에 미치면 자식이고 무식이고 없다잖요.

0: 서른도의 차차차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라이브 시간에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면서 제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살짝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새벽에 재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나올 텐데 새벽 3시라 방송 중에 약간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뽀들현도님, 벌써 76년이 지났네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도, 이 전쟁도 차츰 잊혀지는 듯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참전용사분들과 전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임형주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신청해 주셨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라는 평을 받고 있는 임형주의 곡 들려드렸습니다.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아, 역시 오늘까지 축구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축구를 보면서 마음을 조이며 이것이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며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뭉침이 있다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 세상이 한마음인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졌지만 열심히 잘 싸웠고 앞으로의 길이 환히 열릴 것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힘내고 또다시 뭉치고 크나큰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이해하고 격려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조국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복별님께서 적어주셨는데 글쎄 뭐 젖잘싸라 그러고 하죠. 젖지만 잘 싸웠다. 그 얘기가 오늘은 도저히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속이 강팍한가요? 어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니 왜 공격을 안 하지? 라는 그 생각만 늘 갖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비만 하지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같이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셨어요. 두앤 에디의 기타맨, 옛날 트위스트 곡을 듣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기타 한번 치셨던 분들 이 곡 배우셨던 기억 날 겁니다. 아, 이 곡 알죠? 군군작작 군군작작 군군작작 기타맨입니다.

저는 기타 배울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로망스 그것만 하다 말았어요.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물집 생기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와서 후회돼요. 끝까지 배울 걸 하고. 자 계속해서 VJ님 오늘 나라랜드에서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민사 올려주신 우리 윌리안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민사 LA에서 볼티모어로 대륙 횡단했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에서 여독과 술기운으로 너무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음식들로 가득 찬 아침 벨라지오 뷔페를 한 후 우린 후버댐과 그랜드캐년 돌아볼 예정으로 또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후버댐은 라스베가스에서 약 30마일 거리로 라스베가스 방문 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고요. 후버댐은 미국의 네바다와 애리조나 경계에 있는 대형 댐입니다. 콜로라도 강을 막아 만든 댐으로 수력 발전과 물 공급, 홍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토목공학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후버댐은 미국 서부 지역에 전기와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대공황 시기에 일자리를 제공한 미국의 대표적인 토목공학 업적입니다. 후버댐은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큰 댐 중에 하나인데요. 규모를 보자면은 높이가 221m, 그러니까 726피트 정도 되고요. 길이는 379m, 무려 1244피트입니다. 기초 폭은 201m, 660피트이고요. 상단 폭은 14m, 45피트입니다. 사용된 콘크리트만도 약 248만 3제곱미터. 와, 대단하죠? 이걸 야드로 하면은 325만 3제곱 야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후버댐의 높이는 약 60층 건물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거대합니다. 1936년에 완공됐고요. 레이크 미드, 미드호를 형성하여 미국 서부 지역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중요한 수자원과 수력발전 시설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정말 사막 한가운데 이런 거대한 댐을 수십 년, 아주 오래전 1936년에 건설할 수 있었다니 정말 놀라웁니다. 정말 너무너무 거대하게 지워진 이 후버댐과 그로 인해 형성이 된 레이크 미드 호수호를 뒤로 하고 그랜드캐년 남쪽 정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후버댐에서 그랜드캐년 남쪽 림, 사우스 림까지는 약 400km, 250마일 정도이고요. 자동차로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93번 도로를 지나 I-40를 지나 애리조나 64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미국 서부의 사막 풍경과 애리조나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약 5시간 정도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 풍경과 운치함과 애리조나 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이 주는 광대함 그리고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그랜드캐년 협곡이 겹겹이 펼쳐지는 마치 무슨 천지창조와 같은 웅대한 봉우리와 협곡들이 높은 하늘과 맞닿아 함께 춤을 추는 듯한 전경과 함께 예약해둔 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같이 여행하고 있는 와이프도 업돼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웅대하다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의 극치라고 하면서 영화나 소설책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전경들을 떠올리면서 감탄에 감탄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언제 또 주실지 기다려야겠죠. 네, 후버댐에서 그랜드캐년 사우스 림까지가 약 400km나 되는군요. 후버댐 갔었죠. 그랜드캐년도 갔고. 그런데 그랜드캐년은 너무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가요? 정말 누구 말대로 딱 3초. 와! 그리고 끝. 너무 웅대하고 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누구 말대로 비행기를 타고 그 협곡을 굽이굽이 다녀야 그랜드캐년의 제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윌리엄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이민 초기 시절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계시죠? 아, 정말 진짜로 올 연말에는 제가 무슨 큰 상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초창기 시절에 웃지 못할 이야기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미님께서 우리 물리언님의 이민사 이야기 너무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카톡 보내주셨네요. 자, 신청해 주신 곡 이적이 부릅니다. 하늘을 달리다.

계속해서 연미님의 사연입니다. 왠지 한바탕 설렘 파티가 끝난 후 여운이 많이 남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죠. 알죠. 100번 알죠. 네네네.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대한민국 팀에 대한 사실 별 기대가 없긴 했으나 혹시 나라는 마음을 갖고 두 번은 지켜봤네요. 역시 나였지만요. 저도 오직하면 전반전 보고 저 그냥 나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우, 자기도 자기가 보면 꼭 진대요.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에도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보물찾기 같은 것도 찾아온 적도 없고 무슨 뭐 파티나 행사 같은 데 가면은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자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는 후반엔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몽규, 홍명보라는 사악한 집단들로 인해 몸과 마음고생하는 소니를 비롯해 모든 선한 선수들께 고생하셨고 많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원을 보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봅니다. 뭐 끝났죠. 뭐 물론 좀 요행을 기다리는 약간의 희망은 있지만 에이, 추잡스럽게 가면서까지 꼭 또 가면은 좋겠죠. 네. 아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연미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청해주신 곡 홍성원. 참고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입니다. 100년의 약속 들어보시겠습니다.

0: 와, 중학교 3학년생이라고 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변성기 시기일 텐데 말이에요. 우리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잘 들었습니다. 홍성원의 100년의 약속. 라라랜드 2부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세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뉴저지에 사시는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먼저 드리는 상품 협찬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종화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곡은 김영임의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하춘화의 곡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은 김훈, 네 번째 곡은 김상희,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바로 서유석의 곡인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딱 한 분이 보내셨는데 그냥 딸랑 답만 보내셨는데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와 관련한 이모저모 소식.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전 패배로 조 3위로 밀려나면서 자력으로 32강에 질출하는 것이 좌절이 됐습니다. 역대 월드컵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서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악몽이 재현이 된 것인데요.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며 토너먼트 역시 32강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조별리그 통과 문턱이 낮아진 이번 월드컵. 하지만 한국은 어김없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승 2패로 승점 3점, 골득실 1점에 더해 옐로카드 4장으로 페어플레이 점수 마이너스 4점인 한국. 32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12개조 3위팀 중 8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순위는 최다 승점, 골 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순으로 가리게 되는데 조별리그 일정을 마친 3위 팀 가운데서는 스코틀랜드가 한국과 승점 3점은 같지만 골 득실이 3점으로 뒤쳐져 한국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남은 조별리그 경기에서 한국보다 성적이 낮은 3위 팀이 3팀만 더 나온다면 32강 진출은 확정되는 건데 다만 힘겹게 32강에 진출하더라도 홍명보호의 월드컵 여정엔 험한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상대는 2조 1위를 차지한 전차 군단 독일 또는 이집트, 이란, 벨기에 중 G조 1위 팀인데 어느 팀 하나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확정된 뒤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국가와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휴식일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컨디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남은 조별리그에 달린 홍명보호의 운명은 국내 축구 팬들 또한 각조 경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밤잠을 설치게 생겼는데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홍명보 태극 전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목이 터져라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열심히 응원한 우리 응원단 모두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졌지만 잘 응원하셨습니다. 우리 응원단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북중미 월드컵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경기 후 공동 취재 구역에서 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이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옆에 있던 남아공 선수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노래를 너무 크게 부르며 소리를 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인터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커진 건데요. 결국 우리 측에서 먼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남아공 측이 이에 반발을 하자 인터뷰 중이던 황인범이 예의를 갖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후 현장 관계자들의 제지로 상황은 곧바로 정돈이 됐습니다만은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FIFA 규정상 믹스트존을 통과할 때 소음 발생을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란이 정돈된 이후 황인범은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패배를 담담하게 인정을 했고요. 황희찬 역시 전방에서 여러 찬스를 살리거나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크고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우리 대표팀. 뼈아픈 패배로 3위로 밀려나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1: 아니 말로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말용 고스톱판에서 젤로 추접스러운 짓이 돈 잃고 뒷전으로 밀려나 뽀찌 좀 받을까 싶어갖고 그냥 뒤에서 똥 먹어 피 먹어 하면서 치다보는 건데 아이고 딱 그 꼴이네 그령 이.
0: 가나의 유명 주술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잉글랜드의 공격수 해리 케인에 대해 저주를 걸었다는 소식과 함께 실제로 케인이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주술사가 이제 케인의 저주를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가나의 주술사가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 케인이 다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나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 주술사는 잉글랜드 가나의 조별리그 2차전이 0-0으로 끝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잉글랜드가 한 수 위지만 졸전을 펼치며 승점 1점 획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 케인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케인의 부진 속에서 이 주술사는 내가 케인 부진의 배후였다며 조국 가나를 위해 케인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팬들이 주목한 경기 전부터 저주를 걸고 있었으며 케인이 부진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 그는 경기를 앞두고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케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를 막기 위해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다며 그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가나를 위해 케인을 멈추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연이지만 케인의 부진과 무승부라는 결과가 나오자 잉글랜드 팬들은 SNS를 통해 주술사를 체포하라며 농담 섞인 반응도 보였는데요. 주술사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매사라며 이제 케인의 저주를 풀어 다음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케인을 향해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 기분 나빠하지 말라. 우리는 친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잉글랜드와 가나는 나란히 1승 1무를 기록 중으로 득실차를 통해 잉글랜드가 조 1위, 가나가 2위에 자리하므로 잉글랜드는 오는 28일 파나마, 가나는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고 하네요.
1: 좋고 따드 그들은 또 경기할 수 있어서 우린 땡인디.
0: 아, 이 모양 빠지는데요. 이 다른 나라 축구 경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 응원전에 많은 분들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전하면서 태극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뜨거운 열정, 눈부신 투혼, 롯데플라자 마켓이 국가대표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었고요. 또 애난데일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안안골에서도 이번에 상품 협찬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K마트 역시 물을 정말 많이 협찬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며 비전의 박수. 다시 한번 협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2: 자, 대단합니다. 파울레타가 경사하는 그런 멋진 슛을 보고 나간 다음에 박스 그 역할을 해내네. 네, 멋있습니다. 박스 사업을 걸려 만든 10개 축구장이 어디로 갑니까? 네, 이 상대방 사계절 잔대인데 잡았습니다.
0: 기적을 바래야 하나요? 그대의 눈을 바라보며 김동률입니다. 기적.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도와주고 계시고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음식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운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뉴욕과 뉴욕시경은 전현직 NYPD 고위 간부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 확산을 촉발한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남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뉴욕 검찰이 추가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 제2의 최대 도시인 저지시티가 2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지시티 시장은 재산세 20%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주민들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와 의회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테이 뉴저지의 수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소득 시니어층의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다만 행사 구성과 연출을 둘러싸고 정치적 해석과 논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메릴랜드주의 주요 학군과 주교육청을 상대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별 분리 체육, 시설 이용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어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영구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아이티와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평화가 있기까지 몸바쳐 헌신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되는데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추모하며 오늘 뉴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오늘 TV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명이 매몰돼 있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해안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현재 라가이라주에서 머물며 피해 수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베네수엘라를 덮친 연쇄 강진에 따른 인명구조 지원을 위해 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탐 플레처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사무차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지진 피해에 대응해 베네수엘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레처 사무차장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을 통해 국제사회 전역에 도시수색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또한 현지 유엔팀을 보강하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파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지진 이전에도 베네수엘라에서는 약 80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했고 재난은 기존

0: 자본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최대 규모 7.5의 강력한 연쇄 지진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지역을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다만 행사 구성과 연출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논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24일 워싱턴 DC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 DC 중심부 내셔널몰에서 약 2주 이상 진행되며 미국 50개 주가 참여해 역사와 문화, 미래 비전을 조명하는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미국 국기와 관련 상징물, 역사적인 전시물이 설치됐으며 관람객들은 성조기를 들거나 이를 활용한 의상을 착용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형 무대와 놀이시설들이 함께 배치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기념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개막식은 군악대 공연과 문화공연, 그리고 항공기 시범 비행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기존에 예정됐던 음악 공연 대신 다른 형태의 퍼포먼스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에는 종교계 인사와 예술인 등이 참여해 기도와 공연 등을 진행했으며 개막식 무대는 다양한 미국 문화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성과와 국가적 위상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란과의 외교 현안과 관련해 최근의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발언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막식이 전통적인 국가 기념 행사의 형식에서 벗어나 정치적 메시지가 강화된 형태로 진행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히 행사 구성과 연출 방식이 특정 정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는 향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군 공연과 대규모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추가로 진행될 계획이며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기념 프로그램은 연중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8월 자동차 경주 행사 등 추가 기념 이벤트도 예정돼 있으며 관련 일정은 단계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적 행사인 동시에 대규모 공공 이벤트와 정치적 메시지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저지 주 정부와 의회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테이 뉴저지의 수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소득 시니어층의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마이키 셔를 뉴저지 주지사와 닉 스쿠타리 주 상원의장, 그렉 코클린 주 하원의장 등 주 행정부와 입법부 지도부는 지난 23일 총 607억 달러 규모의 2026-27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 뉴저지 개편안은 주지사가 공약했던 당초 축소안보다는 완화됐으나 수혜 장벽이 높아지고 소득에 따른 차등 수령 제도가 전격 도입됐습니다. 타결된 합의안을 보면 기존에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까지 적용되던 스테이 뉴저지의 자격 요건이 내년부터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구로 대폭 조정됩니다. 소득 수준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도 세분화됩니다.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중저소득 시니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500까지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소득 10만 달러 초과, 15만 달러 이하 가구는 최대 $5,000, 15만 달러 초과, 20만 달러 이하 가구는 최대 $4,000로 지급 한도가 차등 삭감됩니다. 아울러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넘는 가구는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셔릴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 합의안을 조만간 본회의에 정식 상정해 회계연도 시작 전인 이달 말까지 법제화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안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과 세입, 세출 명세는 의회 상정과 동시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2: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미주 이민 역사 120여 년. 이제 뉴욕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가 왔습니다.
2: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우리 한국인의 뜨거운 자긍심을 워싱턴 정가에 보여줄 단 한 사람.
1: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당당히 높일 여러분의 가장 귀한 한 표. 바로 척박입니다.
2: 6월 23일 화요일 예비선거. 척박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1: 우리의 미래를 바꿀 척박. 척박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2: Paid for by 척박 for Congress.
3: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보 블루베리 팩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간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팩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8: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내가
8: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2: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라디오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을 지낸 프랭크 카론이 이민자 쉘터 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뉴욕시경은 전 현직 NYPD 고위 간부들에 대한 형사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에릭 덤스 전 뉴욕시장 행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프랭크 카론 전 비서실장이 이민자 쉘터 운영 계약과 관련한 뇌물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된 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카론 전 비서실장은 24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인인 아서 아이다라 변호사는 법원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소는 가정과 추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카론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7: This indictment is based on assumptions, assumption after assumption after assumption. There is not one fact that indicates Frank Caron did anything specific to influence anything in our government.
6: 법정을 떠나는 카론에게 기자들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카론 전 비서실장은 물론 아니라고 답하며 무죄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8: Are you guilty of what they're saying?
9: Of course not.
6: 이번 사건은 뉴욕시가 이민자 쉘터 부족과 관련해 호텔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방검찰은 현재까지 에릭 덤스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24일 뉴욕시 경찰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FBI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FBI와 NYPD 내부 감찰국은 현직 경찰 간부 1명과 전직 간부 2명의 자택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맨해튼 사우스 지휘부 책임자인 제임스 맥카시 부국장이 포함됐으며 수사 당국은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맥카시 부국장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또 전 NYPD 부국장이자 대변인을 지낸 파이크 셰퍼드의 퀸즈 자택과 전 뉴욕시경 치안총감을 지낸 제프리 메드리의 로즈데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메드리는 2024년 12월 한 여경에게 초과 근무 수당과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돌연 사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상자와 자료를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정가에서는 애덤스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뇌물 사건과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FBI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뉴욕시 전 행정부와 NYPD를 둘러싼 연방 사법당국의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5: 연방법원이 어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영구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0: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선거 관련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스퍼 판사가 지난해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본안 판결로 확정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선거제도 개편 시도에 사실상 장기적인 제동을 건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이 실제 규정 시행 이전에 제기된 만큼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캐스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은 선거관리 권한을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두 번째 임기 취임 직후 선거관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유권자 등록 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혔더라도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는 개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정부에는 선거 보안 관련 연방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인 선거 장악 시도를 막아낸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중간 선거에서도 투표권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였던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 역시 선거 규칙은 주정부와 의회가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며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뿐 아니라 의회를 통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투표를 위해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계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예정됐던 초당적 주택법안 서명 행사도 전격 취소하며 의회가 시민권 증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증명 의무화가 실제 시행될 경우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인 약 2,130만 명이 시민권을 입증할 서류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약 10%, 공화당 지지자의 7%, 무당층의 14%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만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에는 통상 4주에서 6주가 소요되고 약 165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생증명서 역시 온라인 발급의 수일에서 최대 12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결혼 후 성이 변경된 여성은 혼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캔자스주는 15년 전 시민권 증명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원 제동이 걸리기 전까지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 3만 1천 명 이상의 유권자 등록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에는 미국 시민 여부를 확인하는 서약 절차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중범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이나 추방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우편 투표용지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선거일 도착 의무를 인정할 경우 선거일까지 소임만 지키면 며칠에서 수주 뒤 도착한 투표용지까지 인정해온 14개 주 선거 규정이 즉각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세계적인 메모리 품귀가 이어지면서 애플도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5일 애플 온라인 매장에 게시된 가격 정보를 보면 애플은 맥북 가격을 100에서 300달러, 아이패드 가격을 100에서 200달러 올렸습니다. 다만 아이폰과 스마트 손목시계 애플워치, 무선 이어폰, 에어팟 등의 가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AI 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확장으로 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며 부품 가격이 이토록 급격하고 크게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을 블룸버그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지난 17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등 부품 가격 폭등에 대해 100년 만에 홍수라며 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나 그는 당시 구체적인 인상 시점이나 대상 제품,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8: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은 이민사회를 크게 뒤흔들 대단히 무겁고도 중요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대한 6월 25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Supreme Court expands Trump's power over immigration.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통제 권한 대폭 확대에 관한 뉴스를 다루고자 합니다. expands Trump's power.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는 표현과 같이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노선에 잇따라 손을 들어주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추방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남부 국경의 난민 통제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주요 원문을 함께 살펴보시죠. In a pair of sharply divided decisions on Thursday, the Supreme Court allowed President Trump's aggressive crackdown on immigration to move forward, permitting the administration to both expel some migrants from the country and to turn away others at the southern border. 목요일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한 두 건의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행정부가 일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남부 국경에서 다른 이민자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A pair of sharply divided decisions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두 개의 판결을 뜻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6대 3의 이념적 구도로 판결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expel,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하다 라는 뜻의 단어와 turn away, 국경 진입을 거부하고 돌려보내다 라는 뜻의 핵심 단어를 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ggressive crackdown, 강경 이민 단속에 있어서 대법원이 완벽한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네요. In one ruling on Thursday, the justices allowed the Trump administration to end humanitarian protections that have permitte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Haiti and Syria to live and work legally in the United States. 목요일의 한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수십만 명의 IT 및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Humanitarian protections,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임시로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신분, TPS 제도를 뜻하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IT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100명이 합법적 신분을 잃고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Under that so-called turn-back policy, the government had stopped asylum seekers from setting foot on U.S. soil, where federal law would have entitled them to try to claim asylum and receive protections. 이른바 되돌려보내기 정책에 따라 미국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원래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그들이 미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망명을 신청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또 하나의 판결은 난민들이 미국 땅을 밟기 전에 국경 밖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기사에서 from setting foot on U.S. soil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일단 미국 땅에 발을 디디면 법적으로 망명 청구 자격, entitled to try to claim asylum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국경선상에서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아버리는 조치를 대법원이 합법화한 것입니다. In the majority decision allowing the president to strip deportation protections, Justice Samuel A. Alito Jr. said the federal law at issue prohibited courts from second-guessing an administration's determination.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추방 보호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수 의견에서 알리토 대법관은 해당 연방법이 행정부의 결정을 법원이 함부로 재검토하거나 뒤집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알리토 대법관이 밝힌 판결 근거입니다. Strip deportation protections. Strip은 박탈하다, 제거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Deportation protections,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적 지위를 제거했다, 해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second guess, 원래 결과가 나온 뒤에 왈가왈부하다, 뒤늦게 비판하다 라는 뜻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 정책 결정을 독단적으로 심사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는 뜻으로 쓰였네요. 그러자 이에 대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The statements fairly shout in their racial undertones and overtones alike that race entered into the president's resolve to remove Haitians from this country, she wrote. 그녀는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숨겨진 의미든 노골적인 표현이든 모두 인종적 편견이 담겨 있으며 IT인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려는 결정에 인종 문제가 분명히 작용했음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 판결에 강력히 반대, dissent 됐는데요. 특히 케이건 대법관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IT 이민자들의 반려동물 식용 루머 등 혐오 발언들을 인용하며 비판했습니다. 은연중에 풍기는 뉘앙스를 뜻하는 undertone과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어조인 overtone을 동시에 사용해 이번 정책의 본질이 인종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죠. Resolve는 결심 또는 의지란 뜻이고요. Enter into는 영향을 미치다 또는 작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에서 Entered into the President's Resolve란 대통령의 결정 과정에 인종차별적 편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이민자 보호단체들은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난민의 피난처라는 정체성이 무너졌다며 거세게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The Supreme Court's landmark rulings have granted President Trump sweeping authority over immigration, eliminating legal shield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immigrants. 연방 대법원의 이번 기념비적인 판결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명 이민자들의 법적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한여름 신분 유지가 걸린 수많은 이민자 가정에는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포사회 내에서도 관련 조치를 받으시는 분들은 법적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긴밀히 상의하셔야겠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4: 뱅크업홉 홈모기지.
5: 뱅크업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빅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빅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빅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5: 703-354-1950 703-354-1950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9: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0: 미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2: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저지주 제2의 최대 도시인 저지시티가 2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지시티 시장은 재산세 20%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주민들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3: 뉴저지주 절지시티의 제임스 솔로몬 시장이 대규모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20% 인상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로몬 시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세금 인상은 도시 전역의 근로자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소식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4: I will put forth before the city council a 20% property tax increase, which will impact working families across the city. And I know that it is painful to hear.
13: 솔로몬 시장은 지난 1월 취임한 뒤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약 2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절지시티 전체 예산의 약 28%를 차지하는 규모로 시장은 이를 도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전임 행정부가 사실상 절지시티 시행정부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을 감당했으며 이제 그 청구서를 현재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4: When I took office in January, my team uncovered a $255 million deficit, roughly 28% of the entire city budget left behind by the prior administration. The bottom line, the last mayor paid for bills on the city's credit card, and we are stuck with the bill.
13: 이 같은 주장에 전임 시장을 지낸 스티븐 플롭 전 시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플롭 전 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시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약 내가 재선에 출마했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 없이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플롭 전 시장은 또 솔로몬 시장 역시 지난 8년 동안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심의에 직접 참여했던 만큼 현 상황을 모두 전임 행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솔로몬 시장은 재산세 인상만으로는 적자를 모두 해소할 수가 없다고 보고 뉴저지 주정부에도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솔로몬 시장은 약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정치 전문가 마크 파이퍼는 재산세 인상이 생활이 빠듯한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절지시티의 재정 문제는 최근 예산 위기를 겪은 뉴욕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솔로몬 시장은 재정 위기 극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시장 연봉을 받지 않고 상징적으로 연간 1달러만 수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지시티 시의회는 오는 7월 해당 세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시 정부는 8월부터 관련 예산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절지시티 부동산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2: 교육부가 메릴랜드주의 주요 학군과 주교육청을 상대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별분리체육, 시설 이용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15: 미 교육부가 메릴랜드주의 3개 학군과 주 교육당국을 상대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현장에서의 성별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 카운티, 프레더리 카운티 교육청과 메릴랜드주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주체는 교육부 산하 시민권국으로 이번 사안은 1972년 제정된 타이틀 9 조항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타이틀 9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개시와 함께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메릴랜드주의 광역 지침과 각 학군의 정책이 남학생이 여학생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학생 전용으로 구분된 탈의실과 화장실, 그리고 숙박시설까지도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릴랜드주 교육청 대변인은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원이 검토 중인 단계인 만큼 별도의 구체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측 역시 이번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관련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안이 연방시민권국의 검토 대상인 만큼 추가적인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레더릭 카운티 교육청도 이번 조사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절차가 어떠한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미 교육부는 타이틀 9 적용 범위를 근거로 성별 기준에 따른 체육 경기 참여 및 시설 이용 규정이 실제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남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경기 참여 허용, 여학생 전용 시설 사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교육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탈의실 사용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학생들이 정확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차별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프린스 윌리엄, 알링턴, 라우든, 페어팩스 카운티 및 알렉산드리아 등 버지니아 지역 교육기관을 상대로 타이틀 9 위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과 관련된 교육 현장의 갈등이 단일 지역을 넘어 여러 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2: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5일 IT와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지위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부의 임시 보호지위 종료 결정이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이민자들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1990년에 마련한 제도입니다. 18개월간의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IT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천여 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임시보호지위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 명이라며 이들에게까지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박해 위험이 있다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습니다. 당초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한을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제한의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되돌려 보내기 규정을 없애버렸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번 판결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미국의 망명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국경을 완전히 넘어 미국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16: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성령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되는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BTS가 새로 세운 대기록부터 자신만의 음악 색깔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가수 이무진 씨의 소속사 이슈까지 최근 연예계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브 섹션에서는 양자역학

0: 세대들을 뒤흔들었던 가수 김호중 씨의 근황까지 주목받는 연예계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역시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멤버들의 군 복무 때문에 생겨난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BTS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요. 유튜브 조회수 자그마치 21억 뷰를 돌파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발매된 이후에 약 5년 10개월 만에 대기록인데요. 이로써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중에서 21억 뷰라는 고지를 밟은 최초의 작품이 됐습니다. 통통 튀는 디스코 팝 장르로 전 세계에 위로를 건넸던 이 곡,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했던 아주 역사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멤버들이 차례로 전역을 하면서 지금 또 세계 투어까지 하고 있는 BTS의 기록 행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대중음악계와 사회적인 이목을 동시에 집중시켰던 소식인데요. 음주 뺑소니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서 오는 6월 30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6월 30일에 출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김호중 씨는 작년에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교정당국 발표에 따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교도소 문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호중 씨 측은 출소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 앞으로 자숙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데 아주 막강한 팬덤을 거느렸던 스타였던 만큼 김호중 씨의 출소 소식 그리고 향후 행보를 두고 한국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가수 이무진 씨 소식인데요. 독보적인 음색 그리고 뛰어난 싱어송라이팅 능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이무진 씨가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와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무진 측은 미정산금 문제를 이유로 해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고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커서 양측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며 에피소드며 이렇게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휩쓰면서 큰 사랑을 받아왔죠.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의 행보에 업계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예들을 살펴봐도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에 오랜 기간 활동을 못했던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무진 씨가 소속사와의 분쟁을 하루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무진만의 톡톡 튀는 창작 세계를 마음껏 세상에 펼쳐 보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연예가 소식 여기까지고요. 전 세계를 사로잡은 K-POP의 자랑스러운 기록부터 다사다난한 연예계 명암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로 월드컵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절대적 우위의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3차전 마지막 경기. 상대는 FIFA랭킹 61위로 대한민국보다 무려 37계단이나 아래에 포진한 조 최약체 남아공을 상대로 1대0으로 충격패하며 대한민국 축구팀은 32강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태극마크의 무게를 상실한 채 1대0으로 뒤진 후반 20여 분 나머지 시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태극전사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특유의 투지도 근성도 없이 그대로 무기력하게 경기를 마치며 한국 월드컵 축구 역사상 최악의 졸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로써 1승 2패 조 3위로 추락한 대표팀의 운명은 이제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봐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날 대표팀은 무려 68.5%의 공격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유율은 상대를 전혀 위협하지 못하는 기만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전방을 향해 찌르는 공간 패스와 침투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공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좌우로만 무의미하게 돌았습니다. 이른바 현대축구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전형으로 꼽히는 U자형 빌드업의 실패입니다. 남아공 휴고 브로스 감독은 대한민국의 전술을 이미 다 간파하고 준비해 나왔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예상한 그대로 한국팀이 경기에 임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아공은 전체 수비라인을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 약 30m 앞까지 끌어내리는 극단적인 로우블록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1차전과 2차전 대비 로우블록 전술 시간을 33%까지 극대화하며 대한민국의 단조로운 측면 얼리크로스를 모두 무력화했습니다. 철저한 가두리 수비에 갇힌 대한민국은 전반 내내 유효슈팅 0개라는 무기력한 지표를 남겼습니다. 점유율을 70% 가까이 쥐고도 슈팅수와 유효슈팅수에서 모두 밀렸다는 통계는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이 완벽하게 잘못됐음을 대변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수비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린 상대를 맞이하여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큰 오판도 저질렀습니다. 후반전에 상대 체력이 떨어지면 손흥민의 빠른 발로 뒷공간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었다고 말했지만 애초에 라인을 올리지 않는 상대에게 뒷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 3명에게 둘러싸여 고립되는 아이솔레이션에 갇히며 자주 볼을 뺏기거나 라인을 상대가 다 읽히는 오버래핑만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전술 부재보다 더 뼈아픈 실책은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국가대표다운 독기와 절실함이 완전히 거세되었다는 점입니다. 6월 25일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는 역사적인 날이자 광화문 광장에서 참전국인 남아공과의 특별한 우정을 기리는 공동 응원전이 성대하게 열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몬테리 현장의 피치 위에서 뛴 태극 전사들에게선 이러한 역사적인 자각도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 어떤 국가대표의 투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까지 온몸을 던지는 남아공 선수들과 달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수비적 전술 움직임에 묶여 좀처럼 공격에 가담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렇게 공격라인이 내려앉아 수적 열세에 빠져 세컨볼 싸움에서는 매번 늦었고 분전에서는 상대 수비 숫자에 눌려 공이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살아있는 심장인 박지성 해설위원마저 평소에 온화한 해설을 멈추고 참아왔던 경로를 터뜨리며 과연 이기려는 경기를 준비했는지 깊이 의심스럽다며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 내내 공격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뚜렷한 전술도 세부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 무전술이었다는 지적으로 사실상 홍명보 감독의 자질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박 의원은 후반 18분 파펠로 마세코에게 결승 실점을 내준 이후 벤치가 보여준 수동적인 대응을 더욱 질책했습니다.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크로스가 날아올 때 페널티 박스 안에 최소한 3-4명의 선수가 과감하게 침투해 공격 가담을 높였어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대 수비벽이 가득한 상황에서 후방의 수비수 4명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 벤치의 전술적 경직성은 동점 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지에 대한 쓴소리입니다. 박 의원은 이 무기력한 패배를 홍 감독 최고의 잔혹사였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참담한 데자뷰로 칭하며 과거의 뼈아픈 오판으로부터 아무런 학습도 하지 못하고 똑같은 준비 부족의 역사를 그저 되풀이하고 있다고 냉혹하게 꼬지렸습니다. 여기에 2002년 영웅대인 안정환 의원과 이용표 의원의 냉혹한 일침이 더해져 안 의원은 기고 칼럼을 통해 전술 자체를 느끼지 못했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팀을 만드는 것은 결국 감독의 책임이라며 이런 잘못된 흐름을 끊지 못한다면 축구협회를 포함해 대표팀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 역시 경기적 책상을 3차례나 내리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감독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는 엄중한 교훈을 홍 감독은 또다시 망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참극의 원죄는 사실 감독 개인의 무능을 넘어 대한축구협회의 졸속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시스템에서 비롯되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독선의 단계에서부터 불거진 온갖 특혜 의혹과 정당한 프로세스를 완전히 무시한 정몽규 회장 체제의 불통 행정은 이미 이러한 참사를 예견하고 있었고 어젯밤 그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원칙과 공정함이 무너진 수뇌부가 그라운드 위에서는 유기적이고 다이내믹한 축구를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위기는 가장 뼈아픈 지점에서 새로운 창조를 잉태합니다. 자력 진출은 무산되었으나 48개국 체제의 이점으로 여전히 조 3위 와일드카드의 진출 가능성은 산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박지성 의원이 주장했듯 임시방편의 땜질 처방을 버리고 뿌리부터 갈아엎는 진정한 개혁과 유선연 발굴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축구의 새로운 시스템을 안착시키는데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첫 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축구협회와 감독선임 프로세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제 참혹한 몬테리 참사가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국 축구 100년 대기의 뼈아픈 예방주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여러분은 6월 25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기술 매체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에 이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술이라고들 하는데 정작 그 개념을 들여다보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니 중첩이니 이런 난해한 과학 용어들 때문에 아휴 이건 또 뭐야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기에 전 세계의 테크 기업들 그리고 선진국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의 기술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 집에서 쓰는 PC 같은 전통적인 디지털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의 컴퓨터는요, 아무리 복잡한 그래픽 게임이나 고성능 AI를 구동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0 그리고 1 이렇게 두 가지 신호로만 처리를 합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 전기가 흐르는 상태를 1로 규정을 하는 건데요. 이 0과 1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디지털의 기본 단위인 비트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전등 스위치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전등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는 0, 켜져 있을 때는 1, 이렇게 둘 중 하나의 상태로만 정보를 기록하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인류를 고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천만 개의 분자 구조를 조합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전 세계의 전력망 그리고 물류 경로를 최적화하는 수조 개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기존의 컴퓨터는 아무리 빨라도 1번 경우의 수, 2번 경우의 수, 3번 경우의 수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슈퍼컴퓨터를 수백 년 동안 돌려도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연산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깨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미시세계, 즉 원자나 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독특한 물리 법칙인 양자 역학입니다. 이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양자역학, 즉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 전등 스위치의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원자나 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세계에서는 스위치를 끈 것도 아니고 켠 것도 아닌 동시에 켜지고 꺼져 있는 이런 기이한 상태가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컴퓨터 계산에 응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수억 배 이상 빠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질 때문인데요. 바로 중첩 그리고 얽힘이라는 성질입니다. 중첩은요, 기존 컴퓨터의 비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 아니면 1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는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비트는 0과 1 가운데 하나로 확정되기 전까지 0과 1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자물쇠가 하나 있고 거기에 맞는 비밀번호를 찾아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0001을 눌러보고요. 아니면 0002를 눌러보고 그 다음은 0003을 눌러봅니다. 속도가 정말 정말 빠르기 때문에 금방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호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네 자릿수라서 0002, 0003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볼 수 있지만 만약 번호가 수조 개로 늘어나게 되면 슈퍼컴퓨터 할아버지가 봐도 한 번에 하나씩 차례대로 1, 2, 3, 4 이렇게 눌러보느라 시간이 수백 년씩 걸리게 됩니다. 스위치가 0 아니면 1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시 세계의 양자들은 0과 1이라는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마법 같은 성질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마법 같은 알갱이들을 가져다가 컴퓨터의 스위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0과 1을 동시에 품고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는 0001부터 9999까지의 모든 비밀번호 조합을 허공에다가 동시에 띄워놓고 한 번에 자물쇠를 덜컥 열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컴퓨터처럼 한 길 한 길 차례로 가보는 게 아니라 수천 갈래의 미로에 내 분신을 동시에 보내서 1초 만에 출구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0과 1이 동시에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알갱이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을 하는 초능력 계산기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기존 컴퓨터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런 기술이었다면 양자 컴퓨터는 켜져 있으면서도 꺼져 있는 이런 자연계의 신비로운 현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연산에 써먹은 겁니다. 이 원리 덕분에 슈퍼컴퓨터가 평생을 걸려도 못 풀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리가 중첩이었다면 두 번째 원리는 얽힘입니다. 이거는요, 두 개 이상의 양자 입자가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마치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하는 현상인데요. 얽힘 상태의 입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요. 이런 얽힘 현상은 복잡한 양자 연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두 배씩 이렇게 더블로 늘어나는 기반이 바로 이 얽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해지죠.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다면 지금 당장 우리 집 안방에 들여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개발을 완료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양자 컴퓨터는 실험실 단계를 지나서
산업적으로 유용한가 이 유용성을 검증하기 시작한 초기 진입 단계라고 합니다. 현재는요, IBM, 구글, 리게티, 아이온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십 개에서 천 개 이상 규모의 물리 큐비트를 갖춘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구글이 특정 난소 생성 문제에서 구글의 양자 프로세서가 당시에 최고 수준이었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보였다고 발표를 하면서 양자 5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크 기업들은 특정 화학 분자 구조의 시뮬레이션을 이 양자 컴퓨터로 돌리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기술적 장벽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양자 상태의 극도의 취약성이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과 1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중첩,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얽힘 상태는 아주 작은 외부 자극에도 초단위가 아니라 마이크로 초단위로 순식간에 깨져버린다고 합니다. 미세한 온도 변화라던가 지구 자기장, 공기 중에 미세먼지, 심지어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자기파만 스쳐도 양자 컴퓨터는 연산을 멈추거나 엄청난 계산 오류를 뿜어낸다고 해요. 이것을 과학계에서는 결 어긋남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구현된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는 이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보다 더 추운 온도인 정밀 절대 0도, 섭씨로는 이게 몇 도냐면요, 자그만치 영하 273.15도입니다. 이렇게 극저온의 환경에서만 가까스로 이 양자 컴퓨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냉장고 모양의 장비 안에서 양자 칩이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연산 도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에러를 스스로 잡아내는 오류 수정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요. 대략 한 개의 완벽하고 깨끗한 계산용 논리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노이즈를 방어하고 오류를 잡아내줄 수천, 수만 개의 물리 큐비트가 부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양자 컴퓨터 단계는 슈퍼컴퓨터보다 어떤 특정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입증을 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오류를 제어하는 이런 범용 양자 컴퓨터 단계에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과학계와 시장 조사 기관들은 이런 오류 수정이 스스로 완벽히 지원되는 진정한 상용화 단계까지는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는 정말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신약 그리고 신소재 개발에서의 변화입니다. 인류가 암이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할 때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화합물 분자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반응하는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기존 컴퓨터로는 이런 분자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계산이 불가능했지만 양자 컴퓨터는 수억 개의 화합물 조합 연산을 동시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기간 그리고 비용까지 줄일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그리고 물류 최적화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주가 데이터,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 이런 수조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복잡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암호 보안 체계의 대전환인데요. 이거는 양자 컴퓨팅의 가장 두려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기관이라던가 정부, 군사기밀에 사용되는 현대식 암호 체계를 푸는데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충분히 규모가 크고 오류 수정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실현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런 암호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안 시스템이 전격 무력화된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양자 컴퓨팅은 영화 속의 상상이 아닌 엄연히 실존하는 물리학의 결정체이자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 아침 우리의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극저온의 아주 통제된 환경 속에서 이 오류라는 거대한 과학적 장벽을 한 단계씩 넘어서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용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건물 한 채만 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세상을 연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양자 컴퓨터 역시 앞으로 인류의 도약을 이끌 거대한 혁명의 시작점임은 분명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최인과 함께.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0: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1로 졌습니다.
11: A조 3위에 오른 대표팀은 경우의 수에 기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준성 기자입니다.
12: 주장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는 파격 결단을 내린 홍명보 후 최전방에는 오현규가 나섰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손흥민 대신 주장원장을 찬 김민재 헤더와 이강인의 왼발 슈팅으로 남아공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거센 반격이 이어졌고 골키퍼 김승규가 전반 30분 은바타의 왼발 슈팅을 막아내며 겨우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과 독일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 등을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후반 18분 남아공 측면 공격수 마세코의 왼발 슈팅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이후 대표팀은 총공세를 퍼부었으나 끝내 동점골을 기록하지 못한 채 0-1로 패배했습니다.
13: 이런 큰 무대에서 어떤 결과는 저는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전 없다고 생각해요.
12: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 체코를 3-0으로 잡은 멕시코와 남아공에 이은 A조 3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12개조 3위 팀 중 8위 안에 들어야만 32강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상대는 2조 1위를 조기 확정한 독일 또는 이집트, 이란, 벨기에 중 G조 1위를 차지하는 팀이 됩니다. 주 3위로 조별리그를 마친 대표팀은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훈련을 이어가며 32강 운명을 기다립니다. 몬테레이에서 연합뉴스TV 우준성입니다.
10: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을 상대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습니다.
11: 골 수율이 68%인 점이 무색하게 90분 내내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고 쫓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초원 기자입니다.
14: 캡틴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고 원톱의 오현규, 양 날개의 황희찬과 이강인으로 살 공격진을 꾸린 홍명보호.
13: 상대가 초반전 45분을 마치고 공간도 조금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14: 하지만 실험적인 구성은 참사로 불릴 만큼 경기력이 처참했습니다. 미드필더와 공격수 간격은 끝도 없이 벌어져 공격수는 고립됐고 중원에서는 남아공 선수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탈압박도 하지 못하며 되레 반격만 허용하는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에는 손흥민과 조규성 등 공격수를 동원해 반전을 꾀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홍명보호가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하는 사이 남아공은 우리 수비진을 휘저으며 골망을 먼저 흔들었습니다. 설상가상 수비에 해 김민재마저 종아리 부상으로 경기 중반 이탈하면서 남아공에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극적으로 터너먼트에 진출해도 김민재의 다음 경기 출전 여부 자체가 당장 불투명한 상황. 역사상 최상의 대주눈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은 홍명보호가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10: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전 8대로 조 3위로 밀려나면서 자력 32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11: 역대 월드컵 대회 때가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서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악몽이 재현된 건데요. 32강 진출 시나리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4: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고 토너먼트 역시 32강 체제로 개편되면서 조별리그 통과 문턱이 낮아진 이번 월드컵. 하지만 한국은 어김없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승 2패로 승점 3점, 골득실 마이너스 1점에 더해 옐로카드 4장으로 페어플레이 점수 마이너스 4점인 한국. 32강에 오르기 위해선 12개조 3위 팀 중 8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순위는 최다 승점, 골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순으로 가립니다. 조별리그 일정을 마친 3위 팀 가운데선 스코틀랜드가 한국과 승점 3점은 같지만 골득실이 마이너스 3점으로 뒤쳐져 한국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남은 조별리그 경기에서 한국보다 성적이 낮은 3위 팀이 3팀만 더 나온다면 32강 진출은 확정됩니다. 다만 힘겹게 32강에 진출하더라도 홍명보호의 월드컵 여정엔 험로가 예상됩니다. 다음 상대는 2조 1위를 차지한 전차군단 독일 또는 이집트, 이란, 벨기에 중 G조 1위 팀. 어느 팀 하나 쉬운 상대가 아닌데 상대가 확정된 뒤 준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15: 어떤 국가와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휴식일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지거든요. 선수단이 전술적으로 혹은 컨디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14: 결국 남은 조별리그에 달린 홍명보호의 운명. 국내 축구팬들은 각조 경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밤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A존으로
10: 한국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3차전이 0-1 석패로 마무리했습니다.
11: 광화문 광장에는 예선 3경기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열띤 응원을 보냈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탄식과 한숨만 남았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16: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상대는 피파랭킹 36개단 아래인 남아공입니다. 승리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은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응원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축구팬들, 승리는 당연하다고 확신했습니다.
17: 전력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야지 뭐 경우일 수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8: 변수 없이 32강!
19: 저희 태안 안면도에서 3시에 출발했거든요.
20: 1인 것 같아요. 2대1이요.
21: 대한민국 화이팅!
16: 낮 최고 기온 27도에 구름까지 끼면서 선선한 날씨 덕에 거리 응원은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게다가 32강 진출을 결정짓는 마지막 경기인 만큼 광장에는 붉은 악마 측 추산 2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20: 경기 중에도 응원 인파가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이렇게 광장 옆 차도까지 전 차로를 개방하고 응원석을 확장했습니다.
16: 하지만 결과는 1-0 석패. 어느 때보다 승리를 낙관했던 팬들은 또다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오늘 경기력은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22: 교체카드도 너무 이민대로 쓴 것 같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너무.
16: 그래도 32강에는 꼭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23: 오늘 저기 수비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패스가 좀 안 돼가지고 아쉬웠어요. 최대한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16: 축구팬들은 다시 한번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길 기원하며 마지막 행운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10: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친 한국 축구대표팀의 32강 진출 확률이 94%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The Athletic은 1승 2패, 승점 3점을 기록 중인 한국이 조 3위 국가 중 상위 4위에 포진해 토너먼트행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골 득실 등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이지만 아직 최종전을 치르지 않은 9개 조의 경기 결과 에 따라 순위는 막판까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11: 현재까지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망자 규모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정PD입니다.
24: 건물이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 속에 갇힌 주민을 구해내기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4일 오후.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39초 만에 7.5의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 지진 모두 발생 깊이가 얕은 편이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곳곳에서 주택과 건물이 무너졌고 균열이 생기거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 건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연달아 발생한 강력한 지진에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규모 7 이상이 잇단 강진이 발생하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진 직후 정전 피해도 잇따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누출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카라카스 인근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도 일시 폐쇄됐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접한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망자 수가 최대 수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약 125명 안팎의 한인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된 한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25: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2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7: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0: 공휴일에 베네수엘라를 덮친 지진으로 인명피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11: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얕았던 데다 내진 설계 부실도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장유인 기자입니다.
3: 대다수 사람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공휴일 오후 갑작스레 발생한 연쇄강진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2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자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4: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Y estamos en este momento declarando el estado de emergencia tal como lo contempla nuestra constitución.
3: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지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약 22km 깊이에서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고 39초 후 불과 10km 깊이에서 규모 7.5 강진이 뒤따랐는데 진원 깊이가 비교적 얕아 지표면에 더 강한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건물에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웠을 거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5: 이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이 꽤나 많고 지진이 빈발하더라도 내진 설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에 취약한 건물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연달아 발생한 쌍둥이 지진 형태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첫 번째 충격으로 이미 약해진 건물을 더 큰 규모의 두 번째 지진이 때리면서 치명타를 입힌 겁니다.
6: Afortunadamente la familia, mi esposa, la nieta estábamos fuera del apartamento, del edificio y cuando llegamos nos encontramos con que estaba totalmente destruido.
3: 베네수엘라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에 해당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각국에서 잇따라 연대와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꺼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긴급 구조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윤입니다.
11: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어제 오전 7시 반쯤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에서 총 9명이 경상을 입었고 JR 도호호 신칸센 도쿄에서 신 아오모리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진앙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역 인근에서 앞으로 일주일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독대 자리인데요.
1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필요한 계파 갈등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는 다음 달 1일 장소는 청와대로 결정됐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8: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해외 일정 관계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서 김혜경 여사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회동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대립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명 인사들이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에 힘을 싣는 반면 친문 인사들은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대가 친명 대 친문 구도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서로 멸칭을 섞은 비난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7: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뭐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8: 나아가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싸우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층 내부의 분열 양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에 지방선거 결과에 실망한 여권 지지층의 이반 흐름을 다독이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여기에 이번 회동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신의 한 수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다만 이번 당권 경쟁에 차기 총선 공천권이 달린 만큼 이 대통령의 노력이 실제 갈등 수습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첨단 핵심 산업 다극화를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당의 텃밭 호남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몇 시간 차이를 두고 나란히 전북을 찾아 당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11: 또 다른 당권 주자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전북행을 예고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12: 사임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 행사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 대표는 전북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했다며 전북 소외를 극복하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모든 건 다 때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3: 햇볕이 떴을 때 건초를 말려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죠. 아직 마음속으로 뭐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12: 몇 시간 뒤 이번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행사 장소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브리핑한 뒤 곧바로 전북으로 이동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김 총리는 당선인들을 만나 이기는 민주당을 다시 강조하면서 곧 당으로 복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 총리로서 아주 애정 갖고 챙겼던 일 중에 하나가 새만금 지역의 현대차 투자 관련한 일을 챙긴 겁니다. 전북에 관련한 숙제들을 그야말로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챙겨가겠습니다.
12: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두 인사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역이 될 호남 당심 공략에 나선 거로 풀이되면서 점차 전당대회 레이스가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호남 구회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호남이 고향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8일 전북 전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타운홀 미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군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총리의 친구이자 송 전 대표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초선 박선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이어 송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 삼선 김영호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더 크고 강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곧 윤곽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10: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 만에 최고회의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내홍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11: 당권파는 대표 흔들기로 존재감을 연명한다며 징계 카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15: 퇴원 일주일 만에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17: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 이재명 민주당이 모두 한 배를 탔기 때문이라.
15: 하지만 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사퇴를 압박해온 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을 거부하며 침묵 시위를 벌였고
18: 당의 기강을 잡겠다. 그럼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5: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신뢰 잃은 리더십으로는 미래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며 정 대표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16: 당의 미래를 위해 당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15: 하지만 당권파의 반격도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조공한 최고위원은 치졸한 정치라고 맞받으며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19: 책임 당원들 또 일반 당원들이 그 여러 그 저 자료를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라고 해야 되나요? 윤리위원회 많이 그 제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원들의 의사 아니겠어요?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프랑스 피소스는 무려 44.3도까지 치솟았고 변전소 과열로 6만 8천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해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도 일찍 문을 닫는다는데 스페인도 40도를 넘나들면서 유럽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는 30도 아래를 밑도는 기온이죠. 뜻하지 않은 상쾌한 날씨. 우리도 곧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겠지만 오늘은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그 만수로 부럽지 않게 팍팍 즐겨보자고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송골매 세상 만사였습니다. 그러게요. 유럽이 정말 펄펄 끓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30도 아래를 밑도는 기온. 아, 얼마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상영 씨가요. 날씨는 시원한데 속은 부글부글 타오릅니다. 예. 왜 타오르는지는 뭐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 되겠냐마는 그래도 조금 답답한 그 이유 뭐 얘기 더 안 할랍니다. 정은희 씨 오늘은 선선해서 좋아요라고 글 주셨네요. 맞습니다. 선선한 오후 음악 듣기에도 아주 좋은 오후예요.

신해철 씨의 노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조정희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도시의 그림자 이 어둠의 이 슬픔. 한진영 씨가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해요.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약간 흐린 듯한 오후. 자, 어떤 음악이든 오늘 이 상황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잘 어울릴 거예요. 윤미옥 씨, 우리 막내 아들 스페인에 있는데요. 덥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무실 시원하니까 전부 도시락 싸와서 먹고 밖에는 안 나간대요. 그쵸,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인이 한 40도가 40도를 넘나든다는 이런 날씨. 윤미옥 씨 아드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언젠가는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예요. 132번째 만남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진선 씨가 주셨는데요, 사연. 아, 내일 야구장 가시나 봐요. 잠실구장이 멀지 않아서 퇴근 후에도 경기 관람이 가능해서 너무 좋아요. 저 이래봬도 승리요정이에요. 내가 가면, 내가 직관을 하면 꼭 이긴다. 이런 승리요정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요. 어떤 팀을 응원하시는 건가요? 잠실구장 쓰는 팀이 둘이라 뭐 원정팀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요. 승리요정 꼭 되셔야죠. 김성윤 씨, 그리고 248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솔개 트리오, 아직도 못다한 사랑.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99, 전부 블루베리 100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100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쇼로 2부 첫 곡은요,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였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됐어요. 아직도 바람이 서서 불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뭐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흐린데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미옥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희연 선생님이에요. 제가 찾고 싶은 분은 1995년경 울산에 있는 명덕 여중에서 근무하셨던 김희연 선생님입니다. 나이는 66년 혹은 67년생일 거예요. 선생님은 한문 과목을 가르치셨고 당시 서울과 울산을 오가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김희연 선생님도 저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희연 선생님이 저를 언니처럼 챙겨주곤 했어요. 저도 김희연 선생님 많이 의지하고 좋아했고요. 어느 해인가는 같이 김치를 담갔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희연 선생님이 가족을 위해 샤표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셨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경기도로 올라오고 보니 김희연 선생님이 더욱 보고 싶네요. 그리운 희연 선생님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산울림 너의 의미. 1995년경 울산에 있는 명덕 여중에서 근무하셨던 김희연 선생님,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씨가, 제자 김미옥 씨가 찾고 계십니다. 자, 김미옥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 만남 기대해 봅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490번 결혼기념일을 맞아 어제 고성에 왔다가 강릉에 사는 딸까지 만났어요. 헤어질 때 돈봉투 쥐어주고 왔더니만 조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돈 다시 붙였으니까 아빠랑 저녁 먹고 들어가라고 하네요. 에이구까지 적어주셨어요. 에이구. 예, 그 에이구에 여러 뜻이, 그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우리 따님. 에이구. 070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선우정아 상상.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9번째 페이지. 아, 지난 5월에 이어 이분을 제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도 구수한 사투리로 전장의 빌런들에게 시원한 팩트 맴매를 날려주실 전쟁사 팩폭러,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별들의 해결사의 저자 권성욱입니다. 아... 편집자님, 또 뵙네요.
0: 또 뵙습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방송 나가고 잡지사 데뷔전을 치르시고 나서 좀 이렇게 소통을 해봤는데 작가님과 제보에 의하면 따님께서 잡지사 방송을 보고 감상평을 남겨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평을 내리던 네. 거예요?
1: 딸아이가 네. 중2인데요. 엄마랑 같이 지난번 영상을 보더니 네. 위로를 앞서 이러더군요.
0: 뭐라고요? 네.
1: 아빠, 악플이 그렇게 많이는 안 달렸어. 채단에는 아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0: 아, 신경 쓰여서. 네,
1: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예, 예.
0: 그렇군요. 뭐, 악플이랄 것도 사실 뭐가 없었고, 예, 사실, 뭐, 보면은 전쟁사 관련 최고의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성욱 차가 고정하셨으면 좋겠다. 사투리도 구수하고 정겹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전혀 신경 쓰실 게 없을 것 같았고, 칭찬글이 많았습니다. 이제 잡지사 구독자 중에 저도 몰랐는데 전쟁사 덕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서 작가님도 되게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1: 그렇죠. 얼마 전까지 네. 전쟁사라는 것은 역사 인문 중에서도 스포츠로 치면은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었는데요. 학계나 군대에 계신 분들이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소수의 전염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0: 아, 네.
1: 그런데 요즘 보면은